예나 지금이나 더울 때면 생각나는 단골 피서법. 그 중에 하나가 스릴러나 공포 영화를 관람하는 거겠죠. 언제 갑자기 무서운 장면이 나올지 몰라서 반쯤은 눈을 가리고 봐야 했었는데요. 근데 과연 더위와 공포 영화의 상관관계 이런 게 있기는 있는 걸까요?

실제로 등골이 오싹하거나 식은땀이 솟을 때 의학적으로 체온이 약간 떨어진다고 하죠. 물론 여기엔 또 다른 심리적인 이유도 있을 겁니다. 영화 속에서 경험했던 공포가 끝나고 현실로 돌아왔을 때 무시무시한 공포에 비하면 뭐 이 정도 더위쯤이야 뭐 그럭저럭 견딜만해진다라는 건데요. 뭐 이쯤 되면 꽤나 괜찮은 피서법이란 생각도 들긴 합니다. 어쨌거나 영화도 여름도 결국엔 끝이 있을 테니까 엔딩 장면을 만날 때까지 모쪼록 지치지 말기로 하죠.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7월 24일 금요일 입주 1377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짹짹!

0: 자,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7월 24일 금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짹짹 적극으로요. 이혜린의 늘 지금처럼 듣고 오셨습니다. 자, TV 드라마 뭐 오싹한 연애 OTT 시리즈의 요즘 동궁, 그죠? 극장 개봉작으로 호프, 말할 것 없이 공포물이나 호러물들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거를 보면 확실히 여름은 여름인가 싶어요. 그죠? 나란히 앉아서 공포 영화를 함께 보는 사람은 왠지 모르게 운명 공동체 같은 그런 느낌도 들죠. 같이 비명을 지르고 나면 친구 사이도 왠지 더 가까워지는 것 같고요. 연인 사이에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한결 더 돈독해지는 그런 느낌일 텐데.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여름 날씨를 가까이에서 함께 경험하는 사람들 역시 운명 공동체라는 생각도 듭니다. 금요일 아침 사연과 신청곡 이쪽으로 보내주시죠.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6: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7: 메디힐 토너 패드.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9: 휴렉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0: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른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1: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오펠라이트 그리고 칼리 레지 앱슨의 Call Me Maybe 듣고 오셨습니다. 하루맘님, 안녕하세요. 멜버른에서 남편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결혼 30주년 기념 여행인데 여긴 늦가을이네요. 한국보다 1시간 빠른 나라는 처음입니다. 오, 그러셨군요. 그 얼마 전에 그 결혼 30주년이라고 호주 가신다고 여행 가신다고 예, 도착하셔서 이렇게 거기서 방송 듣고 계신다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호주 멜버른은 어떤가요? 지금 한참 혹시나 지금 한참 그 비 많이 올 때인가요? 네, 호주나 이런 쪽 동네 그 비 오기 시작하면 진짜 비가 막 엄청난 스콜처럼 오고 그리고 딱 그 비가 지나가고 나면 엄청난 해가 또 쬐거든요. 이렇게 비가 오고 해가 쬐고 이게 심하니까 나무가 그렇게 크게 자랄 수밖에 없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 멜버른 너무 좋죠. 잘 다녀오시고요. 한국이랑 뭐 네, 시간차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게 불편하진 않으실 것 같네요. 자, 0209님. 아침에 시계를 보니 늦잠을 잔 줄 알고 번개처럼 씻고 옷 입고 뛰어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서 핸드폰을 그 휴대폰을 보니 1시간이나 일찍 나온 거였어요. 평소엔 1분이 아쉬운데 오늘은 벤치에 앉아 바람도 쐬고 하늘도 보는 여유를 선물 받았네요. 가끔 이런 착각 괜찮은데요?

하루를 느리게 살아보라는 시로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약속 시간에도 늘 7시 약속이면 집에서 뭐 6시 반에 나가면 되겠지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한 5시부터는 별일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좀 준비를 좀 일찍 마치고 한 6시쯤 나가서 한 6시 반쯤 도착해서 차 이렇게 주차하고 차 안에 좀 정리할 것도 정리하고 그러고 이제 먼지도 좀 털고 그러고 차 안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약속장소에 먼저 들어가서 차 한 잔 먼저 마시면서 이렇게 혼자 앉아갖고 음악도 듣고 그날 이제 핸드폰으로 뭐 뉴스 같은 것도 보고 그러고 있으니까는 한 친구가 한 10분 정도 이렇게 느지막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화가 안 나더라고. 뭔가 내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거 좋아요. 조금 평소 때보다 30분이나 40분 정도 일찍 움직여 버렸다는 거. 너무너무 괜찮죠. 스위스어로의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김동률의 아이처럼 피처링 알렉스 그게 나야 듣고 옵니다.

0: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주.
2: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3: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버려진 박스 하나를 놓고 비슷한 처지에 우식과 실랑이를 버리는데요. 길거리 좌판에서 채소를 팔던 화진은 두 사람의 싸움을 목격하고 중재한 인연으로 형준의 집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형준, 우식, 화진. 이렇게 세 사람은 한 상에 둘러앉아 뜨끈한 소고기 뭇국을 나눠 먹는데요. 오랜만에 맛보는 고깃국 덕분에 마음이 너그러워진 걸까요? 지난번 주먹 다짐이 미안했다고 형준이 먼저 사과를 건넵니다. 우식 역시 모처럼 느껴보는 포만감에 용기가 생겼는지 두 사람에게 희한한 이벤트를 제안합니다. 물에 빠진 고기는 진정한 고기가 아니지. 말 나온 김에 내일 저녁에 뭐 하셔들? 그렇게 우식의 진두지휘 아래 새 노인은 뜬금없이 무전치식 고깃집 투어를 시작하는데요. 이른바 먹튀를 감행할 때도 나름의 분명한 원칙은 있었습니다. 돼지고기만 먹기, 장사가 잘 되는 집만 가기, 비싼 고기 금물. 그 와중에 왕년의 시인이었던 우식은 고기 불판 앞에서 춤추는 연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젊을 적엔 시를 썼는데 말이야, 나이 드니까 시 한 줄 쓰는 것보다 지글지글 고기 익어가는 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려. 살아있다는 소리 같아서. 돈 한 푼 없이 고기를 먹고 도망쳐 나오던 일탈의 순간, 역설적으로 살아있음을 느꼈던 새 노인은 거미줄 같은 CCTV를 찾지 못하고 결국 법정에 서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간암으로 투병 중이던 우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장례식엔 형준과 화진 둘만 남겨지죠. 목청껏 웃고 싶어서 목 놓아 울어본다. 살기도 귀찮고 죽기도 귀찮다. 가슴 속에 할 말이 너무 많아 배고픔도 잊어버린다. 시린 가슴 덮여지게 불이나 질러볼까. 눈 떠보니 아침, 햇살은 공평하다. 생전에 우식이 쓴 청춘이라는 제목의 식구처럼 노년이란 여전히 뜨겁게 요동치는 삶의 일부였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찾아오는 인생의 과정이었죠. 노인 빈곤과 고독이라는 무거운 테마를 대배우들의 노련한 연기로 유쾌하면서도 뭉클하게 그려낸 수작이었죠. 박근영, 장용, 예수정 주연의 2025년 영화 사람과 고기였습니다.

자, 영화 듣는 금요일 오늘 만나보신 영화 작년 가을에 개봉한 영화예요. 사람과 고기였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곡은요, 이문세의 서로가였고요. 일단 배우의 이름이 주는 무게감이 일단 대단합니다. 예, 저희 아버지죠, 박근형 선생님, 네, 장용 선생님, 그리고 예수정 선생님. 세 배우의 연기 경력을 합하면 무려 160년. 베테랑 배우들이 선사하는 몰입감 넘치는 그런 연기가 굉장히 장관인 그런, 네, 영화입니다. 예전에 그 박근형 선생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이제 역할을 제가 이제 아침 드라마에서 했었는데, 그때 참 박근형 선생님한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이 카메라 앞에서, 카메라 뒤에서, 또 연기를 하면서 연기를 준비함에 있어서 또 이런저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작품은 노인과 빈곤, 고독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쾌하고 위트있게 풀어내는 솜씨도 아주 일품이었죠. 영화의 영어 제목 People and Meat, 이거는 People and Meat로 읽히기도 합니다. 이게 고기 혹은 만남으로 읽히기도 하죠. 여럿이 함께 먹어야 제맛이 나는 고기를 찾는 건, 이거는 단순한 식탐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서 온기를 나누고 싶다는 최소한의 어떤 희망일 텐데요. 영화를 보고 나면 저절로 불판 앞에 여럿이 모여서 떠들썩하게 웃고 수다 떨면서 고기 한 점 꾹

찾고 싶어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최근에 OTT 서비스가 시작이 됐다고 하네요. 네, 생각보다 편하게 감상하실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영화 듣는 금요일, 오늘 만나보신 영화 2025년에 개봉한 영화 사람과 고기였습니다.

빌리 아일리시의 Birds of a Feather 듣고 오셨습니다. 동네 노는 언니님, 날이 더워서 계속 액션 영화만 보는데요. 중간에 이런 힐링 영화 한 편 끼워 넣어야겠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해 주신 영화도 다시 보게 했는데 오늘도 다시 보기 들어가야 할 듯. 저희는 거의 뭐 검증된 네, 작품들만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좀 다루는 편이라서 네, 여러분들이 후회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희가 리틀 포레스트 소개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계속 쏟아져 나오는 히어로물, 액션물, 할리우드물 중에서도 뭐 물론 훌륭한 작품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만 보다가 지쳐서 애니메이션 한 편 보거나 또 애니메이션을 또 이렇게 쫙 몰아보다가 보니 또 약간 좀 무게감 있는 영화를 보고 싶거나 이럴 때 이렇게 우리가 핸들을 돌리듯이 네 여러분들의 선택권을 저희가 좀 도와드리는 입장에 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타율이. 그죠?

신구님께서 지난주에 소개해 주신 리틀 포레스트 제 인생 영화라 더 반가웠습니다. 잔잔한 끌림과 공감이 있어서 여러 번 본 영화인데 알렉스님 목소리로 다시 들으니 김태리 배우님 표정이 생생히 떠오르는 마법이. 오늘 영화도 마음의 잔잔한 파동이 느껴졌습니다. 꼭 찾아봐야겠어요 하셨어요. 좋습니다. 금요일은 네 금요일은 이렇게 좀 우아 떠는 날이니까 이대로 쭉 이어가도록 하죠. 자, 마룬5의 Nothing Lasts Forever 그리고 The Calling의 Wherever You Will Go 이렇게 두 곡 듣고 옵니다.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저희 이제 1부 마칠 시간이네요. The Verve의 Bittersweet Symphony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인사드리고요. 2부에 돌아옵니다.

0: CBS 마음 나눌 친구가 필요한가요? CBS 라디오 레인보우와 함께해 보세요.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예술이 일상이 되고
3: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2: 우리의 일상이
3: 문화가 된다.
2: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 축제와 문화 공간에서도
3: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2: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3: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2: 공정하게
3: 함께
2: 새롭게
3: 마음껏 꿈꾸자.
2: 경기도에서
4: 꿈꾸자. 경기도에서.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6: 한국일보제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현지 시간 23일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에서 12.5%의 강제 노동 관세를 60개 나라에 부과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사실상 12.5%의 관세를 맞았습니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 만료를 불과 7시간을 앞두고 이를 대체하는 새 관세가 나온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제품별로 최고 대우 세율과 강제 노동 관세 합산치가 최소 12.5%가 되도록 했습니다.

0: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현지 시간 23일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연방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 대만 등 10개 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렸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도 원하는 지속적인 절하 압력을 받았다고 짚으면서 다만 한국 관계 당국은 한국 내 외환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 제한을 완화하는 데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간 조선협력 확대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하나우션은 현지 시간으로 2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서 글로벌 전략 수송함 설계, 개발 계약과 조선업 인력 양성, 공급망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 두 건을 체결했습니다. 또 미국 함정 설계 전문업체 레이도스 깁센 콕스와는 글로벌 전략 수송함 공동 설계를 위한 전문 서비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세기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결과가 오늘 오후 나옵니다. 지난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된 지 9년 만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2심은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 원, 재산분할액을 1조 3,808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해 브라질과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6도입니다. CBS 뉴스 이봉규였습니다.
1: CBS
2: 1분 기상정보입니다. 간밤에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밤낮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폭염특보가 내려진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33도 이상의 찜통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서울과 경기 지역도 현재 폭염특보가 내려진 곳이 있고 어제보다 날씨가 덥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 대전 원주 33도, 광주 34도, 강릉 35도, 대구 36도로 오늘도 영남 지방의 더위가 특히 더 심하겠는데요. 현재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지만 오늘도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강원도에는 주로 오후 시간에 5에서 60mm, 강원 북부에는 최대 80mm 정도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그 밖에 충청과 남부 지방은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3: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4: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크기와 울림은 어느 매미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수컷은 배를 수축할 때 쓰 하는 소리를 내고 이어 배를 이완하면서 름 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 동작이 매우 빠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듣는 쓰름 쓰름이라는 독특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노래는 숲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힘차며 암컷에게 자신의 존재와 건강 상태를 알리는 중요한 사랑의 신호가 됩니다.
5: 친절한 말은 짧고 말하기 쉽지만 그 말의 메아리는 진실로 끝이 없답니다. 가난한 이들의 어머니 마더 테레사의 말입니다.
6: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스베스 라디오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으로 지코의 아무 노래 띄워드렸습니다. 자, 저희 2부 시작했으니까 선물 드려야죠. 자, 베스트엠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숯브리딩군 고기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넉넉하게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잭잭 쿠폰 가맹점 어느덧 31호점까지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우. 업종도 지역도 굉장히 다양해서요. 골라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가맹점 리스트는 홈페이지 포토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인별그램에서도 가맹점 상호화 위치 할인 내용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별그램 주소는 레인보우 상단 공지란에 안내가 되어 있죠. 가맹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과 상호명, 혜택 내역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검토해서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맹점 다녀오시면 인증문자 저에게 꼭 보내주시죠. 감사의 커피 쿠폰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그리고 인증문자 보내실 곳은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오죠.

0: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골뱅이,
2: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자, 콜드플레이의 비발라비다 그리고 유투의 뷰티풀 데이 듣고 오셨습니다. 미영님께서요, 어제 백숙 남은 국물에다가 닭칼국수해서 아들 줘야겠, 아들 해줘야지 싶었습니다. 마침 밀가루도 있길래 부랴부랴 반죽 만들어 놓고 퇴근하고 와서 반죽을 밀기 시작하는데 1분도 안 돼서 후회를 했습니다. 대체 집에는 왜 밀가루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냥 마트에서 쌀 칼국수를 사오면 될 것을. 그래도 아들이 쌍따봉을 날리면 맛있다고 해서 위로받았네요. 그러게요. 왜 집에 밀가루가 있었지? 그래도 맛있었으니까 다행이네요. 그죠? 1분도 안 돼서 후회하셨다고 하는데 또 그 음식을 그렇게 해먹는 재미가 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도 백숙 하시고 아주 그냥 야무지게 잘 했네요. 그죠? 국물도 안 남기고. 그죠? 제가 백숙 뭐 이렇게 닭 들어가 있는 막 음식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지금 막 머릿속에서 상상했는데 잘 익은 포슬포슬한 그 예쁘게 잘 깎인 그 감자에다가 약간 그 점도 남아 있는 그 국물에다가 예. 소금간 살짝 하고 먹기 직전에 후추 딱 해가지고 약간 투박하게 밀린 것 같은 잘 익은 그 칼국수. 네. 이 두께도 이 약간 좌우 넓이도 조금 일정하지 않은 그 칼국수를 이렇게 터벅터벅 썰어가지고 입에다가 딱 먹으면서 김치도 네. 약간은 좀, 젓갈이 들어가 있는 김치. 네. 색깔이 좀 강한 김치. 네. 그런 김치. 신김치 말고 약간 좀 겉절이 같은 그런 거 다 이렇게 같이 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연을 읽어드렸습니다. 후담이 더 긴데? 자, 린의 My Destiny 그리고 조윤진님께서 신청하신 거미의 You Are My Everything 듣고 올게요.

자,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마이클 부블레 Haven't Met You Yet 듣고 오셨습니다. 클로버님, 아침에 책 보러 모닝카페 왔거든요. 상태 체크하려고 셀카를 찍었다가 너무 놀랐습니다. 이젠 빼박으로 나이가 보이네요. 서글퍼요. 더 운동하고 노력해야겠어요. 하셨습니다. 뭐 서글플 거 있나요?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이고 우리는 젊음보단 경험으로 승부보는 네 아주 그런 유연함과 깊이 있는 우아하게 나이 들어가는 네 사람이 되면 되겠죠. 근데 운동은 좀 필요해요. 네네 운동 그렇습니다. 자 6990님 아침 식사하고 커피 마시면서 쉬고 있는데 멋진 음악이 끝없이 흘러나와서 마치 호텔 로비에 앉아있는 듯 했네요. 좋은 음악 늘 감사합니다. 아유 예 저희는 뭐 좋은 음악 계속 열심히 틀고 있죠. 아침 커피 한잔 하시면서 금요일 방송 함께해 주신 분들 되게 많이 계시네요. 자 그러면 우리 약간 텐션 좀 올려볼까요? 코파는 곰돌이님께서 신청하신 비비의 범파 그리고 트와이스의 알콜 프리 이렇게 두 곡 듣고 옵니다.

감사합니다.

3499님, 알디 간만에 동생이랑 친구랑 여행 다녀왔습니다. 운전하면서도 포기 못하고 그대창 들으면서 갔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전국은 물론 전 세계 여행지 어디서든 함께하는 그대창. 아니 이렇게 여행을 다니시면서 이동할 때마다 저희 방송을 함께해 줄 수 있으면은 차라리 저희한테 이렇게 그 지금은 어디쯤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내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죠? 지금은 강릉을 지나고 있는데요. 강릉은 현재 뭐 바람이 세게 불고 있습니다. 뭐 약간 이런 거. 오늘 점심은 무슨 메뉴일 거고요. 약간 이런 거. 최현진님, 아기새님들 짹짹. 출근할 때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멀리 세종시 사는 친구들 만나러 인천에서 고속버스 타고 가는 중입니다. 이제 40분 뒤면 도착할 것 같네요. 버스터미널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친구 잘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잘 놀다 올게요 하셨어요. 잘 다녀오시고요. 이 세종 쪽으로 갈 때 고속터미널 가셨으면은 고속터미널에 아마 재밌는 것도 많고 하셨을 텐데 그죠? 세종시 그렇게 좋대요. 얘기들 많이 하시던데 저도 아직까지 그 이렇게 좀 뭐가 있나 이렇게 보러 세종시를 가본 적은 아직까지는 없는데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잘 다녀오시고요. 가시면서 또 신나실 수 있게 저희가 또 좋은 음악들 쭉 깔아드리겠습니다. 벤슨 분의 미스티컬 매지컬 그리고 미카의 그레이스 켈리까지 듣고 올게요.

자, 거울공주님. 주중에는 포항에서 살고 주말에는 경주에서 자연인으로 살고 있는데요. 오늘도 잡초 뽑느라 구슬땀 흘리면서 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이 너무 힐링되고 좋아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그러시군요. 포항에는 주중에, 주말에는 경주. 오히려 약간 좀 좋을 것 같기도. 저도 포항 되게 좀 자주 내려가는 편이거든요. 포항. 바다도 보고 좋은 음식도 먹고 하기에. 그리고 약간 좀 이렇게 돌아다니고 뭐 하고 그러기에는 포항이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경주는 볼 게 많아요. 실제로 내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게 되면 경주에는 네, 진짜로 뭐 이렇게 예전 그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그런 박물관들, 그런 것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주말에 시간 내서 이런 데 내려가면 되게 좋죠. 또 시원하니까. 나무도 많고. 오늘도 잡초 뽑느라 고생이 많으시군요. 아유, 저도 옆에서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3007님, 알디, 이번에 여름에 휴가 가시나요? 저희 집은 올해 휴가가 없을 예정입니다. 수험생 상전이 있어서 그냥 인근 맛집이나 카페로 남편이랑 드라이브나 다니려고요. 그냥 드라이브 가시면 되죠. 뭐 어차피 뭐 드라이브 그냥 가셨을 때 애들은 집에서 알아서 밥 먹고 공부하고 그러는 거니까. 근데 요즘 애들 집에서 공부하나요? 다들 뭐 스터디 카페하고 이렇게 밖에 사는 것 같던데.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요즘 애들 다 자기들이 알아서 잘합니다. 자,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저희 이제 문 닫을 시간이 벌써 됐네요. 11시 5분부터 백원경의 랄랄라 이어집니다. 두알리파의 Dance the Night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자, 금요일이에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나, 둘, 셋. 안녕!

0: CBS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제8회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푸팟회 제주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2센터에서 열립니다. AI 드론과 푸드테크 체험, 전국 우수농가가 모인 파밍플러스, 제주 로컬 푸드를 만나는 로컬 페어까지, 먹방 크리에이터 히밥과의 특별 이벤트, 아이들을 위한 메밀풀장, 그리고 내일 펼쳐지는 푸짐한 경품 이벤트. 제주의 아침 상회, 낮 농장, 저녁 식탁을 하루에 만나는 시간. 푸드테크, 파밍, 페어, 푸팟페 제주. 지금 푸팟페 제주를 검색하세요. 이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농업농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5: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0: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리는 기상특보입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경기도 여주 동남부와 경남 산청 동남부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고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과 양산을 사용하며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의 안전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사실상 12.5%의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오늘 최종적으로 합의된 세율을 유지하도록 지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 과잉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조만간 과잉 생산에 대한 관세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두 가지 관세 합의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여야 의원들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0: 관계자들을 만나 무역법 301조에 따른 미국의 세 관세가 15%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현지 시간 23일 밝혔습니다. 방미 중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차지오, 국민의힘 배준영, 조정훈 의원은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설명한 뒤 이를 전해들은 미국 측 인사들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다고 전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장 초반 2% 넘게 하락하며 7,000선을 내줬습니다.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5% 내린 7,000선으로 출발한 뒤 하락폭을 확대해 장중한테 6,825.22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면서 장중 763.07까지 밀렸습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다시금 금리에 대한 우려가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민생물가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올해 연간 3%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 4, 5 비전, 즉 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 실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중동전쟁 긴장이 다시 고조하는 것과 관련해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변동성이 높아지는 등 물가와 공급망 측면에서 애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중동 정세의 불안 지속에 따른 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고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 15%, 경유 25%, 부탄 25%의 유류세 인하폭이 9월 30일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후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도는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도입니다. CBS 뉴스 이봉규였습니다.
1: CBS K-POP for Planet 대대손손 K-POP을 즐길 수 있는 지구를 꿈꾸며 K-POP 팬들이 만든 기후 캠페인 플랫폼인데요. 캠페이너 이다연 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K-POP의 찐 팬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팬사인회를 너무 가고 싶어서 정말 수십 장의 앨범을 응모한 적이 있어요. 이 아이돌 팬사인회를 가려면 앨범을 일단 똑같은 거라도 무작정 많이 사서 그 확률을 높여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팬사인회에서는 결국 떨어졌고 그 남은 앨범들을 보면서 아, 이 쓰레기들만 남았구나. 이제 난 어떡하지?
1: 그래서 시작한 일이 K-POP for Planet입니다. 올해 캠페인은 저탄소 공연입니다.
2: 공연을 더 깨끗한 에너지로 운영하고 이동은 더 친환경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은 줄여 공연의 즐거움은 그대로 탄소는 더 적게 만들자는 캠페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콜드플레이나 빌리 아이리시 같은 경우는 너무 잘하고 있어서 팬들 이제 무대 위에서 방방 뛰는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지속 가능하게 공연을 운영하기도 하고
1: 전국의 콘서트, 축제, 공연이 친환경 에너지로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꿈꿔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소수점 6자리. 아주 작은 숫자지만 기상학에선 절대 생략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한 기상학자가 소수점을 3자리까지만 입력했더니 날씨 예측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우리 하루도 그렇지 않을까요? 어제와 다를 것 없어 보여도 작은 선택 하나,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오늘도 눈에 띄지 않는 작은 행복 하나, 소수점 아래 숨어있는 기쁨 하나쯤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한 곡이 만드는 변화도 기대해보죠. 즐거운 오후를 약속하는 힐링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예요.

0: 인피니트 그해 여름. 선곡 너무 상큼하고 좋아요. 이제 폭염 시작인가 봐요. 엄청 습하고 덥습니다. 우승맘님. 그래도 비가 안 오는 것만으로도 왠지 기분 좋아지는 오전 아니었을까 싶어요. 오랜만에 비가 그쳐서 걷기 나왔어요. 꼬물마미님. 수건 빨아서 널고 랄랄라 함께하는 중입니다. 왕눈이님도 주셨거든요. 오랜만에 마음 잡고 빨래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해 여름. 역시 여름엔 인피니트 그해 여름이 짱이죠. 엔젤 캐치님 주셨는데 그해 여름 떠올리면 미소 짓게 되는 그런 추억 나눠보면 어떨까요? 문득 떠올린 기분 좋은 기억이 오늘 우리의 하루를 바꿀지도 모르니까요. 그해 여름, 미소 짓게 하는 그해 여름의 기억 보내주시죠. 같이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1212, 우물정 1212번,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의 이용료 있어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언제나 무료입니다. 오늘 화장품 선물 준비하고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릴게요.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요즘 유산균? 마이크론 간유산균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나비엔 서울 사이버
4: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5: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6: I love you too.

치즈 무드 인디고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수빈 태연 I love you too 였습니다. 불금이다 야호! 32년 함께 산 우리 여보랑 여행 가요. 기차 타고 강릉으로 하루하루 그저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까치 현주님. 사연은 달콤 현주신데요.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십시오. 5021번님. 가족들과 냇가에 앉아서 옥수수 먹고 수박 먹는 여름이 너무 행복했어요. 다세기도 잡고 물고기도 잡고 그때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치얼업 정님. 34년 전 유치원 교사 시절 동료들과 남친과 함께 내비 없는 시절 지도 보면서 양산 내원사에 가서 텐트 치고 시원한 계곡물에 발 담가 여름 휴가를 즐겼네요. 청춘 때 걱정 없이 즐겁게 놀고 열심히 일하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화장품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때 남친은 지금 옆에 계실까요? 6947번님, 94학번이거든요, 제가. 이 노래

나올 때쯤 좋아했던 친구와 종로 예쁜 커피집에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진지하지만 무겁지 않고 웃음 짓지만 가볍지 않게 결론도 없는 것들에 대해 깊게 얘기를 나누었던 문득 고마웠고 미안했던 그 친구가 생각나서 이 노래를 신청해 봅니다. 윤종신 오래전 그날.

이상은 언젠가는 밴쿠버님 신청곡이었어요. 딸아이가 태어나던 해 01년 밴쿠버에서 아파트 커뮤니티 수영장에서 비키니 입은 아가를 안고 있는 싱그러웠던 남편의 모습이 머릿속에 박제되어 있습니다. 소년 같았던 그 젊음은 어디로 가고 아가였던 아이는 취직해서 독립해 있네요. 이상은 언젠가는 신청해요 하셔서 추억을 떠올리며 같이 들어봤습니다. 0061번님, 간만에 해가 나요. 하지만 전 오늘 좀 슬픈 날이에요.

우리 이봉규님이 막방하는 날이라서요. 유큐 떠나는 봉기를 위해 김동률의 출발 듣고 싶어요. 제가 이 곡은 다음 주 랄랄라 여름 특집 서머 로드 첫 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막방이라서 하는 말인데

무표정하게 자기 할 일만 해요. 말 붙이기 힘들게. 그러다가 어떤가에 텐션을 모두 쏟아놓는데 오늘은 아침부터 웃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르는 거예요. 텐션을 쏟아부었던 봉디 저도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방 돌아올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가는데요. 엔젤캐츠님, 20살 친구들과 밤새 기타 치고 망상 해수욕장 갔던 그해 여름 참 그립네요. 헌팅도 하고 그게 벌써 30년 전입니다. 유유. 8253번.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에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서 친구랑 해운대 놀러가서 실컷 놀고 그 다음날 대학 동기 부산에서 해군으로 군복무하던 면회에 간 적이 있어요. 치킨 시켜서 바리바리 들고 갔는데 그 일이 너무 감동이었는지 지금 같이 살고 있네요. 그때 그 해군 동기랑 살고 계신 거예요? 해피엔딩이네요. 화장품 선물 드립니다. 에이핑크 리멤버.

세븐의 열정. 와, 내가 좋아하는 노래 나와요, 향기님. 이렇게 마음이 통할 때 너무 신나죠. 세븐 오빠도 이제 곧 아빠가 된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9710번님, 오늘 선곡 눅눅한 입을 햇빛에 바삭하게 말려줄 상쾌함이네요. 오마이걸 돌핀 신청해요. 이 곡 준비해 놓겠습니다. 한계님, 원경님 가스펠 아워 때부터 너무 좋아했는데 이렇게 랄랄라에서 새롭게 만나니 너무 좋습니다. 그해 여름 하면 중학교 여름방학 때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 친구들과 할머니 댁 여행 가서 신나게 놀다 온 기억이 나요. 기차 여행이었는데 오늘 그 친구들 퇴근 후에 만나서 저녁 먹기로 했습니다. 와, 정말 금요일다운 여름다운 계획이네요. 친구분들 만나시면 오늘 사연 소개됐다고 CBS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도 한번 언급 부탁드립니다. 저의 사심. 화장품도 드릴게요. 0527번님, 회사에서 기획 업무 담당하고 있어요. 다음 주 발표해야 되는데 생각이 잘 안 나서 머리가 폭발할 것 같습니다. 생각이 잘 나도록 가호의 시작 부탁드려요. 이 곡 들으면 생각 잘 날까요? 그러기를.

0: 보라를 일으켜.
1: 오마이걸 돌핀이었습니다. 저 망상 초등학교 나왔는데요. 망상 해수욕장에서 만나 결혼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해마다 5월이면 망상 초등학교에선 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선후배들 다 모여서요. 해투님. 오늘 망상 해수욕장 하나 가지고도 아마 러브스토리 1시간 채울 수 있을걸요. 짜스기 햄님. 지금은 어느덧 20년이 지났지만 이 노래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2005년 여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방학만 하면 친구들과 계곡으로 놀러가 물장구 치고 저녁에는 동네 운동장에 모여서 땀이 식을 때까지 축구하면서 웃고 떠들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매미 소리와 따뜻한 여름바람 맞으며 이 여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때는 평범한 하루라고 생각했는데 시간 흘러 돌아보니 가장 눈부신 추억이 되어 있네요. 이 노래 들을 때마다 그 여름의 공기와 친구들의 웃음소리까지 함께 떠오릅니다. 버즈,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0: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1: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2: 백원경의 랄랄라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30년 전통 청정지역 강원도 속초에서 국내산 100%의 재료를 사용하는 산진바람 김치,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 아토 크림을 드립니다. 8인조 보이그룹이에요. 에이티즈의 마마시타. 랄랄라 마지막 곡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도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0: CBS 잠시 쉬었다 가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2: 당연하죠.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원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6: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9: 경향신문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정부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현지시간 23일 발표한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관세와 관련해 미국 측이 기존 한미 무역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향후 발표될 과잉 생산 관련 301조 관세까지 더해질 경우 총 관세율이 15%를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으나 미국 측이 합의 준수 의사를 다시 밝힘에 따라 관세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산업계 관계기관 등과 협력해 301조 조사 절차에 적극 대응해왔으며 이번 최종 발표를 앞두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을 긴급 방문해 고위급 회담을 연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우리나라에 대한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상 적정성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21년 12월 한국이 적정성 결정을 받은 이후 처음 이루어진 재검토 결과입니다. 적정성 결정은 특정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EU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제도로 결정이 유지되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EU 영내처럼 해당 국가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주 연속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1일부터 어제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1%, 부정평가는 38%로 집계됐습니다.

0: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일 공개된 7월 1주차 조사 이후 3주 연속 1%포인트씩 내렸습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부정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이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호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을 종료하고 복구대책지원본부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6시부로 전국의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됐고 임진강 필승교 수위도 안정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구대책지원본부는 호우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일상회복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오늘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탈석탄의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만 확대하면 전기요금이 대폭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 구름 많은 가운데 전국적으로 무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8.9도, 습도는 37%입니다. CBS 뉴스 하효진이었습니다.
1: CBS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2: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만약 매미 울음소리에도 악보가 있다면 악산기호에 분명히 크레센도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여름이 깊어질수록 매미 울음소리가 점점 크고 치열해지는 게 느껴지는 요즘이죠.

땅속에서 무려 7년을 견디다가 겨우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살다가 떠나야 하는 입장이니까 매미의 절박함을 이해 못할 바도 아니죠. 내가 여기 있다,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목청껏 외치는 울음소리라서 왠지 좀 짠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아마도 매미 악보의 마지막에는 FO, Fade Out이라고 적혀 있겠죠. 매미 소리가 점점 작아지면서 어느새 사라질 때쯤 우리의 여름도 끝날 텐데요. 그때까지 우리도 매미처럼 지치지 말고 노래하듯 즐겁게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야겠습니다.

7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그거 아시죠?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이용복의 어린 시절로 우리에게 익숙한 클린 홈스의 Playground in my mind였습니다. 오락가락하는 비가 그치기 무섭게 창밖으로 매미 소리가 참 요란한 요즘이에요. 그냥 들을 때는 몰랐는데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매미 울음소리도 조금씩 다르다는 게 느껴져요. 참매미, 말매미, 유지매미, 쓰름매미 종류에 따라서 우는 소리가 확연하게 다른데요. 맴맴 하는 것도 있고 차르르르르 지글지글 쓰름쓰름 스피용 아니 이렇게 매미 소리 구별해 분류해 놓은 분들은 대체 어느 경지까지 오른 걸까? 아, 인간 매미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가끔은 귀찮고 시끄럽기도 하지만 매미 울음소리 덕분에 여름이 더 여름답게 느껴지는 건 분명한 것 같죠? 자, 금요일이고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0: 가족끼리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0: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0: 방탄꼭지
1: 센스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0: 방탄꼭지
1: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0: 방탄꼭지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8: 콜레

0: 콜레스탄.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리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버섯돌이님, 오늘은 지수님의 해피송으로 즐거운 오후 시원하게 하셨는데요. 아, 비가 좀 그쳤습니다. 좀 눅눅하던 날씨는 지나간 것 같긴 한데 무더위가 또 찾아왔죠. 시원하게 두 곡을 들었고요. 아바의 I do, I do, I do, I do, I do. 아이두가 다섯 번 나오고요. 알치스의 슈가 슈가였습니다. 행복이 님이 오늘은 성산 일출봉 잠시 보고 가는 길입니다. 해안도로를 이용하는데요. 점심은 종달리에 있는 식당에서 간단하게 전복 뚝배기 한 그릇하고 소화갱합니다. 제주도 날씨는 매우 좋습니다 하셨어요. 아, 성산 일출봉. 제주도에 그러니까 휴가차 놀러 가신 거 맞죠? 실제 제주도 사시는 분들이라면 성산 일출봉 자주 안 가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전복 뚝배기 자주 드시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우리 남산타워 잘 안 가는 것처럼요. 어쨌든 가 계신 동안 날씨도 좋고 잘 보고 놀고 먹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로지리님. 비는 아직 안 내리지만 무덥고 흐린 불금입니다. 지수님 보라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꽤나 오늘도 더운 날씨가 예상이 돼요. 자,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고요. 별수국님, 지수님 진짜 매미 같다고. 병아리님, 성대모사는 좀 인간 매미를 흉내내봤습니다. 아, 지리사님이 오늘은 지수님이 우리 할머니가 즐겨 입던 의상을 입고 오셨다고 할머니 하시면서 할머니 생각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용돈이라도 좀 100원짜리라도 몇 개 쥐어드려야 될까요? 세호님은 무지개떡 컨셉입니다. 딸기님은 어머 지수님 의상이요. 시원한 침대 스프레드 깔아놓으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네요. 아셨고 로코홀릭님은 어머나 알록달록한 셔츠네요. 안색도 화사해 보이고요. 근데 옷을 보니까 나 국민학교 때요. 문방구에서 팔던 쫀득이가 떠오릅니다. 아니,

이제 과거로의 잠시 여행이었습니다. 모두 감사하고요. 오늘 보라 퀴즈 준비했습니다. 생활상식 퀴즈, 생활상식 퀴즈. 저희가 음악 듣고 본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이어지는 곡은 보니엠이에요. I see a boat on the river.

여왕마마님. 비가 내린 뒤 살랑살랑 바람이 불고요. 음악도 들으면서 살랑살랑 흔들어 봅니다. 하셨는데요. 아, 잘 들으셨나요? 제주 딸기산도님, 로비 벤베누토의 링고였고요. 또 보니엠의 I See a Boat on the River였습니다. 우리 딸기산도님은 저에게 레게풍의 목욕잠 옷 입고, 아, 목욕가운 입고 오신 줄 아셨느냐, 목욕가운. 자, 여름이잖아요. 그리고 비도 그쳤겠다. 제가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오늘은 안경을 쓰겠다. 저 무지개 안경입니다. 오늘 약간 깔맞춤 같은 느낌 나지 않아요? 자, 어쨌든 유지수의 햇빛송 보이는 라디오 퀴즈 풀고 가야죠. 생활상식 퀴즈입니다. 오늘은 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에 대한 문제입니다. 문제 나가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지진이 발생해서 흔들림이 계속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진이 났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1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얼른 대피하.

2번, 창가로 가서 외부의 구조를 요청한다. 3번, 얼른 가서 가스밸브를 잠그고 누전 차단기를 내린다. 4번, 탁자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진이 발생해 흔들림이 계속될 때 가장 먼저 할 일. 1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얼른 대피한다. 2번, 창가로 가서 외부의 구조를 요청한다. 3번, 얼른 가서 가스 밸브 잠그고 누전 차단기를 내린다. 4번, 탁자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한다. 자, 지진이 났습니다. 코파는 곰돌이. 가장 먼저 지진이 씨한테 연락을 해야죠. 하셨는데. 지진이 씨 좀 도와주세요. 자, 지진이 발생했을 때 흔들림이 계속될 때 일단 나부터 살고 봐야겠죠? 내 몸부터 좀 챙기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정답 무엇일까요? 뜻하지 않게 지진이 씨 소환하시는 분이 많으시네요, 오늘. 자, 정답 알려주시고 신청곡도 적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팝스의 곡 이어져요. 라틴 러버.

0: 이도.
1: 우리 스칼레지유님, 라인 댄스에서 배운 곡이라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한번 흔들어줘야겠네요 하셨는데, 자자자 워워워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두 곡 함께 했고요. 루이스 폼지 또 데디 양키의 데스파시토 또 팝스의 라틴 러버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오늘 생활 상식 퀴즈 풀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가수팬님 정답 6번 금두꺼비를 챙긴다. 중요하지 중요하지 금두꺼비 제 거까지 좀 맡겨도 될까요? 숲속 우주님은 여진구 씨도 조심해야 지진이 뿐만 아니라 여진구 씨도 조심해야 된다. 0136님은 일본에 살 때요. 수시로 지진이 나서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지진이 적은 한국이 살기 좋습니다. 하셨고요. 아 그리고 행복맘님 내 몸부터 챙겨야죠 하셨고요. 하늘바다님은 학교에서 학생들과 재난대피 훈련 하던 게 도움이 되네요.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 퀴즈 좋습니다 하셨어요. 자 지진이 발생해 흔들림이 계속될 때 가장 먼저 할 일 1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얼른 대피한다. 2번 창가로 가서 외부의 구조를 요청한다. 3번 얼른 가서 가스밸브를 잠그고 누전 차단기를 내린다. 4번 탁자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한다. 자 정답 아시겠죠? 자, 오늘 커피 쿠폰 넉넉하게 나눌게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정답과 신청곡 알려주세요.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신혜숙님 첨버 원버예요. 텁 덤핑

Katrina and the Waves의 Walking on Sunshine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고요. 신청곡 이어집니다. 8582님 앤 마리에요. 2002.

0: love.
1: 유지수의 해피송 1부 났습니다. 부엔카미노님 Take That Into The Wild고요. 저희는 뉴스 듣고 2부에 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4: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5: IH 인천도시공사.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9: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중동 긴장 고조에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국내 주가 지수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2시 40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46% 하락한 6,711을 기록 중입니다. 급락장에 오전 11시 23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나흘 연속 순매수였던 외국인 투자자가 1조 7,519억 원 순매도 중이고 기관도 1조 877억 원 매도 중이며 개인만 홀로 2조 8천억 원 순매수 중이지만 지수를 반등시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4.94% 내린 751을 기록 중이며 오전 11시 47분 코스닥 시장에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고위 장성들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조은성 내란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국군 수도 방위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태 당시 계엄 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겐 징역 25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각각 징역 20년이 구형됐습니다. 특검팀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헌법이 정한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며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군을 내란에 참여시켜 내란 세력의 사병으로 전락시켰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주 연속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전국 18세 이상 1,003명에게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1%였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8%로 집계됐습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7월 1주차 조사 이후 3주 연속

0: 포인트씩 내렸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해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4%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3%포인트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기아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과 단체 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 행위 찬반 투표에서 82%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투표에는 전체 노조원의 88.7%가 참여했고 참여 인원 대비 찬성률은 92.5%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섭 중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합법적 파업권을 얻게 됩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 성과급으로 지난해 영업이익의 30% 지급, 주 4.5일제 시행, 65세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정원입니다.
1: CBS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시 5분입니다.

4936님,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죠. 아, 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이라 너무 덥긴 하지만 땀 한 바가지 흘렸습니다. 회사에 하느라요. 그래도 더울 때는 회사가 제일 시원하잖아요. 열혈 사원이 됩니다. 또 여름에는. 자, 해피송 2부로 건너봤고요. 2부 첫 곡은 가세보의 I Like Chopin 5416님의 신청곡으로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1부에서는 생활상식 퀴즈 풀어봤죠. 오늘 문제가 지진이 발생해 흔들림이 계속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일까요? 흔들림이 계속될 때 가장 먼저 할 일. 1531님이 지진 대응 그 이유 좀 알려주세요 하셨는데요. 자, 알겠습니다. 지진으로 흔들림이 발생했을 때의 행동 요령입니다. 0번. 탁자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피한다. 1번,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2번,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 신속히 대피한다. 3번, 건물 외부에서는 담장이나 건물과 거리를 두고 낙하물 위험이 없는 넓은 옥외 공간, 운동장이나 공터, 공원 등으로 대피한다. 4번, 라디오, 재난문자, 공공기관 안내에 따라 행동한다. 자,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탁자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한다. 일단은 내 몸부터 피하고 봐야 되는 거죠? 정답 잘 알려주셨고요. 9877-2016, 미미천사, 8581, 한결같이, 3562, 낭만꼰대, 그리고 6882-1622, 하한님께 커피 쿠폰 보냅니다. 오늘 날이 쨍쨍합니다. 우리 햇님이들이 계신 곳도 그런가요? 바람돌이님은 여기는 여의도인데요. 모처럼 햇님이 방긋하네요. 곰팡이 박멸 중인데 산뜻한 하루 보내십시오. 덥긴 해도 날은 더워도 이렇게 해가 나니까 얼마나 또 좋아요. 문 열고 구석구석 환기도 좀 하고요. 그죠? 눅눅했던 기운 좀 내보내고 그래야겠어요. 바람돌이님께도 커피 쿠폰 전하고요. 그래서 오늘 2부는 요겁니다. 장마가 끝나면 점점점 그 뒤를 이어주시면 됩니다. 장마가 끝나면 뭐 하실 생각이셨어요?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장마가 끝나면 밀린 빨래 해야죠. 일단 애들 운동화 같은 거 진짜 마르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장마철에는 제대로

0: 바깥으로 말리기도 어려웠는데 운동화도 빨아야 되고 이불 빨래 이런 것도 있고 휴가를 간다? 장마 끝나면 무더위 시작이니까. 또 세차를 한다. 아, 지금 다 제 얘기입니다. 그리고 장마철에는 좀 외출도 못했고 마트도 잘 못 갔는데 이제 좀 신나게 나가버린다. 친구를 만나겠다 등등등.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장마가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떤 우리의 일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 햇님이들의 뒷이야기 궁금합니다. 적어주시고 신청곡도 알려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장마가 끝나면 점점점 뒷이야기 햇님이들이 이어주세요.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가구.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골뱅이.
1: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경수님, 옛날에 대학교 1학년 때요. 교수님이 팝송 부르면 학점 가산점을 준다고 하셔서 가장 짧고 높은 음이 없는 스카버러 페어를 불렀던 생각이 납니다. 아유, 정말 부르기 쉽죠? 하셨는데. 아, 들어봐야 되는데. 라떼는 이래도 이런 게 통했어요. 요즘 아마 이렇게 교수님 말씀하시면 게시판 난리 나고 뉴스에서 취재 나갈 것 같은데. 자, 도로시님이 신청하신 바샤의 Third Time Lucky였고요. 세르조 맨데스 앤 브라질 66의 스카버로 페어, 또 엘리안 엘리어스의 코파 카바나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오늘 2부 주제는 장마가 끝나면 점점점. 아니, 장마 때는 장마만 끝나면 좋을 줄 알았는데 막상 장마가 끝나가니 어떠세요? 먼저 0853 우리 영미님은 장마 끝나면 안과 예약해서 백내장 수술하러 갑니다. 당뇨 합병증인지 3개월 사이에 급속도로 눈이 나빠져서요. 어휴, 저런 어떡해요. 하긴 유비무환이라 비가 오면 병원에 환자가 적잖아요. 이제 장마 지나고 나면 안과도 그렇고 아마 미뤘던 진료들 많이 보실 것 같고요. 우리 0853 영미님 수술 잘 받고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코파는 곰돌이님은 장마가 끝나면 17년 동안 생활한 집을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삿짐도 포장해야 되고 올해는 휴가 빠이빠이. 아, 이사하세요? 17년이면 꽤 이런저런 살림살이 정리할 게 많으실 것 같은데. 코 언제 파세요? 바빠가지고 코도 파셔야 될 텐데 좀. 아, 코 평수 넓힌 만큼 집 평수도 넓혀 가신다고 축하드립니다. 영도다리님, 저는 전기 모기채 사서 모기와의 전쟁 시작입니다. 모기가 주인공인 때가 왔습니다.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 모기. 2138님은 양념장 정리정돈 해야 됩니다. 꿉꿉하고 소중한 재료 싹 갈아엎어요. 특히 깨소금하고 소금이요. 아, 그쵸. 우리 부지런한 어머님들 깨소금도 그렇고 소금도 그렇고 날 이제 더워져도 그동안 좀 눅눅했으니까 싹 한번 볶아서 쟁여두시죠. 그렇게 볶으면 소독도 되고 다시 꼬실꼬실해지고 좋죠. 저는 주말에 그래서 머리 볶으러 갑니다. 그동안 눅눅해서 왜 그런 속설이 있잖아요. 실제는 아닌 것 같은데 뭐 비 올 때 볶으면 머리가 잘 안 볶아진다. 그래서 이제 좀 비가 이제 가시나 싶어가지고 볶아볼랍니다. 우리 2138님은 장마가 끝나면 고향 방문합니다. 오락가락한 비에 극한 호우에 고속도로 일반도로 비포장도로 타고 가야 되는 고향 방문을 못했거든요. 제 고향은요 하동군 북천면 방화리입니다 하셨는데 한번 가려면 쉽지 않은 길일 것 같긴 한데요. 대신 가면은 고즈넉한 아름다움과 평화로움을 만나실 것 같네요. 잘 다녀오세요. 자,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오늘 2부 주제는 장마가 끝나면 점점점. 장마가 끝나면 우리 햇님이들 무슨 일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이어지는 곡은 별빛이은님 케이시

브랜디의 음성으로 띄었어요. Everything I do, I do it for you. The Westlife의 솔리다, Casey Musgraves의 Can't Help Falling in Love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아, 장마도 이제 거의 끝나고 장마가 끝나면 뭐 하실 거예요? 션샤인 A님은 8월 6일에 2박 3일로 완도 가족여행 갑니다. 오, 너무 좋으시겠다. 5446번으로 장마가 끝나면 다이어트 다시 해야 됩니다. 집사람에게 다이어트 할 거고 운동할 거라고 큰소리 쳤다가 비 온다는 핑계로 잠시 미뤘는데 더 이상은 핑계가 없습니다. 다이어트는 1년 365일 결심해야 하는 거고 또 늘 안 할 핑계거리도 있기 마련입니다. 제키리님, 여동생이 몽골 선교사인데요. 저는 몽골 선교지에 갑니다. 강릉에서 오늘 오후 4시 차로 인천공항에 도착하며 내일 새벽 1시 비행기로 몽골에 들어갑니다. 오우,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 왜 IM 그라운드한테

정말 단골로 나오는 도시 이름이잖아요. 울란바토르. 오늘 날씨가 28도, 체감온도가 34도고요. 근데 습도가 34%. 아, 그러니까 이게 습하지가 않아서 막 그 해 나는 데 있으면 온도가 확 올라가는 그런 날인가 봐요. 잘 다녀오시고요. 6253님, 장마 끝나면 본격 더위 시작이니까 시원한 냉채 족발에 얼음 동동 맥주 마실 겁니다. 지나치 음주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셀프로 다 해결하시네요. 아, 생각만 해도 막 이가 시린 느낌인데 얼음 동동 맥주는 아닌 거 아닌가요? 그 살얼음이 낀 이런 그 잔에다가 얼음 쫙, 아, 얼음 쪽이 아니라 맥주 쫙. 제재맘님, 장마 끝나며 이불 빨래하고 건조시키고 창고에서 잠자고 있던 자전거 손질해서 신나게 아라뱃길 따라 달리렵니다 하셨는데 달려라 달려. 한낮에는 근데 요 시간에는 약간 달리기 힘드실 것 같고 그 여름밤에 그 낭만을 즐기실 것 같아요. 숲속 우주님은 수박으로 수박 주스를 만드신대요. 믹서기에 물 하나도 넣지 않고 쓱쓱 갈아서 마시면 세상에나 얼마나 달고 맛있게요. 대한민국 수박 당도 짱입니다. 아, 정말 장마 때는 왜 좀 과일도 슴슴해지잖아요. 이제 장마 끝나면 과일도 더 달아지고 이 쨍쨍한 햇살 받고 과실이 연그러 가겠네요. 자,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 가수팬님, 또 문경 도련님 아라베스크예요. Friday Night.

부산을 참 좋아하지만 부산에서는 옷이 잘안 구겨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주윤님 Earth, Wind & Fire, Let's Groove까지 전했습니다. 우리 현주님, 주현주님, 잠시 후 2시 5분 뒷집 봉디에 어떤가요? 마지막 생방도 만청부 바랍니다 하셨는데 맞아요. 오늘 봉디 휴직 전에 마지막 생방입니다. 우리 봉디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새로 어떤가요 지키러 온 송카이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우 아토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마지막 곡 1326님 또 배로님 에이소베이스의 크롤 썸머 남기고 저는 올라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5: 한국경제신문제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해 브라질과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과 독일을 차례로 방문하는 7박 11일의 순방길에 오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과 내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젠슨왕 엔비디아 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등 글로벌 AI 리더와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자들을 잇따라 만나 투자 협력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미국 일정을 마친 뒤에는 브라질과 칠레,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지며 다음 달 2일에는 귀국길에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들러 동포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범인 도피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적 목적과 총선을 앞둔 정치적 목적으로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 국가 수사권을 전면 침해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신도들의 더불어민주당 당원 가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신도들을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시킨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과거 신천지는 경기 과천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건물을 매입하고 종교시설로 사용하려고 했으나 주민 반대에 부딪혀 용도 변경 승인을 받지 못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도들에게 민주당 가입을 독려하고 실제로 신도들이 민주당에 가입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민주당 당내 경선이나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섰을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60대 기업인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이 의원에 대한 허위 영상물 편집 유포 사건과 관련해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이 의원을 대상으로 한 허위 영상물 1개와 모욕 이미지 3개를 편집해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13일째 이란에 대한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오늘 오전 이란 군사시설을 겨냥한 추가 야간 공습을 개시했다며 이번 공습은 이란의 책임을 묻고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상선에 가하는 위협을 약화하기 위한 작전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0: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개방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선들은 미군의 지원 아래 계속해서 해협을 자유롭게 항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각지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접한 호르무즈 간주를 중심으로 폭발음이 잇따랐고 남부 주요 항구인 반다르 아바스는 전력탑 공격에 전봇대가 파손되면서 일부 지역에는 정전도 발생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 대책과 관련해 다음 달 시행 예정이던 기본 예탁금 강화 조치가 이달 말로 앞당겨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신속한 수요 안정을 위해 애초 8월 중 시행 예정이던 기본 예탁금 강화 조치를 오는 31일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전국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6도, 습도는 66%입니다. CBS 뉴스 송인찬이었습니다.
1: CBS 사람 많고 복잡한 여름 성수기. 그렇다면 9월의 보라카이는 어떠세요? 인파는 빠지고 바다는 가장 투명해지고 세계 3대 석양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보라카이 최고의 골든타임. 오성 리조트, 호핑 투어, 선셋 세일링, 해변 요가까지 CBS 시투어 올인원 패키지로 온전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 이 모든 혜택이 단 97만 원. 타 여행사와 꼭 비교해보세요. 9월 9일 출발,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02771-1932, 771-1932입니다. 2시 5분입니다.
2: 이봉규의 어떤 가요!

어느새 그날이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 어떤가요? A면 첫 번째 트랙 다비치와 함께하죠. 시간아 멈춰라.

0: 7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이봉규 어떤가요? 이며 첫 번째 트랙 다비치와 함께했어요. 시간아 멈춰라.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봉디 봉보레봉봉 아나운서 이봉규의 이봉규 어떤가요? 보이는 라디오가 열렸습니다. 레인보우 그리고 너튜브에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이번 한 주 어떤가요는 굿바이 파티 주간이었어요. 막방 주간으로 어떤가요의 형제방송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의 우리 알디와 알렉스 DJ와 또 수요일에 방송을 함께 했었고, 또 어제는 후임 DJ 송인찬 아나운서도 어떤가요에서 미리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오롯이 저와 우리 봉팔님들만의 시간이에요. 활짝 열어뒀던 문을 닫아야 하는 날, 펼쳐뒀던 것들을 잘 모아 꽉 우물이는 날입니다. 오늘 그래서 마지막 보이는 라디오라 뒤에 작년 5주년 오봉 민박 때 썼던 현수막도 정말 오랜만에 한번 달아봤고요. 그리고 제 왼쪽에 있는 뽀로로 케이크는 또 형제방송의 우리 키키 PD가 직접 사비로 이렇게 사서 저희 어떤가요 제작진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때 잠깐 우리 키키 PD에게도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붕팔님들께서 그렇게 제가 손편지 보내라고 할 땐 안 보내더니 많이들 보내셨어요.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다 꼼꼼히 읽어봤고요. 우리 붕팔님들 보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점심에 조이5575번님 또 간식도 보내주셨던데 저희 제작진 네,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영원한 안녕이라는 건 세상에 없어요. 다음을 위한 잠시만 안녕입니다. 날이 무덥습니다. 강렬한 태양빛이 이글거리는 여름날 잠시 그늘 아래로 들어갔다가 벚꽃이 피어나기 시작할 무렵 저는 다시 돌아오고요. 추임새 있는 날로는 오늘이 막방이지만 저와 봉팔님들의 이야기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계속됩니다. 주일이 찐 막방이니까 그 시간까지 계속 다른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고요. 오늘 A면 만추이 봉규의 댄스 댄스 레볼루션 운행해요. 늘 탈까 말까 망설였던 봉팔님들 텐션 열차 마지막 운행 날입니다. 이제 못 타요. 타고 싶어도. 그러니까 오늘은 꼭 올라타 주시고요. 3379번님의 문자 잠시 소개해드려요. 봉지랑 함께하는 동안 공인중개사 합격했고 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법무사 1차 붙고 또 10월에 2차 시험 보신다고. 지루하고 때론 몸이 아파 포기하고자 할 때 어떤가요가 큰 힘이 됐습니다. 굿바이 봉디. 3379번님께는 2차 시험 합격까지 응원하는 커피 쿠폰 한 잔 제공해드리고요. 한 번에 가시죠. 내년까지 기다릴 시간 없습니다. 그렇죠? 2차 합격 후기는 송인찬의 어떤가요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봉규의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 무료입니다. 아유 오늘 또 많이 오셨어요. 광주네요.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관절 연골이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0: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6: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하이파이브 오브 티니에이저스의 노래 듣겠습니다. 행투더보 풀 오브 해피니스. 헤이!

유엔의 평생 재생해드렸고요. 그 전 WHOT의 행복이었습니다. 최첨단을 달리는 레트로 방송 이봉규 어떤가요? A면 오늘은 마지막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방송은 내일 모레 주일까지 계속되지만 주임사 있는 날로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우리 봉파님들과 최대한 인사 나누고 싶은데요. 6418번님이세요. 봉디가 돌아오는 벚꽃 피는 시간엔 아마 저는 재수생 아들 멋진 대학생이 되어서 흐뭇할 것 같고 고1 사춘기 딸은 정신 차리고 제자리에서 열심히 일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 단돌이 자라고 기다리겠습니다. 아, 뭔 단돌이를 잘하세요. 그냥 우리 아들내미 또 딸내미 알아서 잘하겠죠. 27학번 돼 있을 겁니다. 예, 28학번은 안 돼요. 그리고 우리 고1단도 정신 차려서 박차를 가고 있길 바랍니다. 벨라마미님은 방학한 딸과 함께 듣고 계시다고 문자 주셨네요. 저희 아이 생일 두 번이나 축하해주고 이분이세요. 생일에 학원 가지 말라고 제가 말했었죠. 우리 딸에게.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는 기숙사라서 토요일에만 들어 아쉬웠는데 그래도 마지막 함께해서 다행입니다. 아이 라이딩도 행복하게 다녔고 사춘기 딸과도 어떤가요 통해서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봉기도 아빠로서 추억과 행복 만들기 위함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보내드릴게요. 우리 딸내미 올해 생일이 지금 있나요? 아니면 지나갔나요? 어쨌든 지나갔든 안 지나갔든 내년 거 미리 축하해드립니다. 우리 딸 생일 축하해요. 바다가 부른 님이신데요. 처음 테이프 갈아 끼울 때부터 쭉 듣다가 잠시 팝송이랑 바람 피우는 중에 해피송 유지수 아나운서가 알려줘서 인사를 왔어요. 봉기가 저랑 유머 코드가 맞았었는데 가시나요? 고마웠어요. 건강하고 다시 돌아오세요. 고맙습니다. 또 해피송에서도 어떤가요? 제가 진행이 오늘 막방이라고 언급을 해주셨나 보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유지수 아나운서 부장님. 네. 마리님은 오늘은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봉디 잘생겼어요. 됐어요. 으이그 됐어요. 됐어요. 자, 우리 봉팔님들 이제 가보겠습니다. 캔 가라가라로 우리 만취봉규의 댄스 댄스 레볼루션 시작할 거예요. 자, 모두 플랫폼으로 집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Let's get it, yo! 만 가지 추임새를 정복하는 남자, 만추 이봉규와 함께하는 하이 텐션 업 타임. 지금부터 논스톱 뮤직과 함께 댄스 댄스의 세계로 빠져보세요. 이봉규의 댄스 댄스 레볼루션.

안녕하세요. 망가지 주임새를 정복하는 남자 만주이봉규의 댄스 댄스 레볼루션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텐션 열차 늘 신명나게 힘껏 기운차게 달렸습니다. 일주일 중에서 가장 기분 좋은 금요일,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가벼워지고 많은 게 용서됐던 금요일, 신이 난 봉팔님들 마음을 텐션 업, 축 처지고 우울했던 봉팔님들도 마음도 에너지 업 할 수 있었던 우리의 텐션 열차, 오늘 그 마지막 운행을 함께해 주십시오. 자, 봉팔님들 모두 올라타실 준비 되셨습니까? 신나게 놀 준비 됐습니까? 오케이. 자, 하이텐션 댄스 뮤직과 함께하는 무아지경의 댄스 타임, 마지막 텐션 열차 운행 지금부터 Let's get it! 캐니어 오늘의 첫 번째 스테이션 가라! 자, 플랫폼으로 집결해 주신 6165번님, 정마숙님, 햇살팡팡님, 복딩님, 울딸들 사랑해님, 특공님, 802번님, 동그레비님, 4465번님, 땡큐.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계약증 안 내릴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쫓아낼 거예요. 내려야 돼요. 1236번님도 4367번님 플라이아이님 순데렐라님 어서오십시오. 자, 일절 후렴 시원하게 봉기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질척대지 말고 시원하게 보내줘요. 가라 잘가라고. 자, 다같이 외쳐봅니다. 봉기 가라 잘가라. 봉기 사라져.

조금 더 매몰차게. 그 정도는 나와야죠. 디카페인님, 미지님, 니가 좋아님도 집결 완료!

8085번님, 0645번님, 당바라, 당당의 눈의 왕님, 833 3원이동 스테이션 열차 마지막 운행 탑승. 자, 2절 후렴

변함없이 웰컴 드링크 한 잔씩 제공해드립니다. 자, 잔을 들어주세요. 우리 짠 한번 하겠습니다. 잔을 들어주셨나요? 캔 탄산수 짠! 마! 이어지는 트랙 클론입니다. 날이 더워요. 전국 기온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이미 체감 31.5도, 대구는 대프리카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어요. 36.7도. 전국이 뜨겁습니다. 선풍기 발사! 아예 아예 아예. 별빛지연님, 이너지영님, 로아맘님, 2691번님 박수. 웰컴 드링크 받지 못하신 분들은 꼭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케빈 크루가 재고 있는 거 다 털고 내리겠습니다. 495번님, 봉지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운행인데 저도 이 추임새를 넣는 시간이 더 특별합니다. 2305번님, 이럴 줄 알았다면 더 많이 참여할걸. 그런 생각 말아요. 오늘이라도 참여해서 다행인 거죠? 자, 1절 훈련 구간 진입할 때 다 같이 말론 설명할 수가 없어 떼창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달려 달려!

어떨까요? 만추 이봉주와 함께 댄스 댄스 레볼루션 뽀뽀뽀뽀뽀뽀. 울산도 찜통, 여기저기 찜통, 찜통행 역시 어떤가요? 어떤가요? 믿음소망 무알콜님도, 8358번님도 울산에서 탑승!

선물도 좋으니 웰컴 드링크 한잔 부탁할게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람보르고돌님께 최고급 커피 한잔 내려드리죠. 최고급 커피 한잔 내려주세요. 어제 우리 PD가 이탈리아 가서 직접 사왔어요, 원두를. 자, 커피 한잔 내려드립니다.

텐션은 언제나 어떤 가요가 찐이야. 막방 때도 찐이야. 영탁 2748번님 신청곡 찐이야.

0: 빠이 파티 사라페퍼. Let's go.
1: 여전히 텐션 가짜가 판치는 세상. 어떤 가요는 정품 텐션만을 취급하며 지난 시간 텐션 열차를 달려왔습니다. 자꾸 끌리는 텐션, 자꾸 듣고 싶은 텐션. 송인찬의 어떤 가요에서도

방바라방방 찐으로 가시나요? 찐으로 갑니다. 이제 정품 텐션은 어떤가에와 유일했는데 다시 가짜 텐션이 판칠까 우려됩니다. 우리 봉팔님들 또 후임 DJ 송인찬 아나운서의 텐션을 믿어주시고 끝까지 신뢰해주시면서 어떤가요 청취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우 자꾸 끌리네. 마지막 날에도 쏠리네.

0: 술 한잔 하겠습니다. 싸이 예 술 이야.
1: 정신없이 가는 곳.
0: 전선이님, 아기상어님, 봄날 햅쌀님, 벚꽃향기님, 활활나라님도 마지막 텐션 1차 운행 탑승.
1: 거기서 우리 서로를 재워주고.
0: 0814번님, 웃음소리가 우리 성당 신부님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신부님처럼 저에게 위로가 됐어요. 축복합니다. 0814번님. 오케이. 1절 훈련. Everybody. 지금 이 방송 듣고 있는 0814님들 다 한 명도 빠짐없이 1, 2, 3.

0: 왕진님, 승현맘님, 나무왕진님 오랜만에 왕진하셨네요. 그동안 어디 계셨던 거예요? 우리 봉파님들 휴대폰 뒷자리와 아이디만 봐도 얼마나 한 번씩 접속하시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2067번님도, 초콜라떼님도, 야옹 선생님도, 거북씨님도, 수지마음님도, 안졸리나 졸리나님도
1: 탑승.
0: 오케이, 다시 한번 2절 후렴.

오늘을 장식하는 굿바이 파티를 장식하는 대낮의 불꽃 활성.

있습니다. 어떤 가요가 예술이었던 사람들만 예술이야. 안 불러드렸어요. 해니다리님, 아몰랑님, 우짜하님, 에스프레소님, 복근님도, 커커님도, 레몬드리님도. 내일부터 동해바다로 휴가 가시는 2459번님, 안전하게 잘 놀러 댕기고 오십시오. 내일도 주일에도 어떤 가요의 텐션은 계속될 테니까

마지막 폭죽 발사! 아, 불꽃에 이렇게 적혀있죠? 08님들 감사했습니다. 땡큐. 걔네 가라가라 클론 초련 영탁 찐이야 2748번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싸이 예술이야 재생해드리고 왔습니다. 텐션 열차는 어떤 가요가 시작된 주간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한 번도 빠짐없이 매주 금요일 인사드렸던 시간입니다. 다소 정신없었을 수도 있고 시끄러웠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유난이다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텐션 열차를 했을 때는 그저 한번 좀 색다른 방식으로 방송을 진행해보고 싶다, 이 시간대 청취자들의 눈에 띄기 위해서 좀 튀어보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 열차를 운행했는데요. 텐션 열차를 이제 6년이 넘게 운행하고 있는 지금은 우리 외롭게 어딘가에서 저를 벗삼아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실 봉팔님들이 진짜 이 열차를 타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텐션 열차 기관사로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이 열차는 이제 운영을 종료하고 임무가 끝나 비둘기호처럼 아 그런 열차가 있었지 하면서 추억 속에 남겼지만 우리의 인생이라는 열차는 계속 달릴 겁니다. 창밖 풍경도 바뀌고 함께 타는 사람도 달라지겠지만 우리 봉팔님들 각자의 열차가 향하는 곳에는 분명 또 다른 웃음과 또 다른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부디 안전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그 여정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지나간 후에야 알게 되는 것. 있을 때 들어줘요. 이봉규의 어떤 가요.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희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1: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4: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수도권 뉴스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가사 1부는 오늘 오후 2시 열린 두 사람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진 않았는데 액수를 고려하면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사기로 피소 위기에 몰리자 해외로 달아났던 검찰 수사관이 현지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되며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수원지법은 사기 혐의를 받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었습니다. A씨는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 등지에 오피스텔 등 70여 채를 보유하며 지난해 9월부터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집계된 A씨 고소인은 25명이고 피해 금액은 30억 원 상당에 달합니다. A씨는 고소장 접수가 임박하자 필리핀으로 출국했다가 9개월 만에 인터폴에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금은방에서 골드바를 보여달라고 한 뒤 이를 낚아채 달아난 고등학생과 망을 본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고등학생 A군과 중학생 B군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금은방에서 750만 원 상당의 10돈짜리 골드바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군은 금은방 주인에게 골드바를 보여달라고 한 뒤 이를 들고 달아났다가 주인이 추격한 끝에 A군을 잡아 경찰에 인계했으며 경찰은 인근을 수색해 금은방 밖에서 망을 보던 B군도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25개 공공유관기관에서 직원 133명을 선발하는 올해 두 번째 통합채용을 실시합니다. 기관별 선발 인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 50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8명,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킨텍스 각각 6명 등입니다. 원서 접수는 다음 달 10일부터 14일까지 통합채용 누리집에서 진행되며 필기시험은 오는 9월 5일에 치러집니다. 경기도가 오늘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31개 시군의 농축산 어업 분야 이주노동자 숙소 4,420곳을 전수조사합니다.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조립식 건축물 등을 중심으로 시설의 적법 여부와 화장실 등 필수시설 구비 여부를 점검합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을 중심으로 내린 장맛비는 주말 사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겠고 무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31.8도, 습도는 61%입니다. CBS 뉴스 하효진이었습니다.
5: CBS
6: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0: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피로 회복에 좋은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 덥고 지치는 여름, 탄산음료 같은 댄스 한 곡 어떠세요? 새콤달콤 보사노바는요. 가슴 속까지 시원해지는 락,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여름 발라드도 빼놓을 수 없겠죠. 계절마다 음악을 다르게, 계절마다 음악을 맛있게. 매일 오전 11시 5분, 당신을 웃게 할 힐링 가요 레시피, 백원경의 랄랄라.
2: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이 코너를 진행하면서 제가 말한 번호가 나온 적이 딱 한 번, 밖에 계신 우리 엔지니어 감독님이 맞힌 게 딱 한 번, 제작진의 번호가 나온 건 딱 두 번뿐입니다. 그만큼 확률이 낮아요. 당첨되는 봉팔님들. 근데 심지어 두 번 이상도 당첨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매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 일단 참여부터 해보는 겁니다. 봉팔님들은 끌리는 두 자리 숫자를 보내주시면 돼요. 00부터 99 사이에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1, 2, 3과 같은 한 자리 숫자를 보내고 싶다? 반드시 앞에 0을 붙여서 두 자리로 만들어 보내주셔야 됩니다. 숫자는 1인 1숫자, 여러 개 중복해서 보내는 건 안 돼요. 문자, 레인보우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만 참여해 주시고 집계 시간 따로 있습니다. 시작 시간은 3시 08분부터 집계하도록 하죠. 지금 3시 7분 7초 지나고 있고요. 레인보우로 듣고 계시는 봉팔님들은 레인보우가 약간의 딜레이가 있습니다. 딜레이 시간, 딜레이 멘트 감안하지 않고 스마트폰 시간이 3시 08분이 되면 그때부터 집계가 시작된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행운의 주인공 선착순 1등에게는 오늘 바로 드실 수 있는 치킨앤콜라 치콜 세트를 챙겨드리고요. 같은 번호를 보내주신 선착순 최대 4분께는 택배로 가는 간식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부석순 피처링 이영재 파이팅 해야지. 번호야지. 3시 08분 되기 3초전 2초전 집계 시작. 3시 08분 인천에 도착한 숫자는 집계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3시 08분 이후만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1825번님, 5428번님, 누리다님, 한결같이님, 세준할머님, 작은 진구님, 포도나무 송이님, 숫자 접수! 렛츠고! 다같이! 다같이!

북한의 어떤 가요에서도 돌려 돌려 번호판은 계속 된다고 합니다. 88번님 3878번님 3751번님 김현희님 또 니팀님 0634번님 모니카님 모두 숫자 수 텐션 조금 해보시고 돌려 돌려 번호판 선착순 승객은 10%, 그리고 최대 4분께는 간식 세트를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되니까요. 이제 2분 15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는 접수 보내주셔야 돼요. 도곡동 총각님, 김현희님, 별이님, 2712번님도

번호판을 돌리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 지금까지 제가 돌리는 번호판의 숫자가 맞지 않았다면 오늘은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시죠. 마지막 날인데

구석순 파이팅 해야지 트와이스 치얼업 두 곡 듣고 왔고요. 두 곡 들으면서 우리 봉팔님들의 숫자 받았습니다. 자, 1회 자리부터 뽑겠습니다. 1회 자리 준비하시고 쏘세요. 1회 자리 어디서 멈추나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1회 자리는 여기서 멈추네요. 1회 자리 1 나왔습니다. 1. 자, 1회 자리 1 나오신 분들 어텐션. 10회 자리 쏘세요. 10회 자리 보겠습니다. 10회 자리는 여기서 멈췄습니다. 4에서 멈췄어요. 오늘 행운의 숫자 41. 41 듣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정답자 번호판 당첨자 발표해드리죠. 하츠 투 하츠입니다. 레몬탱.

하츠투하츠의 레몬탱 재생해 드렸고요. 자, 오늘 행운번호 41번이었고 당첨자 집계 시간 안에 중복 없이 숫자를 보내주신 41총두분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치콜 세트 주인공부터 먼저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진짜 한 우물만 쭉 파셨다가 마침내

0: 41일 당첨되셨습니다. 자, 6199번님 끝까지 40일 도전 성공 치콜세터 축하합니다.
1: 축하해요.
0: 치콜세트. 그리고 간식세트 받으실 봉팔님, 우박사님, 아유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고요. 간식세트는 아마 7월엔 힘들고 8월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탱금행금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봉팔님들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재생해 드릴 트랙은요, 제가 좀 오랜 기간 준비한 시간입니다. 약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 봉디는 무슨 가는 날 저렇게 슬퍼 보이지도 않고 그냥 마냥 신냐 있냐 이런 섭섭함을 지금도 토로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곡을 하나 써왔고요. 제가 작사를 하고 제 지인에게 부탁해서 작곡을 했고, 회사의 이 동기에게 부탁을 해서 피아노 편곡을 부탁하고 또 피아노까지 직접 쳐주면서 곡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바람이 분다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요새 스타일로 제목을 좀 길게 만들어봤고요. 바람이 분다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저의 이별의 마음을 이 곡에 다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곡으로 우리 봉팔님들 저의 마음을 좀 알아주십사 하고요. 뮤직비디오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보이는 라디오 혹시 보고 계시는 분들은 가볍게 그냥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준비되셨다면 저희가 틀어봐도 될까요? 그리고 뮤비 안에 지난번에 저희가 우리 봉팔님들의 어떤가요 듣고 있는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드렸는데, 그 사진들도 영상 후반부에 조금씩 담았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잘 감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음악적 퀄리티는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래도 제 진심이 담겼다는 거, 바람이 분다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3초 뒤에 플레이하겠습니다. 3, 2, 1 플레이. 자, 요거는 영상의 가장 후반 부분이고 가장 앞부분이 나가야 되는데 괜찮아요. 마지막 날 이런 좀 미스가 나와야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노래 감상하겠습니다.

어떤가요? 6년의 기록이 담긴 이봉규가 부른 바람이 분다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재생해드리고 왔습니다. 봉팔님들께서 오늘 저를 울리려고 하시겠지만 제가 제대로 봉팔님들을 울렸겠죠? 그쵸? 엄마는 강하다님도 보라 안 보고 듣고만 있다가 라이브인 줄 알고 잽싸게 보라 트셨다고 하는데 미리 다 녹음을 해왔고요. 저도 가만히 우리 봉팔님들과 같이 뮤직비디오를 보고 있었습니다. 요 음악은 16시에 그 너튜브 예약을 걸어뒀습니다. 그래서 방송 끝나고도 보실 수 있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도 너튜브에서 저희 영상을 강제로 삭제하지 않는 한 올라가 있을 테니까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0857번님 울지마 울지마 우리 다시 만나요. 저의 신입 시절을 봉디 덕분에 극복했어요. 그리울 거야. 영상 보면서 6년간의 이 기록이 저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뭐 많은 걸 했구나. 이런 저런 도전들 또 시도들도 해봤구나라는 생각에 저도 약간 울컥하기도 하는데 눈 줌인해도 돼요. 당당해요 지금. 줌인해보세요. 눈물 한 방울도 없어요 지금. 너무 못났다. 코스모스님이 영상 보니까 어떤 가요를 얼마나 애정했는지 알겠다. 당연하죠. 오늘은 A불비의 마음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분위기 전환이 좀 필요해요. K윌입니다. 네가 필요해.

케이윌의 네가 필요해 그리고 김범수 나타나 듣고 왔어요. 두 곡 듣는 동안 또 저에게는 우리 제작진이 아우 깜짝 선물 같은 이벤트를 준비해 줬습니다. 우리 PD가 사전에 제 아내에게 좀 연락을 취해서 마지막 방송을 지금 아내와 제 딸이 예, 구경하러 왔는데 깜짝 서프라이즈 놀랐지 이런 쇼를 기대했겠지만 제가 좀 눈치를 미리 챘어요. 뭔가 우리 PD의 표정이 평소와 다름을 뭔가 자꾸 숨기는 것 같고 자꾸 회피하고 그래가지고 눈치를 채고 있었는데 중간에 음악 나가는 사이에 물 들어갔다가 저희 아내와 딸내미가 화다닥 도망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인사하고 PD의 기획은 실패했고 역시 실패한 김에 잠시 두 곡 나가는 동안 제 딸의 모습을 잠깐 스튜디오로 데리고 와서 보이는 라디오로 좀 보여드렸습니다. 예. 쉽게 속지 않아요 저는. 2748번님께서 제 딸내미 보시고 엄마 닮았나 봐요. 예, 엄마 닮았어요. 다행이에요. 아빠 닮으면 안 된대요. 제 딸이 그랬어요. 엄마 닮고 싶어 아빠 닮고 싶어 하면은 엄마 닮고 싶대요. 예, 아빠는 코가 너무 크대요. 그리고 뚱땡이래요. 그래서 안 된답니다. 엄마는 강하다님, 봉디 주니어구나. 맞습니다. 예, 말랑콕덩님, 공주님이 나타났다고. 6주 진행시켜!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시간은 우리 다른 방송에 우리 DJ분들과 CBS 이 사내에 좀 윗분들께서 떠나는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좀 남겨주셨다고 합니다. 약 5분 정도 되는데요. 좀 말이 많으신가 봐요. 윗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남겨주셨을지. 그리고 봉팔님들도 참여를 하셨대요. 저도 요거는 몰랐는데 한번 5분 동안 들어보겠습니다.

0: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봉디, 첫 방송부터 쭉 듣고 있는 숨은 찐 봉팔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잠시 떠나신다니 아쉽지만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풀 충전하시고 꼭 다시 돌아와 주세요. 기다릴게요.
2: 봉디, 안녕하세요. 수원의 렌트카 회사에서 근무하는 오천사입니다. 문자로만 소통하다 첫 음성 메시지가 작별 인사라니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회차 정리, 거자필반 아시죠? 봉파리들 잊지 마시고 꼭 돌아오셔서 제 문자 소개하실 때 꼭 오천사로 불러주세요.
3: 안녕하세요, 봉디님.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점심시간엔 6년째 항암 중인 엄마에게 이봉규의 어떤 가요를 들려주며 조용한 병실에서 엄마를 위해 봉디의 막내 아들처럼 귀엽고 위트와 텐션을 맡기고 근무하러 내려오곤 했었어요. 엄마가 봉디의 특유한 웃음소리를 들으면 하늘에 있는 아들이 웃어주는 것 같다며 따라 웃곤 했었어요. 저희에게 비타민과 보양식 같은 방송을 해주신 봉디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4: 봉디 안녕하세요. 체리체리입니다. 봉디 덕분에 나른한 오후를 텐션열차 타고 신나게 돌아다녔는데 이제 무슨 재미로 살죠?
5: 봉디 삼촌 안녕하세요. 체리체리 딸 이채리입니다. 어떤 가요 덕분에 방송국에도 처음 가보고 돌려 돌림판도 직접 해볼 수 있어서 좋은 추억을 만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6: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7: 안녕하세요. 12시에 만납시다. 이수영입니다. CBS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분이 계시죠. 이병... 갔다 와 그냥! 8개월밖에 아닌데 뭘 인사하라 그래 그냥! 가자! 애 잘 키우고 돌아와 8개월 만에! 이 병규!

0: 이봉규 아나운서 힘을 내시고 아이와 함께 아빠의 자리를 잘 지키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1: 안녕하세요. 이봉규의 어떤가요? 청취자분들, 저는 CBS 최강희의 영화음악 DJ 강디 최강희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책임이고 사랑인지 아시는 우리 봉디께서 잠시 마이크를 내려놓는 시간이 너무 아쉬우실 테지만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따뜻한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잠시 빈자리를 맡아주시는 송인찬 아나운서님도 우리 봉팔님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DJ 유리상자 박승화입니다. 매일 오후 지치기 시작할 무렵 이봉규의 어떤가요? 봉규 DJ는 잠깐 자리를 비우지만 이제 송인찬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어떤가요? 정말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유익하고 힘차고 언제나 재밌는 방송 역시 기대하겠습니다.
3: 아, 이봉규 아나운서, 우선 그동안 정말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CBS에 전혀 없었던 캐릭터를 창조해냈습니다. 또 그것을 어떤가요란 프로그램에서 아주 잘 풀어내줬고요. 국장으로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이봉규 아나운서를 떠나보내는 이 아쉬운 마음을 삼행시로 달래보겠습니다. 급작스럽다고요? 예, 제가 국장이니까요. 예, 지금 제 주위에 아무도 없어서 제가 스스로 운을 띄우고 다 해보겠습니다. 이, 이제 봉, 봉주, 아듀를 할 시간이네요. 규, 귀여운 아이와 육아휴직 기간 행복하게 잘 보내고 건강히 컴백하시길 기원합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사장 나이영입니다. 저는 이봉규의 어떤가요를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주파수 잘못 맞췄나? CBS의 이런 텐션이? 하면서 많이 웃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프로를 즐겨 듣곤 했는데요. 봉디가 육아휴직에 들어간다니 한편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기쁘고 축하할 일이죠. 한 아이의 아빠로서 자식의 어린 시절을 함께한다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축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멋진 아빠로 어린 딸과 이쁜 시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5: 봉디 아빠, 6년 동안 고생 많았어. 어떤가요에서 들려준 아빠의 목소리와 노래들 잊지 않을게. 아빠 쉬는 동안 우리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자.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해 아빠.
2: 아, 죄송합니다. 이거 길어지면 방송 사고인데. 아, 제가 그 딸내미 목소리에 무너지네요. 일단 2683번님과 5004번님 그리고 체리체리님, 6084번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 신음소리가 방송에 나와도 됩니까? 이거 신음소리가 나가면 안 되는데 이거.

은 내 이별로 받아두겠소. 좋은 프로 만나시오. 진정 행복하길 바라겠소. 갈 땐 가더라도 오늘 이 텐션은 가져가시오.

아, 죄송합니다. 이제 마지막이니만큼 저도 좀 살짝 감정이 올라왔는데 딸내미 목소리에 무너지네요. 예. 감정선을 잘 이끌고 왔는데 이런 거 좀 안 깔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음성편지 남겨주신 2683번님과 5004번님과 체리체리님과 6084번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병규라고 해주신 우리 이슈영누님, 12시에 만납시다. 또 집에서 육아하면서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최강의 여마막도 또 계속 애청하고요. 우리 글래스박스의 박승화 형님과도 아까 방송 시작 전에 인사를 나눴고 또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CBS 제작국장님은 삼행시 같은 거 다른 데서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채통을 지키셔야 되는데 이런 삼행시가 CBS 제작국의 어떤 그 질을 좀 떨어뜨린다는 점을 확실히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좀 멋지게 해주셔도 되는데 굳이 삼행시를 어쨌든 감사하고요. 그리고 CBS 사장님까지 굳이 이렇게 바쁘실 텐데 손을 벌려가지고 CBS 사장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족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겨울바다님 문자 주셨는데요. 6년 동안 정말 많이 노력한 봉디 바람처럼 재충전하고 또 만나요 하셨고 다평정님도 가지마요 봉디 3410번님도 무지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아이리스님도 익숙해지지 않은 낯선 감정이네요. 건강하고 또 만나요 하셨고 엘리님도 이 정도면 퇴직이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잠깐 육아휴직 갔다 온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해버리면 진짜 CBS를 떠나야 될 것 같잖아요. 굳이 뭐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나. 그냥 가볍게 그냥 빠이빠이 했으면 되는데 너무 다채롭게 저희가 준비를 하는 바람에 그냥 퇴직할까 싶습니다. 지금은 아 그냥 퇴직해서 딴 일 알아봐야 되나 이 정도면 아 정말 유난이죠. 예 죄송합니다. 별처럼님이 마지막 답 봉디답게 텐션 올려달라고 일단 최강건철님의 신청곡 듣겠습니다. 토이 이지영 뜨거운 안녕.

0: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코스모스님께서 나 오늘 처음 들었는데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처음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저의 노력에 비해서 우리 봉팔님들 과부단 사랑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 아나운서라고 해도요, 그저 봉팔님들과 똑같이 동시대를 살고 있는 한 아이의 아빠이자 늘 부족한 남편이자 남들보다 뭐 운이 좋아서 마이크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월급쟁이 직장인일 뿐입니다. 오늘도 각자 일터에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나만의 디테일을 완성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계실 봉팔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난 6년 넘는 시간 동안 저의 진심이 그래도 한 번은 닿았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노래 함께 듣고 싶습니다. 이 노래는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하루를 살아낸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정답을 몰라도 앞으로 걸어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끝인 줄 알았던 순간이 또 다른 시작이 되는 것, 우리의 청춘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한편의 만화를 그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봉팔님들의 다음 장면도 저의 다음 장면도 지금보다 환하게 빛나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틀어주세요. 아이고 참. 이 곡은 제가 마지막 곡으로 직접 골랐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아 진짜 밖에서 동료들 다 울고 있고 웃고 있고. 이무진 청춘 만화 들으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후임 DJ 송인찬 아나운서가 함께하니까 송인찬의 어떤가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내일 또 올 건가요?

0: 있어. 오늘은 지나쳐가는
1: 유람일까. CBS
2: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4: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5: IH 인천도시공사.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하

0: 있습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2: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가사 1부는 오늘 오후 2시 열린 두 사람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산 분할 비율은 노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는데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보고 주식의 형성과 가치 유지, 증가에 노 관장도 기여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 변론 종결일 이후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 사이 SK 주식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공평한 분배를 위해 이를 재산 분할 비율 산정에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5% 넘게 급락해 7000선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코스피는 전장 대비 406.27포인트, 5.72% 내린 6,690.62의 거래를 마쳐 7,000선을 회복한 지 하루 만에 다시 7,000피를 내줬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42.06포인트, 5.32% 내린 748.22의 장을 마쳤습니다. 급락장에 이날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잇따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7박 11일 순방의 첫 목적지인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향해 출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4일 현지에 도착해 곧바로 엔비디아, 오픈AI, 엔트로픽, 브로드컴 최고 경영자와 연쇄 면담을 갖고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행사에 참석해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인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행사에는 이 대통령과 만난 빅테크 기업 CEO들 외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이 참석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일정을 마친 뒤 이 대통령은 브라질과 칠레, 아르헨티나, 독일을 순차 방문하고 다음 달 3일 귀국합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과거보다 일찍 시작해 늦게 끝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이 최근 10년과 과거 10년 폭염과 열대야 시작일과 종료일을 분석한 결과 폭염 시작일은 전국적으로 10일에서 30일 빨라지고 종료일은 10일 안팎으로 늦어졌습니다. 폭염일은 일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로 강릉과 대구, 합천 등 영남 일부와 서울, 이천 등 중부지방, 광주, 울진도 최근 10년 사이 6월 상순에 폭염이 시작해 과거 10년보다 열흘 이상 당겨졌습니다. 폭염 종료일은 전국적으로 최근 10년 사이 8월 중하순으로 과거 10년보다 10일 안팎으로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고 열대야 종료일은 과거 10년에는 8월 상하순에서 최근 10년에는 8월 중순에서 9월 상순으로 10일에서 20일 지연됐습니다. 경북경찰청은 경산아파트관리사무소 방화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유모 씨의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신속히 분석해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계획 범행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전국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2도, 습도는 60%입니다. CBS 뉴스 송인찬이었습니다.
3: CBS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올품!
5: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6: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크기와 울림은 어느 매미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수컷은 배를 수축할 때 쓰 하는 소리를 내고 이어 배를 이완하면서 름 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 동작이 매우 빠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듣는

0: 쓰름 쓰름이라는 독특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노래는 숲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힘차며 암컷에게 자신의 존재와 건강 상태를 알리는 중요한 사랑의 신호가 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좋은 순간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모래를 닮았습니다. 분명히 손에 쥐었다고 생각했는데 조금씩 흘러서 손을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엔 이렇게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들이 더 많기도 합니다. 지나가는 바람도, 한철의 계절도, 오늘 문득 찾아온 행복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오래 붙잡기보다 지나가는 동안 충분히 바라보고 누릴 줄 아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Sixpence Under Richer예요. There She Goes.

Sixpence Under Richard, There She Goes, 라이키팝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유진의 라이키팝, 하유진입니다. There She Goes, 이 노래가 지금 몇 시고로 들리시나 봐요. 그래서 자꾸 4시 7분, 뭐 4시 6분 이러시는데 그러게요. 그렇게 하니까 또 몇 시고, 몇 시고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참 노래는 듣기 나름입니다. 그죠? 공복조아님, 효도하는 하디 반가하셨어요? 안녕하세요. 효도하는 하디입니다. 린주님, 행복해요. 하디도 행복하세요. 네, 저도 행복합니다. 왜냐고요? 매일 4시 5분 땡 하면 이렇게 라이커님들이 와르르 몰려오셔서 하디 반가반가, 하디 안녕하세요 해주시거든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도 너무 행복해요. 행복이 넘치는 하유진의 라이키팝, 오늘도 여러분이 직접 뽑아주신 인기곡들로 가득

0: 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
2: 대학교.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3: AI가 다 해주는 ERP?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지긋지긋 무조맨
3: 디어실 원스야.

Firefall의 You Are the Woman이었고요. Dr. Hook, When You Were in Love with a Beautiful Woman. 아름다운 여자와 사랑에 빠질 때 함께 들었어요. 오후 4시가 되면 어김없이 이 시간에 라이키팝 찾아주시는 우리 라이커님들께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표했는데요. 풍금새님은 친구랑 점심 먹고 시원한 카페에서 차 마시며 수다 떨다가 라이키팝 할 시간이라 집으로 왔어요 라고. 이 준비된 청취자의 그 전형 정말 완벽하지 않나요? 무슨 다른 일을 하다가도 라이키팝 시간만 되면 탁 이제 기다리셨다가 탁 이제 방송 트시는 거죠. 아 최고입니다. 어라독장님은 이전 방송에서 모카의 I Will 듣다가 하디 목소리 생각나서 찾아왔어요 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이거 그 옆집에 FM 팝스 우리 소 작가님이 하시는 FM 팝스의 마지막 곡이었잖아요.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노래 듣고 또 찾아와 주신 분도 계시고. 근데 가끔 그 팝송 듣다 보면은 하디 목소리 같아요. 하디가 부르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전 노래를 못합니다. 저는 노래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네요. 가수 목소리와 비슷하다니. 1497님, 저 다음 주 월요일에 일본으로 휴가 가요. 처음 가보는 일본 엄청 덥다는데 걱정이 태산입니다. 모르는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네요. 잘 갔다 올 수 있겠죠? 부럽다. 놀러 가시는군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 7말 8초 휴가철이잖아요. 진짜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그럼요. 잘 다녀오실 수 있죠. 요즘 뭐 해외 어디를 가도 이 휴대폰으로 정보를 다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제가 꿀팁 하나 드리자면 너튜브에 그 가시는 곳 뭐 꿀팁 이렇게 치면 정말 정보들이 와르르 나오거든요. 이런 거 하나 좀 정리해가지고 가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뭐 꼭 가봐야 하는 곳, 꼭 먹어봐야 하는 것 아니면 필수로 챙길 준비물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은 그 어떤 검색창보다 너튜브가 정리도 잘해주고 이렇게 쏙쏙 들어오게 설명도 잘해주더라고요. 저도 저번에 여행 갔을 때 너튜브에 다 검색해서 누구는 어디를 갔네? 누구는 뭐 했네? 이렇게 하면서 정보를 많이 얻었답니다. 일본도 그런 거 많으니까 재밌게 안전히 잘 다녀오세요. 우리 휴가 떠나시는 라이커님들 잘 다녀오시고요. 가서 더위를 싹 날릴 만큼 재밌게 놀다 오시고 대신에 라이키팝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빈센트 반 바흐님은 저는 오늘 내일이 중복이라서 상황버섯 삼계탕 먹고 왔어요. 좋으시겠다. 미리 선빵 식사를 하셨군요. 내일이 벌써 중복이에요 여러분. 시간 빠릅니다. 맛있게 드셨다니 다행이에요. 우리 저녁에 미리 먹을까요? 내일은 사람이 붐비니까 오늘 미리 먹어두는 이 선빵 삼계탕 좋은 것 같아요. 아 저는 치킨을 시켜 먹을까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맛있겠다. 아무튼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 더위를 잘 이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CBS 뮤직 차트 30위에요. 캐롤 킹의 Will You Love Me Tomorrow 그리고 카펜터스의 We've Only Just Begun 띄워드릴게요.

하효진의 Like It Pop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미스의 Cemetery Gates였고요. 아, 갱스브루님이 오 브릿팝의 시조새 스톤 로즈스의 귀한 노래 나오네요 라고 하신 곡 스톤 로즈스의 I Wanna Be Adored까지 띄워드렸어요. 이 노래 그리심님도 그렇고 많은 라이커님이 전주가 길어요 하셨는데 진짜 저도 처음에 듣고 어 이거 방송사고 아니야 할 정도로 전주가 되게 작고 길어가지고 근데 그래서 더 귀를 좀 기울이게 되지 않나요 노래에? 최강권철님은 기타 사운드가 더위를 날려주네요 하셨는데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이게 뭔가 들으면 시원해지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 몰랐다가 아까 우리 라이커님이 말해주셔서 알았는데 내일이 중복이잖아요. 와,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죠? 초복에 삼계탕 못 먹었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찡찡댔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중복이라니. 내일은 기필코 삼계탕을 먹어야겠습니다. 뭔가 이 치킨을 먹든 삼계탕을 먹든 몸보신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그 속담 아세요? 중복에는 입술에 묻은 밥알도 무겁다. 요런 속담이 있대요. 그러니까 입술에 묻은 밥알조차 무겁다. 이 더위 때문에 몸이 지쳐가지고 정말 그 티도 안 나는 무게조차 짐처럼 느껴질 만큼 기운이 빠진다는 속담이래요.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입술에 묻은 밥알도 무겁고 이렇게 지금 제대로 발음이 안 될 만큼 날이 더운데 오늘 또 이 보내주시는 메시지 보니까 우리 라이커님들 중에서도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운 날에는 물 많이 드시고 웬만하면 실내에 계시고 이 체력을 최대한 비축해야 돼요. 자꾸자꾸 이렇게 소모하는 것보다는 그죠? 혹시나 밖에 나갈 일이 있으면 선크림 꼭 바르시고요. 양산도 쓰시고 웬만하면 그늘로 다니시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더

보면 냉방병 환자들도 많대요. 그러니까 아우 더워 하면서 에어컨 틀고 선풍기 틀고 계속 그 환경에 있다 보면 이게 온도차가 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냉방병, 감기 환자들도 많고, 여러모로 힘든 날씨지만 그래도 벌써 중복, 이제 말복 지나가고 하다 보면 더위가 좀 이제 물러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도리도리님은 저는 입술에 묻은 고춧가루도 무겁던데요. 그럼요, 그럼요. 이 뭐가 됐든지 간에 입고 있는 옷조차도 무겁게 느껴지는 날씨지만, 이겨내 봅시다.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라이커님이 보내주신 메시지에서 제가 또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렇게 지나갑니다라고 하셨거든요. 가다 보면 이제 더위도 물러가고 어느샌가 시원한 날씨 온다고 잘 기다리라고 저한테 그러셔가지고 아 맞습니다 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 선크림도 잘 바르고 물도 많이 마시고 하면서 여름이 이 더위가 지나가기를 좀 기다려 보자고요. 저는 여러분께 좋은 음악으로 또 힘을 낼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7024님이 청해주셨어요. 머라이어 캐리의 Vision of Love 띄워드리고요. 윤세훈님 신청곡 Barbra Streisand의 Woman in Love입니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Reflection이었습니다. 하이오준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라이키팝 오늘 끝곡은 제니퍼 로페즈의 Brave 준비했어요. CBS 뮤직 차트 38위에 오른 곡이네요. 아, 저는 이 곡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금요일입니다. 다가오는 주말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현재 강원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에 있는데요. 오늘 경주의 낮 기온이 38도를 기록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남부지방은 33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서울도 어제보다 높은 32도의 낮 기온을 보였습니다. 오늘 밤 대부분 지역에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고 습도가 70% 이상으로 불쾌감이 높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주말이자 중복인 내일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일부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한낮에 33도에서 37도까지 오르는 찜통더위가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밤 서울과 경기, 강원도에는 5에서 60mm 정도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지역에 따라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 남부지방은 밤까지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창문을 열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다음 세상이 지키고 싶은
2: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5: 김나입니다.
4: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5: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일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 사업장을 지키는 일, 고용산재보험이 그 역할을 함께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부가 체계가 새롭게 바뀝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뀌고 보험료는 실제 월 보수 기준으로 부과되며 국세소득 활용으로 사업주의 신고와 정산 절차는 더욱 간편해집니다. 실업 위험의 사각지대는 줄이고 보험료 정확성은 높이고 보험행정 부담은 낮추는 소득기반 가입 부가 개편.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4: 경제연구실.

0: 안녕하십니까. CBS 경제연구실 윤진아 기자입니다. 오늘 경제적 본능 시간에는요. 잘해봐야 전쟁전 상황으로 가고 있는 미이란 전쟁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종전 양해각서를 쓴 지 얼마나 됐다고 핵공격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는 걸까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지맥스.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Walk it, walk it.
5: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6: 안전화.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있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7: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경제적 본능 시작합니다. 미일한 종전 MOU가 맺어졌을 때 기뻐하면서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끝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상황이 더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 네, 안녕하세요.
9: 지금 미일한 무력 충돌이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MOU가 예. 6월 17일 날 맺어졌죠, 종전. 예. 그런데 그거는 이제 사문화되는 분위기다라고 보는 것이 예. 틀리지 않다.
10: 지금 어떻게 봐야 되냐면 네. 그 불을 가까이서 보면 안 보여요. 이게 오래 탈지 안 탈지. 네. 그러니까 몇 발자국 뒤에 물러나서 불을 봐야 돼요. 네. 그래야 전체적인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흐름을 보면 이렇게 되죠.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 6월 때렸죠. 이스라엘이. 네. 그리고 미국이 마지막에 참전했죠. 그리고 트럼프가 다 끝났어 그랬거든요. 우라늄 농축을 90% 이상하면 히로시마에 떨어진 HU 고농축 우라늄탄이 되거든요. 근데 이란은 그때 순도 60% 441kg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국제원자력기구가 감시했으니까.
9: IAEA의 사찰이 굉장히 그때는 받았어요. 강력하다. 네.
10: 그러면 평화적 목적은 5%까지인데 이란은 왜 60%까지 했느냐. 또 시계를 돌려야 돼요. 이란이 농축을 하고 있다는 게 알려진 게 2002년이에요. 이란의 반체제 단체가 그걸 공개했어요. 그랬더니 농축을 하면 말로는 우리 5%까지 할 거야. 그럼 원자력 발전소 쓰니까. 근데 5%로 세탁기하고 똑같아요. 원심 불리기. 윙하죠. 5%로 하다가 더 세게 돌리면 90%로 할 수 있거든요. 이게 기술이 같은 기술이에요. 네. 이란은 평화적이라고 그러지만 미국이나 전 세계는 이란이 핵무장을 하면 중동이 뒤집어지거든. 네. 거기다 또 이스라엘. 거기가 본인들은 유대교지만 기독교의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 기독교계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봐야죠. 이스라엘은 땅이 땅콩만 하잖아요. 핵 한 발이면 끝나잖아요. 지들은 핵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네. 이란이 핵을 가지게 되면 이스라엘 운명은 끝나니까. 그쵸. 중동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정권을 없애겠다고 마음을 먹은 게 이란이거든요.
9: 이란은 이스라엘을 절멸시키겠다는 것을 공식화하고 있죠.
10: 거의 뭐 사실상 공식화하고 네. 있어요. 헌법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조가 반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하면 화들짝 놀래죠.
9: 그렇죠.
10: 국제 정세는 냉정한 거예요. 이스라엘 지들은 가지고 지들도 뭐 없어야지 그러면. 그러면서 이스라엘 때렸죠. 아니 때린 게 아니죠. 지금 옛날로 돌렸으니까. 네. 2015년에 오바마 때 JCPOA라는 핵 합의가 이루어져요. 왜? 이란이 농축을 하면 전 세계가 미국이 제재를 하니까. 북한도 제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유엔 안보리에서. 네.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바마 때 합의를 합니다. JCPOA 포괄적 행동계획. 핵심은 농축할래? 한다. 언제까지? 3.67%까지만. 그럼 평화적이잖아요. 그러면 제재는 해제해 준다.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가 이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11: 오바마 딜을 항상 욕했습니다.
10: 네, 왜냐? 왜 농축하는 걸 허용해줘? 쟤네들이 속이면 어떡할 거야? 두 번째, 이게 선셋 일몰 조항이라고 그래서 2025년까지는 원심불리기 제한, 2030년에 대한 모든 제한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트럼프 말도 틀린 건 아니죠. 왜 농축을 허용해줘? 왜 일몰 조항이 있어? 그래서 2018년 집권하면서 그걸 파기했어요.
11: 굉장히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도 힘들었잖아요. 네.
10: 파괴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란이 네. 돌아와. 안 돌아오네? 그때부터 농축도를 올린 거예요. 60%까지. 그럼 미국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곧 90%인데 예, 지난해 6월 때린 거예요.
11: 그렇습니다.
10: 트럼프 때리고. 근데 사실 트럼프가 거짓말했죠. 사실은. 이란이 곧 핵무기 가진다. 그러니까 때려야 된다. 임박했다. 아니거든요. 60% 순도가 90% 가는데 몇 주 걸리고 90%를 기폭장치 만들어서 묶어서 핵실험도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11: 네.
10: 근데 이걸 임박했다고 간주하고 전쟁을 한 거죠.
11: 그렇죠.
10: 그때 트럼프는 다 끝났어 그랬거든요. 나탄드, 포르도, 이스파한 세 군데에 요기를 때린 다음에. 네. 그러니까 아니거든.
11: 그게 2월 28일이었잖아요.
10: 그래서 올해 2월 28일 날 트럼프가 네. 다시 네타냐하고 손잡고 네타냐의 악마의 속삭임. 트럼프한테 아 이란 공격하면 곧 정권 붕괴되고 빨리 끝날 수 있어요? 이렇게 2월 28일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2월 28일 날 이란 반체제한테는 나쁜 사람이지만 독재자지만 지지자들한테는 정신적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 하메니를 첫날 죽여버린 거예요. 가족과 함께. 항복 안 하죠.
11: 안 하죠.
10: 그리고 모두 타봐 아들로 오히려 옮겨갔어요.
11: 아들이 더 강경파였다. 네.
10: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렸어요.
11: 한 번도 막힌 적이 없던
10: 한
11: 곳이었다.
10: 번도 막힌 적이 왜? 하메니를 죽였잖아요. 그럼 이란은 막가파가 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아 서로 치고받고 전 세계 경제가 노예가 됐네. 호르무즈에. 트럼프도 피곤해. 우리도 피곤해. 쓰레기 봉투도 못 사. 저 2부제로 차도 못 갖고 다녀. 그러니까 4월 8일 날 야 휴전하자. 2주.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11: 그렇지.
10: 사실상 그때부터는 테헤란의 폭탄이 안 떨어져요. 어디서 싸우느냐. 계속 호르무즈에서만.
11: 거기서 그때부터 이제 호르무즈 통제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쟁점이다라는 걸 모두가 알게 됐어요.
10: 이란이 깜짝 놀랐죠. 왜? 내가 전 세계를 막을 수 있네.
11: 이게 그렇게 좋은 카드였어?
10: 그렇죠. 근데 트럼프는 또 거꾸로 이란을 막은 거죠. 이란으로 들어가는 배 못 들어가, 나오는 배 못 나와. 양쪽이 서로 목을 잡은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피곤하잖아요.
11: 네.
10: 그러니까 야 이제 그만하자라고 14개 항의 MOU 휴전을 위한 이게 서명한 게 아까 말씀하신 6월 17일이에요. 트럼프가 한 게. 그리고 두 달 동안 합의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7월 7일 날 이란이 다시 선박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11: 상선을 공격했습니다.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바로 그 대목인데요. MOU 같은 경우는 사실 종전 합의한 내용을 보니까 트럼프가 뭐야 엄청 양보한 것 같은데.
10: 트럼프가 이란 혁명 수비대 간첩인 줄 알았어요.
11: 그 정도로 보죠.
10: 그 정도로 이란에게 유리해요. 왜냐.
11: 그렇죠.
10: JCPOA 오바마 핵 합의 때 오바마가 이란한테 17억 달러 돈을 줬거든요. 현금 줬다고. 근데 그 이란 돈이에요. 왜냐 이 79년 호메이니가 혁명을 일으키죠. 이슬람의 팔레비 항저 무너뜨리잖아요.
11: 네.
10: 호메이니 이전에 팔레비 항저는 완전히 친미였어요. 자웅일체였어요. 네. 정말 동체. 그때 첨단 무기를 살려고 그 당시 4억 달러를 미국에 돈을 선불을 냈어요. 큰 돈이지. 근데 호메이니가 혁명을 일으키니까 그 돈을 동결시켰단 말이에요. 이란 돈이에요.
11: 사실상 동결 푼 수준이다.
10: 네. 근데 그게 이자가 79년이니까 이자가 얼마나 불어. 그게 17억 달러거든. 그러니까 이란 돈 돌려준 거예요. 그리고 제재해지게 다 하거든.
11: 네.
10: 근데 이번에는요. 해준 게 뭐냐. 트럼프가

0: 10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는 이란 동결 자금 해제. 17억 달러에 대해 1000억 달러. 원유 수출 완전 해제. 그다음에 이란에 부과되는 각종 제재 해제. 이건 약과에 해제. 더 있어요. 최소 3000억 달러의 이란 재건 기금을 마련해 주겠다. 그러면 이란은 날개를 달아요. 인구 9,300만에 원유 매장량 세계 3위, 가스 2위, 지하 자원 풍부, 한반도 땅이 7.5배. 이 돈만 들어오면은 이란은 날개를 달아요. 거기 또 하나 더 있어요. 이건 사람들이 주목을 안 하는데 하메네이를 죽였잖아요. 네. 이란의 최고 신정 지도자. 그다음 이란을 제재하잖아요. 명분이 뭐예요? 이란은 테러 국가다. 그런데 MOU의 2항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이란 체제 인정한다.
1: 그러니까요.
0: 내정 간섭 안 한다. 그거 뭐야 이건.
1: 정당성도 이거. 확보하고 경제적 활로까지 찾아내는 완벽한 시나리오 같았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0: 왜 깨냐고.
1: 바로, 왜 깨냐고요. 미국의 상선을 공격하는 게 이란 입장에서는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0: 이해가 되게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1: 네.
0: 자, 첫 번째 이란과 미국은 싸움은 대학생과 그것도 대학생 권투선수와 유치원생과의 싸움이에요.
1: 유치원생 이란.
0: 네. 그러면 대학생 권투선수가 패면 유치원생 피투성이죠. 지금 피투성이에요 사실.
1: 그렇죠. 죽기 직전이죠.
0: 그런데 이란이 의도 맞으면서 미국의 약점을 탁 틀어줬어요. 이란 예를 들어서 옆구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아픈데 거기 상처를 딱 움켜쥔 거예요. 아픈 상처를. 꼬마가. 그걸 안 놔요. 그러면 대학생이 꼬마를 때려도 꼬마는 더 움켜질 거 아니에요. 그럼 때리는 대학생이 비명을 지르죠. 그게 호르몬인 거예요.
1: 그 약점이.
0: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 안 놓으면 산다는 걸 아니까 이유천생은 알죠. 이걸 놓으면 어떻게 돼? 난 죽지.
1: 그렇죠.
0: 이걸 잡으면 대학생은 얘를 못 때리지. 왜 때리는 만큼 2배, 3배로 내 상처를 파고드니까 걔 손이 어린 손이.
1: 그렇다면 그 상선 공격은 호르무즈의 통제권을 이란이 완벽하게 장악해야 된다는 그런 기조 위에 있었는데 그 통제권이 약간 흔들릴 수 있는 어떤 흔적이
0: 그러니까
1: 있어서
0: 사실은 열기로 한 그러니까 호르무즈에 비한 35km 되고 네. 선박에 다닐 수 있는 데는 한 10km도 안 돼요.
1: 굉장히 좁습니다. 네.
0: 그런데 이란이 내가 풀어진 대로만 다녀 이란은 그런 거예요.
1: 아, 통제권 확실하게. 네.
0: 미국은 완전히 푸른 걸 해석하고. 근데 일부 선박이 급하니까 이란이 허가하지 않은 지역을 지나가니까 그걸 빌미로 때린 거예요. 뭘? 통제권은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고.
1: 중요한 메시지네. 네.
0: 미국은 이것들 봐라. 그러면 골프 국가들이 모두 이란의 소나기야? 미국의 오함대도 바레인 안에 있거든요. 네. 그럼 나도 니네 허락받고 다녀야 돼? 국제법적 불법이야? 그러니까 티포테스로 치고받고 치고받고 치고받고 여기까지 온 거고 점점 양쪽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7월 7일 날 6월 17일 날하고 7월 7일 그동안은 참다가 그랬을까? 바로 장례식 정치.
1: 아하.
0: 7월 4일 날 네. 미국 독립기념 커터 해필 독립기념일 날.
1: 그것도 일부러 배치한 것
0: 일부러
1: 같이
0: 그렇게
1: 같은
0: 한 거예요.
1: 날.
0: 하메네이 장례식이 자 어디나 이렇게 됩니다. 현 정권 지지 세력 3분의 1. 중도층 3분의 1. 반대층 3분의 1. 어디든 이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3분의 1이 어디 가느냐에 따라서
1: 스윙부터.
0: 밖에, 미국도 그래요.
1: 네.
0: 그런데 장례식을 하니까 하메네이 기존 기득권층과 신정 체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3분의 1일 거 아니에요. 정확해요. 9,300만, 300만, 400만 중에 3천만 움직였다고 그랬으니까 이 결집을 한 거예요. 장례식을 자 장례식 정치를 보면 이렇게 돼요. 하메네이 2월 28일 공습을 할 때 하메네이 가족을 다 죽였거든요. 모두 타바는 부상을 입고 하메네이 죽었어요. 딸 죽었어요. 사위 죽었어요. 며느리 죽었어요. 그 하메네이 가족관을 이번 장례식 테헤란의 중심에 위치했는데 관이 4개가 아니라 5개예요. 메뉴 하메네이, 딸, 사위, 며느리. 그리고 그 앞에 자그만 관이 요만한 게 하나 있어요.
1: 외손녀관.
0: 외손녀. 14개월짜리예요. 그 걔가 이렇게 젖꼭지 물고 있는 사진이 있거든요.
1: 공갈 젖꼭지.
0: 네. 공갈 젖꼭지. 14개월짜리라고요. 그걸 보면 사람이 뭘 생각할까요? 감성적이 되죠.
1: 그렇네요.
0: 벙커에 숨은 게 아니라 그냥 가족이 모여있는데 거기 폭격해서 죽인 거예요.
1: 그렇네요. 신의 대리인을 죽였을 뿐 아니라 죄 없는 아무 상관없는 어린아이까지 죽였다.
0: 전 세계에 이슬람이 20억쯤 되는데 그중에 2억이 시아파거든요. 그 시아파 중에서도 12 이만파라는 게 거의 90%가 넘어요. 시아파 중에. 12 이만파의 특징이 뭐냐면 마지막 이맘 순위파에서 이맘은 그냥 종교 지도자예요. 그런데 열두 이맘파는 이맘을 무함마드의 직계로 봐요. 마지막 이맘이 알마흐드인데
1: 네.
0: 941년에 네. 대은거, 은거에 들어갔다고 그래 생각해요. 지금 신이 보호하고 있고 종말 시기가 오면 재림한다고 생각해요. 알마흐드가. 그 무함마드는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전쟁 두에 군사 지도자, 경제 지도자, 왕이에요 사실은.

0: 무한마다가 죽으니까 이 후계자들이 나오면서 시아파하고 수니파가 갈라지거든요. 근데 이 시아파는 이 무함마드의 대리를 하는 게 4대 칼리프 알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 이맘이 941년에 근거한 알마하디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이맘은 현세를 통치하는 인물이잖아요.
1: 네.
0: 종교지도자면서. 근데 통치자가 없어. 그럼 누군가 현세 대리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대신해서 통치해야 된다고 하는 게 바로 이란의 시아파예요. 그러니까 이란의 시아파들은 신정체제. 마지막 알 마흐디가 재림할 때까지 대리하는 게 누구냐? 호메인이 죽은 사람. 그다음에 하메네이. 지금 모조타바죠. 근데 하메네이를 죽인 거예요. 그럼 하메네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독재자가 죽은 거지만 지지하는 사람 뭐가 돼요?
1: 신의
0: 신의 대리인을
1: 대리를
0: 죽인
1: 죽인
0: 거죠.
1: 거군요.
0: 거기다 14살짜리 아이도 죽었네. 거기다 기억나요? 미나부 초등학교.
1: 아,
0: 초등학교
1: 그렇죠.
0: 여학생들 갔는데 거기 미국이 토마호크로 때려갖고 170명이 죽었어요. 애들만
1: 한꺼번에.
0: 100명이 넘어요.
1: 맞습니다.
0: 이게 그러니까 결집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 하메네이 관이
1: 네.
0: 운구가 테헤란에 시작해서 열두 이맘이라고 그랬죠. 이란에는 8대 이맘 레자 이맘 레자메만 있어요. 여기가 마슈아드라고 마침 하메네이 고향이에요. 하메네이는 여기에 묻혀요. 8대 이맘의 성묘에 묻혀요.
1: 그럼 순교자가 됐다는 의미?
0: 순교자하고 이맘의 동급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1: 아.
0: 그리고 거기 가기 전에는 1대 이맘의 묘가 이라크 나자프에 있거든요. 거기로 운구가 가요. 그 다음에 순교를 상징하는 3대 이맘 후세인 카르말라의 묘에 여길 가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이란에 와서 이란의 코미 이란 성지거든요. 파티마라고 이란 이슬람의 성녀의
1: 네.
0: 묘인데 여기 신학 도시에 여기를 거쳐요. 그리고 마슈아드 성묘에 묻혀요. 그러니까 이 순교자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 장례를 통해서.
1: 되게 뭐랄까요? 그 정치적인 결집을 모으기 위해서 일종의 종교적 세레모니를 엄청 세게 했다.
0: 엄청나게 한 거죠.
1: 이렇게 볼수
0: 그러니까
1: 있겠군요.
0: 이걸 통해서 강경한 미국의 그러니까 이 장례식 과정 중에 뭐 트럼프, 메타뉴, 관역까지 다 이렇게 공개되고 그랬잖아요.
1: 복수, 복수 막
0: 네.
1: 이러던데
0: 막
1: 사람들이.
0: 울고 불고하면서 복수하겠다. 원래 시아파는 이란 국기가요. 맨 위가 녹색이고 그게 이슬람이에요.
1: 네.
0: 무함마드 이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맨 밑에가 빨간색이 가운데가 하얀색인데 가운데 하얀색은 정의, 투쟁 이걸 의미하고 밑에 빨간색은 순교를 의미해요. 피.
1: 아, 국기에 그것이 상징할 정도로 굉장히
0: 이건
1: 중요한
0: 약과예요.
1: 가치구나.
0: 가운데 동그랗게 튤립을 형성한 문양이 있거든요. 국기 가운데에.
1: 네.
0: 이건 알라라는 걸 문자를 형성하는데 이게 튤립이에요. 이슬람에서는 이슬람 전사가 죽으면 그 자리에 튤립이 피어난다고 생각해요. 국기 자체가 순교예요.
1: 야, 그게 지금 상선 공격 직전에 있었던 엄청난 정치적 에너지를 모은
0: 그러니까
1: 행사였다.
0: 여기에서 이란
1: 아.
0: 내부의 호르무즈해의 미련을 갖는 강경한 세력과 장례식 정치가 결합이 돼서 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행동으로 갔고
1: 네.
0: 이거를 이건 세계는 방치 못하죠. 이란은 통제권 가질 수 없어요. 이미 통제권은 보여줬죠. 언제든 막을 수 있다는 걸. 그러나 전 세계가 예를 들어서 강도가 골목에
1: 있죠.
0: 숨어서 퇴근하는 사람들 협박을 할수 있어요. 그럼 무섭죠. 만약 강도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누구든 무서워요. 그건 알아요. 조심해야 돼. 근데 그 강도한테 모든 사람들 해코지하라는 권리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1: 그렇군요.
0: 상황이.
1: 그럼 이란이 그래서 그런 어떤 정치적 이벤트와 실질적인 또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상선을 공격했다라고 했을 때 저는 트럼프의 반격이 좀 이게 또 맞나 싶은 거예요. 왜냐면 좀
0: 선을 넘죠. 왜? 뭐 말을 안 들어? 그랬더니 교량을 폭파하잖아요.
1: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란의 주요한 핵시설도 내가 파괴하겠다라고 세게 나오고 있잖아요.
0: 자기가 힘이 파괴했다고 그랬는데.
1: 그래서 아이 뭐 그렇게 따지면 핵시설도 다 파괴했다고 했었었어요. 근데 계속
0: 그러니까
1: 남아있다
0: 지금
1: 이건데.
0: 이제 일단 트럼프가 선을 넘은 게 지금 이걸 집중 안 하는데 교량을 폭파하고 있거든요. 그건 민간 시설이에요. 그건 전쟁 범죄에 해당될 수 있어요. 나중에 이게 군용 시설이고 전쟁에 치명적인 영향을 줬다는 게 입증이 안 되면
1: 네.
0: 이미 사실 전쟁 범죄 선을 넘었어요. 지난번 전투 때 건설 중인 다리를 폭파했거든요. 건설 중인 다리가 군용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1: 그렇죠.
0: 그때 100여 명이 사상당했거든요. 민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선을 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핵시설 곡괭이 산이라고 지금 언론에 막 나와요.
1: 네.
0: 전 이해를 못 하기엔 처음에 픽엑스가 이제 영어로 곡괭이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언론에서 곡괭이산이라고 그래요. 아니 이란 말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란 말이 꼴랑게르즈라고.

0: 이런 말이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곡괭이 산이라니까 곡괭이로 해드릴게요. 곡괭이 네. 산에 핵시설을 숨겨놨으니까 때리겠다.
1: 그렇습니다.
0: 뭐 여기까지 지금 선이. 그다음에 이란의 교량과 발전소를 때리겠다. 이것도 전쟁 범죄에 들어갈 수 있어요. 민간시설은 때리면 안 돼요. 왜? 이란이 지겹게 버티니까 네. 트럼프 생각은 이건 거예요. 3분의 1이 결집해? 그럼 3분의 1은 지난 1월 달에 학살당한 3만 명 가까이 그 반체제잖아요. 나머지 3분의 1은요? 밥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란의 민생에 타격을 주면 이란 국민들이 일어날 거라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
1: 일종의 내전.
0: 말려죽이는.
1: 유도를 하는 네. 거군요.
0: 그러니까 이란은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안전했던 요르단까지. 요르단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먼 이스라엘 배부터 요르단까지. 쿠웨이트는 1300번이나 전쟁에 타격받았고 담수화 시설. 쿠웨이트는 사막이잖아요. 바닷물 정수로 90% 물을 거길 때려요 지금. 양쪽이 지금 선을 넘고 있는 거죠.
1: 이란은 인근에 있는 걸프 국가들을 공격함으로써 인근에 있는 국가들이 미국한테 야, 좀 적당히 해라. 이란이 지금 거의 막 날뛰고 있잖아. 너도 좀 살살하면 안 돼? 라는 거를 유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0: 이란은 아주 교활하죠. 왜냐? 주변 걸프 국가 6개국의 약점을 알고 있거든요. 주변 걸프 국가 잡을 거예요.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인구 다 합쳐봐야 이란 9,300 인구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카타르는 아랍에미리트는 인구가 1,100만이거든요. 그중에 90%가 외국인이에요. 말이 돼요? 왜 그러느냐? 돈이 넘쳐나잖아요. 이 6개국은 왕정 체제예요. 이게 입헌 군주제가 아니고 조선시대 왕정이에요.
1: 그들은 그래서 또 이란이 가진 특이한 신정 플러스 공화제 체제를 두려워하잖아요.
0: 무서운 거죠.
1: 우리는 이 체제를 그냥 이란은 안에 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at home and abroad 하겠다고 수출하겠다는 의지를
0: 그러니까
1: 갖고 있으니까.
0: 그걸 막으려고 어떻게 하느냐. 미군 기지를 들인 거예요.
1: 그렇죠.
0: 그리고 천문학적인 돈으로 주민들한테 뿌린 거예요. 외국인 노동력 사다가 그 서빙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네. 그런데 이란이 니네 미군 기지지라고 여길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주변국들이 이란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악몽이죠. 3배나 되는 인구랑 시아파랑 이 순위파랑 종교전쟁으로 가잖아요.
1: 그리고 만약에 싸우면 자기네들이 이룩하고자 했던 이런 중동의 어떤 부 석유라든지 이런 걸
0: 이미
1: 통해서
0: 이미 끝났어요. 두바이 뭐 쿠키까지 만들어 먹더만 두바이 뭐가 볼 게 있어요. 그 사막에 그냥 돈으로 금으로 싸 바른 거예요. 신기하니까 관광하러 가거든요. 볼 거 없어요. 돈으로 발라서 네. 관광지를 만든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런데 이 특징이 뭐냐. 평화가 전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근데 교통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미래를 생각하잖아요. 석유만 계속 나진 않잖아요.
1: 석유가 끝났을 다음에 우리가 먹고 살 건 뭐냐.
0: 교통물류의 허브 두바이. 금융의 허브.
1: 그렇죠.
0: 그다음에 돈으로 발랐지만 네. 어쨌든 그렇게 그런 데가 없잖아요. 디즈니랜드는 뭐 돈으로 발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걸로 지금 두바이라는 위상을 정립했는데 포탄이 떨어지는 두바이네.
1: 그렇네.
0: 이미 끝난 거죠.
1: 그렇군요.
0: 사실상 많이 끝난 거죠.
1: 그러면 그 대목에서 제가 또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평화가 유지돼야지 이제 이란을 포함해서 이게 중동 국가들이 다 이제 잘 사는 걸 텐데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죠. 그런데 그러니까, 플러스 예. 여기서 사우디 같은 경우는 사우디는 미국과 굉장히 친하죠. 그리고 미국의 보호를 세게 받고 있는데 사우디의 원자력 핵 관련해서 평화적으로 농축할 수 있는 권한을 또 미국이 주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IAEA 사찰 괜찮고 미국이 그냥 들여다볼게 라는 식으로 일종의 블랙박스처럼 만들고 이런 방식이 되면 정말 중동에 너 핵 있어? 라면서 더더욱 서로 못 믿고 이런 분위기가 되지
0: 전쟁의 명분이
1: 않을까요?
0: 사라지는 거예요. 이란이 농축하는 것 때문에 전쟁을 했잖아요. 그런데
1: 네.
0: 사우디의 농축권을 줘? 그럼 이란 전쟁 명분이 사라지죠. 두 번째, 아무리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잘 지내려고 그러지만 사우디가 우라늄 농축권을 가지게 되면 핵 능력이 생기거든요. 기본적인.
1: 네.
0: 그럼 이스라엘이 위협받을 수 있죠. 이슬람 국가인데.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정책은 갈피를 못 잡아요. 방향성이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예요. 트럼프 말 한마디로 줬다 뺏었다. 우리 우라늄 농축해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해도 지금 쳐다보지도 않냐. 뭐 그냥 합의는 했지만
1: 네. 진도가
0: 그냥 뭐
1: 안 나오고
0: 세워라 내워라인데 네. 갑자기 좀 열어봐야 되지만 사우디는 농축권 안 줄게. 말이 돼요? 원자력 발전소 사가 모든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트럼프 말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쟁 원인을 희석시키는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1: 맞습니다.
0: 그럼 이란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는 안 되고 쟤는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란 전쟁도 전쟁이지만 걸프 국가들의 국제 질서 정치 지도가 완전히 깨지고 있어요.
1: 우리가 미국

0: 기대했던 어떤 질서 유지자로서의 어떤 권위라든지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걸프 국가들 입장에서도 미군 기지가 거기 있었던 이유는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나름 돈도 지불하고. 근데 그런 것도 이번에 다 깨졌죠.
1: 그것 때문에 맞았는데.
0: 네, 그것 때문에 맞았죠. 사실 이란한테. 니네 거기 있으니까 맞아. 그럼 걸프 국가 입장에서도 더 이상 미국에 대해서 기대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1: 지금 복잡하죠. 아랍에미리트는 완전히 친미적으로 오펙도 탈퇴해버렸고, 사우디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원자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중동의 패권. 무함마드가 탄생한 게 메카고, 사망한 데가 메디나거든요. 두개 성지가 거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항상 메카의 수호자라고 그래요, 사우디는. 그래서 메카의 수호자라고.
0: 이슬람의 최고 형님.
1: 예. 그러니까 여기다 원자력 능력까지 잠재적으로 가지게 되면 정말 패권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고, 이란은 그 눈뜨고 못 보죠.
0: 그렇죠. 거기도 한때
1: 양쪽에, 예,
0: 맹주였는데.
1: 페르시아의 후예잖아요.
0: 그렇죠.
1: 페르시아일 때 그냥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냥 낙타를 다니는 데였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란은 눈뜨고 못 보죠, 그걸 넘겨주는 걸. 그다음 주변국들은요, 어디다 줄 서야 되지? 이란은 무섭고,
0: 그렇죠.
1: 사우디는 핵. 그럼 이란이, 만일에 사우디가 핵능력을 가지게 되면 이란이 거꾸로 때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동의 질서가
0: 엉망진창이다.
1: 시계 제로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미국 국제질서의 조정자가 아니고, 전쟁을 일으키는 베네수엘라 침략, 이란 침략, 사우디에 무슨 명분으로 원자력 협정을 해줘요, 그걸. 우리를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원자력 협정으로 괴롭혀놓고 돈몇 푼으로 그냥 사우디는 농축해?
0: 필요에
1: 그러니까,
0: 따라서, 미국의 필요에
1: 그렇죠.
0: 따라서.
1: 그러니까 국제질서가 와해되고 있다.
0: 와해되고 있다. 큰 그림이 정리됐습니다. 지금 미 이란 전쟁이 확전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세세한 이유부터 결국에 이 모든 원흉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세게 트리거를 당긴 거는 결국 또 트럼프로 이제 수렴이 될 수밖에
1: 크게
0: 없네요.
1: 보면 미국 이기주의, 그다음에 트럼프의 경제적 리더십, 이게 단기적으로는 미국에게 이익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국제질서의 체는 통제 불가한 상황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미국은 조정 능력이 없어요, 이미.
0: 네.
1: 의지도 능력도 없거든요.
0: 네.
1: 러시아는 이미 종진국으로 추락했고, 중국은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되는 나라고. 그럼 무질서의 세계가 상당 기간 계속된다, 이렇게 볼수 있죠.
0: 주도적인 패권이 없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얘기를 계속해야 될것 같아요. 저희는 또 2부에서 마저 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 예,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2: CBS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CBS 뉴스룸이 방송됩니다.
1: 미국이 강제 노동 제품 차단이 미흡하다며 한국산 제품에 12.5% 관세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과잉 생산에 따른 추가 관세도 예고된 가운데 양국이 합의한 관세 상한선마저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 재확산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고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안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른바 세기의 이혼에 따른 최태원 노소영 두 사람의 재산 분할 소송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 컴.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1: 전문 건설 공제조합 케이핀코.
2: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2: 워킷 워킷 안전화.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4: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6: 아, 또 눌어붙었네.
7: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8: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9: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8: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금요일 CBS 뉴스룸 시작합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12.5%의 강제 노동 관세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기존의 글로벌 관세 만료가 다가오자 기다렸다는 듯 새로운 관세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오늘 첫 소식 워싱턴에서 박지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1: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국 시간으로 오늘 아침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강제 노동 관세를 확정했습니다. 미국은 강제노동 관련 수입 차단이 미흡하다며 60개 나라에 10에서 1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우리나라는 예고했던 대로 12.5% 관세가 적용됩니다.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남발한 상호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대체 수단으로 무역법 122조를 이용한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해왔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관세가 내일 만료되면서 무역법 301조를 새롭게 꺼내든 겁니다. 문제는 오늘 강제노동 관세 외에도 미국이 조만간 추가로 확정해 부과할 과잉생산 관련 관세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대가로 15% 관세 부과를 약속받았는데 추가 관세가 더해지면 관세율이 20%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민주당 신정훈,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등은 미 상하원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추가 관세 부담은 없을 것이란 미국의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러트닉 상무장관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 막판 외교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박지원입니다.
10: 네, 들으신 것처럼 오늘 강제노동 관세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한미 양국이 앞서 합의한 관세율 상한선 15%가 흔들릴 수 있는데 이를 지켜내기 위한 우리 정부의 막판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광일 기자입니다.
12: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 3월 한국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이른바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상품 무역 수지가 1년 만에 100억 달러 적자에서 520억 달러 흑자로 돌아선 점 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공청회까지 마쳤지만 조사 결과와 관세 부과 여부 방식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과잉 생산 관세가

15% 이상 추가되면 총 관세율은 한미가 지난해 합의한 15%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현지에서 각각 허우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

0: 과잉 생산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최대한 설득하고 대미 투자 약속의 이행 상황도 보여줘야 합니다. 15%의 관세율을 지키려는 한국과 투자 약속의 이행을 요구하는 미국 사이에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CBS 뉴스 김광일입니다.
1: 중동 지역의 긴장은 다시 높아지면서 국제 유가와 물가 불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고 석유 최고 가격제도 유지하는 등 물가 방어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김승모 기자입니다.
2: 정부는 우선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두달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 상승과 공급망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내일 0시부터 적용될 8차 석유 최고 가격은 국제 유가 흐름 등을 반영해 잠시 후인 저녁 7시에 발표합니다. 정부는 지난 3월 중동 전쟁 이후 유류세 인하와 석유 최고 가격제 등을 통해 물가와 공급망 안정에 대응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주새 휘발유는 135원, 경유는 141원 하락하는 등 유가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대로 낮추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입니다.
3: 1개월 연속 3%를 상회했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월 달에는 1%대로 낮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 정부는 앞으로 계란과 고등어 등 주요 먹거리 공급을 확대하고 매점 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물가안정법 개정안을 발의해 매점 매석 등 불공정 행위 제재를 강화하고 압수물품의 선제적 매각 등 시장 교란 행위 근절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김승모입니다.
1: 오늘 코스피는 중동 정세 악화와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6,600선까지 물러났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72% 내린 6,690.62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유세 인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하반기 부동산 정책의 무게추가 세제 개편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박유진 기자가 짚어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부동산 정책 국민대 토론회에서 정치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보유세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5: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 이거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강화할 거냐, 어떤 차등을 둘 거냐. 사실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4: 토론회에 참석했거나 지켜본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의 보유세 인상이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입니다.
6: 보유세는 많이 올릴 것 같고요. 올리는 기준이 매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는, 거래세는 취득세 일부 조정이고, 뭐, 양도세를 내릴 가능성은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
4: 다만 전세 물량 급감 등 임대차 시장이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보유세 증세만 이루어지고 거래세 완화 등 조치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거래가 급감하며 세금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이른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하반기 부동산 정책의 관건은 보유세를 얼마나 올릴 것인가와 초고가 아파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CBS 뉴스 박유진입니다.
7: 여러분은 지금 CBS 뉴스룸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6시엔 박재홍의 한판 승부가 이어집니다.
1: 민주당이 오늘 검찰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보완수사권은 폐지됩니다. 어제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이 3파전으로 압축된 가운데 신천지 개입설을 둘러싼 계파 충돌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박정환 국회팀장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박 기자.
8: 네, 안녕하십니까?
1: 민주당이 결국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뽑아갔네요.
8: 네, 민주당이 오늘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앞서 법사위에서도 법안 심사가 이어졌는데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이야기 먼저 듣겠습니다.
9: 검사가 하던 보완수사는 경찰에게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1: 네, 그동안 당내 반대 기류도 만만치는 않았는데

0: 그런데 결국은 강행했어요?
1: 네, 맞습니다. 검사가 보안 수사를 못하게 되면 피해자 보호가 미흡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 수단을 상세하게 확대하고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함께 담기로 했습니다.
0: 네.
1: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전담 부서를 두고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한 중수청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합니다. 검찰이 하던 보안수사 기능을 없애는 대신 중수청 안에 대체 장치를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보입니다.
0: 결국 시간에 쫓긴 측면도 좀 있어 보이는데요.
1: 네, 그렇습니다. 중수청 출범이 두 달 남짓 앞으로 다가온 만큼 형소법 개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론으로 추인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늘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시나리오가 거론됩니다.
0: 다음 달 전당대회 전에 처리하겠다는 그 의지도 아마 반영된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전당대회 앞두고 어제 당대표 후보가 3명으로 좁혀졌죠?
1: 네, 예비 경선 결과 기호 순으로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후보가 본 경선에 올랐습니다. 고민정, 김보미 후보는 탈락했습니다. 새 후보 소감 들어보시죠.
2: 무거운 책임감으로 진지하게 본 경선에 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승리할 것입니다. 공격을 넘어서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해당 행위에는 결단코 용서치 않고
3: 이재명 대통령 외롭게 국정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민주당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 네, 먼저 김민석 후보는 당정일치 당대표를 내걸었습니다. 지난 1년간 당대표를 지낸 정청래 후보는 강력한 개혁 당대표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이 대통령 마음이 자신의 마음이다. 이른바 이심송심을 강조하면서 유일한 광역단체장 출신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정청래 후보와 또 나머지 두 후보 간에는 신천지 개입설에 따른 그 공방도 뜨겁게 이어지고 있어요.
1: 네, 김민석 후보가 전당대회에 특정 종교 세력이 조직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0: 네.
1: 신천지가 당원을 가입시켜 정 후보를 지원한다는 의혹으로 확산됐습니다. 반면 정청래 후보 측은 근거 없는 공세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개파간 공방이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친석계 최고위원은 당 차원의 사실 확인을 요구했고 친천계 최고위원은 민주당원에게서 신천지 굴레를 벗겨달라며 근거부터 공개하라고 맞섰습니다.
0: 하지만 오늘 실제로 신천지 신도들이 민주당 당원으로 그 집단 가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런 소식이 있었던데요.
1: 네, 그렇습니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이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경기도 가평 등 전국의 건물을 매입하고 종교시설로 사용하려고 했지만 용도 변경 승인을 받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민원을 해결하려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신도들을 민주당에 입당시켰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0: 자, 이렇게 되면 관련 의혹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1: 네, 친석계 내부에서도 이 이슈를 계속 끌고 갈 것인가 좀 자중할 것인가 고민이 많아 보입니다.
0: 네.
1: 자칫 네거티브로 흐를 수 있으니까요. 실제 국민의힘 당원 규모가 수사로 밝혀진 것과 달리 민주당의 경우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해 12월 당원 약 500만 명의 정보를 특정 종교단체 주소와 대조했는데 그때도 일치한 사례는 4건에 그쳤습니다. 아직 무의미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합수본의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이슈가 더 커질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해야겠습니다.
0: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박정환 기자였고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나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파기환송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전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 분할 비율은 최 회장 측이 3분의 2, 노 관장 측은 3분의 1로 정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상속과 증여로 형성된 특유 재산이라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경영활동뿐 아니라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SK그룹의 대외활동도 재산 형성과 가치 유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파기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을 기준인 2014년 4월을 기준으로 재산을 계산했습니다. 노관장 측은 이후 5배 넘게 오른 주가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재산 분할은 원

0: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 종결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습니다. 다만 변론 종결 이후 주가가 크게 상승한 점은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법원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은 SK 측에 전달했더라도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SK 주식이 그룹 경영권의 기반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해 재산 분할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재산 분할금은 2심의 1조 3,808억 원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국내 이혼 소송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최 회장 측 변호인 이재근 변호사입니다.
1: 무엇보다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최 회장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재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나채영입니다.
2: 아동 성매매 혐의로 불과 16일 만에 사퇴한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이 수백만 원의 급여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늑장 부실 수사에 대한 정치권의 질타까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미성년자 성매매 등의 혐의로 지난 3월 피소됐지만 지방선거 공천심사 과정에서 이를 숨겨 당선된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 지난 1일 취임한 최 전 의원은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게 되자 지난 16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별다른 활동도 없었던 최 전 의원이 단 16일간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230만 원의 급여까지 챙겨 떠났다는 겁니다. 청주시의회의 한 관계자입니다.
4: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결론이 안 나오고 지급 제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부분인가 봐요.
3: 더욱이 최 전 의원은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4천만 원의 선거비용 보전까지 신청했습니다. 당장 충북 여성연대는 추악한 범죄 혐의를 숨긴 기만적 행위로 발생한 비용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세비 반납 등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소 석 달이 지나서야 시작된 경찰 수사와 검찰의 잇따른 영장 반려 등 늑장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한 정치권의 질타도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 등은 오늘 국회에서 검찰의 통신영장 반려 등을 두고 수사를 방해하는 듯한 장난을 멈춰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뒤늦게 검찰은 통신사에 최근 1년치 통신기록 보전을 요청했고 최근 최 전 의원이 범행기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를 확보한 경찰은 조만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박현호입니다.
2: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이 또 다른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장윤기의 집에서 발견된 성인용품 리얼돌이 문제인데요. 단순히 개인 취향으로만 남겨둘 수 있을까요? 김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 초기 피의자 장윤기의 집에서 훼손된 리얼돌이 발견되면서 리얼돌을 둘러싼 논란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장윤기의 범행에 성범죄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리얼돌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모든 리얼돌 사용자가 범죄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원은 리얼돌 사용을 제한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리얼돌은 주로 사적인 공간에서 사용되는 만큼 일률적으로 수입을 막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리얼돌 수입과 통관을 막아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약 2주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받는 등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허민숙 조사관입니다.
6: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거고 상징적인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
5: 전문가들은 리얼돌 사용이 여성폭력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CBS 뉴스 김지은입니다.
2: 지난해 전국의 생활 하수를 분석한 결과 불법 마약류 31종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할로윈 기간에는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코카인과 엑스터시 등 이른바 클럽 마약도 확인됐습니다. 정다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전국 생활하수 시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 마약류 31종과 의료용 마약류 25종이 검출됐습니다. 메스암페타민, 이른바 필로폰은 조사 대상인 전국 34개 하수처리장 모두에서 검출됐습니다. 다만 하루 평균 사용량은 인구 1,000명당 85mg으로 미국과 호주 등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케타민은 2022년 이후 지난해까지 하수처리장과 인구 밀집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검출됐습니다. 최근 케타민 대량 밀수 적발이 잇따른 점을 고려하면

0: 실제 국내 유통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특히 헬로윈 기간에는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코카인과 엑스터시, 케타민 등 이른바 클럽 마약 8종이 확인됐습니다. 박수정 식약처 양리마약연구과 연구관입니다.
1: 코카인, 엑스터시, 케타민 등 이른바 클럽 마약류 등 8종이 검출되었습니다. 할로윈 데이 등 특정 시기에만 이벤트성 클럽 개설이 은신되는 지역입니다.
0: 식약처는 이번 조사 결과를 경찰청과 검찰, 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 공유해 마약 단속과 수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정다운입니다.
2: 온라인 핫 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3: 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받은 뉴스들을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최인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4: 네, 안녕하세요.
3: 네, 오늘 첫 소식은요.
4: 앞서서 그 중동 상황과 그 유가, 물가 관련된 저희 보도를 해드렸는데 네. 자주 찾는 라면과 과자 가격도 오른다는 소식입니다. 그 농심이 다음 달 1일부터 용기면과 스낵, 음료 출고가를 올린다고 밝혔는데요. 평균 인상률이 5에서 약 7% 수준입니다. 편의점 기준으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육개장 사발 면은 1,100원에서 1,200원으로 새우깡은 1,500원에서 1,600원으로 100원씩 이렇게 오릅니다. 라면 가격 인상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 5개월 만이고요. 새우깡은 인하전 가격으로 다시 되돌리는 거라 사실상 3년 11개월 만에 상승입니다. 네. 다만 농심층은 이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서 라면 매출의 63%를 차지하는 신라면 등 그 봉지 라면 전 품목은 이번 인상에서 제외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고환율과 고유가가 오래 이어지면서 이 포장재 같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누적된 원가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이런 입장입니다.
3: 네, 입장은 이해를 하지만은 또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이게 계속 들썩여서 걱정이네요.
4: 네,
3: 자, 두 번째 소식은요.
4: 강남 아파트보다 비싼 첼로 이야기입니다. 그 지난 4월 부임한 장한나 예술의 전당 사장의 재산이 공개됐는데요. 총 신고액은 78억 1천만 원가량으로 문체부 산하 기관전 중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 목록 중에 눈에 띄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장한나 사장 하면은 이제 원래 첼리스트 그리고 지휘자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3: 네.
4: 본인 소유의 첼로와 활이 13억 7천만 원으로 신고가 됐는데요. 장 사장이 보유한 강남 아파트보다 더 높은 가격입니다.
3: 아, 강남 아파트보다 더 가격이 높네요.
4: 네,
3: 진짜.
4: 그 이유가 바로 이탈리아 명장 조바니 바티스타 과다니니가 1757년에 만든 첼로인데요. 이 첼로의 사연이 좀 있습니다. 그 장 사장이 12살이던 1995년에 그 로스트로포비치 그 콩쿠르에서 최연소 우승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그 장한나 그 사장이 악기가 없어가지고 줄리아드 음악원 그 예비 학교에서 빌린 악기로 콩쿠르를 재패를 했다고 해요.
3: 네.
4: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국내 기업과 후원회 등이 그 이 장한나 사장에게 당시 선물을 이 악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장 사장의 악기 사랑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 과거 방송에서 그 비행기를 탈 때 첼로를 위해서 옆좌석을 그 첼로장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예매를 했다고 해요. 첼로 자리를.
3: 네.
4: 그런데 그 당시 항공사에서 첼로 마일리지 적립을 요청을 했는데 거절을 했고 이에 대해서 그 문제 제기를 한 방송사에서 내 첼로의 기내식은 못 줘도 마일리지는 적립해달라 이런 말을 했다가 첼로 협회가 그 공정위에 문제 제기를 해서 실제로 이듬해 항공사 이 마일리지 제도가 바뀐 일화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3: 첼로 전용 마일리지요. 네, 네. 재미있는 일화입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4: 아보카도 씨앗 버리지 마세요입니다. 그 최근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미디어에서 이 아보카도 씨앗을 재활용해 식물로 키우는 홈 가드닝이 그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3: 네.
4: 그 아보카도 씨앗을 물에 담가두면 2, 3주 만에 뿌리가 나고 새순이 자라났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길게 자라난 줄기를 이렇게 말아서 뒀더니 하루 만에 새순이 스스로 다시 위로 꺾어서 자란 영상이 그 소셜미디어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보카도는 줄기가 유연하고 성장 속도가 빨라서 이런 변화가 금방 눈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좀 그 관찰하면서 그 성취감을 굉장히 느낀다고 이렇게 합니다.
3: 네.
4: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질 뻔한 그 씨앗이 손쉬운 초록 취미로 재탄생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3: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인수 기자였고요.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 날씨 알아봅니다. 이수경 기상리포터 전해주시죠.
5: 네,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경주의 낮 기온 38.8도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서울도 어제보다 높은 32도까지 올랐습니다. 현재 강원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0: 네요. 오늘 밤 내륙을 중심으로 최저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주말이자 중복인 내일도 오늘 같은 찜통 더위에 대비하셔야겠는데요. 습도 또한 높아서 불쾌감이 높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일부 동해안과 남부 지방은 내일 33도에서 37도까지 오르겠고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 최저 기온 26도, 낮 기온은 32도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장마 전선의 영향에서 벗어나 지만 중부와 경상북도 지역은 주말 동안 장마가 비가 더 내릴 수 있겠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막바지 장맛비를 뿌린 뒤 다음 주 초반에는 장마가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 서울과 경기, 강원도에는 5에서 60mm 정도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지역에 따라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 네, 7월 24일 금요일 저녁 CBS 뉴스룸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조성준, 임승선, 문은지, 기술 장한별,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CBS 뉴스는 인터넷 노컷뉴스와 유튜브 노컷뉴스 채널을 통해 언제든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CBS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제8회 농촌융곡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푸팟페 제주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2센터에서 열립니다. AI 드론과 푸드테크 체험, 전국 우수농가가 모인 파밍플러스, 제주 로컬 푸드를 만나는 로컬 페어까지, 먹방 크리에이터 힙합과의 특별 이벤트, 아이들을 위한 메밀풀장, 그리고 내일 펼쳐지는 푸짐한 경품 이벤트. 제주의 아침 상회, 낮 농장, 저녁 식탁을 하루에 만나는 시간. 푸디테크, 파밍, 케어, 푸팟페 제주. 지금 푸팟페 제주를 검색하세요. 이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농업농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2: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3: 당연하죠.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3: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투표 통계 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선관위 직원들이 허위 입력 행위와 관련해서 최종 투표율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정책 의총을 갖고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없애고 직접 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고 이르면 다음 주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예비경선 결과 당대표 후보는 3명, 최고위원 후보가

0: 8명으로 좁혀진 가운데 검경합동수사본부는 민주당에도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신천지 신도들이 집단 가입한 정황을 파악했다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일부 한판 브리핑과 이어지는 여의도 외전에서 주요 정치 현안들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CBS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4: 행복 짓는 건설 금융 K-PIMCO. 믿음 쌓는 건설 금융 K-PIMCO.
3: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4: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5: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6: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5: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6: 서울사이버대학교.
7: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8: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7: SM 신용정보 1600-9300
9: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0: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9: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0: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9: 에어렉스

0: 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2: 네, SBS 박종현 판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2: 예, 오늘도 방원석 전 의원님 나오셨고요. 네, 오랜만에 또 반가운 얼굴. 금태섭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십니까.
2: 아침 그 프로그램 앵커로 활약하시다가.
4: 예, 1년 동안 했었는데 예.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그만두게 되고 앞으로 여기 자주 오겠습니다.
2: 아, 예. 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예. 박재 자주 오신다 했으니까.
5: 아니 근데 오랜만에 예. 금 의원님 좀 뵀는데 예. 2024년 12월 4일이 생각.

0: 생각나요.
1: 아 그때
2: 개업 다음 날
3: 아 예 여기 왔죠.
2: 여기 CBS 특집 방송에 예, 예. 저하고 금 위원님하고 지금 자리가 바뀌었어. 제가 그쪽에 앉았고
3: 네, 맞아요. 맞아요.
2: 예, 금 위원님이 예, 여기 앉았고
1: 예. 맞습니다.
2: 그때 진행하다가 박재영 앵커가 그 앵커의 눈물을 흘렸던
1: 맞아요, 맞아요.
2: 그날이에요.
1: 그날에 그 멤버가 그때 모였어요.
3: 제가 여기서 그 뭐 이게 친이 쿠데타다 네, 그 맞아요. 얘기를 했었죠 진짜. 네. 네,
1: 정말 두 분의 참. 설명으로 제가 정확히 이해를 했고 우리 김수인 평론가는 12월 3일 밤에 같이 방송했어요.
0: 아, 네. 당시
1: 향이 태엽 날 밤에
2: 내란 극복에
1: 네, 밤 11시 반에 네. 방송 시작하면서 사진 찍고 시작해서 아 우리 끌려간다 하면서 아, 다 같이 있어요 지금. 네. 자 선관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선관이 네, 선거관리 부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직원들이 아 이거 최종 투표율만 맞춤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명을 했다면서요?
0: 네, 검경 합수부는 6.3 지방선거에서 지역 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를 오입력한 것을 은폐하기 위해 선거관리 시스템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사실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1: 예.
0: 오입력이 발생하면 상부에 보고해서 결재를 받고 수정을 해야지만 이를 무시한 채로 실무자가 임의로 허위 입력했다는 내용인데요.
1: 예.
0: 어제 합수본이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직원들은 허위 입력 혐의는 인정을 했습니다만 최종 투표율이 중요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내놨습니다.
1: 예.
0: 투표자 수 오입력 그리고 통계 조작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숫자를 맞췄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취지였고요. 그리고 오늘 합수본은 어제에 이어서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1: 예. 일단 그 전산에 입력 잘못한 거 또 무단 수정했던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잘못된 행위인데 본인들은 문제가 아니다 이런 취지인데 최근에 또 드러난 비위가 많잖아요. 정리해 주시면.
0: 네, 그렇습니다. 일단 투표자 수 오입력 문제부터 설명을 드리면 선관위는 투표자 수를 선거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시간마다 집계를 합니다.
1: 예.
0: 그날 총 12번 집계를 하는 거고요. 투표소 관리관이 전화로 투표자 수를 보고하면 읍면동 선관위에서 선거관리 시스템에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시군 선관위, 시도 선관위, 중앙선관위 이렇게 순차 보고하는 시스템인데요.
1: 예.
0: 합수부는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수 오입력을 알고도 이를 감추기 위해 중앙선관위 관계자와 투표수 입력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예.
0: 특정 시간대에 투표수를 실제보다 많이 집계해서 등록을 하게 됐을 경우에 그 다음 시간대 투표수를 실제보다 적게 입력해서 총 합계를 맞추는 방식이라고 하고요.
1: 예.
0: 합수부는 조작 모의 정황을 담은 내부 메신저 기록도 확보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투표수 전체를 허위로 꾸미거나 후보자별 득표수를 조작한 사례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 예.
0: 아직까지 뭐 고의적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 여기까지는 좀 선을 긋고 있고요.
1: 예.
0: 그리고 한편 합수부는 선관위 직원들의 해외 출장 관련 의혹이라든지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낮춘 경위 이런 점들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이거 정말 큰일인데 이게 투표자 전산 입력을 잘못했다는 건데 자 누구부터 하시고 금 위원님부터 먼저 해주세요.
4: 예, 네. 이거는 뭐 범죄입니다. 허위공문서 작성죄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제 이 일만 놓고 보더라도 네. 선관위가 자체적인 어떤 그 감사 감찰 이런 프로그램이 없다는 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1: 예.
4: 예전에 이제 지금은 검찰이 많이 약해졌지만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을 때도
1: 예.
4: 내부 어떤 저 이 감사 절차 같은 게 있었습니다.
1: 예.
4: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고등검찰청에서 지방검찰청에 와서 그 전에 있었던 기록을 다 꺼내서 이게 제대로 됐니 말았니 따지거든요.
1: 예.
4: 이게 한 번만 선관위에서 그런 게 있었으면 이걸 바로 고발은 안 하더라도 이거 문제되면은 이건 처벌받는다. 이건 뭐 공무원직도 날아가는 거고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이게 아무런 문제 없이 계속 행해지고 또 만약 발각된 상황에서도 아니 결과적으로 맞추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1: 예.
4: 내부적인 통제 장치가 전혀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죠.
1: 범죄입니다.
2: 아니 이게 선관위의 불법 부실 도덕적 해이의 끝이 어딘지 도대체 이게 가늠이 안 되는 예. 상황인데요. 저는 이 뉴스를 접하고 이게 이제 투표수를 입력을 조작한 거잖아요.
1: 그렇죠.
2: 득표수 입력 조작이라고 안 했을까라는 의심이 들어요, 실제로.
1: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 저는 부정선거에서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1: 예.
2: 근데 이 뉴스를 보는 순간 저게 가능했다면 나쁜 마음을 먹으면 혹은 실수로라도 예. 득표수 입력에 있어서 비슷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1: 예.
2: 그래서 저는 지금 특검법이 국회에서 합의됐는데 이 특검의 범위를 넓힌다 있더라도 좀 발본적으로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검경 합수본에서 이 정도 드러났는데 검경 합수본 수사도 이제 못 믿을 거예요 국민들이 이 정도면. 그러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특검이 어쨌든 합의가 됐으니까.

0: 하니까 예. 빨리 어쨌든 세부사항들을 확정 지어가지고 수사 범위를 넓히더라도 특검 수사를 해서 탈탈 털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예. 일단 선관위가 지금 헌법상의 기구여서 제약은 있겠지만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해체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걸 위해서 필요하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서 예. 근본적으로 아니 이게 선거에 대한 신뢰가 담보가 안 되면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예. 가뜩이나 부정선거론이 우리 사회에 예. 그 음모론으로 지금 올림픽 공원에도 좀 매일 저러고 있는데 예. 이거는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돼버렸어요.
1: 아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제 부정선거론자들이 전산 입력 그걸 통해 조작을 핵심적인 부정선거 기재를 얘기하고 이게 지금 실제로 마음먹고 가능하다는 게 좀 나온 거니까 김수인 보는가.
2: 네. 근데 사실 투표자 수 오입력 같은 경우는 네.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왕왕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인데 예.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의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것이 잘못된 보고였다라고 다시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고 또 그 규모가 심각하다거나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를 경우는 징계를 하고 이런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네.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그냥 그 다음에 있었던 것만 그 또 다시 숫자를 맞춰 놓으면 그만 아니냐. 예. 이걸로 당락에는 지장이 없는 거 아니냐. 뭐 예.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으니까 사실 이번에 투표자 수 오입력뿐만 아니라 허위 입력 사례가 전에도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선관위에서 그냥 넘어갔던 이유로 당락에는 영향이 없는 거였다.
1: 예.
2: 네. 오직 그것만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1: 예.
2: 사실 국민들이 한 명 한 명이 다 애써 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고민 끝에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1: 그러니까요.
2: 국민들도 투표를 할 때 행여나 내 한 표로 승부가 결정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거든요.
1: 예.
2: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좀 소용없게 만드는 그런 행위인 것 같습니다.
1: 자, 대안이 뭘까요?
3: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선관위가 대안이 사실은 마땅치는 않습니다.
1: 없어요?
3: 이제 많은 국가에서는 행정부가 사실 저 이 선거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1: 예.
3: 우리가 만약에 행정안전부에서 선거 관리한다 그러면
1: 예.
3: 여야가 서로 그 어떻게 믿냐 뭐 이렇게
1: 그렇죠.
3: 나올 거기 때문에
1: 네.
3: 선관위 제도 어떤 제3의 기구를 두는 것을 없애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네.
3: 다만 이 개헌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지 이거를 고친다면
1: 네.
3: 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든 하여튼 이 감찰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1: 네.
3: 지금은 김수민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선거 결과에 영향이 있어야만 소송을 통해서 이게 구제를 받는 절차거든요.
1: 예.
3: 그러니까 선관위에서는 그거에만 영향이 없으면 여기서 뭐 하더라도 아무도 관심 없고 누가 볼 사람도 없으니까 안 하게 되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모든 이 투표 업무, 개표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사하는 절차가 있어야만
1: 예.
3: 이런 일이 없어질 겁니다.
0: 그러니까 저는 개헌을 해야 될 것 같고요.
1: 개헌
0: 필요하다면 여야 합의하에 원 포인트 개헌을 이것만이라도 해야 됩니다.
1: 선거제도.
0: 왜냐하면 내년에도 재보궐 선거가 있고 2년 뒤에는 총선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그냥 어설프게 고친 채로
1: 예.
0: 총선 또 맞이할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1: 예.
0: 그러면 이제 독립기구라는 위상은 제가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독립기구를 독립기구이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1: 예.
0: 외부의 감시를 받는
1: 예.
0: 그런 기구여야 될 것 같고
1: 예.
0: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1: 예.
0: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임을 하는지예요. 이게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3: 없습니다.
0: 그냥 관행으로 생긴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선관위가 자기를 사법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국회고 뭐고 안중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고쳐야 되고 선관위가 전국에 200몇십 개가 있는 겁니다.
1: 예.
0: 꼭 200몇십 개가 있을 필요가 있는지도 시군구 선관위 같은 조직이 필요한지도 솔직히 의문이에요. 그래서 선관위 개혁을 한답시고
1: 예.
0: 선관위 규모를 늘려놓으면 안 됩니다. 많은 경우에 해경 막 그때 문제 삼아가지고 해경 해체하고
1: 네.
0: 해경 넣은 거 아시죠 나중에. 다시 복원될 때
1: 네.
0: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 늘리는 이 방향으로 이게 잘못 어떻게 보면은 결과될 수도 있어요. 그런 점도 경계해야 된다고 보고 어쨌든 이대로는 국민들의 신뢰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1: 예, 참 어렵네요. 어려워요. 이게 참 부정선거론이 참 우리 민주주의가 참 병들게 했다라는 지적 많이 했었습니다. 이 선관위 관리도 이렇게 부실했으니까 참 이걸 다시 바닥부터 근본을 뜯어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건데 미국이 60개국 관련상으로 강제 노동 관세 부과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우리도 포함이 됐네요.
2: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 내지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60개국에 부과를 했습니다.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이 기존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이용해서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었는데요.
1: 예.
2: 이 시한이 내일 7월 25일 끝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 301조를 활용해서 새 관세를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1: 예.
2: 적용 관세율은 국가별로 다른데요.

0: 캐나다, 멕시코, 영국, 인도 등에는 10%가 적용됐고 한국, 일본, 스위스 등의 경우는 기존 최혜국 대우 관세가 12.5%보다 낮으면 최종 관세율을 12.5%로 맞추기로 했습니다. 예. 새 관세는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내일 0시를 기해서 시행됩니다.
1: 예, 이게 이제 301조 관세가 모두 적용되면 우리 대한민국 제품에 부과하는 총 관세율이 15%를 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일단 정부는 미국이 15% 상한선은 준수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0: 네, 앞서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을 했고
1: 예.
0: 미국이 예고한 25% 상호 관세는 15%로 낮추는 데 합의를 했었습니다.
1: 예.
0: 산업자원통상부는 총 관세율이 15%를 넘으면 안 된다고 미국에 강력 요청을 했고요. 미국 측도 기존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알려졌습니다.
1: 예.
0: 정부는 그동안 미국 정부와 협의를 이어왔는데요. 최종 발표를 앞두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각각 미국의 상무부 장관과 USTR 대표를 만나서 정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다만 USTR이 진행하고 있는 무역법 301조 조사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의 추가적인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1: 예, 이게 참 대외 약자가 많은데 관세 한동안 잠잠하다가 또 다시 이제 등장한 이름입니다.
2: 근데 그 청취자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 무역법 301조 흔히 슈퍼 301조라고 부르는데 이게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부당하게 상대국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불공정한 무역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면 그에 대해서 관세 등으로 보복 조치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번에 강제노동 그리고 뭐 과잉생산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60개국을 상대로 1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선 건데 거기서 그 강제노동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중국의 신장 지역 있잖아요. 거기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는 나라다. 그 60개국이. 그리고 과잉생산은 국내에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생산을 더 늘려가지고 그거를 미국에 부당하게 수출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국들이 어디냐면 전부 미국하고 무역 흑자가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냥 미국이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16개 그 과잉생산에 대해서는 부조적 과잉생산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해서 추가로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까지 예고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만이 아니고 예전에도 미국한테 이거 가지고 뭐 항의하고 문제 제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깡패짓 비슷한 거를 미국이 계속 해왔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당한 건데 최소는 한미 간에 상호관세 합의를 15%로 지난번에 합의를 했잖아요. 그거 넘지 않도록 최대한 협상력을 발휘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3: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별 방법은 없는데 사실은 트럼프 정부가 이기돼서 관세를 세게 들고 나오면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게 결국은 미국의 어떤 발등을 찍을 거라는 예상도 많이 했습니다. 인플레가 심해질 거고 미국 소비자들이 오히려 그거를 부담하게 될 거고 결국 이 세금이 어디로 부담이 되냐 하는 것은 이 미국 소비자들한테 전가될 거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지금 상당 기간 시행을 해봤을 때 뭐 트럼프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있지만 관세가 어떤 큰 부작용을 초래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민주당 사이드나 옛날에 관세 정책 반대하던 경제학자들마저도 여기에 대해서 별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갈 겁니다. 아까 슈퍼 301조 얘기하셨는데 슈퍼 301조랑 무역법 301조가 좀 다른 거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온갖 그 구실을 대서 이 관세는 유지를 하고 적자폭을 줄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저 반대를 하거나 부당하다고 한다 그래서 뭐 그쪽에서 들을 거는 전혀 없을 거고 저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하여튼 합의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우리가 어떤 저 본보기가 안 되도록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작은 나라로서 좀 울분을 느끼지만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1: 김정은 장관이 굉장히 또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바빠지면 좀 안 좋은 시그널인데. 자, 김수인 평론가.
0: 네, 미국의 행보에 대해서 방심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1: 그러니까요.
0: 왜냐하면 뭔가를 합의를 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일이 벌어지고 있고 뭐 그게 일종의 위협으로 끝날 때도 있겠지만 또 실제로 더 압력을 주기도 하고 계속해서 그 지렛대를 살리려고 하는 게 미국의 특징이라서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집중을 하겠지만 무역법 301조 조사 이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아까도 이제 보조금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이게 걸려들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정부의 산업에 대한 지원이 생산 능력을 왜곡하고 있다든가 뭐 국내 소비가 감당하지 못하는 생산량을 수출한다든가 그리고 중국산 제품이 한국을 통해서 우회 수출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미국에서 들여다볼 텐데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0: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는 사실 예전에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뭐 대중국 관세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에 대해서 좀 세게 드라이브를 건 부분들에 대해서 후임인 민주당 바이든 정부가 그렇게 크게 방향을 수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이 다른 정부보다 좀 거칠다는 특징은 있는데 사실 이 기조 자체는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맞아요. 계속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게 한국 정부 입장에서 좀 장기적으로도 미국의 이러한 변화 같은 것들을 주시하면서 좀 새로운 대응책들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저희 무역 세계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또 우리 정부도 정말 유연하게 대응해야 될 것 같고, 자 하나 더 짚어봅니다. 세계 재산 분할 관심 모았죠. 최태원 회장과 노사용 관장의 이호은 선수 오늘 파기환송심이 있었는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 이러한 내용이었네요.
0: 네, 최태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 환송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1: 예.
0: 서울고법 가사 1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9,440억 원 및 이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한 이자까지 지급을 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1: 예.
0: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인정하면서도 주식 자체는 나누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1: 예.
0: 이번 판결은 2심 판결처럼 주식을 공동 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노 관장의 기여를 폭넓게 인정하는 취지였고요. 다만 대법원 파기 환송 취지를 반영해서 노태우 전 대통령 측 300억 원 지원금은 재산 분할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최 회장이 경영권 유지나 경영활동 차원에서 증여했던 주식 등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를 했기 때문에 금액 규모는 줄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대법원이 파기환송하기 전에 2심에서 재산 분할액이 1조 3,800억 정도였거든요.
1: 예.
0: 거기에 비해서는 줄어든 금액이고요. 또 SK 주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것도 쟁점이었는데 파기환송심 변론이 종결된 지난 6월에 장중 81만 5천 원이 SK 주식이었는데요.
1: 예.
0: 그 가격이 아니라 항소심 변론 종결일이었던 2024년 4월의 주가인 16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1: 예, 2020년 4월은 16만 원이었군요.
0: 네, 많이 되었습니다.
1: 좀 뭔가 새롭게 느껴지는데. 자, 일단 우리 법률가이신 금태섭 의원님.
2: 예, 예.
1: 이 쟁점 중 하나가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이걸 또 재산 기업으로 인정하느냐 이 부분도 쟁점이었던 것 같은데 전반적인 재판에 대한 총평이랄까요?
2: 뭐 이 저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에 대해서는 법원이 명확하게 예. 이거는 인정을 해줄 수가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1: 예.
2: 다들 뭐 이 문제는 정리가 된 상태인 것 같고요.
1: 예.
2: 다만 이제 이게 과연 경영에 어떤 영향을 끼친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1: 아, 그래요?
2: 예,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예. 보면 이제 크게 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1: 아,
2: 사실은 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가를 어느 때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정말 엄청난 금액이 될 수도 있었는데
1: 예.
2: 그렇지는 않고 또 예. 주식 자체를 분할하라고 나누라고는 안 했거든요.
1: 예.
2: 현금으로 했기 때문에 이 선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1: 예.
2: 다만 이제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지금 파기환송심이기 때문에 다시 상고를 한번 해서 다툴 수는 있는데 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1: 이자 부담. 예, 예 박 의원님.
3: 다시 상고한다고 바뀔까요? 파기환송에서 어쨌든 대법원에
1: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에서
3: 파기 취지를 반영해서
1: 예, 반영한 고등법원이 한
3: 예,
1: 거죠.
3: 고등법원의
1: 그러니까?
3: 결정이어서 제가 보기 바뀔 것 같지 않고.
1: 아.
3: 아니 비상이죠 사실은 SK로서는 물론 SK 입장에서는 이게 주식을 현물 분할해가지고 양도하는 게 최악이었는데 그건 피했어요.
1: 예.
3: 그러니까 기업 경영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법원이 현금으로 했는데
1: 그렇죠.
3: 아니 현금 9천억 원이 어디 있습니까? 의외로 재벌들이 현금 별로 없어요. 이건 마련해야 되는데
1: 그럼
3: 결국 담보 대출해야 되잖아요. 주식 담보 대출하고
1: 예, 그렇죠.
3: 막 배당
1: 예.
3: 늘리고 막 여러 가지 예. 좋지 또 비상장 회사 동원하고. 비상이죠 비상. 기업 경영에도 뭐 이런저런 영향이 있을 겁니다 아마.
1: 예.
2: 좀 가십성이긴 한데 하여튼 그 재계에서 만나보면은
1: 예.
2: 이 이혼과 관련돼가지고 이건 뭐냐 이혼 사건은 항상 감정 싸움인데
1: 예.
2: 그 최태원 회장의 행보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혼이 확정되기 전에 이제 막 이렇게 한 거 뭐 이래가지고
1: 예.
2: 그게 아마 법원에도 법원 판결에도 조금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 아.
2: 그러니까
3: 배심죄.
2: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재계 쪽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공식 행사에
1: 예.
2: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새로운 분하고 같이 나오고 하니까
1: 예.
2: 거기서
1: 예.
2: 이제 막 쌈도 벌어지고 이런 뒷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1: 이거 자세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방송용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2: 예,
1: 것 같아서 여쭙지 않겠습니다.
2: 네.
1: 예. 김수인 평론가도 한 말씀 주시면.
0: 네, 일단 이번에 뭐 이 세계 판결을 통해서 판례가 남는 거잖아요.
1: 예.
0: 결국에 주식이라도

0: 혼인 중에 그 가치 형성에 기여하면은 지분이 인정된다는 점. 예, 이 점이 남아서 앞으로 또 뭐 비슷한 사건이 있을 경우에 예, 그런 또 이제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이고 예. 그 당장에는 최태원 회장이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뭐 그게 관건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 뭐 현재 회사 사정 뭐 매각 뭐 합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추진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경영권 문제가 무엇보다 있기 때문에 예. 이걸 뭐 주식을 팔아서 처분할 수는 없을 걸로 보이고 뭐 담보 대출을 받는다든지 예. 배당금을 확대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1: 금태섭 변호사께서 만약에 변호사라면 이거 다시 항고하시겠어요?
2: 글쎄요, 변호사들이야 상고하면은 돈이 되니까 무조건 하자고 무조건 하자고.
1: 아,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2: 근데 이게 예. 이 사건은 제가 알기로는 법조계에서 시작할 때 양측 변호사들이 굉장히 자신 있어 했는데
1: 아, 서로 양측이
2: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1심에서 아. 너무 크게 최태원 회장이 이긴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때 많은 변호사들이 야. 아 이게 위에 가서 깨지고 저 위자료의 저기 저 이 재산 분할 금액이 엄청 늘어날 수 있다고 여기면서도 그때 300억인가밖에 맞아요, 안 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말을 못하고 있고 좀 이쪽은 아이 거봐라 우리가 이긴다 그랬다가 어. 방심한 게 있어서 근데 이제는 뭐 저 더 이상 뭐 상고한다고 해서 다시 불리해지거나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예.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시간도 필요하고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뭘 팔든지 해가지고 돈을 마련해야 되니까 어. 지금 당장 여기서 상고 포기하고 딱 하면은 그럼 돈 줘라 이렇게 될 텐데 어. 물론 뭐 안 주고 이자 내면서 안 줄 수는 있다고 쳐도 예. 여기 뭐 압류 들어 지금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필요로 하고 또 어느 정도 뭐 가능해 보이진 않지만 뭐 협의라도 하고 하려면 조금 좀 시간 벌기용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싸게.
3: 예. 아니, 돈을 빌려달라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1: 예. 일단 여기까지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4: 회사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오랜 시간 연구한 기술, 축적된 노하우. 그리고 소중한 기업의 자산. 기업의 미래는 이러한 작은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기술자료 임치 제도는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안전하게 지키고 필요할 때 개발한 기술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소중한 기술과 노하우를 위한 준비. 기술자료 임치 제도. 이 캠페인은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가 함께합니다.
5: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6: 내전보다 짜릿한 진짜 고수들의 진검승부. 여의도 외전.
1: 네, 10에서 박종현 판승부 여의도 외전 오늘도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먼저 이동학 전 더불어민당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7: 안녕하세요.
1: 그리고 정호김 전 의원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8: 네, 안녕하세요.
1: 예,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또 우리 네 분이 재판 얘기하셨기 때문에 정 의원님은 이 세 개의 판결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태원 노소영 사건.
8: 네.
1: 아, 사건이 아니죠. 소송 결과.
8: 아, 근데 또 재상고도 할 수 있어요?
2: 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네.
8: 여기서 정리들 하시기 바랍니다.
2: 아니면 어, 뭐 제가
1: 권위가 있어. 권위가 있어.
3: 아니, 저게 현실적인 판단이세요. 아,
1: 여기서 저들만 돈 벌어요.
3: 변호사들만 돈 벌어요.
8: 아. 아니 그리고 그 네. 노 관장에게도 이 정도면 네. 그 동안에 본인이 겪었을 네. 여러 그 상처와 그 다음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물론 이 금융치료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아.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대한민국 최초의 가장 많은 액수일 것 같은데요.
2: 최대죠 지금까지.
8: 최대죠. 역대, 최대. 역대 최대일 예. 것 같아요.
1: 거의 1조잖아요.
3: 인정해 주세요.
8: 그렇죠. 3분의 1조. 예. 아 그리고 저 최 회장은 예. 사랑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지 뭐.
1: 이동학 최고는
7: 이혼은 흠이 아닙니다. 각자의 아. 삶을 행복하게 잘 살아가시기 오. 바랍니다.

0: 아니 저는 재벌과 이혼이 확 줄어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1: 아 이번 판결 때문에.
0: 아니 구조가 비슷하면 예를 들어서 주식을 취득했는데 그게 대부분 결혼 이후야. 그러면 이 판례 해당할 수 있잖아요.
2: 그렇죠.
0: 그런 아니, 경우에는 이혼하고 싶어도 못할 것 같아요.
3: 아니 유럽 애들도 이것 때문에 아예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0: 아예 안 한다고.
3: 원인 부분을 아예 처음부터 안 하는 거지. 그냥 동거만 하는 거 동거만.
2: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다고 해도 이거는 이혼이라는 게 이 저 뭐 여성 측 잘못으로 이혼하건 남성 측 잘못으로 이혼하건 재산 분할 청구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4: 맞아. 똑같아. 예. 달라졌어요.
1: 예, 각종 법률 상담은 금태섭 변호사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주 유능해요. 예. 자, 상담은 정옥임 박사님께 하시면 돼요.
4: 저도 자, 뭐 그렇게 상담할 만한 그런 건 안 되는데요. 예. 미국화 되는 것 같아요. 아마존 외에 그 그렇죠. 예.
3: 상담은 제가 잘합니다.
1: 알겠습니다.
3: 안 해봐도.
1: 아, 정치 얘기 하지 말까요? 아무튼 다시 정치 얘기로 들어가면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전당대회 예비 경선을 통과한 이제 세 명의 당대표 후보도 첫 행보가 시작이 됐는데 일단 정청래 후보는 김경수 전 지사 조찬을 해동했고 충청을 갔고 송영길 후보는 전북을 갔고 김민석 후보는 인천에 가서 박찬대 시장을 만났습니다. 인천 얘기 나왔으니까 자 우리 이동학 최고.
3: 아니 이제 최근에 쿠팡 또 물류창고 불나가지고 엄청나게 바쁘셨거든요 시장이 그리고 밤새 뭐 잠도 못 자고 계속 그러고 했는데 김민석 후보는 거기 가서 그런 메시지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서로 오갔던 것 같고 김경수 지사도 그렇고 뭐 전북도 그렇고 지금 후보자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갔다 온 곳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로테이션으로 계속 이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근데 한 가지 바라는 건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신천지권이라든가 또 이제 보안수사권이라든가 뭔가 우리 진영적으로 혹은 국민들에게도 뭔가 뚜렷한 뭐 이 결과적 도움이 없는 것들은 최대한 억누르고 민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행보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예, 정 의원님도 한 말씀 주실까요?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네. 예, 그렇게. 예,
4: 그렇게요.
1: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4: 지금 신천지가 김민석 후보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안수사권과 관련해가지고는 저는 정말 개탄스러운 마음인데 아마 요 자체 이슈만으로 보면은 정청래 후보 지지자들은 단단하게 뭉쳐져 있잖아요. 전면 페이지로. 그래서 지금 처음에 우리가 예측했던 방향보다는 훨씬 다이나믹하게 지금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이게 구경하는 사람은 흥미진진한데 본인들은 지금 거의 피가 마르는 상황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요.
1: 예, 이게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투표했는지.
4: 아, 몇 등인지.
1: 예, 개인에게는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0: 본인들은 알겠네.
4: 아니 근데 왜 양심도 없이 전부 1등이라 그래요. 1등 아닌 사람이
2: 아니,
4: 지금
2: 기싸움이니까요.
4: 예.
2: 아니 근데 어때요? 전 이동학 그 최고위원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민주당 계시니까 이 당원들이 아 그 저기 저 이 뭐야 보안수사권 문제를 보면 정청래 대표를 찍어야겠다 뭐 김민석 찍어야겠다 이렇게 영향을 받나요? 제가 봐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민주당원이라면 지금 대통령이 1년 반 되셨는데 여기서 누가 되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거를 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밖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계속 대표를 하셨지만 이제 청와대가 계속 불협화음이 있었기 때문에 집권 1년 반 만에 다시 되면은 대통령이 너무 레임덕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막상 민주당 내부 사정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3: 아니요. 저는 그게 일단락 되면 그 지금 말씀해 주셨던 후자의 기준이 훨씬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네, 대통령과 링크 시켜가지고 실제 집권 여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그런 영향이 돼? 이 부분이 상당히 큰 질문으로 계속해서 후보자들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로는 총선 승리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 진영 똘똘 뭉쳐가지고 확장까지 이뤄낼 수 있어? 이 부분까지 아마 보게 될 것 같아요.
0: 그래서 일반적인 흐름은 지금 이제 이동학 최고가 설명한 대로 그렇게 가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2: 맞아요.
0: 집권 1년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그걸 차단하려고 유시민 작가가 나서서 대통령은 개파의 수장이다. 그리고 진영의 혼돈을 부르고 있다. 이렇게 하면 필연적으로 실패하는 길로 가고 있다 얘기하잖아요. 이게 당원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흐름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유시민 효과가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그 밖에 이제 정청래 대표의 약간 엄살, 뭐 약자 그 코스프레, 언더독 전략 이런 게 미치는 효과가 있고 이슈 효과도 있죠. 보안수사권 문제가 부각이 되니까 그걸 강하게 어쨌든 이 요구했던 당원들은 결집하잖아요. 그게 이제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는 건데

0: 이제 문제는 저는 불만스럽게 지켜본 입장에서 제가 뭐 이해관계자는 아니지만 예. 그래도 집권여당의 전당대회 수준이 조금 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서로 이제 핏줄 논쟁에서 급기야는 신천지까지 나왔어요.
1: 적통.
0: 근데 미래 얘기는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미래가

0: 편인가. 그러니까 조직관장을 어떤 식으로 그 조직관리한다 그러면 뭐 거창하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되게 단순해요. 과거에 말이에요. 그 노사모 신드롬이 있을 때
1: 예.
0: 정치학과 교수 한 분이
1: 예.
0: 노사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기가 분석하기 위해서 그 안으로 들어간 분이 있어요.
1: 예.
0: 너무 놀랬대요. 그러니까 노사모 그러면은 저녁마다 뭔가 주제를 정해서 예. 열띤 토론을 해갖고 뭔가 결론을 낼 줄 알았는데
1: 예.
0: 그게 아니었대라는 거예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제 입으로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1: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0: 바로 이 전당대회도 예. 그런 예. 동학이 작동하는 단지 우리가 이제 그거를 분석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1: 예.
0: 그래서 정청래식 방법이 오히려 먹힐 수도 아까 뭐라 그러셨지? 정청래 후보는 미래에 대해서
1: 얘기를 안 한다.
0: 네,
1: 예.
0: 뭐
1: 너무
0: 그게
1: 예.
0: 통할 수도 있다니까.
1: 예.
2: 아니 뭐 그렇죠. 그러니까 정청래 그 후보가 예. 다른 건 몰라도 민주당 당원들의 당심을 읽는 감각이나
1: 예.
2: 이런 거는 이제 탁월할 거예요. 그분이 조직동원. 오랫동안 그 정치를 했어요. 오랫동안 당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유대감을 쌓고 기반을 만드는 정치를 정치 등장하면서부터 한 분입니다. 게다가 이제 커뮤니티에 가가지고 본인 직접 글 올리고
1: 딴지 게시판
2: 거기서 민심을 읽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전략이 없는 게 아니고 저게 전략이에요. 정청래 대표의 지금 이제 선거 전략이라는 게 매우 단순화시켜서 선명한 개혁. 검찰개혁 1인 2표 당원 주권 이거다. 근데 그게 소구하는 당원층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만 봤으면 초반에 분위기만 봤으면 아니 대통령이 밀어주고 총리까지 지냈고
1: 네.
2: 뭐 김민석 후보가 그냥 이기는 거 아니야 쉽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양상이 그렇게 안 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3: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밖에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했을 때는 김민석 총리가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 예.
3: 막상 민주당을 오래 출입한 정치부 기자들은 정청래 후보가 이길 수 있다. 그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박원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쪽도 지금 미래에 대한 비전을 얘기하지 않고
1: 예.
3: 사실은 그 보안수사권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민생은 큰 영향이 없거든요. 이런 거 가지고 신천지 가지고 싸우고 하다 보면
1: 네.
3: 결국에 가서는 총선에서 민주당이 정말로 어려워질 수 있다. 왜냐하면 1년 반 됐지만 슬슬 얘기가 나오는 게 이재명 정부 돼서 바뀐 게 뭐냐. 그동안은 이거 뭐 미국하고 관세 협상도 잘 된 것 같고 뭐가 네. 된 것 같고 하지만 부동산이 이제 점점점 불만이 쌓여가고
1: 네.
3: 대토론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계속 내세웠던 게 코스피였는데
1: 네.
3: 코스피도 이제 떨어지면서 막상 코스피로 주식시장에서 돈 번 사람은 얼마 안 된다. 그럼 한 게 뭐 있냐. 그런 걸로 봐서 양측이 지금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 네.
3: 서로 아니 좀 이견이 있더라도 모아서 가자.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예. 우리가 지는 순간 우린 다 죽는다.
1: 아.
3: 그러고 있기 때문에
1: 예.
3: 지금 저기 뭐 미래에 대한 얘기 이런 거 하기가 어려운 거죠. 유시민의 ABC론도 이 우리가 대통령하고 생각이 좀 달라도 우리도 포용해달라는 게 아니라
1: 예.
3: B를 잘라고 A랑 가야 되는데 대통령은 반대로 한다.
1: 아.
3: 지금 뭐 그 대통령이라고까지는 안 하겠지만 측근이나 뭐나 비린내가 난다. 자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해결 안 날 것 같아요.
1: 뉴스 팔로우 많이 되셨네. 우리
4: 저는 오늘 이제 오전에 이제 신천지 관련된 기사가 나오는 걸 보고
1: 예.
4: 합동수사본부에서 그거를 수사를 했는데 민주당도 연루되어 있다.
1: 정황이 있다.
4: 예. 예. 정황이 있다. 이 예. 보도가 나왔잖아요.
1: 예.
4: 이게 단독 기사로 나오고 지금 이제 후속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1: 예.
4: 이걸 딱 보자마자 아 김민석 후보가 애초에 이거 김빼기 용으로 작업 뭐 미리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였구나. 만약에 그 작업이 안 됐었고 신천지
1: 예.
4: 이야기가 민주당에서
1: 예.
4: 회자가 되지 않았었더라면
1: 예.
4: 느닷없이 오늘 이 단독 기사가 나왔을 때
1: 예.
4: 민주당이 받을 후폭풍은 엄청났었을 것 같은 거예요.
1: 일이
4: 지금 이미 김이 빠져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렇지 않게
1: 예.
4: 신천지 뭐 한가하게 그런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1: 예.
4: 실제로는 제가 볼 땐 그거를 약간 내다보고 미리 김빼기 작업을 해놓은 것이 아니냐.
1: 김민석 후보에게 미래 얘기가 있었군요.
4: 네, 그렇죠. 그리고 그저께인가 단서가 나왔잖아요.
1: 네.
4: 정청래 후보를 겨냥한 거 아니냐라는 네. 질문에 나는 네. 정청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
1: 맞아요. 네.
4: 그리고 난 본선 올라갈 때쯤 나는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근거를 얘기하겠다라고 했는데
1: 예.
4: 근거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전 근거가 그냥 경찰에서 나온 것 같아요.
0: 아니 지금 그 말씀을
4: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0: 나도 지금 다른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데
1: 다른 해석해 주세요.
0: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일단 그 처음에 신천지 얘기를 할 때 신천지만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1: 맞아요,
0: 이렇게
1: 맞아요.
0: 했단 말이야.
2: 삼자 비밀려다.
0: 맞아요. 그래놓고 지금 합수부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딱 깃발을 들고 김민석이 얘기를 했어요.

0: 근데 보니까 이 컨텐츠가 부실한가 봐. 아직까지 아무 얘기도 안 나온 거 보면은요. 그러니까 네. 합수부가 나름대로 네. 아 여기서 지금 어? 대통령이 그렇게 애정하는 후보가 네. 신천지 얘기를 했으면은 아. 합수부가 뭔가 아 이건 내 생각이야. 합수부가 꼭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합수부. 예.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어? 백업을 한답시고 보니까 민주당에도 있어 이렇게 나온 거야. 아, 네. 근데 저렇게 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네. 그러면 민주당이랑 지금 5만 몇천 명 신천지
1: 국민의힘. 그
0: 네. 당원이 있다는 국민의힘이랑 네. 뭐가 달라? 도끼인 게 끼인이지.
2: 예. 근데 이게 물론 이제 경찰 좀 그 검경 합동 수사단의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데 예. 오늘 그 보도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지금 전당대회 개입하고는 관계가 없고 과거에 어쨌든 그 이 전당대회 개입 을 했거나 예. 혹은 과거에 민원이나 지역구에 뭐 현안이 있어가지고 예. 당원 가입을 한 예. 이건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에 비하면 김민석 총리의 일성이 사실 너무 나간 측면이 있어요. 3자 비밀연합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1: 반명연대.
2: 3자 비밀연합을 얘기하면 이거 전당대회 개입하기 위해서 모종의 음모가 작동하고 있고 그 중심에 신천지가 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예. 근거가 뭐냐. 2단계에서 지금 경찰 저 합동수사단 발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꼭 그런 의도가 아니더라도 서포트 해주는 거 아니야? 예. 이런 해석도 아. 나올 수가 있는 예. 거예요. 한편에서는 아직 수사가 여물지 않았는데 예. 아직 이게 발표할 맞아요. 만한 예. 공표할 만한 수준이 아닌데 예. 정치적으로 조금 좀 곤란할 수 있으니까 서포트 해주는 거 아니야? 이런 해석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김민석 후보 입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근거가 뭔지를 밝혀야 됩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저분이 총리까지 지내신 분이 아니라면 그냥 뭐 전당대회에서 상대 후보를 향한 어떤 프레임을 친다 이렇게 예. 할 수도 있는데 예. 아니 정부 책임자였는데 근데 그런 분 입에서 3자 비밀연합 얘기가 나왔으면은 아, 아. 왜 그런 판단에 이르게 됐는지 무슨 근건지 이 얘기를 좀 해야죠.
1: 그래서 친천계 이제 최고위원 통과한 세 분은 한 목소리로 기자회견하면서 이거 잘 제대로 얘기하면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3: 아니 그 당연히 사퇴는 안 하겠는 안 할 텐데 근데 이제 그 아까 제가
1: 압력을 받겠죠.
3: 불체포 특권 때도 얘기했지만 네. 그때도 이제 이재명 당시 당대표 쪽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아마 직접 말씀하셨을 거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말하자면 검찰하고 짜고 나를 구속시키려고 했다. 이런 시각이 있는 거죠.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런 게 나온 거고 또 예. 이제 이 친청 쪽에서는 그래서 그런 근거를 대라 이러는 건데 워낙 민주당이 지금 근거 없는 얘기를 많이 양쪽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예. 이게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는데 다만 그래도 김민석 그 총리한테 저는 약간 점수를 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예전에 그렇게 개업난다고 할 때 우리가 맞아. 정말 완전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렇죠. 약간 좀 네.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는데 네. 개업이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할 때는 지금 다들 이게 뭐 없는 거 아니냐 우리도 다 그러고 있지만 네. 실제로 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약간 그런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을
0: 그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네. 왜냐하면 네.
1: 마이크를 사랑해 주세요.
0: 네. 네. 그 개업날 네. 왜 당신은 투표하지 않았어? 아. 감기약 먹었다고? 먹고 잤다고? 감기약이 뭐야?
1: 성분이 뭐야?
0: 했는데 느닷없이 네. 김어준 방송에 가가지고 담을 타는 그 영상이 CCTV. 나와가지고 네. 한 번에 제압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밥이 뜸들이기를 기다리듯이 그래 계속 그래 놓고 이제 결정적인 만약에 그렇다면은 김민석의 정치력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번 인정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서 합수부 얘기에 그냥 그 기대 가지고 이런 식이라면은
1: 그러면은
0: 예 네, 지금 그러니까 판단을 정황. 누구하고 우리가 이제 기다려야죠.
4: 아니 근데 지금 네. 뒤에 거 이거 안 나오더라도 네. 이미 역할은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0: 네.
4: 뒤에 게 안 나오더라도 그리고 보시면
1: 못하겠대요. 우리 정홍의 의원님은 네.
4: 합수부 수사에 따라서 국민의힘은 네. 실제로 2인자가 그 녹취했던 거 있대. 윤석열 측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 입당시키라고 했고 이런 부분들까지 다 밝혀져 버린 거잖아요. 네. 민주당은 그 연결고리가 누구인지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오늘 보도 나온 거는 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거는 뭐 모르겠어요. 개별적으로는 가입했던 건지. 근데 조직적으로 가입한 정황이 나온 거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입을 하려면 적어도 네.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네. 작년에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 6개월이잖아요. 예, 예. 네, 저희 민주당 당원들 전부 다 8월 말까지 입당원서 끝냈거든요. 그럼 선거 앞두고 하면은 지금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못 미쳐. 지금 치러지고 있는 전당대회도 영향을 못 미쳐. 그럼 내년, 내후년 가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건데 제가 추론하는 가설은 국민의힘도 이렇게 터져가지고 6만 5천 명이 가입했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가 네.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계속 공격할 수 있죠. 네. 근데 신천지 차원

0: 내에서는 보험이라도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이 정도 세력이야. 지금부터 빨리빨리 가입해. 민주당도 우리가 다리를 걸어보자. 해가지고 그런 작전을 짜다가 지금 걸린 거죠.
1: 아니, 뭐 좋은데.
2: 좋은데, 좋은데.
1: 산자 비밀
2: 열심히 한다. 이런
3: 그러니까
2: 느낌이야.
3: 거기서 걸린다니까.
0: 아니, 제가 볼 때 그거는 이게 해석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지.
4: 아니, 그렇게 해석의 여지가.
0: 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고. 네. 저는 왜요? 저는 다 구분해서 해석했는데.
2: 예, 좋아요.
3: 아니, 아, 너무 했습니다. 너무 했어.
1: 워딩으로 네. 삼자 비밀연합. 그렇죠. 네. 이라는 얘기를
3: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야.
1: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 예. 김민석 총리의. 뭐 김민석. 본인이 하신다고 하니까 예. 기다려보죠. 뭐.
3: 그게 시간이 설명이 남았어요. 안 되면 굉장한 공격을 할 거예요. 이 저기 뭐야.
2: 최민희
3: 그러니까.
2: 의원. 뭐 또 이제 한민수 의원. 그리고 이성윤 의원 이분들이 이제 계속 공격하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오늘 그 어제인가요? 오늘이죠. 그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보안 수사권 당론으로 추인해 갖고 이제 다음 주 30일 본회의에 처리할 것 같아요. 이 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 자, 우리 금태섭 의원님께서
4: 보안 수사권 얘기를 하면요. 이거 뭐 제가 몇 시간을 얘기해도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할 건 아니니까 일단 몇 가지 점을 짚어 본다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당론을 만들어서 지금 30일 날 통과를 시켰을 때 예. 만약에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가 되면은 그대로 갈까? 저는 당원들 사이에 그 불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사실은 출마 선언을 하면서 예. 보안수사권은 유지가 필요하다고 할 줄 알았는데 예.
3: 폐지하겠다고
4: 네. 했잖아요. 네. 그때 사람들이 볼 때 아 이게 그동안 해온 행보랑 너무 안 맞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전당대회니까 이러지만 저거 끝나면 또 할 거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불신의 불씨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또 밖에서 보기에는 보안사건은 지금 젊은 변호사들이 정말 절규를 하면서 이건 살려야 된다. 이게 사건을 하다 보면 너무 의뢰인들이 안 됐고 정말 이게 저 특히 범죄 피해 입으신 분들이 2년 3년씩 그러니까 네. 이 뭐 살려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저같이 나이 든 사람이 보기에는 네. 이게 대세에 영향이 없다. 지금 너무 많이 망가져가지고 보안사건 하나 살려놓는다고 우리 형사 절차가 살질 않는다. 지금 우리는 엉뚱한 데 매달려 있는 거지 네, 네. 이 검찰이라는 걸 아예 없애면 없애지 검찰의 중요한 기능 하나가 경찰 통제인데 통제를 전혀 못하게 만들었고 보안사건만 마치 그것만 있으면 뭐라도 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되는 게 크게 문제인데 또다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나 먹고 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사실은 보안수사권 같은 검찰개혁 같은 거를 그 민주당이 이제 어떤 주제로 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검찰청 경찰서 법원 드나든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검찰개혁하자 그러면 그냥 그 구호에 따라가는데 마찬가지로 오히려 그 반대로 지금은 보안수사권을 살리냐 죽이냐 하는 게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내 삶과는 너무 상관없는 문제를 가지고 정말 사생결단을 그것도 민주당 내에서 내고 있으니까 예. 전반적으로 저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신뢰와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데 요인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예. 저는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범죄 피해를 당한 국민 입장에서 보기에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를 잘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내 사건이 내 피해가 빨리 회복되고 어쨌든 이 피해를 입힌 사람이 처벌되는 게 국민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이번에 장윤기 사건 같은 거,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 거 이런 걸 보면 보안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밝혀지지 않을 실체가 범죄 실체가 이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봐요 민주당한테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 보안 수사권마저 폐지하자는 게 그러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수사 기소 분리가 원칙 아니야? 그러니까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해요. 누구를 위한 건지 답을 못 하고
2: 누가 좋아지느냐?
1: 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거 완전 폐지하고 오늘 보니까는. 중수청에 주겠대요.
2: 중수청에 보안수사 전담 부서를 만들겠다.
1: 그럼 제가 또 물어보고 싶습니다. 중수청에서 내린 수사 결론을 공소청에 이관했을 때 그때의 보안수사는 누가 하나요? 중수청 수사는 완벽할 수 있습니까? 근데 보안수사를 검찰이 하는 이유는 공소를 제기하기 위함이잖아요. 법률적으로 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야 되고 공소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아 이거는 좀 보안수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좋아요. 뭐 경찰 그거 도저히 못 믿겠으니까 검찰을 이 중수청한테 준다고 치면 중수청의 수사 결과에 대한 보안 수사는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또 이제 수사 기소 분리가 원칙이다 이렇게 답 이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 여론을 보세요. 최근 들어서 60 뭐 몇 퍼센트가 이게 필요하다라는 예? 여론으로 여론이 바,

0: 뛰고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그동안의 강경한 목소리 밀려서 제대로 된 토론이나 의견 제출이 안 나오다가 법안까지 제출이 됐는데 전당대회 앞두고 이게 이제 쟁점화되는 거를 서로 꺼려하고 피하려다 보니까 서둘러 덮는 모양새거든요. 이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죠, 민주당이?
1: 30초.
2: 그 지금 보안수사권 당론 추인에 대해서 예. 당론 추인만은 막아달라고 이소영 의원이 맞아요. 얘기하자 예.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의원이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 보안수사권 얘기할 때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을 예시로 하면서 이걸 폐지한다 그러는데 예. 이런 비겁하고 무책임한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 이거 사실 정무적으로 생각하면요 국민의힘에서는 선거 이제 쾌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한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3: 예, 자 박정현 판사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2부에서도 여의도 회전 네 분과 이어갑니다. 함께해 주세요.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특히 오늘 경주의 낮 기온이 38.8도를 기록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현재 강원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오늘 밤 내륙을 중심으로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는데요. 주말이자 중복인 내일도 오늘 같은 찜통 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일부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내일 낮 동안 33도에서 37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서울 지역은 내일 아침 최저기온 26도, 낮 기온은 오늘과 같은 32도가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밤 서울과 경기, 강원도 지역에 5에서 60mm 정도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충청과 남부지방은 밤까지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한편 중부와 경상북도 지역은 주말 동안에도 장마로 인한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6: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5: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6: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5: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6: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5: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6: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5: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2: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CBS 라디오 박정우의 한판 승부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여의도 회전 함께하고 계시죠. 아, 일부에서 이제 마지막에 보안수석권 폐지 문제 민주당 당론 채택했고 추인돼서 다음 주 30일 본회의 통과가 예정돼 있는데 민주당 입장을 명확히 안 들었기 때문에 이동학 최고.
1: 보안수사권이 그동안 검찰에 갈 수 없다라고 예. 하는 원칙 속에서 결국엔 중수청으로 이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0: 예.
1: 그리고 그 중수청의 권한을 주자 그래서 전담부서를 만든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피의자 보호하는 검사에 대해서 의견 진술권이라든지 예. 너무 미소를 짓고 있는 거 아닙니까?
0: 아니 말씀하세요. 네.
1: 피의자 이의제기권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수사를 해서 미흡할 수 있으니까 예.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검사가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수사는 안 되지만 검토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만들자라고 해갖고 마지막에 이제 법안 제출이 많이 됐는데 여러 의원들이 됐는데 그걸 다 예. 병합해가지고 김승원 의원께서 마지막 최종 성안을 한다고 하니까 예. 그 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판단해보는 게 좋겠다. 어쨌든 이제는 만들어졌으면 저는 이걸 가지고 의원들께서 국민 설득 작업에 나와야 된다 봅니다. 제대로 설명하고 예. 뭐 필요하면 야당 정치인들하고도 토론도 하고 예. 예, 이제 피하는 모습 보이지 말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2: 토론을 어떻게 해.
0: 제도에 인해서 그러면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제도의 허점이 보여지면 그 책임 어떻게 지실 거예요? 그렇지. 민주당?
1: 뭐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은 당연히 네. 이제 개혁 작업을 할 때는 네. 책임은 나몰라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모든 것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당연히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고 뭐 그럴
3: 그러니까
1: 수밖에
3: 이 얘기를
1: 거죠.
3: 하고 네. 싶어요. 뭐 좀 뭐 네. 미래일은 알 수 없는 거니까 네. 민주당에서 지금 준비한다는 법안이 작동할 절대 안 작동한다. 내가 이렇게 이 얘기는 안 하겠는데 네. 민주당에서 수사를 해야 되겠다. 이걸 제대로 수사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전부 특검을 만들거든요. 특검은 수사기소권 다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민주당 말대로 지금 새로 만드는 제도가 잘 돌아가면 네. 특검 뭐하러 만들어요? 여기 그 아니면 특검을 만들어도 수사기소 분리를 하지. 자기들이 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수사기소권 다 주고.
2: 맞아.
3: 안 그런 거는 이거 하면서도 이렇게도 저 범죄자 다 잡아놓을 수 있어요. 하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4: 그러니까 이게 저도 지금 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라는 소설에 보면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검사는 수사한다.
3: 맞아요. 네, 네.
4: 그리고 민주당이 원하는 사건은 그 수사하는 검사한테 간다. 이겁니다 지금. 근데 그러면 도대체 수사 기소 분리라는 민주당의 검찰 개혁의 대전제 대원칙 지금 이거를 중수청이 보완 수사를 하도록 하자는 것도 기소권이 없는 중수청은 원래 검사 출신이지만 그래도 검사가 하는 것보다 낫다 뭐 이런 로직이에요. 그런데
0: 예.
4: 그 수사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이 여기서는 작용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3: 공수처하고 특검은
4: 공수처하고 특검은 네, 아니에요. 네, 네. 특검은 다 수사권, 기소권, 뭐 영장 청구권 다 가지고 있습니다.
2: 강화된 특수부지.
4: 근데 본인들이 네, 원하는 네. 수사는 다 글로 보내면서 네. 나머지 수사에 대해서 본인들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 기소 다 분리하고 하다못해 보안 수사마저 못하게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0: 그럼 공수처가 이게 많아지겠네요. 네. 공수처가.
2: 아니,
0: 공수처는 수사기소는 그 이외에 다른 한계가 많아요.
3: 공수처는 근데 이게 그 왜냐하면 제도가 원한다고 의도된 딱 되는 게 아니라 제가 공수처 때 전 세계 공수처 같은 제도가 없어요. 공수처가 만약에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되면 어떤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을 해칩니다. 그래서 이게 공수처는 인기가 있기는 좀 어렵죠. 근데 아니, 특검은 예.
2: 예. 아니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예. 공수처에 검사가 안 가잖아요. 예. 중수청에 검사가 갈 거라는 뭐 보장 있어요?
4: 가죠. 이문정 검사는 간다고 얘기했어요 이미.
2: 아 이문정만 가겠네.
3: 몇몇 가죠. 네.
0: 그래요.
2: 공수처에도 몇몇은 있어요.
3: 있습니다.
2: 근데 예. 공수처에 대해서 지금 평가가 어떻습니까? 예. 공수처에 대해서 예. 아주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자긍심을 표출했습니까?
3: 그러니까 공수처 만들 때도 지금 예. 아까 박원석 의원께서 이제 민주당이 토론을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0: 예.
3: 제가 이거 안 된다 마지막에 나온 말이 뭐냐면 그 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유훈이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도대체.
1: 근데 이제 말씀 주신 특검은 예. 제가 볼 때 특별법을 만들어서 예외로 하는 거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뭐 기존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예외적 법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법이 어쨌든 일반법에 우선한다 이 원칙 속에서 그걸 하는 걸 거고
0: 예.
1: 근데 저는 어쨌든

0: 저도 우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합성이라고 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한데 예. 지금 보니까 일반 청사들이 이제 들어가야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수청이 개청을 해야 되잖아요. 네. 물리적 공간이. 근데 지금 이사 과정도 지금 쉽지가 않다는 그 계약이라든가 맞아요. 이런 네. 것들. 그러니까 아. 10월 2일 날 지금 출범인데.
1: 맞네.
0: 그 부분들도 지금 너무 일단 시간이 지체되면서 네. 어떻게 누구 책상을 어디다 놓을 건지 몇 평에다 놓을 건지 이 부분과 관련된 것도 지금 약간 삐걱거린다는 소리가 나와서.
1: 약간이 아닐 것 같은데요 지금.
2: 네. 실무적인 것도 그렇게 네. 어렵지만 사실은 좀 문제가. 과거에 특검이 처음 도입될 때 헌법소원 같은 게 있었어요. 이게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냐. 근데 그때는 특검이나 일반 검찰청이나 뭐 특별법에 의한 거긴 하지만 절차가 거의 비슷하니까 이렇게 상관이 없는데 예.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다른 국민들은 수사기소 분리된 절차로 하는데 나는 수사기소권 다 가진 사람한테 하냐. 그럼 지금은 평등권 문제가 과거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합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0: 네, 이게 아. 문제가 네. 이제 표결할 때도 네. 당론으로 정했다고 해서 네. 아 진짜 이걸 다 찬성표를 누르실까?
2: 그런 찬성 안 누르면 징계해야지 나처럼
0: 조금
3: 아무튼 제가
4: 저는 당장에 정성호 장관이 저걸 수용할 수 있을까 싶어요.
3: 근데 뭐 정성호 장관이 무슨 그동안에 권한이냐?
4: 아니 물론 방법은 없죠. 네. 그동안 본인이 그만두는 것 방법이 없어요. 수용 못하면 그동안에 국회에 와서 계속 설득하고 했던 것도 네. 이 보안 수사권이라는 게 이게 수사 개시권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이제 경찰 통제라는 네. 의미, 그러니까 통제라고 하니까 너무 또 통제적이어서 보여서 견제라고 하죠. 예. 어쨌든 경찰의 수사도 누군가는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남겨놔야 된다는 설득을 계속했는데 지금 나온 법안 아직 성안은 안 됐지만 예. 그 민주당 내부 토론을 통해 가지고 난 결론으로 보면 그 전혀 작동하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장관이 저거 수용할 수 있을까 싶네요.
2: 결국은 근데 민주당이 그 저 많이 바꿀 것 같지는 않고 한번 예. 되게 이제 선거에서 져야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3: 저도 그 생각을 네, 보안 수사권, 네. 부동산, 뭐 네. 공소 취소 많네요. 예. 거리가
1: 있습니다. 자 일단 민주당 얘기 딱 한 포인트만 이제 그 투표 방법이 이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권리당원과 대의원 70% 여론조사 30%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선호 투표자가 적용이 되는데. 네. 이건 어떻게 작동될지 궁금하다는 분이 많아서
0: 이제 그 룰이 이제 그렇게 정해지다 보니까 네. 배제 투표, 선호 투표, 그러니까 1등 투표는 우리 후보 내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하고
1: 2번, 3번
0: 제일 싫은 사람에게 3번, 3번 투표를 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이 과정에서 이게 룰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지금부터는 조금 후보자들의 스탠스가 좀 바뀔 것 같다. 근데 아까 뭐 좀 국민들과 상관없는 논쟁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지금부터는 정책 결정,
1: 얘기하겠다?
0: 미래의 결정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 네거티브 하면 할수록 네. 내가 3번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의 턴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후보자들 뭐 전북 가고 네. 부산 가고 지금 인천 가고 네. 하는 것들도 대부분 다 민생 행보란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전 턴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 앞으로 3주간 기대합니다.
1: 예.
3: 아니 근데 1번에 정청래 찍는 사람은 예. 절대 2번에 김민석 안 할 것 같은데.
1: 그래서 오히려 송영길 후보가
3: 오 표가 많을
1: 표가
3: 수도 있겠다.
1: 많아지는 여기서 경우도 막 생기는 정서가. 거 아니에요?
4: 아니 2순위 표가 많은 건 아무 상관이 아무
3: 그러니까, 소용이 없어요. 아 그렇구나.
0: 1번에서 결정이 금메달 하나를 못 이깁니다.
4: 2순위 표 많은 건 아무 소용이 없고 3등의 2순위 표가 뭐 누군지가 중요한 겁니다.
3: 그러네.
1: 예, 자 민주당 얘기 해봤고요. 자 국민의힘에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상임위 배정이 무엇인지 권영진 의원이 권영진 의원이 상임위 배정에 항의하면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권영진 의원이 반성한다면 사과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행안위 간사로 배정이 됐나 봐요. 근데 원하는 건 행안위가 아니었나 봐요. 그죠?
3: 정보위?
1: 네, 행안위는 좀 어렵습니까? 다 의원님들 다 활동해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결국 사과를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갈수록 의원들 반응이 격앙되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이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 국민의힘 우리 정우 의원님.
3: 아니 근데 행안위 간사하면서 정보위 갈 수 있는데요, 그죠?
2: 정보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보위는 겸임 상임이니까 그러니까요. 다른 것 때문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0: 아니 겸임을 네. 해달라고 했는데
3: 아,
0: 정보위 네. 겸임을 안 시켜준 거예요.
3: 제가 볼 때는 간사를
0: 제가 볼 때는 권영진 의원이 이 정보위를 하면 그래도 많은 정보들 국정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정보를 얻잖아요. 그럼 기자들도 상당히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무슨 내용들이 오가는지.
1: 예.
0: 그러니까 그러면서 약간의 언론의 관심도도 약간 유지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예. 있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겸임해달라고 한 건데 예. 그거를 이제 잘라버리니까 없던 야성이 나온 거죠. 제가 볼 때 야당
3: 의원들이 아니 야성 있어요.
0: 아 그래요? 네, 야성이 네. 여당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저희가 볼 때 너무 친절한 고양이들 같고 내부에서는 지금 손톱 발톱

0: 이러고 지금 그걸 하는 건데.
1: 아니, 지금 민주당도 네. 마찬가지지만 국민의힘도 당내 여야가 중요해. 당 밖의 여야 이전에. 그런데 아니 권영진 의원님 저도 뭐 방송에서 좀 뵙고 그러는데 예. 조금 의외였어요. 최근에 또 이제 뭐 대안과 미래 이러면서 예. 여러 가지 당내 개혁 목소리를 주도해 오셨는데 예. 예. 이로 인해서 활동 반경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본인이 사과까지 하시고 뭐 징계도 감수하겠다고 하니까 순간에 어떤 감정 컨트롤이 안 된 건가 아닌가 싶은데. 예. 저는 단순한 상임위 문제만 아닐까라는 생각도 얼핏 들어요. 여러 가지가 쌓이고 쌓인 지금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 그럴 만하잖아요.
2: 예.
1: 뭐 그런 것의 발로일 수도 있고 그러나 잘못한 겁니다. 뭐 원내대표 멱살 잡았다 그러면 변명의 여지가 없죠.
2: 근데 원래 이런 일이 있으면 알려지지는 않지 않나요?
3: 아, 아니 목격자가 너무 많았나 크게 봐요. 들려가지고
2: 너무 크게 들려서
3: 굳이 귀를 안 대도. 예. 들렸다라는 모 기자의
2: 너무 소리가 커서
1: 원내 행정실 직원들이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안 나와요?
3: 거기다가 이제 그 원내 대표뿐만이 아니라
2: 예.
3: 그 뭐라 그러지 수석부 대표
2: 네, 원내 대표 네.
3: 제가 뭐 거기 안 들어가 봤으니까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지금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요. 사실은 이제 대안과 미래가 지금 당권파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견제하는 그런 그 역할을 했었는데
2: 네.
3: 이런 일이 생기면은 누가 권영진 의원을 가장 공격하겠어요. 지금
2: 당권파죠.
3: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2: 노을 예 아니군요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장동혁 당 대표 이 선관위의 통계 조작 의혹으로 장외 투쟁 동력을 얻었다 하는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당 대표는 바로 이제 부정선거 아니냐 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그 어제 국민의힘에서 맨발로 얼음 위를 버티는 퍼포먼스를 했다고 하는 이거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한 겁니까? 이거 혹시 아세요?
0: 맨발의 사나이
2: 예 국민 고통을 체험 체감하기 네. 위해서
0: 2시간 46분 맨발로 얼음 속에서
2: 예?
0: 땡볕에서
2: 네.
0: 제가 볼 때는 겨울에 했다면 상당히 많은 파급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
2: 예.
0: 여름에 얼음을 껴안고 있으면 아유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3: 발바닥은 무슨 죄예요? 발바닥.
0: 아니 근데 발바닥으로 원래 맨발의 사나이니까 발바닥을 상품으로 사시는 분 같더라고요. 근데 그 장동혁 대표 거기 가가지고
1: 소유자예요. 기록 소유자.
2: 아 원래
1: 장동혁
2: 기록 보유자예요. 그래서
3: 5시간 뭐 얼마를 했대요.
2: 기네스북 소유.
0: 장동혁 대표 거기 가서 이제 축사하고 뭐 예. 인사하고 이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 계속 땔감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상황 자체가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이 예. 모든 판을 기획해가지고 실제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좀 함유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2: 예, 예.
0: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진짜 완벽한 부실 혹은 이게 자기네들끼리 말도 안 되는 부실 이렇게는 설명할 수 있지만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그 이전에 부정선거랑 이거를 다 자꾸 등치시켜가지고 본인의 뗄감으로 쓰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거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관위 이 사태는 제가 볼 때 해체의 명분을 더 깊숙하게 쌓았다 이렇게 보죠.
1: 제가 좀 성급한 예측인지 모르겠지만
2: 예.
1: 장동혁 대표가 임기를 못 채우고 중도 사퇴하는 시나리오는 물 건너갔다고 봅니다.
2: 내년 임기 채운다.
1: 그러니까 저기 운이 좋은 건지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지방선거 이후에 저분이 코너에 몰렸다가 올림픽공원 사태가 터지면서 그걸 본인의 이제 정치적 도피처, 정치적
2: 맞아요.
1: 명분으로 삼았잖아요.
2: 예.
1: 그리고 당내에서 굉장히 작은 고민들, 짜잘한 고민들을 하느라고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 저렇게 됐죠.
2: 예.
1: 권영진 의원도 큰 문제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좀 이 궁지에 몰린 상황이 됐잖아요.
2: 예.
1: 한동훈 전 대표 아직 밖에 있고 이대로 가면 뭐 장동혁 대표를 물러나게 할 당내 동력이 보이지가 않아요. 물러나는 시점을 설령 물러나더라도 본인이 정할 겁니다. 그리고 연임에 도전할 거예요.
4: 아니 근데 어쨌든 저는 많은 분들이 장동혁 예. 대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2: 예.
4: 장동혁 대표 문제가 당연히 있고 문제가 있지만 과연 지방선거 이후로 나머지 사람들은 뭐 했냐. 저 정도를 당대표가 문제가 있으면 저는 참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만약에 장동혁 대표를 나가라고 주장해서 진짜 나가고 거기서 당대표 선거를 치르고 하면은 총선 때 공천권이 없어요.
2: 예.
4: 그러니까 누구도 나오기 싫은 거예요.
2: 예.
4: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국민의힘의 저 중진들 또 당대표 후보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장동혁 대표가 내년 2월 정도까지는
2: 예,
4: 좀 있으면서
2: 있어라.
4: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로 이기적이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혁신이 나옵니까? 저는 아주 민주당에 대해서는 정말 이 비판하고 이럴 게 많지만
2: 예.
4: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그것도 아깝다.
2: 아, 정말
4: 아무것도
2: 아깝다.
4: 안 하는구나. 진짜 자기 생각.

0: 한다고 생각만 듭니다.
1: 아. 근데 이렇게 네. 웃으면서 얘기하면 그걸 비판인지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세게 얘기하셔야 아, 아, 예. 이게 지금 쓴소리 하는 예. 거구나. 아, 예. 이렇게 인식할 것 같은데요.
0: 예. 예. 예. 그러니까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뭐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은 어,
2: 권영세 국민의, 의원이 나서서
0: 국민의힘에서 그 제가
1: 워밍업을 방송... 하는 거죠 지금 워밍업을. 네.
3: 어물전 썩은 날 정도 표현은 해줘야
2: 비판을 드리고. 그래 좀 우리 한 판씩
3: 그렇게 너무 웃으면서 하시면 그게 비판으로 아, 안 들리지.
0: 죄송합니다. 유시민 작가님께 아니, 근데, 배우겠습니다.
1: 근데 굉장히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에, 에, 에. 근데 이게 보면은 그게 다 통하는 것 같지만 예. 길게 보면은. 이 정치판도 사필 규정의 그런 그 동학이 적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정도를 걷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래도 당원들이라든지 국민들로부터 어떤 그 신뢰와 지지를 얻을 때 그게 맞는 것이지. 예. 예를 든다면은 지금 그 선관위의 문제 있잖아요. 예, 예. 이것도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지금 그 소위 야당에서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네. 뭐 그 통계라든지 전산 오류까지도 네. 어, 포함하는 종합특검을 하라 그러는데 예. 전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봐요. 아. 네, 그래서 이게 소위 그 어, 일부 부정선거론자들이 말하는 그 부정선거인지 아니면 부실의 극대화인지 이게 분명히 가려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굉장히 전방위적인 특검을 진짜 이거야말로 특검해가지고 예. 빨리 신속하게 이 선관위를 해체하고 개혁하고 하는 그 과정을 어, 신속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0: 근데 그게 굉장히 옳은 길이기는 한데요. 제가 민주당에서 전략을 하는 사람이면 오히려 그 특검 범위를 좁히겠다고 해가지고 계속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에 있는 부정선거론자들이 얘기할 거리를 마련해주고 예.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거는 부정선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로 큰 먹거리이기 때문에 어. 쉽게 이렇게 해소해주지 않을 겁니다.
4: 아니 근데 이런 입장이 있어요. 네. 집권 여당인데 지금 국민적인 에너지를 좋은 방향에서 빨리 모아가지고 뭐 개혁 작업을 하든 아니면 개헌 작업을 하든 뭐든 정치적으로 그런 에너지를 모아가야 될 거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에너지가 자꾸 이게 소실되는 쪽으로 계속 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빠집니다. 대해서 특검을 만약에 조금 더 키운다 하더라도 무진장 뭐 이 기한이나 이런 것들을 늘릴 수가 없을 거고 아, 양도 그렇고 예. 이게 물리적 한계가 있어요. 아, 시간이 한정돼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그리고 뭐 이번 6.3 지방선거가 아니라 그 전 뭐 지방선거 그 전 뭐 예. 대선 뭐 이렇게까지 다 까보자고
2: 하면 이동 최고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사진 어렵다. 보시고도 특검할 마음이 없으신지 국민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맨발석의 퍼포먼스 사진. 어유 저분이 지금 진짜 어유 얼음이 저게 보통 얼음이 아니네.
3: 예. 잘 안 녹아요 저 얼음이.
2: 그죠.
1: 두꺼워서 그런가요?
3: 얼음은 잘 안
1: 두꺼워서.
3: 녹아요.
2: 네, 두꺼워서.
4: 저기 특화돼서 훈련되신 분이라서 그렇죠. 아주
3: 차력이지.
2: 원래 저기
1: 차력이구나.
2: 장도혁 대표 정점식 원내 모두 축사했다고 하는데 자 아무튼 관련한 문제 여야간에 어떻게 다음 주에 이야기 전개될지 지켜보시죠. 자. 아, 마지막은 오세훈 시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또 우리 법률가가 나오셨기 때문에 또 우리 금태섭 변호사께서 또 자세히 짚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명태균 시장의 여론조사를 받고 이제 대가를 이제 대리 지불했다. 뭐 그런 의혹을 받으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돼서 벌금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예. 이제 의원 그 시장직 상실형인데 뭐 이제 10개 중에 5개를 판사가 인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0: 예, 예.
2: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0: 그러니까 그 저야 뭐 당연히 법조인이니까 네. 법원의 판결은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직접 증거는 없거든요. 직접 증거는 없고 그동안 이제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을 때 무죄가 난 사례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 이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항소를 하고 있고 항소심이 어떻게 될지 정말 알기가 어렵습니다.
2: 아, 그래요?
0: 1심에서 유죄가 났다가 항소심에서 꼭 유죄 난다는 법 보장은 없고 그래서 다만 이제 이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니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자유롭게 활동하기가 어렵고 예. 또 대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관련자들과 어떤 관계를 갖느냐 하는 게 그 굉장히 중요한데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지 그럼요. 않습니까? 근데 네. 그게 너무 이제 지나치게 강하게 표출하다 보니까 일부는 인정을 못 받고 있기는 한데 네.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명태균은 컨트롤이 안 되고 네. 그다음에 돈이 간 거는 확실하고
2: 맞아요.
0: 그럼 왜 돈을 줬냐 이런 게 됐는데 다만 오세훈 시장 그거는 내가 알 바 아니고 내가 그거를 주라 그랬거나 이 저기 저 이렇게 연결된 증거는 없지
2: 없다.
0: 않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 법률적으로는

0: 그 무죄가 날 가능성도 아직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예, 예. 정치적으로는 제가 만약에 토론을 한다면 근데 그러면 뭐하러 그 사람이 거기다 가서 돈을 줬겠냐 예. 그거를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죠. 참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1: 아니 그런데다가 예, 예. 그 법원의 설명 자료를 보면 예. 김한정 씨하고 명태균하고 일면식이 없는 상태에서 돈이 건너갔어요. 예. 그 전에 여론조사가 이루어졌고 아하.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예. 여론조사 진행의 대가로 돈이 건너갔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예, 예. 또 오세훈 시장이 오랜 김한정 씨하고의 인연으로 봤을 때 당연히 오 시장의 부탁을 받고 줬을 가능성
2: 후원을 한
1: 그게 아니고서야 모르는 명태균한테 갑자기 돈을 보낸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0: 아니 근데 그거는 말하면 정황 증거이거든요.
1: 네. 그렇죠. 네. 아니 물론 직접 그렇죠. 증거는 없는데 네. 근데 많은 뇌물 사건, 네. 많은 정치 자금법 위반 사건이 직접 증거가 없어요.
0: 그렇죠.
1: 잘 아시겠지만
0: 근데 무죄도 많이 납니다.
1: 그러니까 무죄도 네. 많이 나요. 네. 저는 법적인 문제는 뭐 지켜봐야 될 텐데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곤란해졌죠. 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이번 지방선거 이기고 어떻게 보면 유력한 국민의힘의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입지가 굉장히 커졌고 넓어졌고 예. 본인도 막 예전과 다르게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 중에 딱 일격을 맞았잖아요. 그런데 예. 당에서 이거를 뭐 일심 동체로 싸워주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럴 사람도 없고.
2: 그러네요.
1: 남의 불행은 뭐 나의 예. 행복이고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빠르면 내년 4월에 재보궐선거 열릴 수 있으니까 벌써부터 난가하면서 막 준비하는 사람들 생길 거예요. 그럼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되는데다가 어쨌든 지금 오세훈 시장은 야당의 시장입니다. 이재명 정부고 물론 뭐 대통령이나 여당이 재판부를 향해서 저거 유죄로 다시는 제기 못하게 만들어 뭐 그럴 수는 없겠지만 예. 그 어쨌든 지형 자체가 오 시장한테는 전혀 유리할 게 없는
2: 그
1: 상황이어서
2: 그 지형을 읽어주는 기사 제목이 있어요. 조선일보가 당권파 미소 한동훈 신중 이준석 걱정 이렇게 했거든요. 정홍기 변호사님 맞습니까?
3: 아마 그 조선일보도 이렇게 제목을 붙일 때는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겠죠. 예. 예. 그런데 사실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할 수밖에 없는데 예. 율사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 재판장의 그 설시에서 예. 보이고가 왜 그렇게 많아요. 예. 보이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동기, 정황, 또 묵시적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예. 이제 그런 빈틈을 소위 피고인인 오세훈 시장이 다음 항소에서 얼마만큼 파고들어서 치밀한 그런 어떤 그 대응 전략을 세우느냐일 것 같고요. 예. 당권파가 미소. 한동훈 의원으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마 내부에서는 사실은 차기 대권 후보를 두 명으로 했다가 한 명이 지금 사라질 위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예. 신중한 가운데 상당히 그 국민의힘의 내부가 한동훈 의원한테 이렇게 수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당권파 입장에서는 지금 삼국지라고 생각하니까 본인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를 이제 그 뭐라 그럴까 한 사람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역시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정치가 이대로만 될까요? 저는 그렇게는 안 봐요. 예.
2: 민주당
4: 아니 오세훈 시장 죄질이 안 좋다. 좀 판사의 판단이 맞다라는 쪽으로 생각이 더 많이 들고 만약에 예. 이거를 무죄로 한다고 했을 때는 예. 전 앞으로 정치자금법 형해화 된다고 봅니다. 오세훈 시장이 만든 법이에요. 예. 그런데 돈 많은 친구한테 야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주구장창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여론조사 돌릴 수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김건희 여사의 재판도 저는 아주 잘못됐다라고 네. 봐서 네. 저는 유죄 취지 파기 환송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예. 보수 삼국지 중에 한쪽이 무너졌기 때문에 예. 앞으로 뭐 볼거리가 좀 더 많아졌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예. 전체 정치에서는 정말 좋지 않은 상황으로 계속 가는 거죠.
2: 그래요. 대법원 전원 합의체 로 보냈잖아요. 예, 김건희 씨의 사건. 예. 그거 어떤 의미인지 한 30초 정도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0: 아니 그거는 뭐 지금 이 정치자금법 문제나 여러 가지 법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 쉽게 결정은 못할 겁니다. 근데 이제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무게가 워낙 세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온지에 따라서 앞으로 오세훈 시장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에도 그렇지. 다 전반적으로 영향이 있겠죠.
2: 예, 방금 속보 MBC 단독 보도가 있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1: 제 예측이 맞았네요.
2: 예, 우리 박 의원님 예측대로 아마 이 보안수권 폐지 당론으로 정한 문제에 대한 항의 혹은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차원에서
1: 아니, 견딜 수 없는 거죠.
2: 본인. 예. 자 일단 오늘 여의도 회전 오랜만에 금태섭 의원 나오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예, 자주 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5: 네, 한판 승부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토요일 주일까지 비 소식이 많이 있군요.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6: CBS. 오늘도 안전하게 여름철 말라리아 감염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말라리아는 국내에서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주요 발생 지역인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지역에서는 더더욱 주의하세요. 두 번째, 말라리아 주요 발생 지역으로 여행을 간다면 방문 전 미리 예방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국립의료원, 대학병원 등의 방문에 진료 후 처방받으세요. 세 번째, 말라리아를 감염시키는 모기의 주요 활동 시간인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풀숲, 물가, 산 등 모기 서식지 근처 방문을 자제하세요. 네 번째, 어두운 색의 옷은 모기를 유인할 수 있습니다. 긴 소매에 밝은 옷을 착용해 주세요. 다섯 번째, 모기는 땀 냄새에 다가오니 야외 활동 후 꼭 샤워를 해주세요. 말라리아 예방법으로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7: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8: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크기와 울림은 어느 매미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수컷은 배를 수축할 때 쓰 하는 소리를 내고 이어 배를 이완하면서 름 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 동작이 매우 빠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듣는 쓰름 쓰름이라는 독특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노래는 숲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힘차며 암컷에게 자신의 존재와 건강 상태를 알리는 중요한 사랑의 신호가 됩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7월호 18번째 페이지. 요즘 날씨 왜 이래?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게 되죠.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이분을 모셨습니다.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의 김정훈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야, 오랜만에 뵙습니다.
2: 아, 네네. 어,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1: 이렇게 아, 제가요?
2: 네, 예.
1: 아, 교수님도.
2: 아, 예. 예, 감사합니다.
1: 주고받고.
2: 예, 감사합니다.
1: 날씨도 고세한 몇 년 차이지만 조금 더 변덕스러워진 느낌을 받습니다.
2: 아,
1: 특히 올여름은 정말 폭염과 폭우가 오가는 종잡을 수 없는 날씨가 아니었나 싶은데 6월은 그래도 그렇게 덥진 않았던 것 같은데 7월 들어서 한창 더울 때는 뭐 뉴스에서 보면 열돔 현상 이런 단어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2: 네네네.
1: 일단 열돔 현상이 뭔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2: 네, 일단은 우리나라의 여름철, 여름철에 이제 폭염과 관련된 부분들은 결국 이제 날씨가 더운 거고, 실질적으로 날씨가 밝은 날 벌어지는 상황에서 고기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고기압은 결국에는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도는 회전을 이루는 어떤 기압 패턴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거의 준정체적으로 네. 존재하고 있는 성격을 띈 녀석들을 우리가 기단이라 그러거든요.
1: 그래서 기단?
2: 기단. 예, 에어메스. 영어로 네네. 에어메스. 기단이라고 합니다.
1: 네.
2: 그게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을 이제 일종의 여름철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기단이라고
1: 많이 들어봤죠. 북태평양 고기압.
2: 예, 아마도 예. 뭐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지구학을 조금 관심을 가지셨다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일 텐데요.
1: 네.
2: 그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고요. 네. 그 가장자리쯤에 태평양에 우리가 가장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2: 그 북태평양 고기압의 북석 쪽 가장자리에 우리나라가 이제 위치해 있는데
1: 네.
2: 거기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이제 조금 더 세게 받으면 즉 북태평양 고기압의 거의 중심부에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소위 말해서 더운 거죠. 날씨가 거의 굉장히 좋고 건조하고 더운 상황들이
1: 고기압의 중심부에 들어가면 네. 맑은 날씨.
2: 맑은 날씨가 생기는 겁니다.
1: 네네네.
2: 그런데 이제 그때 네. 그것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또 고기압 세력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이제 내륙에서 들어온 티벳 고기압이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1: 예, 예.
2: 이 두 개가 이제 중첩이 될 때가 있거든요.
1: 네.
2: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비구름은 더 이상 이제 그 위세를 떨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아주 막강한 고기압 세력들이 네. 우리나라에 이제 위치하게 되고
1: 그러니까 위아래 이중으로 위아래 중첩이 되는 거예요.
2: 중첩이 되면서
1: 고기압 두 개가
2: 네. 그러면서 이제 비구름 플러스 뭐 이제 저기압이라고 하는 녀석들은 이제 아예
1: 맥을 못 추는
2: 맥을 못 추죠.
1: 워낙 고기압의 위세가 대단하기 때문에
2: 그런 상황들을 이제 이중 열돔이라고 이제 최근에는 네. 좀 이제 전문가분들이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열돔이라는 현상 자체에 대한 단어도 사실은 저희는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사용하지는
1: 학술적인 않습니다. 용어는
2: 아니고
1: 이해를 돕기 위한 단어.
2: 그렇죠. 예, 예.
1: 근데 이제 그 태풍 바비였나요? 바비 지나가고 나서는 더위가 그래도 한풀은 꺾인 듯한 느낌인데
2: 네.
1: 다가오는 8월에도 그럼 이중 열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2: 그렇습니다.
1: 그래요?
2: 물론 네. 이중 열돔 현상이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있습니다.
1: 네.
2: 특히나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우리나라 쪽까지 올라오게끔 하는 유도하는 그런 어떤 현상들은 주로는 저희 경험상으로는 태풍이 또 영향을 좀 주긴 합니다.
1: 태풍이
2: 네. 예. 네. 최근 얼마 전에 그 바비라고 하는 태풍이 네, 바비. 사실은 우리나라 쪽으로는 직접적으로 강타를 하진 않았고
1: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도움이 되는 태풍이었죠.
2: 그렇죠. 예. 그 태풍 바비가 소멸되면서 네. 남겨진 구름대가 우리나라로 오면서 지금 현재 비가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주에 계속 비가 내렸구나.
2: 그렇죠. 근데 그 저번 주로 생각해 보시면 네. 굉장히 더웠습니다.
1: 맞습니다. 예.
2: 그 이유도 역시 바비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비가 네.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데
1: 네.
2: 바비는 이제 저기압이라서
1: 예.
2: 저기압성 회전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제 회전하거든요.
1: 네.
2: 고기압은 시계 방향입니다. 이런 식으로 회전하는데 요 녀석이 끌고 가는 거죠. 태풍 세력을.
1: 예, 예,
2: 끌고 가면서 세력이 우리나라 쪽

0: 거의 확장이 됐었던 거죠. 이 태풍 바비가 중국 내륙 쪽으로 들어가면서 내륙에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주면서 네. 이 북태평양 세력이 자기는 가고 싶지 않은데 조금 네. 끌려온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까지 오면서 사실은 저저번 주에는 네. 굉장히 후덥지근한
1: 북태평양 고기압이 끌려오면서 중심부 쪽으로 들어오니까
0: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더웠었던 그런 상황이 됐었던 거죠.
1: 이해가 되네요. 오히려 우리보다도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들려오는 폭염 소식이 정말 심상치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0: 우리나라랑 비슷하지만 우리나라보다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지형 자체가 유럽은 대륙의 서쪽에 위치하죠. 우리나라는 대륙의 동쪽에 위치하죠.
1: 그렇죠.
0: 그러면서 우리나라 쪽은 조금 여름철에 습기가 조금 많은 상황들이 자주 출현을 하고. 네. 오히려 이제 캘리포니아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유럽 쪽은 서부지만 네. 건조하긴 합니다. 건조하긴 한 그런 어떤 성격들이 조금은 차이는
1: 대륙의
0: 있습니다.
1: 대륙의 서쪽이 대체로 건조한가요? 동쪽이 습하고?
0: 동쪽이 네. 동쪽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소위 말해서 저기압성 어떤 몬순 시스템들이 들어오면서 남풍계열의 바람이 조금 많이 불게 되면 훨씬 더 습하고요. 네. 대륙의 서쪽이 건조한 이유는 네. 다른 것보다도 해양의 영향이 조금 있습니다.
1: 해양의 영향.
0: 네. 예. 해양은 이제 웨스트 바운더리 커런트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크로시오 난류.
1: 크로시오 난류 들어갔죠.
0: 그렇죠. 그게 이제 대륙 동안에 붙어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지구 회전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따뜻한 해류들은 대륙의 동안에 붙어 있습니다.
1: 대륙의 동안에 따뜻한 해류가 붙어 있어요.
0: 붙어 있죠. 예, 예, 예, 예. 크로시오 해류, 그다음에 네. 멕시코 난류.
1: 동쪽이죠.
0: 대륙의 미국의 동쪽이죠.
1: 그렇죠.
0: 이게 그런 식으로 이제 웨스트 커런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 따뜻하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서 훨씬 더 수증기가 많이 분출이 돼서 좀 더 이제 습하다 대기가 해양으로서부터 많이 대신에 이 갔다가 이제 내려오죠. 내려오는 쪽이 대륙의 서쪽입니다.
1: 내려오는 쪽은 대륙 서쪽. 서쪽이다. 유럽이나 이제, 미국 서부.
0: 그렇죠. 그런 쪽은 대륙 서쪽이기 때문에 훨씬 더 조금 차가운 어떤 해손도. 를 가지고 있는
1: 차가운 해수 온도와 건조한
0: 그런 부분들이 영향들이 조금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더위의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건조한 곳과 습한 곳
0: 온도는 똑같습니다.
1: 온도는 똑같은데 우리가 더 힘든 거 아니에요? 습하고 더운 게 더 힘들잖아요.
0: 맞습니다. 네. 저희가 폭염은 훨씬 더 힘든. 네. 폭염이 들어오면은 훨씬 더 그래서
1: 거기 더 심각할 에어컨이 수 있는데 많이 없어서 더 힘들어하는 건가 봐요.
0: 네, 맞습니다.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더 힘든데 사실은 우리가 더 힘든데
1: 우리는 매년
0: 환경적으로
1: 겪는 거잖아.
0: 환경적으로 저희는 굉장히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실은 조금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이제 환경을 제가 또 연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에어컨을 많이 뗍니다. 에너지를 좀 사실은 좀 낭비를 좀 많이
1: 그러시군요.
0: 에어컨이 좀 많죠.
1: 연구할 때도 좀 시원하게 해야 잘 되기도 하고.
0: 물론 이제 그렇죠. 어찌됐건 이제 그래서 건물 안에 있으면 사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에어컨 시스템이 워낙
1: 규제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0: 그리고 지하철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상상을 해보시죠.
1: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탈맘이 안 들죠.
0: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피해가 훨씬 더 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록적인 폭염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비랑 뭐 다 같이 얘기하면서 왜 이런 어떤 극한 기상이 좀 생기냐 하는 부분 지금 얘기할까요?
1: 그럼요.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0: 그럼 이어서 지금
1: 일단 첫 번째 출연 때보다는 초반 기세가 저는 좀 더 낮다고 봅니다. 오늘이 훨씬. 지금 좋습니다. 그럼 비랑 섞어 자유롭게 이끌어 가주시죠.
0: 선발로 나와서
1: 그렇습니다.
0: 바로 지금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구 과학에 대한 약간 재미 없는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들어보겠습니다.
0: 지구는 네모났나요? 동그랗나요?
1: 동그랗죠.
0: 그건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구가 네모나지가 않고 동그랗기 때문에 지구 표면으로 들어오는 태양빛은 적도가 훨씬 세고 극이 약하기 때문에 적도 지역이 온도가 높고 극 지역이 온도가 낮습니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1: 그렇죠.
0: 그러면서 이제 적도 지역이 공기가 뜨거우면은 이제 팽창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고기압, 그러니까 기층의 두께가 두껍습니다. 저쪽에 북쪽에 있는 지역에 비해서 기층의 두께가 두꺼운 상태에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는 바람이 불거든요.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기압 경도에 따라.
1: 그럼 적도에서 극지방 쪽으로 불겠네요.
0: 그렇죠. 이렇게 부는 것들을 우리가 기압 경도에 의해서 부는 바람에서 기압 경도 역에 의한 바람이라고 합니다.
1: 네네.

0: 지구가 예. 지구가 이제 조금 이제 재미없어지는데 지구가 이제 좀 더 재미있게 지구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지구를 이제 돌립니다. 지구가 돌죠.
1: 아, 지구 돌죠.
0: 자전하고 있잖아요.
1: 예, 예, 예.
0: 지구가 하필이면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자전하고
1: 그렇죠.
0: 있기 때문에 예, 예. 실질적으로 남풍으로 가던 공기가
1: 네.
0: 동쪽으로

0: 경저력과 네. 그다음에 운동 방향의 오른쪽 방향으로 전향력과. 꺾이는 전향력과의 두 가지 힘에 의해서 바람은 실제적으로는 네. 우리 지구가 지구에서 중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네. 중위도 지역에 네. 있는 사람들은 서풍 편서풍 편서풍의 지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을 이제 보시면은 항상 네. 진북을 놓고 나서 이제 구름을 보시면 구름은 서에서 동으로 일반적으로 낮은 구름 말고요 높은 구름.
1: 아, 높은 구름은 항상 중위도에서는 서에서 동으로 가고 있군요. 네. 한 번도 살면서 인지한 적이 없는데.
0: 서에서 동으로 가고 있어요. 네. 얘가 그 서에서 동으로만 가면 이제 편서풍이거든요.
1: 그렇죠.
0: 그런데 예. 서에서 동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서에서 동으로 가면서 춤을 춥니다. 위아래로.
1: 춤은 왜 추나요?
0: 춤을 추는 이유는 네. 지구가 네. 그냥 맨들맨들하게 동그라면 네. 그냥 서에서 동으로 갈 텐데 예. 지구 위에는 산도 있죠.
1: 아, 산.
0: 산맥이 있지. 그리고 해양이 있죠. 네. 대륙이 있고 해양이 있고 대륙이 있고 해양이 있으면서 네. 비열차가 생기면서도 그 위에 또 산맥이 있잖아요. 예예. 산맥을 그냥 서풍이 타고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네네. 가면서 위아래로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가요.
1: 아, 그래서 춤을 추면서?
0: 춤을 추면서 가죠.
1: 서에서 동으로 간다.
0: 네. 서에서 동으로 가서 예. 그래서 저희가 이 편서풍 지대를 그냥 편서풍이라고 안 하고 편서풍 파동이라고 해요.
1: 아, 편서풍 파동.
0: 아, 편서풍 파동. 파동이 생겨서 기압 능이 생기고 골이 생깁니다.
1: 아, 능과 골.
0: 능과 골이 예. 생겨요. 능이 있는 지역이 고기압 지역입니다.
1: 그러니까 편서풍 파동이라는 게 결국에 그 공기의 흐름이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 중에서 공기의 흐름이 능인 곳이
0: 고기압.
1: 고기압이고 골인 곳이 저기압인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럼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 이렇게
0: 계속
1: 반복되나요?
0: 네, 반복됩니다.
1: 아, 그래요? 아,
0: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계속 서에서, 서풍에서 서에서 동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떤 특정한 지역에 한 3일 정도 머무르고 지나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겨울철에 특히나 네네네. 그런 현상이 뚜렷해서 예전부터 속담이 사자성어 있죠. 사만사온.
1: 사만사온. 그래서
0: 아. 정확하게 일주일. 사만사온.
1: 예, 예, 예.
0: 3일 네. 따뜻하고 4일 춥다. 사만사온. 그게 다 지금 얘기하는 예. 고기압 저기압 때문에 생기는 상황들이다.
1: 신기하네.
0: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1: 네, 그럼 갈수록 날씨가 좀 변덕스러워지고 좀 이상 기후로 가는 것과도 좀 엮어서 이게 설명이 되는 건가요?
0: 당연히 네. 되죠. 네. 이제 이까지 왔으면은 네. 8부 능선 넘었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날씨가 변덕스러워지는 것까지 가는 건 조금만 더 가면 돼요.
1: 좋습니다.
0: 조금만 네. 더.
1: 그냥 다 열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가주세요.
0: 아, 네. 여기에서 이제 네. 우리 인간의 활동들이 많아지면서 인간들이 내뿜는 CO2, 인간에 의한 네. 배출. 인간에 대한 배출들이 실질적으로 네. 많아지게 되면 예. 특히 이제 CO2가 대표적인 네. 사례가 되겠죠. CO2가 대기 중에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로 인해서 공기가 온도가 높아집니다.
1: 아, 공기 온도가 높아져요.
0: 네. 예, 예. 온실가스라서 네, 네. 결국에는 대기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1: 예.
0: 전체적으로 다 같이 네. 그러면 올라가면
1: 다 같이
0: 좋은데
1: 올라가요. 예.
0: 다 같이 올라가면 좋은데
1: 네. 아,
0: 다
1: 좋은데.
0: 같이 올라가지 않죠.
1: 어디만 올라 어디가 올라가나요?
0: 다 같이 올라가지 않고 네.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CO2를 촥 전부 다 이제 농도를 높이게 되면 네. 저위도보다
1: 네.
0: 고위도가
1: 네.
0: 즉 적도 지역보다
1: 극지방.
0: 극지역이 네. 훨씬 더 빨리 올라갑니다.
1: 훨씬 더 빨리 올라간다.
0: 왜 그럴까요? 극지역에 뭐가 있죠?
1: 저기요. 얼음이요.
0: 아, 네.
1: 네.
0: 맞습니다.
1: 얼음은 하얗죠.
0: 아, 예.
1: 하얗습니다. 그래서 햇빛을
0: 네.
1: 반사하죠.
0: 아, 예. 그럼요.
1: 완전 반사잖아.
0: 예. 완전 반사입니다, 거의.
1: 예, 예,
0: 100%
1: 예, 예.
0: 거의 거울과 같아요.
1: 네.
0: 예. 온도가 올라가면
1: 네.
0: 전체적으로 올라가면 원래 적도 지역은 눈이 없어요. 눈이 없는데 극지역은 눈이 있어서
1: 네.
0: 눈이 녹습니다.
1: 눈이 녹으니까.
0: 눈이 녹으면 원래 반사되던 녀석들이
1: 안 되니까
0: 또 안 돼요.
1: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라간다. 온도가.
0: 더 많이 온도가
1: 그러네요.
0: 올라가게 돼요.
1: 예, 예, 예.
0: 그러면서
1: 네.
0: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면,
1: 네.
0: 그럼 또 더 많이 높겠죠 눈이.
1: 예예예. 예, 예.
0: 그럼 또 다시
1: 악순환이죠.
0: 악순환이 예. 연속이 되는 이걸 이제 양의 되먹임이라고 하는데 그런 예.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극지역의 온도가 적도 지역보다 훨씬 빨리
1: 올라간다.
0: 올라간다. 똑같이 올라가긴 하는데
1: 네.
0: 올라간 속도가
1: 더 빠르다.
0: 더 빠르다. 그걸 이제 우리가 유식한 말로 폴라 앰플리피케이션이라고.
1: 아까 그 세 가지 법칙 그 흐름에는 어떤 변화가 생겨요?
0: 이제 여기서 시작.
1: 그렇죠. 그걸 좋은 질문이었죠. 여기에, 방금.
0: 예, 예. 아주 좋은 질문.
1: 예, 예, 예.
0: 적절한 타이밍에
1: 예, 예.
0: 아주 정확하게 선수 교체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
1: 예, 예.
0: 아, 그래서 거기에서 네. 실질적으로 극지방의 온도가 올라가면
1: 네.
0: 앞서 제가 원래는 저위도 지역의 온도가 높아요.
1: 네.
0: 온도가 높고 고위도 지역 온도가 낮아요.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1: 예.
0: 그러므로 인해서 남풍이 분다고 그랬잖아요.
1: 네.
0: 왜냐하면 기압 경도에 의해서
1: 그렇죠.
0: 여기가 팽창돼 있고 약하니까
1: 네.
0: 기압 경도에 의해서 남풍이 부는 남풍이 그 기압 경도력이 온도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건데
1: 네.
0: 이 온도 차가 원래 대비해서

0: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1: 줄어들죠. 왜냐면 거기 더 추운 데가 더 빨리 더워지니까. 줄어들죠. 줄어들죠.
0: 이가민 선생님은 저희 과학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너무 논리적으로
1: 감사합니다.
0: 잘,
1: 예, 예, 예.
0: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1: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0: 예. 이 두 개가 온도 차이가 원래 컸는데 네, 네, 네. 얘가 줄어들게 되면 얘가 줄어들게 되면 아까 얘기했었던 지구의 네. 근데 자전 속도는 달라지나요?
1: 똑같죠.
0: 똑같죠. 예, 예. 지전 속도는 똑같습니다.
1: 전향력은 똑같죠.
0: 전향력은 똑같죠. 예, 예. 근데 기압 경도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1: 네, 네.
0: 그러면서 얘가 실질적으로 서풍 계열의 바람의 성격이 예. 굉장히 약해질 수가 있다.
1: 아, 그러니까 북반구 중위도에서도 네,
0: 북반구 중위도에서.
1: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동풍이 되는 건 아니죠?
0: 동풍이 될 가능성도 생기는 거죠.
1: 아, 그래요?
0: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기본적으로는 네. 이 평균적으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1: 예.
0: 평균적으로 줄어드는 거고
1: 네.
0: 놀랍게도 네. 우리가 편서풍이 이제 약해진다, 약해질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놀랍게도 과학자들이 최근에 밝혀낸 사실이 있습니다.
1: 뭘 밝혀냈나요?
0: 이 지구가 오묘하고도 복잡하구나.
1: 왜요, 왜요?
0: 상식적으로는 남쪽과 북쪽의 온도 차이가
1: 그렇죠.
0: 약해지기 때문에 네. 편서풍이 약해질 것이다
1: 그렇죠. 예.
0: 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그건 평균적인 관점이고
1: 네, 네.
0: 실질적으로는 이 편서풍이 파동이라 그랬잖아요.
1: 네.
0: 이 파동이 더 남부로
1: 구비쳐서 웨이브가
0: 웨이브가 이 파동이 훨씬 더 구비치게 되는
1: 이렇게 가던 게
0: 그렇게 가면 더 느리게 가죠. 실질적으로는 예, 더 오래 걸린 겁니다. 더 오래 걸리면서 실질적으로 더 오래 걸리게 되면
1: 네.
0: 그 오래 걸리는 상황 속에서 아까 전에 고기압과 저기압이 계속 연속됐다 했잖아요.
1: 네.
0: 능과
1: 골
0: 네. 능과 골 사이는 훨씬 더 바람이 세져요. 더 빠른
1: 바람이 세지는구나.
0: 더 세지는 거죠. 훨씬 더 굽이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1: 더 종잡을 수가 없네. 네, 종잡을 수가 없고 그 격렬함도 더 강해질 때가 있고. 거죠.
0: 그러면서 고기압이 저기압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네. 속도 자체도 느려지면
1: 네.
0: 고기압도 격렬해지는데 어떤 네. 특정한 지역에 오래 머물러요.
1: 오래 머물겠죠. 아까는 네. 한 3, 4일 정도였는데 네.
0: 오래 머물면서 예, 예, 예. 폭염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1: 이제는 한 뭐 7한 8온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네요.
0: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속담을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1: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변덕이 심해지는 거군요.
0: 그럼요. 네, 변덕이 점점 더 심해지는 상황들로 가고 있다.
1: 근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실생활로 다시 돌아와 보면 요새 이제 비가 내릴 때 보면 마치 동남아 스콜처럼 우리나라도
0: 네네.
1: 되게 약간 국지적인 비가 엄청 막 물폭탄처럼 팍 쏟아졌다가 금방 끝나고.
0: 네네.
1: 이건 왜 그렇습니까?
0: 그것도 네.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고기압성 기압 능이 있는 데는 고기압이죠.
1: 네.
0: 저기압이 있는 곳도 저기압이 훨씬 더 세력이 세지겠죠.
1: 네.
0: 고기압이 세력이 훨씬 더 세지면 더 강한 남풍이 특정 지역으로 많이 들어올 겁니다. 여기 남풍이라고 하는 녀석은
1: 네.
0: 저위도 지역에 굉장히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은
1: 네.
0: 그런 기류들이 우리 중위도 지역으로 침범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1: 네.
0: 공기 중에 수증기가 굉장히 거의 100%예요. 거의
1: 예,
0: 100%면
1: 예.
0: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스티키하다 그러는데 끈적끈적한 거죠. 끈적끈적한 상태에서는 조금의 트리거 특히 우리나라 같이
1: 네.
0: 주변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산이 70% 이상
1: 네.
0: 차지하고 있는 이런 지형 복잡한 지형 내에서는
1: 네.
0: 공기가 금방 상승할 수 있는 기계적으로 뜰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1: 그러니까 산을 약간 발구름판처럼 이용해서
0: 그렇죠.
1: 공기가 팍 뜨는구나.
0: 그렇게 탁탁 뜰 때
1: 네네.
0: 금방 구름으로 만들어집니다. 수증기 눈에 안 보이는 상태에서 갑자기 바로 구름으로
1: 네.
0: 비구름이 금방 조그만 지역에서 금방 모이면서
1: 네.
0: 촥 쏟아지는 게릴라성 폭우 형태의
1: 게릴라성 폭우가
0: 형태의 성격들이 많아집니다.
1: 구름 자체는 작아지지만 네. 금방 막 그때
0: 훨씬
1: 생기고.
0: 더 강하게.
1: 네.
0: 그러면서 이제 이 아열대
1: 네.
0: 지역 또는 이제 뭐 열대 지역에서 생기는 스콜성 강우라고도 네. 우리가 네.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형태의 강수들의 형태가 훨씬 더 잦아진다.
1: 그런 경향은 앞으로도 더 일반적인 상황이 되겠네요.
0: 그렇습니다.
1: 시간 흐를수록.
0: 네네. 맞죠.
1: 새벽에만 좀 비가 많이 온다는 느낌도 받았거든요. 폭우가 새벽에만 올 수도 있나요?
0: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1: 일단 출근 어떻게 하지 하고 약간 네. 출근할 시간 되면 괜찮고
0: 네네.
1: 약간 이런 경우가 좀 있었던 네네네. 것 같아요.
0: 네. 우리나라의 여름철 네. 5, 6, 7, 8, 9월 이때가 이제 여름철이죠.
1: 네.
0: 우기라고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이 상황에서 계절별로 강수량을 좀 살펴보면
1: 네.
0: 6월 달 말부터 7월 하순까지 한번 피크가 있고

0: 그다음에 좀 살짝 떨어졌다가 8월 정도의 피크가 또 한 번 있고 또 9월까지도 가기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두 번의 더블 피크가 있습니다. 이제 계절적으로 더블 피크가 있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이제 첫 번째가 장마전선. 두 번째가 태풍과 뭐 여러 가지 다른 다양한 요인들 때문에 이제 비가 많이 오는데요.
1: 예.
0: 그거를 이제 시간대 아까 질문해 주셨던 시간대별로도 이제 또 나눠 보면 아침에서부터 여름철 네. 강수량을 네. 실제 시간 00시부터 24시까지 시간대별로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딱 기록을 또 보면은
1: 네.
0: 새벽에 한번 피크가 새벽 6시까지 그쯤에 5시, 4시 이렇게 요쯤에 피크가 한번
1: 네.
0: 하고 내렸다가 그다음에 오후 늦게 16시부터 18시 거의 19시 정도 뭐 해 질 때쯤 이때 이렇게 피크가 더블 피크가 또 있습니다.
1: 아 이건 최근의 현상은 아니고
0: 아닙니다. 원래 일반적인 상황, 예. 일반적인 강수의 어떤 우리 특성이 우리나라
1: 새벽에 한번 오후 2시쯤 한번.
0: 네. 그럼 이제 그게 왜 그런지
1: 네.
0: 왜 그런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1: 네. 그렇죠.
0: 왜 그런지를 이제 말씀을
1: 지식 드리는데. 채널이라면 네. 왜 그런지를 항상 탐구해야 됩니다.
0: 제일 중요한
1: 예.
0: 부분
1: 예. 예.
0: 왜 그런지 이 부분인데
1: 네.
0: 우리나라가 여름철에 이제 비가 올 때는 항상 남동쪽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습니다. 북태평양
1: 그렇죠.
0: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있을 때 너무 막 들어오면은 이제 완전히 더웠다 그랬고
1: 네.
0: 가장자리에 항상 있는 상태에서 비가 많이 오고
1: 중심부는 덥지만 네. 고기압의 가장자리는 비가 많이
0: 비가
1: 온다.
0: 네. 그 가장자리에 있을 때는 항상 남풍입니다.
1: 네.
0: 남풍에는 남서풍 계열의 바람이 이제 부는데 해양에서 굉장히 수증기를 많이 머금은 공기들이 이제 들어옵니다.
1: 네.
0: 근데 들어올 때 해양이든 육지든 어찌 됐건 낮과 밤,
1: 네.
0: 낮과 밤일 때 지면 근처는 온도가 차이가 좀 큽니다. 낮에는 태양빛이 들어오면서 지면 근처가 훨씬 더 따뜻하게 데워지겠죠.
1: 예.
0: 밤에는 대신
1: 예.
0: 지면 근처가 그 복사 냉각에 의해서 훨씬 더 차가워져요.
1: 예.
0: 그래서 대기보다 훨씬 더 온도가 낮은 상태예요.
1: 네.
0: 그래서 연직으로 보면은 네. 지상 근처가 그 바로 위쪽에 있는 공기보다 훨씬 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안정한 상태입니다. 안정한 상태.
1: 아, 예.
0: 안정한 상태가 되면
1: 예.
0: 안정한 상태 위쪽으로 남풍 계열의 바람이 들어갈 때 훨씬 더 세게 들어갑니다. 마치 우리가 스케이트를 타는데
1: 네.
0: 스케이트를 울퉁불퉁한 그냥 길에서 타는 거랑
1: 네.
0: 아니면은 정말 얼음판
1: 네.
0: 위에서 타는 거랑 차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얼음판 위에 밤에는 얼음판 네. 위가 되는 겁니다. 그 지면 근처가
1: 예.
0: 얼음판처럼 조금 예. 안정해지니까
1: 네.
0: 훨씬 더 바람이
1: 네.
0: 세지면서 하층 바람이
1: 그렇겠죠.
0: 세지면서
1: 예.
0: 더 많은 수증기 더 높은 온도의 공기들이 들어오면서 금방금방
1: 그래서 새벽에
0: 강수 구름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1: 오후 2시는요?
0: 오후 2시는
1: 가장 더울 때니까.
0: 가장 덥죠?
1: 네.
0: 가장 더우면
1: 네.
0: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양이 이 삼면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해풍이 들어옵니다. 해풍이 들어오면서 또 산 위를 타고 올라가요.
1: 네.
0: 아까 전에 발판을 삼아서 올라갑니다. 네.
1: 그렇죠,
0: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훨씬 또 많아지면서 오히려 산 쪽으로 강수들이 붙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1: 생각해보니까 저 오후 2시 때 비가 많이 왔던 것 같기도 하다. 예, 예. 이걸 이렇게 이론으로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비 올 때 조심해야 될 것 중 하나가 낙뢰라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특정 시기나 지역에 낙뢰가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낙뢰란 왜 발생하는 현상이고 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0: 네. 낙뢰라는 현상은 기본적으로 이제 대기 중에 구름이 생기면
1: 네.
0: 구름 입자들이 발달을 하는데
1: 네.
0: 구름이 굉장히 높게 발달을 하게 될 경우 구름이 물방울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물방울과 함께 얼음 알갱이 그리고 위로 가서는 굉장히 큰 얼음 뭐 우박
1: 네.
0: 이런 구름 이런 녀석들도 같이 동반된 그런 다양한 사이즈의 소위 말해 하이드로미터라고 그러는데를
1: 네.
0: 이제 포함하게 됩니다.
1: 네네네.
0: 이제 그런 정란운 굉장히 키 큰 구름.
1: 아 정란운.
0: 네, 키 큰
1: 네.
0: 구름.
1: 네.
0: 대륙 건기하면 꼭대기가 10km인데 그걸 뚫고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높은 구름들이 발달되는 조건 내에서는
1: 예.
0: 지상에서부터 위까지 수증기에서부터 물방울,
1: 예.
0: 큰 거에서 작은 얼음. 거, 그다음에 얼음 예. 다 섞여 있는 거죠.
1: 예.
0: 그런 상황이 되면 전하가 분리가 잘 됩니다.
1: 아 전하.
0: 네, 전하가 분리가 됩니다.
1: 예.
0: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분리가 쫙 되면서
1: 예.
0: 전하가 분리가 쫙 되면서
1: 네.
0: 실질적으로 플러스가 구름 하부에 있고
1: 네.
0: 지면 근처는 마이너스 전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잘 붙기 좋죠.
1: 붙기 좋죠.
0: 플러스 플러스끼리 서로 밀어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극적으로 많이 모이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 짜자작 하면서 지상으로 방전.
1: 아, 플러스도 세를 불리고 마이너스도 세를
0: 네. 불리고
1: 퍽 했을 때
0: 폭발하면서
1: 그게 낙뢰입니까?
0: 네, 생기죠. 근데 그거는 비단 구름에서 지상
1: 네.
0: 이 연결되는 낙뢰도 있고 그거는 이제 cloud to ground CG
1: 구름

0: 있어 땅으로.
1: 그 구름 안에서도 아까 전에 네. 전화가 분리된다 그랬죠. 네. 구름 안에서도 낙뢰가 생깁니다. 실질적으로 클라우드 클라우드 안에서도 이제 구름이 생기는 네.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0: 낙뢰 발생 시에 조심해야 되죠.
1: 그럼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첨탑 구조나 네. 아니면은 우산
0: 이런 우산 쓰면 안 되는
1: 안 되죠. 좀 뾰족한 그런 어떤 물체들이 있을 경우 그런 어떤 물체들을 통해 가지고 지상으로 네. 방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돼요. 나무 아래
0: 길거리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자, 막대한 피해를 입힌 태풍이 제명되는 경우.
4: 저도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사람이 순간 무서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아주 다름질을 해가지고 큰 길로 나온 다음에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다 까졌었잖아요. 우리가 아마 한두 번쯤은 이런 경험을 했을 텐데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순간이 외로움을 넘어서 공포가 될 수도 있겠구나. 외로움을 넘어서 고통이 될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외로움에 대해서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한두 번은 다 외로워봤어요. 한 번도 외로운 적이 없다고 얘기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외롭고 또 지금 외롭지 않으면 걱정 마세요. 앞으로 곧 외로울 거예요. 그런 상황에 인간이 원래 본래적으로 외로운 겁니다. 자궁에서부터 우리가 혼자 출발하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이런 고독이나 외로움이 본래적이고 아주 선천적인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각한 고독이나 외로움에 직면한 순간이 와도 대비책을 갖지 못하는 것도 또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 오냐? 우린 좀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 문제가 되고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린 뭘 해야 될 것인가? 살아남아야죠. 두 번째, 다룰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대비책이 좀 있으면 좋겠고 대안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외로움 공부 첫 번째, 외로움에도 색깔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정에도 색깔이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놀랍게 외롭다 말하는 분들, 우울하다 말하는 분들 상담 현장에 와서 감정 색깔을 물으면 놀라울 정도로 회색입니다. 검정색입니다. 이 고독의 색깔을 입힌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라이놀트 메스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내게 되죠. 흰 고독, 검은 고독이라는 책을 내게 됩니다. 결국은 이 세상의 고독도 혼자 남아있는 이 순간에도 검은 고독이 있고 흰 고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하얀 고독은 어떤 것인가? 이건 뭔가 산 꼭대기에 내가 올라가서 느끼는 그 눈부신 자유감. 이게 바로 흰 고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동시에 그 올라가고 내려가는 과정에 느끼는 그 엄청난 삼켜버릴 것 같은 그 눈보라. 이건 검은 고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알게 되는 게 있죠. 아, 역시 산은 올라가는 게 아니구나. 산은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서. 대신에 저는 마라톤을 합니다. 믿음이 적어요. 10km, 10km. 절대 멀리 뛰지 않아요. 10km. 오늘 출발하면 내일 도착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마라톤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일정 정도 막 뛰다 보면 왠지 모를 그 안쪽부터 약간 희열 같은 게 올라와요. 성취감 같은 게 올라오는데 결국 이건 혼자 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독의 순간에 나에게 오는 감정이거든요. 이건 아마 흰 고독일 거예요.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검은 고독도 있을 텐데 이 검은 고독은 어떤 걸까? 예측이 되실 겁니다. 엄청나게 나를 휘어감쌌던 그 엄청난 트라우마, 그 빅 트라우마가 나에게 평생의 트라우마가 됐고 때로는 좌절이 반복되고 상실이 반복되고 가정폭력 그 엄청난 공격 속에 그 주먹을 나 혼자 오롯이 맞아야 되는 그런 비참함, 이 모든 순간이 마치 사람을 쿠킹오일을 가지고 이렇게 웅크리는 것처럼 이 감정이 쪼그라들면서 극한의 공포를 느끼게 하는데 이건 역시 검은 공포일 거고요. 결국 우리는 흰 고독도 경험하고 검은 고독도 동시에 경험하게 될 텐데 때로는 인생의 이 검은 고독이 우리를 후려칠 때가 있어요. 뒤통수를 무자비하게

후려 갈길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 중에 아마 한 가지를 골라라 하면 이건 아마 지독한 고독의 순간, 지독한 그 외로움의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공부, 특별히 외로움 공부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외로움은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취약한 사람들이 따로 있더라는 거죠. BBC에서 아주 흥미로운 조사를 했습니다. 영국에 있는 세 군데 대학의 주요 교수들을 뽑아서 전 세계에 있는 5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외로움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결과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나에 대한 결과를 봤더니 첫 번째가 젊을수록 외롭더라는 거예요. 젊을수록. 두 번째는 사회성이 좋거나 오히려 보통인 사람들이 훨씬 더 자주 외로움을 느끼더라는 거죠. 어디 그뿐인가요? 우리가 보통 외로움 하면 가을, 겨울, 찬바람 불 때라고 생각하는데 외로움에는 계절이 없더라. 오히려 내가 어떤 계절이든 그냥 아무 때나 무작위로 무작정 외롭더라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연구를 보니까 겨울보다 오히려 여름이 아주 붉고 그 더운 여름이 한여름이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다 이런 연구들도 있는데요. 결국 그 얘기를 들어보면 겨울보다 불타는 여름이 더 외롭다? 불 속에서 동상 입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로움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보면 외로움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 공감 능력 없는 사람들 아닌가? 아니요. 오히려 연구조사를 봤더니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회적 공감 수준이 평균보다 높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랑 비슷하냐면 사랑에는 잘 빠지는데 헤어지면 취약한 사람들 있죠. 이런 많이 헤어져 보셨나 봐요. 그럼 누가 가장 외로운가를 우리가 지금까지 있던 이야기를 모아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인가? 결국 한여름 날에 길을 걸어가는데 사회성 좋아. 근데 사랑에 잘 빠져 있다가 이별을 앞둔 청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누구든지 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외로움도 마찬가지라서 외로움 느끼면서도 사회생활 어느 정도 유지한다. 괜찮습니다. 또 사회생활 왕성하게 하는데 그런데 내 마음 한구석에 늘 쓸쓸함이 있어?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괜찮은 거고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외롭다고 느끼는 순간은 있는 것이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양쪽 정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양쪽 정서가 아니라 심각하게 진절이 나도록 내 외로움이 내 인생 속에 파고들고 내 심장을 파고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처한 분들은 반드시 외로움을 다루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처리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전 외로움을 뭐라고 생각하냐. 당뇨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관리 질환인 거죠. 꾸준히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외로움이라는 게 사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이 비자발적 고립감 아니겠어요? 게다가 전염성 있죠? 지속적으로 이게 반복된다? 결국 나는 이 관리가 되지 않은 이 감정 앞에 완벽하게 고립된 사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거기다가 이게 전염성 있다 말씀드렸죠?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이 보다 많은 다수에게 이어지면서 사실상 이게 거대한 집단 감정 덩어리가 되니 이게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 영국은 외로움 장관이라는 걸 두는 거고 그렇게 일본은 고독 장관이라는 걸 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장관님들이 아마 제일 싫어하는 책이 100년 동안의 고독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우리나라는 정말 다른 주제인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여러 유튜브들, 정치 유튜브 빼고 다른 일반적인 유튜브의 주제들을 좀 제 나름대로 좀 통계를 내보니까 한 네 가지 주제들이 굉장히 왕성하게 방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가장 첫 번째 주제가 뭐냐? 도움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두 번째, 귀한 정보는 반드시 혼자 알아라. 세 번째, 애정은 돈이 든다. 마지막, 힘든 인간관계 싹 다 손절해라.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내용이 많아서인지 어쩐지 심지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사회적 연대 점수가 꼴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공경에 처했을 때 의지할 사람 있느냐 이런 질문에 27.6% 그러니까 10명 중에 3사람은 나 주변에 좋은 도움받을 가족이나 친구 없다 이렇게 답변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이게 안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될 외로움 공부 세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뭔가 반드시 찾아오는 외로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외로움에서 나를 구해줄 만한 구급 키트가 있을까? 이게 있다면 집에 하나씩.

두면 우리도 살 수 있겠다. 그나마 견딜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아니야, 나 그래도 혼자 살 거야.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니까. 이렇게 선언하신 분들께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 철학자 쇼펜하우어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독도 능력이다. 고독도 능력이죠. 왜냐? 고독은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자기를 격리하는 과정이라 말씀드렸죠. 근데 외로움은 달라요. 이게 능력이 아니라 이건 준비와 동시에 처방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인데 저는 이게 고독이 됐든 외로움이 됐든 전 괜찮아요. 이게 자발적이 됐든 비자발적이든 괜찮습니다. 문제는 뭐냐? 외로움 대처 키트가 있으면 되는데 이 키트가 필요한 이유는 아주 당연합니다. 외로운 사람도 행복해야죠. 당연한 겁니다. 혼자 살아도 나 괜찮게 살고 잘 살고 그럼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 있으면 된다고요? 사랑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이 될 것 같으면 여기 앉아있지도 않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해도 때로는 같이 있어도 외롭습니다. 인간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외로움에 갇히지 않게 또 고립되지 않게 검은 고독이 하얀 고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외로운 우리가 사랑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어떤 것일까? 외로움 대처 키트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텐데 이게 바로 뭔가 자기 돌봄 1, 2, 9 콜입니다. 1, 2, 9 콜 네 가지를 묶어놓은 건데요. 먼저 시작해 볼 텐데 이거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공짜예요. 너무 중요하죠. 돈 들면 이도 쉽지 않은데 공짜인데 자 먼저 1, 2, 9 콜에 1 들어갑니다. 이건 뭔가 한 개의 만트라를 수시로 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트라라는 게 뭔지 모를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산스크리트어고요. 만 이게 마음이란 뜻이고 트라라는 게 도구란 뜻입니다. 마음의 도구란 뜻이죠. 결국 이 만트라는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이 부정적인 상태에 내가 빠지는 걸 막고 건강한 상태에 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내가 반복하는 일련의 단어나 음절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텐데 이걸 저만의 용어로 좀 바꿔보면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만의 마법 주문, 나만의 마음 안정 주문 이렇게 바꾸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외로움이라는 게 감정이 아니에요. 외로움은 상태입니다. 당연히 변화할 수 있고 내 상태 변화와 마음 안정이 필요하다. 이때 만트라가 이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건데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만트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년 이제 동네 한 바퀴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지신 분이지만 궁예 역할을 하셨던 김영철 씨가 그 극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불교 만트라가 있었죠. 옴마니 밤메 훔. 오 나의 연꽃 속의 보석이여. 이런 뜻인데 이걸 반복하게 되면 일단 번뇌와 죄악이 사라지고 또 온갖 종류의 지혜를 갖추게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다 그래요. 이게 너무 좋다는 걸 아는 분이 이걸 제 친구인데 이걸 외우려고 막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기억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이 옴마니 밤메훔을 오마니 밤메요. 네,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참 근데 말 좀 틀리면 어떻겠습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이게 기능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교회 다녀, 성당 다녀 이렇게 기독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주기도문도 좋고요. 성경 구절도 괜찮고요. 또 우리 자주 자기가 좋아하는 말들 있죠. 뭐 에베네셀, 뭐 에바다 이런 표현들 내가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면 좋은데 이런 마음의 힘을 얻는데 이런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경험하신 분들은 이미 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다 너무 길어요.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난다 하는 분들께 제가 한 가지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라틴어로 cum deo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cum with, 같이, 함께 이런 뜻이고 deo는 신입니다. 신과 함께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cum deo를 사용하실 때 그냥 말만 하지 마시고요. 손을 함께 사용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cum deo, cum deo. 이렇게 안쪽으로 주먹을 쥐고 끌어당기면서 다섯 번씩만 하세요. 놀라울 정도로 내 마음의 평화와 안정, 뭔가 나를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 이런 것들을 반드시 저는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떤 것이든 만트라 일단 딱 정하셨죠. 그러면 적어도 6개월은 바꾸지 마시고 꾸준히 매일 수시로 한번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의 말뚝 역할을 해주는지 나를 움직이지 않는 하나의 거대한 안전한 섬에 데려다 준다는 느낌을 반드시 받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렇게 1 그게 하나의 만트라고요. 2 이게 바로 뭔가 두 개의 취미를 가지셔야 돼요.
이 취미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혼자

산울기의 진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미하일 칙센트미하이가 썼던 그 몰입이란 책에 보시면 취미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 취미는 최고의 전문성과 최고의 재미가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취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 취미는 타인이 아니라 내 선택에 집중하겠다. 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바로 그 몰입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인간이 이 만트라 같은 말의 유희, 그 말의 힘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을 다잡는 것도 있지만 내 재미 세계에 다른 사람 말고 내 자신을 초대해서 셀프 덕후 세계를 경험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취미 가지실 때 집 밖에 취미 하나 가지시고요. 집 안에 취미 하나 가지시고 이렇게 안팎으로 하나씩 가지시면 나 혼자 놀아도 죽을 때까지 즐겁다. 아,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 2, 9 콜 중에 1, 2, 9 있죠. 이 9는 뭔가? 구원 행동이에요. 구원 행동. 이 구원 행동이라는 건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구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도울리를 찾아서 하루에 한 가지 선행을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넘어진 입간판 있죠? 바람에 넘어진 거. 그거 좀 올려도 괜찮고요. 그 회전문 있을 때 문 잠깐 잡아줘도 괜찮고요. 아니면 길에 쓰레기 있죠? 그거 하나 주워도 괜찮습니다. 무료급식소나 그렇게 자원봉사할 거야? 너무 좋죠. 이거 하루에 한 가지 선행하셨죠? 무조건 적어두셔야 돼요. 선행한 것 자체를 잊어버려요. 무조건 적어주셔야 되고요.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게 이런 걸 우리가 이타적 행동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이타적 행동이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인 건 이게 일단 딱 시작이 되죠. 두 가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하나, 마더 테레사 효과가 일어나요. 마더 테레사 효과는 결국 내가 선한 행동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 안에 면역 성분이 올라가고 건강해지는 건데 심지어 내가 선행을 한다면 얼마나 좋아질 것인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헬퍼스 하이라는 게 있습니다. 헬퍼스 하이라는 건 내가 누군가를 도왔을 때 갖게 되는 이 심리적 포만감이에요. 뭔가 이렇게 뿌듯해지는 느낌 있죠? 이건 보통 며칠에서 심지어 몇 주간 가기도 합니다. 내가 만약 그래서 봉사단체 같은 데 딱 가입했다. 그러면 나도 구해요. 세상도 구해요. 거기에 나는 거기에 소속까지 갖게 됐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쌍따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외롭다 생각이 드세요? 즉시 집 앞에 나가셔서 눈 딱 감고 쓰레기 두 개만 딱 보란듯이 주우셔야 됩니다. 몰래 주우면 안 되고 보란듯이 주워서 주머니에 넣든지 이거를 들고 보란듯이 이렇게 쓰레기통으로 가셔야 돼요. 놀랍게 기분 좋은 뻐근함이 시작이 되고요. 삶의 의미가 시작되는 뻐근함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면 지금 의미가 시작됩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느 분이 아멘하셨어요? 네. 네. 그다음 1, 2, 9 콜 중에 콜이 있습니다. 힘들 때는 전화하셔야 돼요. Ring my bell. 그죠? 우리가 고통이라는 게 주관적이라서 다른 사람이 볼 땐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늘 100점 만점에 10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래서 한 얘기가 외로움이 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병이라면 마치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처럼 외로울 땐 전문가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주저 마시고 무료번호 129번 있습니다. 이거 보건복지부에서 무료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카카오톡 들어가셔가지고 129 그 카카오톡 친구 플러스를 딱 하면 바로 연결이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도 하고 동시에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외롭다? 그럼 어떻게? Ring my bell 129나 129 카카오 플러스 친구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외로움에 관련된 이야기 거기에 관련된 수많은 얘기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불을 피우려면 부싯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불 피우기 위해서는 두 개의 부싯돌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싯돌은 놀랍게 둘 다 움직일 필요가 없고요. 하나만 움직여도 불꽃이 살아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사회적 체온 떨어진 친구분들께 뜬금없이 안부 전화 또 안부 문자 한 통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많은 MZ분들이 그러시죠?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많이 어색하시죠? 저도 많이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어색한 용기가 나와 그리고 누군가의 삶의 불꽃을 다시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 부싯돌이 되든 나만의 만트라로 두 개의 취미로 또 구원 행동으로 우리의 도움 전화로 우리의 이 단순한 행동의 시작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행동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나와 또 너의 생명의 불을 지피는 신의 연주에 동참하는 일일 거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쿰데오 신과 함께 나와 이웃과 공동체를 살리는 129콜로 함께 생명춤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외로움의 시대 더불어 사는 삶의 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 외로울 때 사랑보다 더 필요한 것들 이호선 교수의 이야기 듣고 왔고요. 이어서 헤이가 부른 주댐무 감상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보내드릴 강연은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가장 옳은 방법 옥수중앙교회 담임 목사이자 사단법인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의 이사장 호용한 목사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호용한 담임 목사는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이라는 이상한 이름의 사단법인 이사장이기도 합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 매일 우유를 배달하고 문 앞에 우유가 쌓여 있으면 괜찮으신지 안부를 확인하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라고 하는데

0: 돼요. 청취자 여러분이 아시는 그 배달의 민족의 김봉진 의장이 바로 이 재단의 숨은 공신입니다. 어떻게 그 인연이 시작됐을까요? 호용한 목사의 강연 시작합니다.
1: 제가 12년 전에 우리 옥수동에서 아주 가난하게 자랐던 한 청년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는 그런 청년이었었는데 창업을 하겠대요. 그러면서 이 청년은 창업을 할 때마다 꼭 개업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개업 예배를 좀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이 청년에 대한 그런 개업 예배를 모두 6번 드렸어요. 그냥 개업 예배만 드리면 망하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또 망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망해도 또 예배를 드리자고 그러고, 망해도 또 예배를 드리자고 그러고, 참 뚝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업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하도 예배를 많이 드려가지고 성경 구절을 뭘 찾아서 해야 될지 갈등이 생길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민하다가 제가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 이 말씀으로 설교를 했어요. 거기 아주 굉장히 좋은 구절이 나오는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아주 초라하고 조그마한 그런 사무실에서 서너 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개업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친구 또 머지않아 또 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거부가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마음속에서 내심 꺼림직했어요. 마음에는 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설교를 하지만 밥이나 좀 먹고 살아라, 제발 좀 밥 좀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청년의 집은 얼마나 가난한지, 조그만 단칸방에서 여섯 식구가 이렇게 모여 사는데 제가 신방을 가면 늘 울고 왔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요즘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서 마음속으로 얼마나 참 안쓰럽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바로 김봉진 대표예요. 배달의 민족을 만든 김봉진 의장. 성경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오늘 이 청년이 그로부터 10년 뒤에 진짜 거부가 됐어요. 네. 제 기도빨이 대단하지요? 네. 아까 아멘도 막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강연 시작부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앞으로 할 이야기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김봉진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이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이름의 단체를 맡고 있는 대표인데요,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은 혼자 살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매일마다 우유를 배달해 드리고, 배달한 우유가 바깥에 두 개가 쌓이게 되면 이상신호로 여겨서 주민센터에 그리고 교회에 연락을 하고요, 그럼 이제 구청 직원이나 또 이렇게 교회의 직원들이 출동을 해서 보호자에게 알리는 그런 구조로 운영되고 있답니다. 이 일이 2003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딱 20년 됐어요. 그리고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20년 동안 꾸준하게 했습니다. 오늘 이 사단법인의 취지가 있다고 한다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고독사를 막는 그런 일이고요, 가족이나 이웃이 모르게 죽은 지 3일 이상이 방치되는 이것이 바로 고독사라고 하는데,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이런 우유배달은 고독사를 방지하고 그리고 또 어르신들에게 세상의 관심과 안부를 전하는 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걸어 나오시는 게 아니라 배로 기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할머니, 아이, 우유를 배달한답시고 괜히 내가 고생을 시켜드리는가 봐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할머니가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침마다 나에게 무난 인사를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여간 행복한 게 아니야. 할머니의 이 말씀을 듣고 제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또 어떤 분은요, 오늘 이런 우유 배달이 고맙다고 생각을 하면서 봉투에다가 꼿깃하게 구겨진 10,000원짜리 한 장을 넣어서 저에게 건네시는 그런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어떤 할머니는 우유를 한 5년쯤 이렇게 받아잡수셨는데 그 할머니는 동대문 시장에서 스웨터를 사다가 이제 그것을 다 풀어가지고 방울모자를 떠가지고 100개를 성탄절에 교회로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아, 작은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낳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얼마나 고맙게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제가 교회를 처음 부임한 다음에 우리 교회가 참 힘들었어요. 지금은 옥수동이 아주 아파트로 아주 멋있게 이렇게 좋은 동네로 변했지만 옛날에는 달동네였습니다. 모든 주민들은 가난했고 힘들게 살고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멀리 압구정동을 내려보면서 내가 때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압구정동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얼마나 좋을까? 나는 왜 이렇게 옥수동 같은 데로 이곳에 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답니다. 우리 동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일용직 근로자로서 참 힘들게 여러 모양으로 하루하루 벌어서 살아가시는 분인데 그래도 참 이상한 것은 우리 교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분이 권사님 가운데 아주 부자 권사님이 계셨어요. 아, 이분이 저보고 와서 팔순 감사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생전 가보는 호텔 식당에 가서 이제 팔순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이 아들이 일어나시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옥수동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고생을 하시는데 독일에서 오랜 동안 사시다가 이렇게 한국에 오셨으면 한국에서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애들 학원비도 대주시고 애들 옷도 사 입히시고 애들 기죽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순간부터 목사로서는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 봉투 안에 얼마가 들었을까? 얼마가 들으셨길래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 주머니에 넣은 다음에 집에 오는 동안에 마침 신호등에 걸려가지고 살짝 그 봉투를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봉투는 아주 얇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수표가 두장 있었어요. 그 수표는 2천만 원.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그리고 저는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이 돈이 저분이 나한테 왜 이런 돈을 줬을까?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돈은 나한테 준게 아니고 가난한 옥수동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돈이지. 오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에다가 드려가지고 장학구제 헌금으로 쓰기로 이렇게 마음을 작정을 했답니다. 이 일이 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 일로 인해서 여러 주변의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때로부터 동네 사람들이 저를요 성자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심방을 가고 각 가정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심방을 가서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또 서로 이야기도 나눠주고 또 함께 울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교인들의 가정을 심방을 하는데 교인들이 자기들이 참 어려운 이런 생활을 하면서도요 제가 갈 때마다 꼭 봉투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집에 와서 보니까 처음 심방을 하고 와서 보니까 그 안에 10만 원 들어있고 20만 원 들어있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저렇게 가난한 분들이 나한테 10만 원 주려면 파출부로서 일하는데 일주일은 일했겠지. 내가 쓰면 안 되겠지 해서 심방 하루 끝나고 모으고 또그 다음 심방에서 모으고 해서 심방을 다 끝나고 나서 모았더니 1,350만 원이 모였어요. 그래서 권사님 할머니가 주셨던 2천만 원 플러스 심방을 하고 다 모은 돈 1,350만 원 합해서 3,350만 원을
종잣돈으로 만들어가지고

쌀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쌀을 사주고요. 등록금이 없는 대학생들에게는 또 등록금도 대주고요. 전기 수도요금을 내지 못하는 가정들에게는 전기요금, 수도요금도 내주고요. 이러면서 사람들과 서로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았답니다. 독거노인에게 이제 위안부 배달을 시작한 것도 바로 그런 무렵이었었는데, 제가 이제 동네에서 지나갈 때마다 할머니들이 저 옥수중앙교회 목사님은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준대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시는 할머니도요, 나만 지나가면 목사님 다리 아파요, 허리 아파요, 뭐 그리고 또 이제 제 목이 아파요. 제가 마음속으로는 저 할머니들이 나한테 뭘 왜 저렇게 나한테 요청을 할까,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저 할머니에게 영양을 공급해주고 칼슘을 공급해주면 저 할머니가 좀 골다공증이 좀 낫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결국에는 돈이 없었어요. 그러던 차에 어느 우리 가까운 친척 가운데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과 함께 어디를 같이 갔다 오다가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그래도 돈은 좀 어느 정도 벌었는데 내가 좀 좋은 일 좀 할 수 없을까? 이렇게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해서 그분에게 우리 동네에 참 가난하고 골다공증으로 고생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 좀 우유를 좀 배달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얼마가 필요한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너무 많이 부르면 그 사람이 뒤로 넘어질 것 같고 너무 조금 부르면 내가 손해날 것 같아가지고 잠깐 동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백가정이요, 백가정이 얼만데? 그래서 제가 우유값을 알아놨었거든요. 21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아이 그러면 내가 210만 원씩 3년 동안 꾸준하게 도와줄게. 그래서 우유 배달이 시작되었답니다. 이렇게 우유 배달이 그때로부터 출발을 해서 꾸준하게 시작되어지는데, 아까 앞에서 말을 했던 청년 사업가인 김봉진 대표 기억하시죠? 그가 여러 번 실패를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사업을 잘해서 그 우유 배달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목사님이 우유 배달하는데 제가 아주 휠이 꽂혔어요. 제가 배달 하다가 배달의 민족으로 지었습니다. 이름을 모르셨지요? 배달 하는 것을 보다가 배달의 민족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에 정말 고개를 끄덕끄덕 그랬지만 그래 네 밥이나 좀 굶지 마라,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밥 굶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 또 망하면 어떡하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제가 기도빨이 있는 거잖아요. 김봉진 대표가 결국에는 그 약속을 지키고 우유값으로 아주 큰 돈을 지속적으로 기부를 했고 오늘 우리 우유안부 사단법인을 세우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줬던 사람이, 또 그리고 확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사람이 김봉진 대표였습니다. 배달의 민족을 인원으로 해서 큰 기업들 또 스타트업 기업들이 우리 재단을 후원하기를 시작했어요. 매일 유업이 우리를 후원하겠대요. 또 60개 치킨 좋아하시죠? 오늘 끝나시고 좀 한 마리씩 잡아서 잡수세요. 또 제이준 성형외과, 또 골드만삭스, 또 조스 떡볶이, 또 이노레드, 설민석의 당구마이, 그리고 지금 이 세바시까지 알만한 회사들이 지금도 오늘 우리 사단법인과 함께 이렇게 연대해서 이런 귀한 후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매일유업은 소화가 잘 되는 우유를 만들어가지고 소화가 잘 되는 우유의 매출의 1%, 수익의 1%가 아니고 매출의 1%를 우유값으로 기부하지요. 너무너무 고마운 일입니다. 이렇게 따뜻한 이런 사랑의 연대가 우유안부 캠페인을 아주 널리 알리고 있고요. 지금은 후원자가 2만 5천 명씩이나 됐어요. 옥수동과 금호동에서 100가구로 출발했던 우유 배달이 20년이 지난 오늘 2만 5천 명의 후원자에다가 그리고 3,600명의 독거노인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우유를 전달하고 안부를 묻고 고독사를 방지하는 일을 하고 있답니다. 오늘 이전에 강연하신 분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2021년도 한 해에 고독사한 그런 사람이

87명.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어요. 그것도 젊은이들이 점점 고독사를 많이 하고 있다. 오늘 이것은 사실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바라볼 때에는 우리 사회에 걱정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1인 가구 비율도 높아지지요. 어렵고 외로운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요.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사회가 사실은 걱정해야 될 부분이고,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한 개인의 책임이고 한 가족의 책임을 떠나서 이제는 사회적으로 함께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이와 같은 때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정말 우리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뭘까,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이런 방법이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는 일, 오늘 이것이 바로 쓸쓸한 죽음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내가 나다워지고 그리고 내가 행복해지는 가장 옳은 길이 될 수 있는 첩경의 지름길이 되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회에 고독사가 너무나도 늘어나고 있고 고독사의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고 이제는 젊은이들까지 고독사를 걱정해야 되는 이와 같은 때에 오늘 우리가 이웃에 대한 이런 돌봄, 이웃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밝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제 강의를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외로움의 시대,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주제로 준비했고요. 첫 번째 강연, 이호선 교수의 외로울 때 사랑보다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가장 옳은 방법, 호용한 목사의 강연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로저 휘테커가 부른 라스트 페어웰 보내드렸습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아서 프라이어 밴드가 연주하는 더 휘슬러 앤 히스덕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CBS
1: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6: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안 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늘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습니다. 다만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위한 보호수단을 상세하게 확대하는 방안과 수사기관 간 상호견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기로 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성범죄, 스토킹, 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는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0: 설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보안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중수청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재산 분할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열린 두 사람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기일에서 이렇게 선고했습니다. 재산 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는데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보고 주식의 형성과 가치 유지 증가에 노 관장도 기여했다고 봤습니다.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고위 장성들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징역 25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이 구형됐습니다. 1심 선고는 오는 9월 21일 오후 3시에 이루어집니다.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이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범인 도피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렇게 구형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으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면서 특검팀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이 해병대 최상병 순직 당시 소속 부대 최상급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열린 임 전 사단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이는 1심 때와 같은 구형량입니다. 최상병의 어머니는 이날 법정에 출석해 임 전 사단장이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죄를 부인하고 있다며 1심보다 형이 높게 나와야 살 수 있다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지난해 말 국군 의무사령부가 운용하는 모바일 의료 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에 비인가자가 무단 접속해 군 관계자들의 개인 의료 정보에 접근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흐리고 그 밖에 전국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9.3도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1: CBS 사람 많고 복잡한 여름 성수기. 그렇다면 9월의 보라카이는 어떠세요? 인파는 빠지고 바다는 가장 투명해지고 세계 3대 석양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보라카이 최고의 골든타임. 오성 리조트, 호핑 투어, 선셋 세일링, 해변 요가까지 CBS 시투어 올인원 패키지로 온전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 이 모든 혜택이 단 97만 원. 타 여행사와 꼭 비교해보세요. 9월 9일 출발,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02771-1932, 771-1932입니다.
0: 9시 5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두 달이 없어도 하나님 사랑은 변치 않아. 주은미 전도사입니다. 잠시 후 어제에 이어 2부가 방송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40일 동안 엎드려서 잠자고 엎드려서 치료받고 퇴원해서도 두세 달을 엎드려서 계속 있고. 그런데도 이제 그 감각이 없는 자리니까 상처가 잘 안 나서 계속 열 나고, 네, 그러니까 항생제를 계속 밥 먹듯이 이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네.
2: 아휴, 정말 어제 만감이 교차했겠네요. 정말 그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1: 그때는 병원에서 네. 수술하고 치료하고 수술하고 치료하고 통증 있고 막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계절이 어떻게 가는지가 전혀 느껴지지가 않을 정도로 네네네. 그냥 병원 안에 계속 갇혀 있는 생활이었잖아요.
2: 아니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나왔을 것 같아요.
1: 그때 나를 불러가셨으면 되게 좋았겠다. 네네. 그러니까 아빠한테도 아빠 그때 나를 왜 살려놨어? 이렇게 너무너무 사는 게 고통스러운데. 예. 근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은미야 그래도 네가 살아나는 거라서 지금 고통스러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사는 게 이렇게 고통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 고통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동생이 언니 같이 기도하자 그러는데 처음에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가 그게 안 나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처음에. 왜냐하면 제가 아빠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제 모태신앙에서 자랐는데 그냥 내가 선택해서 교회를 다닌 건 아니지만 여기 믿음 생활을 하다가 중학교 때부터 내가 믿는 게 이게 진짠가? 이게 아빠 신앙을 내가 그냥 이렇게 물려받은 건 아닌가? 이런 회의감이 막 들고 이제 의구심이 많이 들어서 이제 그때부터 성경에 대한 것들을 더 이제 궁금해하고 네, 이렇게 하게 했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저희 그 교육 전도사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성경을 한번 다 읽어본 사람. 그런데 저도 부끄럽게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완독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훈련을 받다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말씀이 너무 재밌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네. 제가 그 고3 때는 그 말씀을 읽는 시간이 너무너무 달아서 제가 원래는 신학을 전공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교육학 쪽으로 전공을 할 생각이었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제가 성경 퀴즈 대회에서 맨날 1등하는 친구였거든요. 네. 그래서 맨날 지식적인 거는 알고 있었는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 경험을 한 적은 별로 없었던 거예요. 네. 근데 고등학교에서 차근차근 가면서 고3 때 제가 성경을 읽어나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네. 그때부터 말씀에 대한 궁금함과 말씀에 대한 이 재미가 느껴져서 제가 이제 여름 중반 넘어가서 원서를 쓸 때는 아빠 저 신학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의 재미를 느껴서 신학을 전공을 하게 된 것들을 이제 그때 결정을 했는데 또 제가 목사님 딸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러고 그리고 내가 말씀에 대한 것들 때문에 헌신해서 신학을 결정해서 합격까지 했는데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야?
2: 그렇죠.
1: 왜냐하면 그때 학력고사가 되게 어려워서 제 친구들이 같이 공부하는 교회에 이제 수험생이 12명이었는데 전부 다 떨어지고 저만 붙은 거예요. 처음에 제가 합격했을 때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좀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자기 딸만을 위해서 기도했나 보다고. 네. 왜냐하면 진짜 저만 붙고 다른 친구들 떨어지니까 같이 놀 수 있는 친구도 없고 또 거기서 웃고 있기도 민망하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시골을 여행을 갔다 온 거였는데 근데 제가 아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이거는 뭐지? 그래서 성경을 막 왜냐하면 이게 궁금함이 내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 내가 이 고통 속에 있는 거 자체도 힘들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 게 느껴지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어디에 말씀의 눈이 딱 들어갔냐면 그냥 맨날 보던 말씀이었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와 미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재앙이고 사람들이 굉장히 운이 없

0: 있었다 아니면은 이런 여러 가지 재앙에 대한 상황이라고 고통에 대한 부분들이 잠겨져 있는데 여기서 소망, 미래, 여기서 무슨 미래가 보여? 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말씀에 그 뒷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 전까지는 저희 교단이 장로교이기 때문에 네. 기도를 조용조용했어요. 네, 네. 네, 근데 그때는 막 통증이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는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고통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어저께도 이제 무주에서 올라오는데 차 안에서 통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통증이 한번 시작이 되면 막 2시간, 3시간을 막 다리를 붙들고 막
1: 아직도
0: 네, 네. 아직까지도 통증이 예전보다는 좀 덜해졌지만 그래도 죽을 때까지 절단장애나 척수장애들은 통증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중증장애인분들 만나도 통증만 없어도 좀 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던 부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내가 그 말씀에 눈이 계속하면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너희 미래에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거기 눈길이 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좀 더 살아가면 미래에 뭔가가 있다라는 얘기잖아. 네. 지금까지 믿어온 하나님이 진짜라면 내가 그 다음이 있겠다. 내가 미래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네. 나를 이렇게 살려놨으니까 그럼 나를 미래에 어떤 길로 인도하신지 내가 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제가 그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통증이 너무 심하고 울고불고 하는 사이에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데려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네. 했지만 내가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안 했던 네, 저를 살려주신 말씀이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1: 욥기 말씀도 많이 읽으셨겠어요.
0: 욥기의 고난을 보면 저보다도 엄청난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산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자기 몸에 상처가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이 힘들 때 욥께서 그 말씀이 저는 충격이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한테 죄를 짓지 않고 원망을 하지 않았더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어떻게 이 상황에 원망이 안 되지? 네, 근데 그때 딱 주셨던 마음이 하나님이 나한테 건강한 다리를 주셨고 또 건강한 다리를 취해가셨어.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이 모든 내 몸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네, 이걸 취해가셨을 때 하나님이 그 욥기를 쭉 1장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다가 23장에 가면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얼마나 단련이 돼야 되는 거야 도대체. 네. 그러니까 불구덩이 같은 곳에서 막 계속 통증하고 싸우니까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장래에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야 라는 것들이 저한테는 가장 큰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1: 예. 그럼 그 후에 이제 학교 진학도 하셨고
0: 네.
1: 사고 이후에 하나님 일하심을 더 깨닫게 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생활을 하신 거예요?
0: 제가 그 신경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네. 사실은 제가 사고가 1월 6일 날 났는데 네. 6월 달 정도에 장애 판정을 받았을 때는 네. 아직 마비가 계속 있는 상황이어서 하반신 마비 때문에 걸을 수 없다라는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1: 네.
0: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그 치료하시는 것들이 네. 그 주에 또 이제 제가 이렇게 문병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네. 왜냐하면 뭐 선물을 갖다 주시거나 뭐 여러 가지 미문을 해주시거나 이게 아니라 그때는 제가 나 혼자 기도하는 거 가지고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시는 분들한테. 네. 근데 그 기도가 저를 아는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아빠 친구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기도를 해 주기 시작하니까 이 기도의 힘이 저를 살아나게 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신조세브란스에서 재활병원에서 이제 재활을 했는데 네. 그때는 이 허벅지 앞쪽 감각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일어나는 힘이 생긴 거예요. 이 양쪽 봉을 잡고서.
1: 예.
0: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의족을 맞춰도 되겠다라는 의사 진단이 나온 거예요. 예. 신경이 돌아와야 이게 운동신경 다음에 감각신경이 돌아와야 되는데 감각은 아직 돌아오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네, 이게 가능해.

0: 맞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의족을 맞추면서 제가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 가는 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복학해서 이제 1학년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그때 또 힘이 됐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 남동생이 한사라라는 남동생이 있는데요. 네. 그 남동생이 사실은 목사 아들로 자라면서 사람들이 너 목사 돼야지 그럴 때 이 친구도 나 싫다고 나는 이제 교육 쪽으로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처음 피투성이가 된 저를 처음 봤던 게 아빠 엄마 남동생이었는데 남동생이 그때 저를 딱 봤는데 죽을 것 같았대요. 그래서 우리 누나를 살려주시면 제가 신학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갖고 저를 도와주겠다고 저보다 훨씬 학력고사 점수가 더 좋았던 친구였는데 제가 병원에 있는 사이 고3이었거든요. 근데 그 고3에 총신대 신학과 거기 시험을 봐서 같이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9.1학번이었고 복학해서 들어간 거고 저희 남동생은 9.2학번. 그래서 같이 92년에 저는 이제 복학으로 들어가고 저희 남동생은 신입으로 들어가서 같이 들어갔었어요.
1: 참 대단한 동생이네요.
0: 그렇죠.
1: 어떻게 보면 누나의 가이드가 돼서
0: 네.
1: 누나 학교 생활 힘들지 않게 불편함 없이 하려고 하나님이 또 동생을 같이 보내주셨네요.
0: 그러게요. 그래서 참 우리 남동생을 또 신학으로 이끌게 한 또 원인이 저한테 있고 그래서 네, 같이 그 길을 또 걸어왔죠.
2: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복학을 하시고 학교 생활은 어떠셨어요?
0: 학교를 처음 이제 가는데 저희 집이 강남구 삼성동이었고 이제 그 총신대가 사당동이거든요. 근데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그때는 양쪽 목발에다가 나무로 만든 5kg가 되는 의족을 신고 그다음 배낭을 메고 그 택시를 타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활동 지원 서비스는 아무런 뭐 장애 콜택시 이동 서비스가 없으니까 근데 거기 앞에서 이제 양쪽 목발을 짚고 택시를 잡으면 거기가 강남구 삼성동이니까 차가 되게 많이 지나가는 데인데 차가 수십 대가 지나가는데 한 대도 안 세워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아니 가야지 뭘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태워주는 택시가 없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 대가 딱 앞에서 탔는데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왜 장애인 택시를 안 태워주세요? 그랬더니 아침부터 장애인 태우면 재수가 없대요. 그때는 장애 인식 개선이 그랬었어요. 그래갖고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원래는 지방에 있는 학생들만 기숙사를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기숙사에서 살지 않으면 학교를 못 다니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학교 쪽에 양해를 구하고 1층에 있는 그 기숙사를 한번 좀 해달라고 해서 1층 기숙사를 다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하게 됐죠. 근데 저희는 신학대니까 매일매일 11시, 그 1시, 그 점심시간 전에 채플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그 총신 채플이 5층까지 계단이 있는 거예요. 아하. 제일 꼭대기가 예배당이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수업 듣다가도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1: 엘리베이터 없어요?
0: 이게 33년 전 얘기입니다.
1: 아니, 33년 전이라도 뭐.
0: 그때는.
1: 하긴, 5층짜리 아파트들 그냥 걸어 다닐 때니까.
0: 그때는 저희 옛날 그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거기를 양쪽 목발에다가 이 가방 들고 올라갔어요. 땀을 흘리면서 올라갔는데 근데 그때 제가 되게 신났던 거는 뭐냐면 작년까지는 갇혀서 지내다가 내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걷는 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양쪽 다리가 막 계속 쑤시고 또 계속 이제 나무로 만든 의족이다 보니까 이게 계속 많이 까져요. 막 피가 막 줄줄 나는데 무릎 아래 감각이 없으니까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이 통증하고 막 이게 같이 가는데도 걸을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내가 이제 두개골 있는 데가 다치고 나서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복학을 해서 들어갈 때도 저희 남동생한테는 열심히 해라고 부모님들이 얘기했는데 저한테는 은미야 열심히 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학교만 다녀 졸업만 해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1: 그럴 수 있죠.
0: 왜냐하면 두개골 있는 데가 깨져서 지적인 부분은 이상이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후유증에 대한 것 때문에 얘가 공부를 잘할 거란 생각은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학교 생활을 했는데 제가 원했던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대학교 가서 처음 했던 것 같아요.
1: 신학이 재밌다는 생각을.
0: 신학도 재밌고 모든 게 재밌었어요.
1: 그때. 학교 생활도.
0: 그래서 제가 그때 오리엔테이션 신입생들 가는 거 거기도 갔어요. 그 다음에 저희 전체 MT하고 과 MT하고 서클 MT하고 그러니까 모든 거에 되게
3: 놀 건 다 놓으셨네.
0: 그러면서 재활이 됐어요. 제가. 왜냐하면 학교 생활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 거.

0: 근데 네. 저희 91학번 신학과 친구들이요. 제가 경희의원에 입원했을 때 네. 거기 계신 간호사 선생님이 이제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총신대 신학과 있는 아이가 수술해서 여기 입원했는데 얘가 되게 신기하다. 저렇게 통증이 심한데 얘가 굉장히 평안하고 이런 것들이 소문이 나서 그게 저희 같은 교회 다니는 분이 총신대 신학과 임원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제가 다친 거에 대한 소식을 다 듣고서 같은 동기가 다쳤는데 거의 이렇게 살아나고 있다, 재활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네. 경희의원에 있을 때부터 저희 신학과 정원이 90명이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이 다 면회로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쉬는 뭐 여유가 있을 때마다 저희 집에 놀러 와서 뭐 문병도 해주고 얘기도 해주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병원에 있었고 이 친구들은 학교 다니던 시기였는데 친구들이 그때부터 운명을 와서 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있으니까 더 이제 든든하고 또 재밌었죠.
1: 예, 한 뭐 나눌 이야기 대화도 많았겠네요.
0: 그러니까 저희 신학과는 MT 가면 밤새 얘기를 해요. 네, 밤새 자기가 살아왔던 은혜나 뭐 이런 얘기들을 또 간증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또 좋은 친구들과 좋은 교수님들이 저한테는 또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좀 재미였던 것 같아요.
1: 예. 이제 하만신 극복이 첫 번째 은혜였다면 하나님께서 또 두 번째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0: 제가 이제 대학교, 대학원을 할 때 이제 대학원도 대학교까지 4년을 진짜 그렇게 힘들게 막 욕창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막 갔다 오면은 양쪽 다리 그때는 의족이 여기 다리에서 여기까지 가죽으로 묶고 허리띠까지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의족이고 무겁기도 했지만 까지는 것도 되게 많이 까졌거든요. 그러니까는 막 이렇게 깁스해서 의족을 빼면 의족 양말에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무릎 아래 감각이 없어서 그걸 모르고 막 돌아다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4학년을 졸업할 때, 그러니까 제가 총장님한테 상을 받고 졸업을 했거든요. 생전 처음으로. 그래서 내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이제 진로가 고민이잖아요. 근데 내가 앞으로 어떤 걸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취업을 하든 뭐라든 이 대학을 졸업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 총신대 신학과는 그 여자분들은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1: 당시에?
0: 지금도.
1: 지금도요?
2: 이상한데?
1: 지금도요?
0: 저희 교단이 유일해요. 저희 그 장로교 합동측이. 그래서 제가 여기서까지 끝까지 가면 목사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왔어요. 근데 성경이 재밌어서 신학을 공부하려고 이제 성경 배우려고 온 거였는데 근데 대학원은 또 다르잖아요, 진로가. 그래서 그때 총신대 신학대학원은 이게 그 MDB 과정이 다 이렇게 목회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네네. 들어가는 과정이었는데 제가 신학을 4년을 했는데 이게 좀 부족한 거예요. 그 제대로 배우려면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야지 제대로 배우겠다는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가 말리시는 거죠. 야, 넌 목사 될 것도 아닌데 그 3년을 또 한다고? 그리고 거기가 경기도 양지에 있는데 거기 엄청 먼데 거기를 또 간다고?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3일 금식을 하면서 내가 어떤 진로를 가야 될까? 왜냐하면 제가 그때 헬라어 히브리어를 되게 좋아해서 저희 그 교수님이 저한테 서울대 대학원 헬라어 이쪽에 이 어문학과를 가서 이걸 하면 어떻겠냐 그런데 말씀이 좋긴 하지만 제가 이걸로는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을 또 가기로 결정을 해서 갔어요. 거기를 3년.
1: 뭐가 이렇게 재밌어요?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0: 그래서 궁금한 게 틀리는데 그 역사적 배경이나 여러 가지 원어나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신세계였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표면적으로 알고 있던 성경에 대한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아는 게
1: 다 하나님이 다른 달란트를 주셨으니까 공감은 안 되지만 아무튼
0: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저희 남편을 이제 거기서 이제 친구로 있다가 연애하게 됐어요.
3: 대학원에서요?
2: 대학원에서?
0: 저희 남편하고 저희가 신학과 91학번 입학 동기 졸업 동기 그다음에 신대원도 입학 동기 졸업 동기
1: 그럼 아까 그 친구들 막 놀러 그럴 때도 같이 있었어요? 그 멤버들
0: 그때 있었어요.
1: 그래요?
0: 근데 그때 있었는데 몰랐죠 그때는.
2: 눈에 안 띈 얼굴인가 봐요.
0: 맞아요. 그리고 저희는 신학과가 90명인데 여학우들이 5명밖에 없어요.
1: 그렇겠죠.
0: 그러니까 그래서. 전부 다 저는 다 남자친구들이고 그 친구들이 다 목사 됐기 때문에 대학 동문들 만나도 여학우는 거의 없어요. 다 그렇겠죠. 남자분들밖에 그렇겠죠. 없어요.
1: 그래서 어떻게
0: 그러니까 저희 남편하고 이제 친구 소개로 알게 된 거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뭐 학업을 하다가 이렇게 알게 됐는데 저희 남편

0: 하고 저하고 동선이 별로 안 겹쳐요. 저희 남편은 기독파. 아하. 나는 공부파. 도서관에 있고 저쪽에 있고 이렇게 있는 동선이 안 맞았었는데.
1: 그러니까 기독파는 주로 가서 기도를 많이 하는 학생들이고.
0: 그쵸.
1: 신학파는 공부를 이제
0: 도서관에서
1: 하는 거
0: 약간.
1: 아, 그러니까 그게 좀 다르군요.
0: 약간 그래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친구를 소개받을 때 이제 그 친구가 청소년 아이들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거기 와서 나한테 간증을 좀 해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20살에 다쳤기 때문에 이제 그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면 고민되는 이 10대 애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친구의 친구를 부탁을 받아서 갔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굉장히 뜨겁게 2, 300명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간증을 하니까 이제 그 아이들의 이제 간증을 몇 번 갔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겨울 방학 때쯤에서 아,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 되게 똑똑한 애들이 있는데 헬라어를 좀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신학하는 애들도 안 돼. 무슨 헬라어로 가르치냐고 했더니 네가 헬라어를 잘하니까 애들 헬라어로 가르쳐서 원어로 성경을 보게 하고 싶대. 그래서 그 가서 헬라어로 가르쳐주고 같이 MT 다니고 막 이렇게 하다가 친해진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대학원 가서 사귀게 된 거죠.
1: 그러니까 헬라어로 던진 거죠, 이렇게. 이렇게 툭, 이렇게. 이렇게 던진 거죠. 뭐.
2: 작업.
1: 애들이 뭘 헬라어로 좋아해.
0: 근데 제가 그때 저희 남편이 외모상이나 성격상에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1: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과 결혼한 사람은 거의 별로 없어요.
0: 거의 근데 그때 제가 그 친구가 막 그 비전 얘기를 막 할 때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쟤는 누구랑 살지 모르겠지만 저 부인은 진짜 고생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이게 이 하나님 따라 사역을 하니까 이게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수가 열정은 좋은데 되게 사는 게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게 제가 될 줄 몰랐죠.
1: 그 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3: 이 프로그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협찬입니다.

0: SBS의 대표 신앙 간증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 내일 후속편이 이어집니다.
1: CBS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용기란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열정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의 말입니다.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의 의담 한방병원 최서형 장로입니다.
1: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은 거의 신 같은 존재였다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교만이나 불순종보다 더 근원 요소가 있다고 했는데 근원 요소를 찾는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죄의 근원을 찾아야 신앙 방향이 바르게 되고 신앙 목표가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신세계를 분석해서 정확한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정신세계의 구도를 살펴보죠. 인간의 정신세계는 지, 정, 의 3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는 지식, 정보, 이론 등을 말하며 뇌중추신경에서 관장합니다. 정은 감정, 느낌 등을 말하며 뇌가 아닌 오장육부의 내장신경에서 관장합니다. 뇌가 관장하는 지는 의식세계를 주도하고 오장육부에서 발현하는 감정은 무의식세계를 주도하는데 지식의 근거에서 행동하는 사람을 이성적 사람이라고 하고 감정이수로 행동하는 사람을 감성적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와 정, 즉 뇌와 몸에 동시에 입력되는 요인이 있는데 바로 경험과 사역과 충격입니다. 그래서 경험이나 사역이 우리의 정신세계를 훨씬 크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이제 살펴볼 텐데요. 지와 정은 서로 합해져서 정신활동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이라는 다음

0: 차원의 정신세계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양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은 지로부터 유래하고 마음은 정에서 형성되는 정신요소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다소 이성적이거나 각종 정보를 바탕으로 형성이 되고 마음은 감정이나 느낌, 직관 등을 바탕으로 형성이 됩니다. 다시 생각과 마음이 합해져서 의지와 결단이라고 하는 최종 정신활동으로 진행을 하는데 중요한 건 결단과 의지 전에 생각과 마음이 영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성령을 선택하면 성령의 행동을 하게 되고 악령을 선택하면 사탄의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영이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마음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정신세계 구도로 불순종한 하와의 행동을 분석해 봅시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할 텐데 뱀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하와의 생각을 떠봅니다. 그러나 하와는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말하면서 따먹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하와의 지와 생각은 바르게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면서 거짓 정보를 줘서 하와의 지와 생각을 변화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하와는 따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먹고 싶은 감정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순간 하와는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 명령을 잊어버리고 감정이 이끄는 대로 따먹고 맙니다. 감정이 하와의 생각과 의지를 변조시키고 따먹는 불순종의 행동을 한 거죠. 이상을 살펴보면 죄악된 감정이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행동을 죄로 이끄는 원인이었던 겁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죄의 그릇으로 타락하게 되죠. 이처럼 죄악된 감정이 불순종과 타락과 교만과 재행위를 유발하는 첫 단추이고 죄의 근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사람입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의담 한방병원 최서영 장로였습니다. CBS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3: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조용히 되돌아보는 시간. 오늘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필그림교회 김형석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4: 여러분, 교회 안에 이단들이 있다는 것은 너무 섬뜩한 얘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진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섬뜩하다거나 우리가 이상하다거나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당연히 있어야

하는 일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한 식구고 한 형제고 한 자매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을 우리의 머리로 높여드리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도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다닐 수 있고요, 교회 안에도 주님과 멀어진 아픈 손가락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은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첫째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탕자의 이야기죠. 탕자 이야기.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허랑방탕하여 멀리서 재산을 다 소비하고 그 다음에 쥐엄 열매를 먹을 때야 비로소 아버지의 집에 찾아온 못난 아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요,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 잃어버린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잃어버린 탕자는 알겠는데 첫 번째 잃어버린 아들이 누구일까요? 또 아들이 나오지 않죠. 첫째 아들이 바로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겁니다. 네, 성경을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생각해 보시면 이 첫째 아들이 집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이 첫째 아들이 몸은 집에 있었으나 마음은 아버지와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맏 아들이 밭에 나갔다가 음악 소리와 춤소리가 들리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온 소린가를 궁금해서 누구를 부르냐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오늘 제 생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축제가 열리나요? 라고 묻지 않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직접 아버지랑 이야기를 하지 않고 누구랑 얘기를 하냐면 종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한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이 중요하고 궁금한 일을요, 아버지에게 직접 묻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를 여러 해 섬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섬기다라는 단어는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자지간의 관계가 사랑과 가족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아들로 산 게 아니라 지금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그의 동생을 향해 이렇게 묻습니다. 15장 3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내 동생이 돌아온다고 하지 않고 나와 거리가 있는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흡사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복동색처럼 대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무언가 끊겨져 있고 무언가 망가져버린 관계 속에 있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떠난 적도 없고 명령을 어긴 적도 없지만 정작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도 알아주지 못했던 이 아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잃어버린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마도 바리새인들을 염두하고 이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십일조를 드린다고 하면서 긍휼과 자비를 잃어버린 사람들, 겉은 깨끗한데 속은 주님과 멀어진 사람들,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온갖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죄인들을 무시하는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요, 오늘 어쩌면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불러져야 할 지칭일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는 은혜롭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속사람은 거듭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의 생활이 익숙해지고요. 예수님을 믿는 게 익숙해졌어요. 그러나 점점 내 마음은 공허하고 나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라고 스스로를 떠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죠? 사람은요 익숙해집니다. 교회 생활도요 익숙해져요. 처음에는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어색했거든요. 근데 말을 하는 것, 찬양을 하는 것, 설교를 듣는 것이 이제는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내 속마음은 주님을 믿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내 입술과 내 태도는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적합해지더라는 것이죠. 저는 사택이라는 공동체에서 생활을 했죠. 그때 참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함께 동고동락하며 같은 설교를 듣고요, 같은 예배를 드리고요, 같이 기도를 하고 같이 노숙인들에게 가서 밥을 줍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은 떠나요.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고 나아갑니다.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가지예요. 그들이 밥을 주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익숙해졌을지 몰라도 그 마음이 거듭나지 못하면 이것이 언젠가는 들통나고 큰일이 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으로 절대 만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첫째 아들이면 어떻게 하냐고요. 교회를 다니지만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을 협박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숨겨진 마음은요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드러날까요? 시험이 찾아올 때 드러납니다. 언제 드러날까요? 유혹이 찾아올 때 그 거짓된 믿음은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별거 아닌 것으로 넘어지더라고요. 제가 사택에 살면서 넘어진 청년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술 한 잔에 넘어가요. 주님을 떠나버려요. 게임 몇 판에 주님을 떠나버릴 때가 있어요. 오늘 첫째 잃어버린 아들은요 언제 그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까? 둘째 아들, 허랑방탕한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동생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도 않았고 환대를 받았고 제일 좋은 옷을 입었고 잔치의 주인공이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며 죄를 용서받는 것을 보면서 참았던 분노가 터져버렸어요. 여러분 잃어버렸던 동생이 돌아오는데 왜 기쁘지 않을까요? 신앙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첫째 아들이 기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는 용서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 적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의 잔치라는 것에 참여해 본 적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아니 점점 그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구원의 전과 후가 분명한 사람들은요 이 용서의 기쁨을 알고요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알고요 그러니까 이 전으로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겐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가 모태신앙이었건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건 상관이 없어요. 적어도 주님이 나를 죄와 사망의 그 단칸방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기억과 은혜의 감각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게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어쩌면 첫째 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왜요? 그 자리가 없다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 자리가 없다면요 기회와 조건만 주어지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붙잡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는요 가짜 믿음은요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심판해서 건져낼 힘이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 쓰신 복음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참 재미난 예화가 나오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어느 한 암 환자를 심방하러 갔습니다. 건강하던 그 모습이 피골이 상접해 있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한 다음에 너무 괴로워 힘들어하는 이 모습을 볼 때 나는 과연 저 아마누아 같은 상황을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이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마누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범사에 아주 걱정이 많은 사람이래요. 그냥 모든 순간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근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같은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오늘같이 여러분들이 표정이 좋지 않으면 근심하고 근심하고 걱정을 해요, 여러분, 제가. 근데 우리 목사님이 걱정하고 근심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맨날 걱정하고 근심했던 사람인데 근데 막상 암이 걸리니까요, 주님께서 제 마음에 평강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셨어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이길 힘을 주님께서 주실 거예요. 누가요? 성도가 목사에게. 목사님이 많은 것을 깨달으셨대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맞아, 진짜 믿음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지. 진짜 믿음은 우리를 이길 수 있게 하지. 진짜 믿음은 유혹 앞에서 넘어질지언정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지. 그럼 문제는 뭘까요? 이 믿음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문제는 뭘까요? 이 믿음이 고장나 버린 겁니다. 그리고 무늬만 남은 거예요. 옛날에는 주님을 사랑했을지 몰라요. 옛날에는 살아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지금은 그것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겉으로는 멀쩡해도요, 망가진 믿음은 결국 터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들을 깨우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요, 오늘 첫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너무나 원하세요. 주님은요, 첫째 아들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너무나 원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첫째 아들을 부르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팀 켈러 목사님의 어느 한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깊은 숲에요, 마녀가 살고 있었대요. 아니, 저 목사가 무슨 설교 시간에 마녀 얘기야.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녀가 살고 있는데 이 마녀는 아주 고약한 취미가 있대요. 그런 숲 한가운데에다가 아주 편안한 시몬스 침대를 갖다 놓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가서 마녀가 저주를 걸어놨는데 그 침대에서 깊이 잠이 들면 돌로 변하는 저주를 걸어놓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여행객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객을 보고 마녀를 돕던 소녀는 사랑에 빠졌어요. 아무튼 여행객도 잘생기고 봐야 돼요. 저 같으면 돌이 됐을 텐데 이 사람은 잘생겨서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녀는 이 남자 여행객이 돌이 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침대 아래에다가 돌을 막 넣어놨어요. 뾰족하고 또 모난 돌들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나뭇가지를 사이사이 껴놓고요. 그리고 엉겅퀴를 잔뜩 침대에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여행객이 그 침대에 눕도록 했어요. 여러분, 잠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누웠는데 자꾸 여기가 찔려요. 아이고, 너무 아파. 봤더니 엉겅퀴예요. 엉겅퀴를 긁어냈어요. 그리고 또 누웠어요. 그러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 아래에 나뭇가지들이 튀어나온 거예요. 아유, 너무 아파. 그 다음엔요, 너무나 많은 자갈과 모래와 돌들이 거기에 껴있는 겁니다. 결국에 그 사람은요,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뜬 눈으로 겨우 밤을 새다가 동이 트기 전에 그 침대를 벗어나 다시 여행지로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소녀에게. 아니, 이렇게 끔찍한 침대에서 나를 자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이렇게 속삭였대요. 당신이 느낀 그 불편함은 편안히 잠들었다면 빠져들었을 끔찍한 비참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내 사랑의 나뭇가지와 돌멩이였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잘생기고 봐야겠다. 그럼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이 예배를요,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뭇가지와 돌멩이로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필그림교회를 오면 조금 불편해요. 우리 필그림교회

교회를 오면 너무 극성 맞아요. 우리 필그림교회를 오면 저 목사는 매일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다시 마음을 회복해라 라는 얘기밖에 안 해요.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알죠,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곤고하고 괴로우셨어요? 삶에 꼬인 것,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쉽게 풀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예배가 불편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래야 우리가 깊이 세상 가운데 잠들지 않고 동이 트기 전에 영원한 나라를 향해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저 영원한 나라를 향해 새벽같이 출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반드시 깨어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첫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요. 둘째 아들은요,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첫째 아들은요, 자기가 주님을 떠났다는 사실조차 잃어버리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불편한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을 해야 돼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첫째 아들이 하지 못했던 건 회개예요. 왜냐하면요, 자신이 회개할 것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요. 나는 명령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나는 불순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그렇기에 주님과 그 마음이 멀어졌다라는 것. 요즘 유튜브를 보면서 어느 목사님들이, 주로 젊은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을 죄로, 심판으로 겁주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가스라이팅해서 교회 다니게 하지 마세요. 청년들을 교회에다 그렇게 묶어두려고 하지 마세요. 듣고요, 죄송해요 여러분, 열불이 나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을 협박할 마음 조금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정죄할 마음 조금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게 그분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앞에 서실 준비가 되었나요? 제 사랑하는 성도들, 그 사람들은 그저 떠들고 마는 성도들이지만 제 마음에 밤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그 마음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을요, 주님 앞에 서게 할 준비하는 게 그게 예배 아니에요? 그게 목사가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여러분, 첫째 아들이 범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죄가 없는 줄 알아요. 회개할 것이 없는 줄 알아요. 요즘 세대의 특징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죄라는 단어를 가리키는 단어가 33가지가 나온대요. 요즘 들어 영국의 그 옥스퍼드 주니어 사전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편찬하는 단체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죄라는 단어를 지워버리자라는 의견이 있었대요. 죄를 실수라고 하자, 죄를 안타까운 선택이라고 하자, 죄를 중독 혹은 병 아니면 이해해야 할 것 혹은 연약함이라고 부르자라고 얘기를 해서 파장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흐름이요,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죄를 죄라 부르지 않으면 죄가 없어집니까? 여러분, 죄가 없어지면요, 애통이 없고요, 애통이 없으면 고백이 없고요,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라는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죄라는 단어를 치워버렸습니다. 첫째 아들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지워버렸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겼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몽독에서 죄를 지우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둘째 아들들과 같이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5장 28절의 말씀을 주세요.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와서 자꾸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들어가자. 우리 같이 들어가자. 우리 같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자리예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감격을 주시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몸도 오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시간을 내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

0: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저 말씀이 해당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멀어진 쪽은 언제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늘 그 관계를 허무시고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기독교 대한감리회 필그림교회 김형성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그림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CBS 마음 나눌 친구가 필요한가요? CBS 라디오 레인보우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4: 당연하죠.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M 캠프 김은영입니다.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명언을 남겼죠. 하지만 요즘은 내가 생각하기보다 AI에게 모든 것을 묻는 이 시대에 나는 검색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로 바뀌고 있는 듯해요. 카이스트의 정재민 교수는 언젠가 검색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인다면 인간의 사고는 멈추고 우리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만든 인지적 편안함이 오히려 인지적 무력감을 주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잘 지키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부른 그대여 영원한 거 생각해봐요. CCM 캠프의 오랜 캐치프레이즈가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인데 영원한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생각을 너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참을 고민해서 스스로 풀어내는 깊은 만족감. 요즘에는 그것을 단 1초 만에 얻는 즉각적 해답이 대체하는 시대가 아닌가 싶은데요. 기술을 거부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회복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꿈이 있는 자유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들으셨고요. 그 전에 동방현주 체코 프라하 오케스트라 나의 모든 생각 다스리시는 주 전해드렸습니다. 아, 오늘 정말 더웠죠. 서울도 거의 36도, 37도 이렇게 체감은 40도 정도 되는 것처럼 무덥게 습하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계신 곳은 어떠셨나요? 잘 버틸만 하셨나요? 금요일이라 조금은 마음 가볍게 이 무더위도 잘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송미영 집사님이 무더위로 잠 못 드는 저녁 주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기 위해 인사드린다고 브라운워십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써주셨는데 오늘 함께합니다. 또 익투스의 아무것도 염려 말고 유리정은님께서 남겨주셨는데 이렇게 두 곡 듣고 오늘 CCM 잉글리시 있는 날이에요. 오늘도 영어 공부하시죠. 어제도 공부하시고 오늘도 공부하는 시간 마련합니다.

0: CCM으로 영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CCM 잉글리시 시간인데요. 자, 금요일에 우리에게 큰 웃음을 주시는 1000번째 정성원 목사님. 자, 어서 오세요.
1: I'm here. I'm here. I'm here for you.
0: Look at me. Look at me.
1: I'm here. Oh, so sweet. 안녕하세요.
0: 이렇게, 네, 이렇게 접근하는 CCM 잉글리시입니다. 야, 목사님 벌써 7월이 와 다가고 있어요.
1: 아, 그러게요.
0: 7월 24일입니다.
1: 아, 여름도 뭐 한 달만 남은 거나 마찬가지. 근데 네. 요새 한국은 여름이 거의 9월까지 지속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네, 올해는 어쩔지 모르지만.
0: 모두들 이제 네. 무더위도 이렇게 네. 큰 웃음으로 네. 건강하게 네. 이겨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네. CCM 잉글리시에서 어떤 곡 우리에게 좀 그동안은 친숙한 곡들을 좀 소개를 해 주셔서 네. 네, 편하게 들었거든요.
1: 그렇죠.
0: 네, 너무 어렵진 않다. 이 정도면 나도 내가 CCM 잉글리시 정도는 따라갈 수 있겠다. 이런 네. 정도의 네. 쉬운 곡을 선곡을 해주셨어요.
1: 중학교 정도의 영어
0: 오늘도
1: 표현이.
0: 기대하겠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 오늘은 가장 좀 쉬운 가사인데
0: 그래요. 네.
1: 근데 노래는 아마 아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좀 궁금하긴 합니다.
0: 어떤 곡이죠?
1: I will be here for you. 마이클
0: 더블스.
1: 예, 아시죠? 네.
0: 다행히 아는 곡을 가지고 오셨어요.
1: 뭐 이제 저희 같은 세대들한테는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정말 약간 뭐 연예인처럼 되게 좋아했던
0: 맞아요.
1: CCM 가수.
0: 생겼잖아요.
1: 잘생기고 노래도 너무 잘하고
0: 맞아요. 굉장히 감미로운 곡.
1: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세련된 곡들을 이렇게 CCM으로
0: 그 당시에 보면은 CCM 네. 가수들이 약간 좀 더 대중적이고
1: 맞아요.
0: 예. 에이미 그랜트도 굉장히 미인이지만 그런 예. 대중적인 곡을
1: 맞아요.
0: 불렀었고 스티븐 커티스 채프만도
1: 맞아요.
0: 솔직히
1: 맞아요.
0: 비슷한 곡을 그쵸. 좀 예. 해서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1: 맞아요.
0: 뭔가 그냥 일반 팝 같은데 이렇게 해서 대중적으로 CCM이 더 많이 파고들었던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1: 맞습니다.
0: 그 중에 대표 선수라고 할 수
1: 마이클
0: 있는
1: 마이클 더블스죠. 네. 그래서 네. 우리 저도 이제 CCM 뭐 가수라고 하면 하겠지만 그 뭔가 좀 진짜 크리스천 컨템포러리 뮤직에 가까운 곡이
0: 그렇죠.
1: 이 곡이거든요. 이제 네. 뭐 주님과 뭐 이런 그런 성경적인 억구들이 안 들어가면서
0: 네.
1: 사실은 약간 형상화하여 유, 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0: 그렇죠.
1: 예, 그렇게 풀어낸 곡이기도 합니다.
0: 네,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1: 네.
0: 많은 CCM 중에서도
1: 네네네.
0: 약간 주님,
1: 네.
0: 예수님, 하나님 이런 표현 쓰지 않았는데 이곡 네. CCM입니다라고 소개해드릴 네. 수 있는 곡들이
1: 있었죠,
0: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1: 아마 이 노래하고 제일 그 흡사하게 닮아있는 게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0: 그렇죠.
1: 약간 네, 우리 조화문 네. 네, 목사님이랑
0: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1: 그렇죠.
0: CCM으로 저희가
1: 사실은.
0: 소개를 해드릴 수 있어요.
1: 근데 뭐 가요 톱10에서도 1위를
0: 그렇죠.
1: 했었으니까
0: 맞습니다.
1: 네, 그래서 좀 많은 좋은 영향을 끼친 노래가 이 곡이 아닌가라는
0: 네,
1: 생각이
0: 네, 듭니다. 네. 굉장히 가사가
1: 네.
0: 나는 너 옆에
1: 네.
0: 있을 거다 예. 이런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네, 그래서 I'm here.
0: Look at me. 나 왔어. 날
1: yes,
0: 봐.
1: Yes.
0: 자, 한 줄 한 줄 좀 봐주시죠.
1: 네 한번 볼게요. When you

0: feel the sunlight fade into the cold night. 이런 말 참 재밌네. 햇살을 느낄 때 네가 차가운 밤 속으로 fade into 사라져갈 때 오늘 드릴 그 표현이고요. Don't know where to turn. I don't know when to turn. 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나는 모르겠어요 라고 반복해서 얘기했고요. And all the dreams you're dreaming seem to lose their meaning. 예. 그리고 당신이 꾸는 모든 꿈들은 의미를 잃어버린 것 그런 같은 때에 Let me in your world, baby. Let me in your world. 당신의 세상으로 나를 들여보내주세요. 가게 해주세요. 있게 해주세요. All you need is someone you can hold. 당신에게 필요한 건 안아줄 누군가이고 Don't be sad. You're not alone. Yeah, you're not alone. 그렇게 하네. 슬퍼하지 마세요.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I will be here for you somewhere in the night. Somewhere in the night. 내가 당신 곁에 있을게요. 어딘가. 언제 어딘가. 밤중에. I shine a light for you somewhere in the night. Yeah, 당신을 위해 빛을 비춰줄게요. 어딘가 밤중에. I'll be standing by. 내가 거기 곁에 있을게요. 내가 당신 곁에 있을게요. I will be here for you. 예. 2절은 In this world of strangers, 낯선 사람들로 strangers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of cold and friendly faces, 차가운 얼굴과 다정한 얼굴들로 또 가득 쌓여있는 세상에서 someone you can trust, 당신이 믿을 수 있는 누군가 Oh, there's someone you can trust, 당신이 믿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I will be your shelter. 내가 당신의 안식처가 되어줄게. I'll give you my shoulder. 내 어깨를 빌려줄게요. Just reach out for my love. 내 사랑을 향해 손을 내밀어줘. Reach out for my love. 사랑을 위해서 손을 내밀어주세요. Call my name and I will, my heart will hear.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내 마음이 들을 거고요. I'll be there. There's nothing to fear. 예, 내가 거기 있을게요.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후렴이 반복됩니다. I will be here for you.
1: 네. 참 사람들은 네. 생각해보면은 너는 네. 혼자가 아니다. 네. 내가 너의 옆에 있을 것이다. 라는 네. 이런 가사에 굉장히 많이 위로를 받잖아요. 뭐 최근에도 뭐 예라머시 곡도 그렇고 보면은 그런 위로의 가사들이 네. 팝에도 그렇고
0: 그쵸.
1: 뭐 우리 CCM에도 그렇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위로의 말을 그쵸. 해주시는 것 같은.
1: 너무 다정하게 네네. 마치 내 친구처럼 그쵸. 부모처럼 네. 너무 가까운 사람이 네. 얘기하듯이 이렇게 쓰여진 네. 가사이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더 많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곡이지 않나. 네.
0: 진짜 찐지 CCM이라고 저는 생각이
1: 맞습니다. 듭니다. 네.
0: 예. 그리고 여기 표현 중에서 하나 이제 말씀드린 fade into라는 말을 네. 하고 싶었거든요. 이제 사라져간다는 이제 fade out 뭐 이런 말 하잖아요.
1: 그렇죠. 저희가 네. 그 음악을 올렸다가 DJ들도 네. 살짝 맨 마지막에 내릴 때 fade
0: 맞아요.
1: out이라고 하거든요.
0: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여기서는 fade into 예. 네. 차가운 밤 속으로 사라져간다 할 때 fade into라는 말을 쓴다라는 거. 그게 좀 여기서 좀, 예, 좀 저한테는 눈에 탁 와닿았던 그런 표현이고요. 한 가지 더 이제 하려면 이제 이거죠. 예, nothing to fear. 예. 그니까 두려워할 게 전혀 없어. 뭐, do not be afraid라는 말은 약간 좀 직설적인 말이라고 네. 한다고 한다면.
1: 겁먹지 마, 이렇게 하는 거.
0: 예, 근데 그것보다도 이제 영어라는 표현은 항상 뭐, nothing. 예, 뭐, no one.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앞에를 그렇게 써서 그 뒤에는 부정적인 단어를 쓰지 않고 앞에, 부정적인 건 앞에다 이렇게 몰아줘서. 예, there's nothing to fear. 예, 두려워할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것, 예, 그런 표현, 쓰지만 뭐, nothing to, 뭐가 있을까요?
1: Nothing impossible.
0: Nothing. Yes.
1: 불가능한.
0: 뭐 그러네. 그러네. 맞습니다. 그런 식.
1: 그런 식으로 많이 쓰죠. 정말
0: 네,
1: nothing이라는
0: 거 참 많이 써서.
1: 맞아요.
0: 예, 뭐 무엇이든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할 때
1: 네.
0: 그 쓰는 표현을 오늘 두 개를 짚어. 드립니다.
1: 네. 자, 오늘도 CCM English 이렇게 또 재미나게 들어봤습니다. 이런 말랑말랑한 해외 CCM도 예. 굉장히 오래전에 발표가 됐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죠. 예. 지금도 만들어지고 예. 지금도 사랑받는 곡들이 있습니다. 이런 곡이 바로 Contemporary
0: 네.
1: Christian Music
0: 네.
1: CCM입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1000번째 정성욱 선생님 함께 하셨고요.
0: 네.
1: 벌써 이제

오늘처럼 무더운 날에는 미셸 툼스의 목소리가 조금 시원하게 이런 화음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힐링 워터스 그리고 마이클 W. 스미스의 I will be here for you 오늘 CCM 잉글리시 통해서 가사 묵상해봤습니다. 예소랑지기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축복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임을 요즘 부쩍 느끼게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나를 채우는 기쁨이니까요. 축복의 통로 들으며 나눠보아요 하셔서 CBS 워시 콘서트 치유 축복의 통로 준비하고 있어요. 풀꽃님도 이 시간에

캠프 함께 할수 있네요. 지인 권사님께서 옥수수 한 접 무려 100개잖아요. 맛있게 쪄서 아이들과 나눠 먹으라고 가져오셨네요. 이 한밤중에 너무 감동이죠. 저도 흘려보내야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나눔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정말 옥수수 진짜 맛있어요. 풍년이에요. 예, 똥지혜님께서 내일은 아내 최지혜 집사의 생일입니다. 요즘 바쁜 프로젝트로 인해 계속 야근하고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까지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식사도 같이 못할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온 맘 다해 축하하고 당신이 있어 참 다행이고 삶 속에 하나님과 남편 사랑이 가득할 거라고 전해주세요. 러빔에 가득할 거야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부제가 생일 축하해잖아요. 생일 축하곡으로 러빔 가득할 거야도 저희 전해드릴게요. 똥째님 아내 최지혜 집사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하나 줘서 고마워. 정말 축하해. 러빔 가득할 거야. 그리고 CBS 워시 콘서트 치유 축복의 통로 전해드렸습니다. 마징가 Z님이 와우 생방이네요 하셔서 아 오늘 생방 티를 안 냈군요. 10시 54분 24초 25초 지나고 있습니다. 조쌤님 김은영의 축복송 때부터 즐겨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CCN 캠프 하셨고 코람데오님 금요 은사집회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듣게 되니 좋아요 하셨습니다. 저도요. 저도 좋아요. 자, 1부 끝곡은 제키리님 신청하셨어요. 시편 139편 데이어스 라이브 워십 함께 하시고요. 2부에서 뵐게요.

0: CBS
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3: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5: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9: 규개 뉴스입니다. 학교 건립을 둘러싼 주민 반대 등에 부딪혀 여러 지역을 떠돌아야 했던 북한 이탈 청소년 대안학교 여명학교가 민관 협력을 통해 마침내 안정적인 새 보금자리를 찾게 됐습니다. 여명학교는 오늘 서울시 교육청과 통일부, 현대자동차그룹과 교사 건립 업무 협약을 맺고 임시로 사용 중이던 서울 강서구 옛 염강초 부지에 새 교사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새 교사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총 160억 원이 투입되며 현대차그룹이 60억 원, 여명학교 측이 100억 원을 부담합니다. 완공된 건물은 서울시 교육청에 기부 체납될 예정입니다. 예장통합 군종목사 임관 저녁 감사 예배가 오늘 서울 종로구 세문안교회 세문안홀에서 열렸습니다. 예장통합 군선교 후원회장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는 현실 너머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자며 군종목사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육군 군종목사단장 김택조 목사는 군종목사들에 대한 관심과 기도에 감사드린다며 변화하는 군선교 현장에서 더 세심하게 장병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장통합 군종목사 임관 축하 저녁 감사 예배에는 5명의 전역 군종목사, 6명의 임관 군종목사가 참석했으며 동료 선후배 군종목사들과 총회 군선교회 관계자들이 군종목사들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강진이 한 달을 넘긴 가운데 교회와 기독 NGO들의 구호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굿네이버스는 지난 한 달 동안 현지 파트너 기관과 협력해 피해 지역 이재민 6,500여 가구에 식량과 생필품, 위생키트 등 긴급

0: 구호 물품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은 재난 상황에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이재민 등 재난 취약계층이 구호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나섰습니다. 구세군 한국공국은 국제구세군과 협력해 긴급 구호와 함께 모금 활동을 전개하며 피해 주민들의 심리적 회복과 일상 복귀를 돕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와 고신대학교가 차세대 기독문화예술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문화사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양 기관은 지난 21일 고신대학교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기독 뮤지컬 분야의 전문 교육과정 개설을 비롯한 다각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인턴십 등 현장 실습과 채용 연계를 지원하고 공동 프로젝트 진행과 시설 공유 등 실질적인 산학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독인지오 한국 헤비타트와 가수 현이 광복 81주년을 앞두고 백인 논스톱 815km 릴레이 런을 진행했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지원 사업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100명의 러너가 72시간 동안 쉬지 않고 8.15km씩 이어달려 총 815km를 완주했습니다. 교계 뉴스 송주열이었습니다.
1: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3: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엘트리오 대호의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쿠안 그란데 SL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좀 다양한 곡들도 선곡을 해보고 있습니다. CCN 캠프 2부에서도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 만나볼게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힘차게

온 기장이 찬양 선교단의 온 땅이여 우리 주의 성령이 그리고 어게인 1907 워십팀의 지영이 함께한 그리스도의 계절 지영 씨가 함께했습니다. 뉴 리더 이어봤는데요. 푸하님 내적 댄스 중입니다. 왜 내적으로 하셨어요? 외적 댄스 하셔도 되잖아요. 여행지기님께서 2부 방송까지 듣는 거 도전해봅니다 하셔서 제가 2부에 이렇게 좀 신나는 찬양으로 잠을 깨워드리려고 2부 끝까지 들으시라고 예 춤춘 레이니들 많이들 보내주셨어요. 전민희 님도 금요 기도회 다녀온 후 출석 체크하며 남은 시간 함께 할게요. 내일은 아시죠? 가능하면 천곡 올려봅니다 하셨는데 준비했어요. 오늘은 패션 코리아 내일은 아시죠? 라이브 워십으로 준희빈 님 하루

잘 보내게 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꽤 무더웠네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땀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아유 이렇게 땀 많이 흘리고 살 조금 빠지면 아우 요즘 살이 좀 붙어서 다이어트를 아유 뱃살만 좀 어떻게 좀 아유 운동도 좀 하고 아유, 이런 저런 생각이 많은데 무더운 날씨에는 조금만 운동해도 땀이 많이 나니까 오늘도 열심히 걸으면서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 계시죠. 또 신혜숙님 땀 뻘뻘 흘리며 옷 정리하셨는데 아유 귀한 열매를 받으셨네요. 오전에 복지관에서 며칠 동안 정리한 의류 10봉지나 가져갔는데 기부금 영수증 57만 원이나 끊어주네요. 대단하지 않나요 하셨는데 정말 대단하네요. 그러면 그 연말정산이나 뭐 이럴 때 이런 기부금 영수증 57만 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한 번도 해보지 못해서 안 돼. 복지관 그리고 여러 가지로 자기가 쓰지 않는 물품 기부하는 거 너무 훌륭한 일인 것 같아요. 위러브의 당신의 날에 신청하셨는데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먼저 패션코리아 내 이름 아시죠?

김대환의 은혜 아니면 여행지기님께서 금요예배 때 이찬양 부르면서 울었네요 하셔서 어우 큰 은혜의 눈물까지 찬양 전해드렸어요. 위러브 당신의 날에 그리고 내 이름 아시죠는 패션코리아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축복받은 희정님 빨래 후딱 널고 오는 중 밤늦게까지 살림하시느라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단 한 사람님께서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은혜 나의 안에 거하라 너는 꽃이다 써주셨는데 오늘은 나의 안에 거하라 류수영 찬양 준비하고 있어요. 블루레이님 오랜만에 인사 남깁니다. 차를 운전하다가 정말 큰일 날 수 있었던 상황을 겪은 하루를 보냈지만 아무 일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가고 있어요. 감사라는 찬양 조심스럽게 듣고 싶은데 신청곡 가능할까요? 하셔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류수영의 목소리를 함께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정말 노래 잘하는 가수들이 함께한 목소리로 부른 시편 12편 해 달라고 김조한, 류세라, 류지광, 박지헌, 범키, 에일리, 이미셸이 함께한 곡, 그리고 아이빅밴드의 감사, 류수영, 나의 아내, 거하라 전해드렸어요. 끝곡은 카티나스의 마이 트리뷰트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일주일 모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잘 버티셨어요. 주말 주일 잘 쉬셔요. 자,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세요.

0: CBS
1: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5: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바다가 점점 가까워지면 바닷가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맡을 수 있는 냄새가 납니다. 소금기가 섞인 그 바다 냄새. 아직 바다가 보이지 않는데도 마음은 벌써 설레죠. 바다에는 시각과 후각 외에도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것들이 많죠. 모래사장을 밟을 때, 갯벌을 만질 때, 바닷물로 뛰어들 때 우리 마음은 순수하게 행복해집니다. 매미소리가 커지고 더워서 그런지 오늘따라 그 바다 내음, 시원한 바다의 촉감이 더 그리워집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저는 친할머니 댁이 바닷가라 방학 때마다 갔었거든요. 그 바닷가 쪽에 해수욕장을 갈 때면 아직 고개를 하나 더 넘어야 하는데도 바다 냄새가 나는 순간 발걸음이 빨라지고 설레고 그렇더라고요. 이번 여름에는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는지요? 오늘도 덥겠다 싶으니까 자꾸 머릿속에는 그 시원한 바다가 펼쳐집니다. 첫 곡으로 Will of 앨범에서 바다로 가자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 할게요. 에스프레소님께서 어제 이 곡을 플라이트의 곡을 들으셨는데 이 곡도 한번 듣고 싶어서 신청해 봅니다 하셨어요. 바람잡이를 신청하셨습니다. 이게 어쿠어스틱 버전도 있고 그냥 버전도 있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아닌 버전이 좀 더 오늘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예, 좋거든요. 그래서 들려드리려고 걸어놨습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콜라이트 앨범에서 때라는 곡은 여러분께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 바람잡이 이어서 유효림이 부른 오 해피데이였습니다. 저 그 바다 냄새 좋아요. 바다 가고프네요. 여름 끝자락에 갈까 합니다. 이병희님, 오늘 유난히 바다 가보고 싶다는 생각 새벽부터 했거든요. 파도 소리 그립고 바닷가 모래도 밟고 싶고요. 폴라리스님. 그러니까요. 여기는 완도입니다. 놀러 오세요. 국내 최초 친환경 해수욕장, 완도 명사십리 해수욕장이 있는 건강한 완도 바다로요. 예술랑지기님이, 완도 좋아요. 진짜 좋아요. 올 여름에 바다로 간다면 완도로 고. 홍순간에 나무 걸어놨습니다. 이 곡 일단 먼저 듣고요. 예, 사연 함께 나눌까요?

차희님은 바닷가에서 태어나고 자라셨대요. 그러면 바다와 관련된 좋은 추억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얘기들도 많고 스토리가 있는. 예, 차희님의 신청곡 홍순관의 나무 들었고요. 이어서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장윤영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왼손 공기 다리님, 무릎관절 수술하고 퇴원하셨죠? 지난 수요일에 퇴원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3일째 되는 겁니다. 두 딸과 남편 각각 일 나가고요. 오롯이 혼자 있는데 병실에서 숨죽여 울며 듣던 마커스 기꺼이 죽게 들려주시겠어요? 네, 들려드려야죠. 요나단의 고백이라는 부제가 붙은 곡인데요. 오늘은 우시면 안 돼요. 회복 잘 되고 있으니까 감사함으로 기쁘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기꺼이 줄게. 마커스 워십 앨범에서 들었고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예람 워십 앨범에서 함께했습니다. 요셉의 꿈님은 부산 출장 중이시죠? 오늘도 주 안에서 형통한 하루로 보내시고요. 로로님, 쨍한 햇살에 맴맴 매미 소리가 반갑습니다. 장마 끝, 진짜 여름이 오나요? 그쵸? 매미 소리가 들려야 야 이제 진짜 여름이구나 싶죠. 추억님의 신청곡 이어집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김명식이 부릅니다.

놀러 오세요 하는 그 얘기에 너무 정감이 갔다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굳게 붙들며 담대히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많은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로 모일 때 그곳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신청합니다 하셔서 조수아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그 완도 얘기를 하시니까 1172번님이 아유 바다도 좋지만 계곡은 어때요? 바다보단 계곡이죠. 구례 산동마을 쪽입니다 하고 사진 보내셨는데 그 바위 사이로 시원한 물이 흐르는 게 아 여기도 가고 싶네요. 멜리사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들으시면서 작년 특별 새벽기도 때 고3 엄마들과 함께 찬양했던 곡입니다. 그 아들이 두 번째 수능 공부하고 있는데요. 주님의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 여름 잘 견뎌주길 기도합니다. 아멘. 분명히 양분이 되는 이 시간이 되리라 믿고요. 이 여름의 수고와 땀이 좋은 결실을 맺어서 연말에 또 활짝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리라 믿습니다. 9858번님, 운전하면서 계속 듣다가 신호대기 받으면서 문자 남기는데요. 오늘도 마음의 평안을 선물해주는 당양로의 찬양들 힘이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1부 끝곡 예수 전도단 앨범에 있는 Here I am to worship, 빛 대신 주 들려드리고요.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

명가님의 신청곡 주의 길을 걷다 지친 그대여 최인혁 오세광이 함께한 곡이었고요. 하늘영광님께서 예술왕지기님의 완도 얘기

0: CBS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0: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잉글사이드 앨범에서 그 길 따라라는 곡을 김명수님과 같이 들었고요. 블루딱딱우리님의 신청곡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와 연속곡으로 들었는데요. 해나리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고요. 오늘의 은혜를 감사와 기대로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아멘. 유니스님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다윗 영화 혼자 보러 가는 길입니다. 다윗은 혼자 봐도 될 것 같아요. 왠지. 하늘바라기님. 그러고 보니까 저도 주말에 특별한 계획 없는데 다윗을 좀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에베네셀님 시원한 찬양으로 위로받고 쉼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맛집 당양도 함께해요. 고맙습니다. 마음의 합한자님은 어제 산부인과 가서 우리 보배, 태명입니다. 보배 보고 왔는데 요만해요. 3cm도 안 되는데 팔, 다리 흔들면서 놀고 있더라고요. 아유, 건강하게 잘 크고 있네요. 셋째다 보니까 더 긴장은 되는데요.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지켜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박종수님의 신청곡 이어서 듣습니다. 인내, 한이가 부릅니다.

한이가 부른 인내였습니다. 어제 혹시 사연 기억하시는지요? 거의 끝날 때쯤에 소개를 했었는데요. 범사의 감사님께서 8월 초에 특별 새벽기도 가족 숙송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고1, 그러니까 둘째 아드님과 아버님이 투덜투덜 돼서 정말 무사히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 이 특송이 마쳐질 수 있길 기도 중이십니다. 그래도 큰아드님이 좀 든든한 옆에서 든든한 기도 동역자가 되지 않나 싶은데 맞죠? 하나가 되고 그 하나가 됨에 귀한 찬양이 주님께 전달되고 또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감동이 되는 특별 찬송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 위에 감사로 결정을 하신 건가요? 이 곡으로 들려드리려고요. 민호기, 지선, 고정민이 부릅니다. 감사 위에 감사.

이인기 집사님께서 다음 주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중고등부에서 초청해서 태국 아이들과 같이 연합 수련회 합니다. 장소는 완도 청해진 교회인데요. 수련회 잘 준비해서 안전하게 무사히 마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시면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신청하신 곡 신영수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풀꽃님께서 어이구 공사 중이시네요. 이 더운데 다용도실 화장실 공사하느라 또 습한 장마에 더운 날씨까지 마음은 무겁지만 당향로의 찬양과 함께 잠시 쉬어갑니다. 마이 리바이벌 로렌데이그레고 언젠가 들려주셨는데 참 좋았거든요. 신청해봅니다 하셨어요. 풀꽃님도 신청하셨고 복의 근원님도 저도요. 저도 한 표. 네. 마이 리바이벌 걸어놨습니다. 나는 지치지 않고 달릴 거예요.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겁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약속에 기대겠습니다. 라는 마이 리바이벌.

로렌데이글의 곡을 진짜 오랜만에 들었어요. My Revival, 오은의 작은 손의 기도는 아름다운 한대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아, 제주도 가족여행 좋죠. 강아지도 함께 가는군요. 와. 폴라리스님도 저도 한 표요 하셨었군요. 로렌데이글의 곡. 제키리님이 몽골 단기 선교팀 교회에 몽골 단기 선교팀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간다고 하셨거든요. 이번 주일에 출발인가요? 27일부터라고 하셨는데 그 제키리님의 여동생분이 몽골에 선교사 사역하시다가 이번에 현지 가이드로 함께 하신대요. 그곳에 주님의 믿음의 씨앗이 잘 뿌려지길, 그리고 가는 우리 선교팀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게, 가는 사람 또 말씀을 듣는 사람 모두 은혜 가운데 그 시간이 잘 채워지길, 예, 여러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소량님의 신청곡 팀룩 워십이 부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물들어 들었습니다. 이 곡은 나요한의 목소리였고요. 만나 워십 앨범에서 준희빈님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물들고 단양로에 물듭니다. 아멘. 축하해 주세요. 우리 아들 해군 병장 박건일 병장 오늘 제대했습니다. 너무 수고 많았고 애썼고 많은 분들의 기도로 이렇게 안전하게 건강하게 제대함에 축하를 드립니다. 31절님도 함께 하셨고요. 커피향기님 날이 개서 햇빛도 살짝 보이고 외출하기에 좋은 날인데 살짝 덥지 않나요? 괜찮을까요? 아이자야 61의 빛으로 비추시네. 이 곡 오늘 끝곡으로 준비해 놓겠습니다. 1667번님이 헝가리 MK 친구들에게 줄 책갈피 연필꽂이 완성. 하나님 사랑의 꽃향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만들면서 행복했는데 완성품을 보니까 마음이 벅찬 거 있죠. 100개를 만드셨대요. 너무 예뻐서 받는 사람이 정말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또 이 정성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남편분이 칭찬하실 만합니다. 5707번님, 오늘은 지난번 돌아온 정원이와 재원이, 주원이 세 자매가 여름 수련회 갑니다. 큰아이는 일정 때문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지만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어지는 수련회에 함께 참여하거든요. 오늘 재원이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소망합니다.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만나주셔서 여러 가지 힘든 일 가운데 회복시켜주시고 비전을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재원이가 주의 뜻 안에서 잘 그 뜻을 세우고 그 길을 걸어가길 소망하고요. 재원아, 정원아, 주원아, 즐겁고 기쁘고 귀한 시간 되길 엄마가 축복하고 기도할게. 이끌어주시는 청소년부 담당 목사님, 선생님들, 또 도움 주시는 청년 선생님들 너무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아멘. 이 어머니의 기도가 전달되고 또 이루어지리라 믿고요. 재원이, 정원이, 주원이, 엄마 이렇게 은혜 받았어. 큰 소리로 얘기할 그 모든 것들을 기대합니다. 자작나무님도 오늘 함께해 주셨어요. 영남노회 수련회도 있나 봐요. 예. 수평기님도 임마누엘 교

교회에서 열리는 연합 여름 성경학교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저희 교회 매일 식사하는데 주방에서 수고하시는 부교육자님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그리고 매번 주일마다 귀한 손길 보태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또 주에 주시는 축복 함께 기원하며 바라며 아이자야 61 빛으로 비추시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불러주시고요. 생방송으로는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입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자 피더스톤은 1846년 캐나다 퀘벡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피더스톤은 몬트리올에 있는 성 제인스 감리교회 교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가 27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이 찬송은 주님의 십자가 구속에 사랑을 흠뻑 받은 성도의 진한 사랑 고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세 번이나 강조해서 물으셨는데요. 인간의 사랑이 아닌 아가페 사랑을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이 요한복음 말씀을 성경적인 배경으로 한 찬송입니다. 죄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은 친구나 스승 혹은 부모의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숭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위해 주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죽기까지 주를 사랑함이 마땅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찬송.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입니다.

0: S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0: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안에 영성을 깨우는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프의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K-POP for Planet. 대대손손 K-POP을 즐길 수 있는 지구를 꿈꾸며 K-POP 팬들이 만든 기후 캠페인 플랫폼인데요. 캠페이너 이다연 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K-POP의 찐 팬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팬사인회를 너무 가고 싶어서 정말 수십 장의 앨범을 응모한 적이 있어요. 이 아이돌 팬사인회를 가려면 앨범을 일단 똑같은 거라도 무작정 많이 사서 그 확률을 높여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팬사인회에서는 결국 떨어졌고 그 남은 앨범들을 보면서 아, 이 쓰레기들만 남았구나. 이제 난 어떡하지?
0: 그래서 시작한 일이 K-POP for Planet입니다. 올해 캠페인은 저탄소 공연입니다.
1: 공연을 더 깨끗한 에너지로 운영하고 이동은 더 친환경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은 줄여 공연의 즐거움은 그대로 탄소는 더 적게 만들자는 캠페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콜드플레이나 빌리 아이리시 같은 경우는 너무 잘하고 있어서 팬들 이제 무대 위에서 방방 뛰는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지속 가능하게 공연을 운영하기도 하고
0: 전국의 콘서트, 축제, 공연이 친환경 에너지로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꿈꿔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우리가 온갖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를 풍성히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역시 온갖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우리의 위로도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FM 98.1MHz, AM 803

0: 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0: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Jericho.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온 지 벌써 6일.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성 주위를 아무 말 없이 6일 동안 돌기만 했다. 7일이 되는 오늘 마지막으로 그들은 성을 일곱 바퀴를 돌고 모든 지파들은 성 주위에 둘러 섰는데 여리고 성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침묵이 흐르고 이제 여호와의 뜻에 따라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명하니 모든 제사장들은 양강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외쳐 가로되 여호와가 이 성을 우리에게 붙이셨다.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우나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불빛으로 부름받아 살 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그 모든 순간이 잔치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연 많은 마음들 눈물로 만나셨고 자식 잃은 장례 행렬마저도 살아남의 잔치로 변화시키신 예수,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이제 삶의 구석구석을 또다시 잔치로 만들어내야 할 책임을 받아왔습니다. 비록 오해와 이기심, 갈등과 빼앗김, 서러움과 외로움이 가득한 시대를 살지만 우리의 모든 만남을 통해 하늘의 바람이 가득한 이 잔치는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그 여정을 걷다 혹 실패와 쓰러짐, 약함, 가난함을 경험할지라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이 약함을 들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때마다 우리 삶의 동행자요 친구가 되어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초막이든 궁궐이든 우리의 시간은 이미 잔치의 한복판인 겁니다. 네, 우리 삶은 이미 잔치입니다. 살려내는 잔치요, 먹여내는 잔치요, 함께 웃는 잔치요, 기어코 고통받고 서러운 친구들의 신음소리가 해방의 함성이 되고야만은 그런 잔치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펼쳐갈 이 잔치를 통해 약한 자들과 낮은 자들이 그만 울어도 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흘려온 그 눈물방울들이 언젠가 오선지 음표가 되어서 갈릴리의 친구들도 우리와 함께 노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아주신 대로 안아주고 먹여주신 대로 먹여가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 그 잔치를 통해 새 내일을 열어가는 우리 되길 구하며 이제 이 노래로 함께 다짐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들에 핀 무명초도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푸르러 땅과 더불어 하나님께 순응하건만 나는 향도 없는 내놓을 것도 없는 빈손 빈 몸입니다. 나는 진정 부끄러운 사람, 목마른 사람입니다. 나는 늘 목이 말라 내 하나님의 강에서만 살기를 바라는 사람. 그 강물 속에 양식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 내 하나님은 진리의 강, 거짓 없이 흐르는 풍요의 강, 잃어버린 나의 겸손을 비추는 거울의 강, 무뎌진 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말씀의 강, 내 하나님은 끝도 없는 큰 강, 내 하나님은 하늘을 그림 그리는 강,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2: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1: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7월 25일 토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계획하고 그 깊으신 뜻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내 생각,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조급함보다는 기다림을, 두려움보다는 소망을 선택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소서. 말보다 삶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작은 일에도 감당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맡겨진 일마다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감당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때를 따라 만물을 돌보시는 하나님,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장맛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더위와 습한 날씨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소서. 어르신들과 연약한 이웃들이 폭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노동자들과 농어민들,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건강을 붙들어주시고, 땀 흘린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지게 하소서. 장마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는 속히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구조와 복구를 위해 애쓰는 공무원들과 관계자들에게도 지혜와 안전을 더하여 주소서. 농어촌 교회와 도시의 상가 교회들도 장마와 집중호우의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지켜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지친 몸과 마음을 쉬고 재충전하기 위해 휴가를 떠나는 이들의 모든 걸음걸음을 지켜주소서. 가는 길과 돌아오는 길, 교통사고와 각종 질병, 예상하지 못한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소서. 모든 일정을 평안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게 하셔서 올해 남은 시간 동안도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소서. 특별히 휴가 중에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먼저 찾고 예배하는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새아침의 기도, 서울시 양천구 세원야교회 정성철 목사였습니다. 7월 25일 토요일 아침 CBS 새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레이브의 찬양,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구현모가 부르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크룩스가 전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39편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시편 39편 내가 속으로 다짐하였다. 나의 길을 내가 지켜서 내 혀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악한 자가 내 앞에 있는 동안에는 나의 입에 채갈을 물려야지.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좋은 말도 하지 않았다.

봤더니 걱정 근심만 더욱더 깊어갔다. 가슴 속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한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걸어다닌다고는 하지만 한평생이 실로 한오락이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드릴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내가 지은 그 모든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로 어리석은 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잠자코 있으면서 입을 열지 않음은 이 모두가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채찍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나를 치시면 내 목숨은 끊어지고 맙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잘못을 벌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조미 먹은 옷같이 삭게 하시니 인생이란 참으로 허무할 뿐입니다. 셀라.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눈물을 보시고 잠잠히 계시지 말아 주십시오. 나 또한 나의 모든 조상처럼 떠돌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손과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나에게서 눈길을 단 한 번만이라도 돌려주십시오.

성경 낭독 시편 39편 성우 선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동준의 찬양 거룩하게 하소서, 이성화가 부르는 찬송가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이어서 민들레가 노래합니다. 찬송가 485장 어두운 내는 밝히사.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안중 열방교회 최시용 목사입니다.
1: 오늘 시편 114편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입니다. 오늘 114편에 여러분 어떤 여러분 내용이냐 이거 보면 오늘 시편 114편은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야곱의 집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왔다는 거죠.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죠. 이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말이 다르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다르다는 것은요 생각이 다르고요 문화가 다르고요 또 여러분의 풍토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요. 보면 애굽에서 나왔죠. 애굽이란 나라는 이스라엘과 완전히 다 달라요. 보면 애굽은 세상이에요. 보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세상의 성공, 세상의 모든 것이 있는 곳이 바로 애굽인데 이 애굽에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어서 구원하셨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 시편 114편의 여러분 내용입니다. 즉 뭡니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의 통치와 임재를 찬양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죠.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노예 생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 400년의 역사를 끊어버리고 여러분 역사 속에서 행하신 그 구원의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왜 애굽에서 불러서 부르시냐 이거예요. 보면 그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은요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목적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다 성장하고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뭐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분들한테 뭐 주는 것보다도 그냥 같이 있고 싶은 것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세상 언어가 다른 그러한 민족에게서 야곱의 집을 끄집어내어서 여러분 광야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보면 오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를 지금 만들기를 원하신 거예요. 광야 40년 훈련을 통해서요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죠. 보면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셔서 여러분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셨죠. 보면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열두 제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는 자기와 함께

함께 있게 하시고 또한 보내사 전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면 전도가 아니죠. 전도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첫 번째 목적은 뭐냐 하면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 대화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같이 있고 싶다 이 말이에요.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바로 함께 하기를 원하심을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찬양하기 위해서 오늘 시편 114편을 여러분 시편 저자가 지은 것입니다. 오늘 이 구원하심을 통해서요,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끄집어내시는데 그때 만물의 반응이 뭐냐면요, 3절에 나오잖아요.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바다가 보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바다가 도망갔다는 거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애굽의 바로가 그들을 보낸 것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600대의 전성을 보내고 그리고 또 최고의 정예 부대를 보내서 그들을 잡으러 가는데 마침 앞에 홍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정예 부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단한 번도 전쟁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을 참 희한한 것이 노예의 습관을 들이면, 한번 여러분 노예의 습관을 들이면요, 자기 스스로 할수 없는 것이 인간의 습관입니다. 앞에 홍해 바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바다를 도망시킨 거예요. 바다가 놀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거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뒤에 모압 평지에 있는데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출애굽한 제2세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뭐냐 하면은 요단강이 여러분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강이 도망가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에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경의를 표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이요, 도망간다는 거죠. 바다가 도망간다는 것은 여러분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 말이에요. 보면 오늘 그 반응에 대해서 4절에 산들은 순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뛰어논다는 것은 여러분 철없이 마음껏 여러분 뛰어논다 이 말이죠. 순양이 여러분 막 뛰잖아요. 보면은 근데 산들이, 바다가요, 나무가, 또 하늘이, 구름이, 땅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그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어서 그들에게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요, 그 구원하심에 대해서 산들이, 바다가, 강이, 그리고 나무가, 산천이 뭡니까? 천지 만물이 여러분 하나님께 경의를 표한다는 거예요. 뛰어논다는 것은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을 말하는 거죠. 주체할 수 없이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찬양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연이,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주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칠째 땅이여, 너는 주 앞에,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뜰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이여, 너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땅이여라는 것은 땅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들아, 주 앞에라고 해요. 주 앞에. 주라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여기는 주라는 표현을 쓰죠. 주라는 것은 주인, 주자입니다. 주인, 너희의 소유주, 우리의 인생의 소유주,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소유자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의지, 내 방법, 내 고집, 내 생각, 내 주장대로 살아가면요, 결코 좋은 결과를 가지지 못해요. 주님 앞에, 그렇죠?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광야 같은 인생, 그렇죠? 그 어두운 인생, 막막한 그 인생에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땅이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아, 너희들은 바로 주님 앞에, 너희 소유주죠, 주권주 앞에 나와서 야곱의 하나님 앞에 말지어다, 뜰지어다는 거예요. 뜰지어다는 것은
바로 위에 순양들이 뛰놀며

작은 산들이 여러분 여호와 앞에 뛰놀며 바다가 도망가면서요, 요단이 물러간 것처럼요, 떨면서 하나님의 예배에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라 이 말이에요. 보면 그 말은 뭐냐면 예배 자리에 나와라 이 말이죠. 광야 같은 인생에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0: 를 떨면서 여러분 영광 올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임을 여러분 다시 이스라엘에게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임재를 경험하라 이 말이죠. 보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8절에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니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출애굽 광야에서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그때 모세가 반석을 바위를 쳐서 거기서 물을 내잖아요. 샘물을 내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냅니다. 제1세대들에게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또 제2세대들에게 또 한번 경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광야에서 12지파가 여러분 네 지파 북쪽에 네 지파, 동쪽에 네 지파, 남쪽에 네 지파, 그리고 서쪽에 네 지파.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잖아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여러분 그 장막이죠. 모든 텐트의 문은 성막을 기준으로 예배당을 기준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 찬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요 보면은 광야 가운데서도 반석이죠. 딱딱한 방석이에요.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 바위에 계란 치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이에요. 보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다, 지금 나는 죽을 것 같다, 나는 넘어질 것 같다, 나는 이제 포기할 것 같다는 인생의 반석이 있어요. 보면
1: 새아침의 말씀, 경기도 평택시 안중 열방교회 최시용 목사였습니다. 클래식 화이어가 전하는 나를 봐도 없어서, 최유정이 부르는 나의 영혼 연약하고 지치고 들으면서 7월 25일 토요일에 함께한 새아침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등에 부딪혀 여러 지역을 떠돌아야 했던 북한 이탈 청소년 대안학교 여명 학교가 민관 협력을 통해 마침내 안정적인 새 보금자리를 찾게 됐습니다. 여명 학교는 어제 서울시 교육청과 통일부, 현대자동차 그룹과 교사 건립 업무 협약을 맺고 임시로 사용 중이던 서울 강서구 옛 염강초 부지에 새 교사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새 교사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총 160억 원이 투입되며 현대차 그룹이 60억 원, 여명학교 측이 100억 원을 부담합니다. 예장통합 군종목사 임관 저녁 감사 예배가 어제 서울 종로구 세문안교회 세문안홀에서 열렸습니다. 예장통합 군선교 후원회장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는 현실 너머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자며 군종 목사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육군 군종 목사 단장 김택조 목사는 군종 목사들에 대한 관심과 기도에 감사드린다며 변화하는 군선교 현장에서 더 세심하게 장병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장통합 군종 목사 임관 축하 저녁 감사 예배에는 5명의 전역 군종 목사, 6명의 임관 군종 목사가 참석했으며 동료 선후배 군종 목사들과 총회 군선교회 관계자들이 군종 목사들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강진이 한 달을 넘긴 가운데 교회와 기독 NGO들의 구호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굿네이버스는 지난 한 달 동안 현지 파트너 기관과 협력해 피해 지역 이재민 6,500여 가구에 식량과 생필품, 위생키트 등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은 재난 상황에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이재민 등 재난 취약계층이 구호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나섰습니다. 구세군 한국군국은 국제구세군과 협력해 긴급 구호와 함께 모금 활동을 전개하며 피해 주민들의 심리적 회복과 일상 복귀를 돕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와 고신대학교가 차세대 기독문화예술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문화 사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양 기관은 지난 21일 고신대학교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기독 뮤지컬 분야의 전문 교육과정 개설을 비롯한 다각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규개뉴스 송주열이었습니다.
1: CBS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CBS 라디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이었습니다.
2: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때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입니다.
1: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0: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1: 오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과 같은 제목을 가지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아이가 태어나서 잘 자라지 않는 것처럼 큰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아이가 잘 먹지도 않고 자주 아프고 키도 크지 않고 그럼 그 걱정은 다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잘 자라지 않는 것도 큰 문제긴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예수 믿고 나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주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기복의 신앙생활을, 심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는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우리들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남 탓을 하지만 결국 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을 충만해서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또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른이 되어서 재화서와 승리하며 함께 공도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날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하루도 수많은 생각이 우리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생각이 생각을 낳고 생각이 또 생각을 낳습니다. 너무나 많은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합니다. 생각을 단순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꼭 필요한 생각만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단순화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도 보고 성경도 필사도 하고 신앙에 도움되는 책도 읽고 좋은 음악도 듣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신앙을 생각을 단순화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에다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지배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올바로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기도로 늘 성에 충만해서 영의 귀가 열려있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력과 의지를 가지고 음성을 가려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져다 주는 음성, 부정적인 음성,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음성을 듣지 말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음성은 사랑의 음성이요 치료의 음성이요 용서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돌보시는 양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양에 비유해서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셨는데 주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10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주님의 사랑받는 양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과 5절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자기 양들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양들아 매 하면 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우리가

음성으로 주님을 따라가야지 세상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따라갔다가는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장이 시편 119편인데 무려 176절입니다 매 절마다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119편 105절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옛날에는 운전할 때 모르는 곳에 가면 옆에 지도를 펼쳐놓고 갔는데 요새는 다 모든 것이 이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내비게이션을 누르기만 하면 목적지를 정해놓으면 그것까지 화살표가 나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우리 삶의 그 내비게이션 화살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영적인 어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어린 신앙,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까? 영적인 어른이 되시기 바랍니다. 밤낮 자기만 내세우고 자기 주장을 하고 사선들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교회를 나왔다 안 나왔다는 이런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그 히브리서 1차 대상이 구약의 율법과 유대교 전통에 익숙해 있던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초보적 신앙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신앙을 떠나라고 권면한 말씀입니다. 그건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에 그들이 붙들려 있어가지고 늘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6장에 그들에게 초보적인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 그랬습니다. 죽은 행실은 뭐냐 하면 예수 믿기 전에 방탕, 우상 숭배, 부도덕하고 이기적이고 불경건했던 옛사람의 모습, 이것이 죽은 행실인데 예수 믿고 나서도 밤낮 옛 모습에 빠졌다가 회개하고 또 돌아나오고 또 빠졌다가 돌아나오고 이 같은 모습을 이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떠나라! 요즘 중독이라고 하는 병에 걸리면 사람을 완전히 폐인으로 만듭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음란물 중독, 마약 중독, 이 중독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대학생 선교회에서 창립하신 김중근 목사님 책을 읽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젊은 대학생이 자꾸 음란한 마음이 들어갖고 머리를 삭발했는데 머리를 네 번이나 깎았어도 빡빡 밀어도 그 마음이 안 없어지더라. 머리를 100번, 1000번 밀어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밀어내지 않으면 자꾸 잘못된 생각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옛사람을 죽은 생활을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행실을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하나님 향한 그 신앙, 믿음, 신뢰, 이 확신이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불평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저 몇 자씩 괴를 빠지고 이 같은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침례에 대한 의무를 버리고 침례를 받고 난 다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문제만 생기면 그냥 와서 머리만 뒤물고 안수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본인 기도하지 않고 안수만 받으려고 하는 그분 초보적인 신앙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안수기도를 받고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먹고 병원치도 받고 좋은데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장 기도하지 않고 안수 받으려고만 댕기고 여기저기 가서 머리만 내밀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확신이 없이 흔들리는 신앙, 이런 초보적인 신앙에서 떠나라! 떠나라! 영적인 어린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린이 되는 그 영양소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과 말씀 훈련은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세 끼 식사를 합니다. 내 몸이 굶으면 쪼르륵쪼르륵 배고파요. 얼른 밥을 주세요. 밥을 주세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식사를 하게 됩니다. 건강하면 밥심으로 산다고 잘 잡수셔야 돼요. 우리 앞에 어르신들 앉아 계신데 건강하게 잘 잡수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몸에 병이 들면 입맛이 떨어져요. 뭘 먹어도 입맛이 없고 조금 끄적끄적 먹다가 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잡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루 세 끼는 잘 잡수시고 배도 나오고 그러는데 말씀 읽는 것은 그냥 저 구석에다 놨다가 일주일에 한번 먼저 털고 교회를 나온다고 하면 우리 영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빈약해진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읽을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면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바로잡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해 주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장 10절은 이어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완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완전 향해 나가는 길이 말씀과의 동행입니다. 늘 주여라 말씀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은 그 반대입니다. 거칠고 교만합니다. 늘 거칠어요. 아무것도 안 돼 막 싸우고 욕을 하고 자동차가 갑자기 끼어들었다고 빵빵 울면서 끝까지 쫓아가고 차를 세워가지고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참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자아가 강하고 못된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대인과의 문제도 해결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야, 정말 저분을 부모들만 하는 분이다, 존경할 만한 분이다, 칭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느냐. 예수님 믿고 나서도 예수님 닮지 못하고 내 옛사람이 살아갖고 내가 하고 혈기를 부리고 다투니까 주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선한 인격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춘 주님의 귀한 존재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절망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수습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시오, 와서 우리를 도우시오. 우리 대한민국에 200만이 넘는 다문화 가족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어렵게 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무시하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또 옛날에 엄마 찾아 산말리라고 하는 게 있어도 요즘 아빠 찾아 산말리가 나왔더라고요. 그 뭐냐,

스리랑카 저 방글라데시 먼 나라에서 우리 한국에 와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막노동, 우리 한국 사람 그런 일을 안 해요. 가장 힘든 일을 하는 그 아빠를 만나게 해줘가지고 감격의 그 만남 눈물의 현장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상처 입은 사람, 나가내 된 사람, 이 땅에 와서 힘들고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그들을 주님의 사랑을 감동시켜 예수를 잘 믿게 하면 돌아가서 그 나라의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지 못하는 저 중동 지역이라도 그분들이 예수 믿고 가면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이슬람권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이슬람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이슬람권이고, 말레이시아가 이슬람권이고, 스리랑카는 불교권이고, 네팔은 불교권이고, 이분들에게 우리가 주의 사랑을 전하면 가서 그들이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힘쓰는 주님의 견인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YPP 창업자이신 백종만 회장님 간증입니다. 1950년 전남 수산 상사면 비촌이라고 하는 지역에 태어났는데, 가난한 농부의 5녀 1남 중 외아들로 태어난 그는 너무나 어려워서 중학교 갈 형편도 못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다 고등학교까지 다 졸업을 시켜주는데, 그 당시만 해도 중학교 가려면 학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중학교를 못 간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초등학교 교장 담임선생이었던 오길서 선생님의 도움으로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를 세운 매산중학교에 이렇게 시험 치고 들어가서 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나가게 되었고, 새벽기도 열심히 드렸는데 어머니가 선교사님이 세운 병원에 가서 병고치 받고 나서 온 가족이 이제 교회를 잘 다니게 됐습니다. 1977년에 군에서 전역하고 나서 부모님을 섬기기 위해서, 잘 모시기 위해서 대학을 중퇴하고 취업전세 나갑니다. 설력 근처 신발창 제조공사에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무역에 관한 공부를 하다가 선배 소개로 아메리칸 트레이딩 상사에 입사해가지고 열심히 일합니다. 토요일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근데 회사에서 출장을 보냈는데 81년도에 싱가포르 갔다가 거기서 누굴 만나느냐, 하나님이 제너럴 일렉트릭 미국 최대의 기업 중에 하나인 제너럴 일렉트릭 회장을 만나게 하고, 이게 계기가 되어서 제너럴 일렉트릭에 제안을 받고 한국의 파트너 기업이 되어서 50만 달러의 지원을 2년 동안 약속받게 되고, 1982년 1월 1일 날 영풍 물산을 건립하면서 국제적인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회사 막 승승장구 막 성장을 하는데 큰 위기를 맞습니다. 회사에 함께 일하면서 20년 넘게 같이 일하면서 회사를 키워온 자기의 소중한 사원이었던 제2이사가 회사의 핵심적인 모든 자료를 다 빼내가지고 다른 회사를 차리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기술을 가지고, 그때는 한국의 이 기업이 독점이었는데 그 기술을 가지고 다른 기업과 연결해서 모든 그 수출하는 것을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매출의 60%가 뚝 떨어지면서 완전히 회사가 경영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20년 동안 자기와 함께 다 배신한 친구도 교회를 다녔거든요. 교회를 다녔어요. 이게 초보적인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금까지 기한 친구를 배반하고 모든 핵심 기술자를 뽑아서 회사를 차렸는데 울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가 그를 용서하는 게 맞나요?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깨닫고 그를 용서해 주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를 날마다 용서합니다. 그런데요, 배신한 사람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회사가 잠시 잘 되는 것 같다가 그냥 망해갖고 빚을 5억을 짓고 완전히 그는 폐인이 되게 됐습니다. 그때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그 제2사의 빚을 다 갚아주고 다시 품어줬어요. 대단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사장으로 세워가지고 정년 퇴임할 때까지 그 회사를 섬기게 했습니다. 저 같으면 야, 저런 못된 놈 해갖고 한번 배신한 사람 평생 배신한다고 아주 그냥 안면을 쓰고 쳐다만 봤을 텐데 용서해주고 다시 또 불러가지고 회사 사장까지 시키고, 참 저보다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그의 인생을 보면 계속 시련이 있었어요. 또 미국의

유학가 있는 아들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저 죽고 싶어요. 안락사 시켜주세요. 아이고 아들이 자기를 죽여달라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이를 살려주시면 평생 새벽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일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 오랜 기도 끝에 이 아들이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그가 암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암과 싸우며 결국 암을 물리치고 난 다음 이제 좀 됐다 하는데 2년 전에 엄청난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독일의 글로벌 기업과 계약을 한 다음 미국 계좌로 10억 원을 딱 보냈는데 해커가 이메일을 유지해갖고 다른 계좌로 돈을 보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10억이 다른 계좌로 가버렸어요. 미국에 연락을 하니까 미국이 주말 공휴일이라서 은행 연락이 안 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억이 지금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10억 송금을 막아주옵소서, 막아주옵소서, 막아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기적적으로 송금 직전 송금이 멈춰서 가지고 10억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의 역경에 주님에 감사해서 그 간증을 담은 신앙에서의 와서 보라를 출간해서 수만 사람의 감동을 끼치고 있고 최근에 아르센 아름다운 세상 타워를 건립해서 교육법인 아르센 아카데미를 통해 글로벌 크리스천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젊은 인재 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외형 목표는 연간 매출 1조지만은 진정한 경영 비전은 사회 모든 영역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앞으로 또 귀하게 쓸 것을 믿고 여같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회사를 경영해 오는 동안 숱한 고난을 겪었다. 우리 회사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전 직원이 낙심했던 날도 많았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시고 기적을 베푸셨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 사이에 이런 말이 오간다며 누군가 귀띔해 주었다. 우리 회장님은 누군가 확실히 도와주는 분이 계신 게 틀림없어. 정말 그렇다. 그들의 말이 맞다. 내 뒤를 봐주는 확실한 한 분이 날마다 때마다 나와 우리 기업을 도와주신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그들도 진실로 믿으면 좋겠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예수님이 와서 보라 하신 것처럼 실천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다. 할렐루야. 날마다 영적 거인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영적 거인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나타내는 주님의 교회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3: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서울시 강남구에 자리한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4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5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엘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아주 위대하고 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만 그 이름들 중에서 모세를 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집트의 왕자였고요. 또 홍해를 가른 기적의 지도자였고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뵈었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인물. 그는 40년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끈 민족의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인 신명기 34장은 그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너무나도 고요하게 그리고 아주 가슴 시리도록 쓸쓸하게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느보산 비스가 산 꼭대기 그곳으로 올라가는 모세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40년을 함께 울고 웃었던 동역자 아론도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후계자 여호수아도 피를 나는 가족들도 모두 산 아래에 있습니다. 정상에 선 모세의 눈앞에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던 바로 그 가나안 땅이 멀지가 않지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원 여리고 맞은 쪽에 있는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에 오르니 주님께서는 그에게 단까지 이르는 길르앗 지방 온 땅을 보여주셨다.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온 유다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에서 소알까지 평지를 보여주셨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저기가 바로 우리가 들어갈 바로 저 땅이구나. 우리가 들어갈 젖과 꿀이 흐른 땅이 바로 저 땅이군요. 하나님, 저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40여 년간 고생을 했군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들어갈 저 땅을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마도 모세는 이제 저 가나안 땅을 밟을 그 마음에 마음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아직도 아주 또렷한 정신과 멀쩡한 두 다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고 있었고 그리고 그의 기력은 정정하였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그렇게 한창 기대에 부풀어 있었을 모세에게 참으로 청천벽력 같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내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 땅을 밟기 위해서 제가 40여 년을 기다려오지 않았습니까? 딱 한 걸음만이라도 그리고 저 강만이라도 좀 건너갈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는 특별히 34장, 신명기 34장에는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리가 없지요.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신명기 3장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크심과 권능을 주님의 종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떤 신이 주님께서 권능으로 하신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도리어 진노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곳으로 내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대답은 단호하셨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서 도착한 목적지 바로 앞에서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가 느꼈을 영적인 또는 인간적인 탈진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순간 모세가 위대한 진짜 이유가 드러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때를 쓰거나 억울하다고 원망하며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절을 순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있던 그의 시선을 돌려서 이제 산 아래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모세의 위대한 사라질 수 있는 용기가 드러납니다. 이제 자신이 더 이상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모세, 더 이상 자기 자신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인식한 모세는 이제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돌아서서 눈물의 유언의 말씀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의 전체 내용이 담겨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는 모세의 설교 말씀 강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모세는 먼저 호렙산에 서 있었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호렙산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시던 날, 당신들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십시오.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당신들 스스로가 어떤 형상이라도 본떠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상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 부패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바로 그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그러니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감히 만들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어서 모세는 그의 설교에서 이 형상과 관련한 가장 뼈아픈 사건 하나를 다시 회상하며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시내산 아래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그들의 선조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백성들은 불안해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불안을 이기지 못하여서 그들이 한 일은 바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그 금송아지 형상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치지요.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것은 눈에 보이는 대상을 의지하려는 인간의 종교적인 본성이 얼마나 끈질기고 타락하기 쉬운지를 보여주는 매우 적나라한 사건이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9장에서 이 실패의 역사를 다시 꺼내들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트렸노라. 그리고 결국 모세는 그 금송아지를 철저하게 파괴하고 분쇄하죠. 모세는 회고합니다.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그렇게 모든 형상을 갈아서 없애버렸었다라고 하는 사건을 다시 한번 회상합니다. 이후에도 모세는 이 우상에 대한 우려가 계속됩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모세는 다시 최종적으로 우상과 관련하여 다시 백성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

가운데를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자, 이렇게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하던 모세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려는 이 지독한 본성을 보면서 그는 한 가지 사실을 직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앞으로 가장 위험한 눈에 보이는 우상은 바로 다름 아닌 자기 자신 모세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나온 40여 년의 광야 세월을 돌아보면 우려는 더욱더 강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중보자이자 절대적인 영웅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세를 찾아와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매달리기도 하였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올라가면 홍해가 갈라졌고요.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을 이겼고요. 모세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백성들 뇌리에 모세는 이미 신과 같은 존재였죠. 하나님을 대신하고 또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하는 최고의 형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이런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의 견고한 성읍들을 정복할 때마다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이름을 연호하였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 한복판에 하나님의 나라는 도리어 사라지고 모세의 왕국이 세워졌을지도 모릅니다. 백성들은 또다시 금송아지를 만들듯 모세라고 하는 거대한 인간 우상을 숭배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말씀의 뜻임을 모세는 설교를 진행하면서 점차 확연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 내가 저 강을 건너지 않고 저 백성들의 눈앞에서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 그 자체가 이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시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사랑이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모세는 결단을 하죠. 사라질 수 있는 용기가 빛을 발합니다. 그는 단순히 가나안 입성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서 모세 자신이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 기꺼이 소멸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무대 뒤로 완전히 사라져야만 비로소 백성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설교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실패를 드러냅니다. 여러 번 드러내죠. 특별히 그 중에서도 므리바의 사건이 그러합니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참으로 기이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전체를 통하여 통틀어서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인 이 므리바의 물 사건을 백성들 앞에서 세 번 이상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장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3장이 그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또 4장이 그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자, 나도 인간이다. 나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인데 나도 허락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바로 그런 이야기를 서스럼 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인간은 자신의 실패한 이야기, 그것 때문에 평생의 꿈을 박탈당한 뼈아픈 과거를 남들 앞에서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지요. 특별히 지도자, 수만 명을 이끌고 있는 백성의 지도자라면 그러한 것들을 말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철저히 숨기거나 변명하려고 했겠지요. 그러나 그는 여러 번에 걸쳐서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백성들 앞에 고백합니다. 지금 모세는 백성들에게 시각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좀

보아라.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 나 역시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여서 너희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너희와 똑같이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일 뿐이다. 그러니 나를 영웅으로 보지 말아라.

쓰신 도구를 하나님 자신과 혼동하는 그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광야 시절 그들이 겪었던 놋뱀 사건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광야길로 인해 낙심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때 불뱀들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물어 죽이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치료 방법과 그리고 처방을 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성도 여러분, 백성들을 살린 것은 장대 위에 달린 놋조각이었습니까? 아니면 바라보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놋뱀은 그저 하나님의 구원을 담아낸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형상에 집착하던 인간의 지독한 죄성은 이 은혜의 도구마저도 오염시키고 맙니다. 모세가 우려했던 이 영적인 비극은 그가 죽고 수백 년이 지난 열왕기 시대에 결국 현실로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선한 왕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기록인 열왕기하 18장 4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 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모세가 남긴 놋뱀을 버리지 않고 가업처럼 물려받았습니다. 무려 70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것을 신처럼 받들며 분향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참다 못한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산산조각을 내며 외친 말이 바로 느후스단입니다. 이것은 그저 놋조각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쓰신 거룩한 도구라도 그것이 형상으로 남는 순간 인간은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우상으로 숭배합니다. 하물며 놋뱀 하나도 수백 년 동안 우상이 되었다면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위대한 영웅 모세의 무덤이 가나안 땅 한복판에 덩그러니 남겨졌다면 어떠했을까요? 그렇기에 모세는 결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놋뱀도 우상이 되는 저 백성들, 나마저 우상이 되게 만들 수는 없다. 내가 살아서 저 요단을 건너는 것은 저 백성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나는 철저히 감추어지고 나는 철저히 사라져야만 한다. 모세에게 있어서 사라질 수 있는 용기는 단순히 자기가 꿈꿨던 꿈을 포기하는 그런 아쉬운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겨질 백성들이 오직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기 위해 자신의 존재를 그리고 자신의 존재 전체를 지워버리는 가장 치열하고 위대한 신앙적 결단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한마디로 인정 욕구의 시대입니다. 어떻게든 나를 세상에 알리고 부각시키고 내 이름 석자를 남겨야만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SNS에 사진 한 장을 올려놓고 타인들이 누르는 좋아요, 그 인정에 목을 맵니다.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증명하고 싶어하고 또 확인하고 싶어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에 이러한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 거룩해야 할 교회 안에도 성도들 안에도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은연중에 내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땀 흘려 봉사하고 헌신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상합니다. 내 이름이 주보에 빠지거나 감사 인사를 받지 못하면 서운한 감정이 솟아올라옵니다. 직분을 얻고 주의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증명하는 명예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0: 열심히 사역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큰 업적을 이루었지만 마지막 순간 그 영광의 보좌에서 내려오지 못해서 추락하는 교회의 리더들을 우리는 종종 심심치 않게 보곤 합니다. 자, 이제 모세는 설교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스가 산 꼭대기에서 고요히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은 위대한 지도자의 마지막 퇴장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모세의 무덤을 감추셨고 모세 역시 그 뜻에 기쁘게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장사 지냈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덤마저 남기지 않고 이 땅에서 완벽하게 소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가 보여준 마지막 순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라질 수 있는 용기, 이것은 위대한 용기입니다. 우리가 만약 사라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다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라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다면, 소멸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다면 우리 안에는 진정한 평화가 도래할 것입니다. 어떤 사업에, 어떤 존재에, 어떤 병마와 싸움 투병의 모든 과정도 불필요한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라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당당할 것입니다. 그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망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은연 중에 나를 드러내고 대접받기를 원했던 영적 교만과 인정의 욕구를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합니다. 40년의 수고를 뒤로하고 기꺼이 무대 뒤로 소멸했던 모세처럼 내 공로와 체면을 내려놓고 오직 보이지 않는 진짜 하나님만을 높이는 사라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512-9191번입니다.
2: CBS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조직 신학자 벌코프는 인간은 치료 불가능한 종교적 존재다, 불치병적으로 종교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인간은 누구에게나 종교적인 본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누구나 하나님은 앞서라고 그렇게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어떤 존재로 찾고 있습니까? 내가 필요한 존재로만 찾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찾아야 됩니다. 왕으로 섬겨야 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 왕으로 삼는 사람의 특징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떤가요? 누구에게 묻습니까? 한때는 네이버에게 묻는다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챗GPT에게 물어요. 또 제미나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거의 자동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시편 50편 22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라

0: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최근에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라는 시를 제가 알게 됐는데 참 마음이 와닿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울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이 들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는 언제나 1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1등으로 여겨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3등하니 마음 한가죽으로 밀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은 내게 1등입니다라고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십시오. 1등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 칼럼 지금까지 금정호 신부님께 유건희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창문을 열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다음 세상이 깊을 시간 당신 곁에 CBS 라디오 Open the door, Open the door. 그곳이 어디라도
2: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1: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S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은 여러분의 사연을 따로 소개해드리지는 않고 음악으로만 채워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아침 일상에 편안하게 배경음악으로 녹아들 수 있도록 좋은 곡들로만 선곡해드릴게요.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습.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공익광고협의회.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4: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6: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크기와 울림은 어느 매미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수컷은 배를 수축할 때 쓰 하는 소리를 내고 이어 배를 이완하면서 름 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 동작이 매우 빠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듣는 쓰름 쓰름이라는 독특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노래는 숲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힘차며 암컷에게 자신의 존재와 건강 상태를 알리는 중요한 사랑의 신호가 됩니다.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주말 뉴스쇼 손소호입니다.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어제 파기환 송심 판단 나왔죠. 재산 분할 9,440억. 소송만 9년째고요. 네, 심각한 갈등이 생긴 후로 벌써 20년째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SK그룹의 경영 또 경영권에 영향이 없는지, 최 회장이 주식을 팔아서 재산분할금 줘야 되니까 이게 주가에 영향 생기는 거 아닌지 등등 경제 돋보기에서 짧게 살펴보겠고요. 이번 주 정치권도 뉴스가 많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1심에서 벌금형 선고됐죠. 오세훈 잡겠다던 명태균의 진술이 일부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주제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에 있었고 또 관련된 이야기도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해봐야겠는데요. 당대표 후보가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로 추려졌는데 이거 이름 가나다 순서거든요.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가나다로 이야기했습니다. 친명, 친청, 친석, 친송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굳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지금 사생결단입니다. 온라인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줄 세우기 줄 서기 난리통입니다. 특히 지난 전당대회 신천지 개입 등을 두고 이게 세게 붙었고요. 또 커뮤니티죠. 네, 재명인의 마을에서 친청으로 알려진 한민수 의원이 강퇴됐다. 뭐 이런 소식까지 들립니다. 유시민 작가도 대통령 직격 중이고요. 이게 경선 끝나고도 선거 끝나고도 과연 갈등이 수습될 수 있겠냐, 진정될 수 있겠냐, 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장윤기 사건 수사 의혹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잠시 멈칫한 것 같습니다만 민주당이 결국은 검찰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죠. 그동안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우려를 표했던 정성호 장관, 결국은 무력감으로 결단을 내린 게 아닌가 보이는데요. 이 대통령이 반려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특히나 장윤기 사건 관련해서 박성주 당시 국가수사본부장이 스토킹 성폭행 사건은 굳이 오픈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아, 이런 성범죄 관련해서 뭐 2차 피해 없도록 하라 그런 취지였다고 하는데 글쎄요 어떤 의미인지는 국민들께서 잘 아시지 않을까 예,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민주당과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냐 제대로 파악할 생각이 있냐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7월 25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CBS 주말 뉴스쇼.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네, 이 한여름에 감기인지 냉방병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엄청 고생 중인데요. 자 오늘은 영화 얼음왕국 주제곡입니다. 네, 이즈나 맨젤이 부른 레딧고 들으면서 오늘 순서 시원하게 시작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0: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3: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4: 생생한 국제 뉴스를 재미있게 전해드립니다. 굿모닝 월드.
5: 굿모닝 월드 조윤주 외신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 네, 안녕하세요.
5: 네. 아, 어때요? 좀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괜찮으세요?
6: 저는 네. 저도 약간 코맹맹이 네. 에어컨을 안 틀 순 없고.
5: 아, 그러니까요.
6: 그러니까 이제 사무실에 예. 들어가면 춥고 밖에 나오면 땀이 줄줄 흐르고
5: 그렇죠.
6: 계속 반복하다 네. 보니까 재채기가 계속 나고 콧물이 쫄쫄 나고.
5: 그러니까 예, 저도 이게 감기인지 냉방병인지 뭔지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6: 코로 막 휴지 막 막고 있다가.
5: 네. 아무튼 건강 관리 잘하세요. 왜냐하면 네. 이번 주도 국제 뉴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6: 네.
5: 저는 강제노동 관세라는 건 처음 봤거든요.
6: 네, 근데 저도 그거 뭐지 미국 정부가 그 관세 부과하는 과정에서
5: 네.
6: 일단 미국 대법원이 이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가 합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판대가 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근거로 안 되니 뭐 122조 했었고요. 네. 근데 122조가 그 기간이 150일이거든요. 이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나기 전에 이제 301조를 들고 나온 건데.
5: 네.
6: 301조는 미국과 무역하는 상대 국가가 혹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강제 노동이 있거나 뭔가 이제 노동력 착취가 있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에 10에서 12.5% 관세를 매기는 것이 그 법의 근거인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무슨 그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네. 강제 노동이 일어나 이런 나라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5: 그렇죠.
6: 동남아시아 지역의 일부 국가들이 왜 아동 노동을 네.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5: 네.
6: 그런 일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301조를 적용하겠다고 네. 밝혀서 좀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물론 이제 네. 협상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그런 걸 들이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뭐 좀 충격적입니다. 저는 어쨌든.
5: 네. 네. 강제노동을 하는 국가들로부터 뭐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고
6: 네.
5: 그걸 막으려는 노력을 안 했다 뭐 이런 명분인데
6: 네.
5: 그렇게 따지면은 전 세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6: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5: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한 거다.
6: 네,
5: 그렇죠. 개인적인
6: 뭐라도
5: 들어요.
6: 이제 근거를 대는 거다.
5: 네. 네. 그래서 요거 다음에 또 뭐가 나올지 모르겠다.
6: 맞습니다.
5: 네. 네. 트럼프 임기 동안에는 도대체 뭐가 나올지 모르겠다라는
6: 네.
5: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아무튼 지금 미국이 지금 이란 전쟁 중이잖아요.
6: 네.
5: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와 원자력 협정을 체결했다. 이게 사우디의 핵물질 농축과 재처리가 가능해지는 거니까 핵 개발, 핵무기 개발로도 직결될 수 있는 거 아니냐.
6: 네, 맞습니다.
5: 이런 어떤 우려 또는
6: 네.
5: 이런 체결의 배경까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6: 네. 네.
5: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프랑스 대통령 선거. 네. 극우 정당이죠. 국민연합.
6: 네. 네
5: 르펜. 딸 르펜.
6: 네, 네, 맞아요.
5: 딸 르펜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네. 다른가.
6: 네.
5: 네 뭔가. 네, 그런 느낌. 또는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 출마 선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6: 맞습니다.
5: 프랑스 대선 얘기도. 네. 한번 살펴보죠.
6: 네.
5: 자, 먼저 미국과 사우디의 원자력 협정 얘기. 네, 내용이 뭐예요?
6: 네, 이제 22일 날 미국 에너지 장관 그리고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직접 만나가지고 1, 2, 3 협정이란 걸 체결한 건데요. 이게 평화적 원자력 협정과 이에 수반되는 양자 안전보장 조치 협정이라고 제목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123이 왜 들어가나 이게 네. 좀 궁금하실 텐데요.
5: 1, 2, 3? 뭐예요?
6: 네, 1, 2, 3. 미국의 원자력법에 123조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다른 나라와 원자력 협정을 체결할 때는 이 123조의 근거를 해야 되는 거죠.
5: 네.
6: 그러니까 123조에 뭐가 들어있냐. 일단 네. 원자력은 평화적으로 써야 된다. 그리고 국제 원자력 기구의 안전조치를 받아야 되고
5: 네.
6: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무기로 전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지키는 경우에만 미국과 원자력 협정이 가능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약간 애매한 부분을 남겨둔 겁니다.
5: 네.
6: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일단 미국 정부 측 주장은 이번 협정 체결하면서 미국의 원자력 기술 수출이 확대가 될 것이고 고임금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
5: 네.
6: 그리고 미국의 에너지 및 국가 안보 태세도 강화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과 사우디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두 나라 모두에게 굉장히 좋다. 또 하나는 그 이제 미국의 그 원전 기업이 아마 사우디

0: 이제 투자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0년 동안 수백억 달러 규모의 미국과 사우디 간의 원자력 파트너십 기틀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네. 양측 모두가 굉장히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보통 원자력 발전소 하나 짓는데 1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사우디가 미국으로부터 원전 기술을 받을 수가 있고요. 특히 미국 기업인 웨스팅하우스를 비롯한 네. 미국 원전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따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1: 네. 아니, 그러면 사우디는 지금 원전이 없습니까?
0: 없습니다. 연구용만 있습니다.
1: 아, 아니, 그러면 상업적인 원자력 발전소가 아예 없다?
0: 네. 왜냐하면은 예. 아시다시피 걸프 국가들은 네. 눈만 뜨면 기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1: 부럽죠. 예, 매우 부럽습니다.
0: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원유를 가지고 발전하는 겁니다. 가스 발전 또는 석유 발전 이걸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거의 뭐 98% 이 정도이기 때문에요. 네. 사실 신재생에너지나 원자력 에너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원전도 네. 말씀인 것처럼 연구용만 있는데요. 빈살만 왕세자 아시죠? 지금 네. 가장 강력한 권력자인데 이 사람이 2030 비전 2030 하면서 탈석유를 선언했고요. 그래서 네. 이제 앞으로는 석유보다는 다른 대체재를 좀 쓰자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2022년에 원자력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공식적으로 민간 회사를 만들어서 동부 연안 지역의 두아인 부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원전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원전을 짓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네. 그런데 이게 뭐 사업적으로도 돈이 되니까 하는 걸 테고
0: 맞습니다.
1: 또 기타 여러 가지 뭐 정치적 외교적으로도 도움이 되니까 하는 걸 텐데 그런데 이게 사우디만 특별히 해주는 거 아니냐?
0: 맞아요.
1: 또는 그동안 뭐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는 아 너네 하면 안 돼, 뭐 위험해, 또는 여러 가지
0: 예, 예.
1: 그러면서 허용을 안 해주고 협정 안 맺었고 사실 우리도 좀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0: 네, 우리도 예. 안 했죠.
1: 그런데 안 되고 있잖아요.
0: 네네.
1: 이거는 그러면은 미국 마음이냐?
0: 미국 마음이죠. 미국 마음이.
1: 아 이거 기준이 뭐냐?
0: 네. 네.
1: 이런 결론은, 비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0: 네, 결론은 미국 마음입니다. 아니, 미국 네. 마음이라기보다는 네. 트럼프 대통령 또는 공화당 내 마음인 것 같습니다.
1: 아.
0: 민주당은 지금 반대하거든요.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원칙이 깨진다. 왜냐하면은 네. 앞에 말씀드렸던 123조에 핵 비확산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 공정성이 무너진 겁니다.
1: 네.
0: 첫 번째는 아랍에미리트와 체결한 원자력 협정이 있습니다. 이미 그게 이제 골드 스탠다드로 가는데요. 여기는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없도록 돼 있고요. 근데 이번 사우디는 그걸 할 수 있도록 문을 네. 열어줬습니다.
1: 야, 아니 그 골드 스탠다드라고 했으면 그게 네. 기준이라는 그런 네. 의미인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1, 2, 3 원칙을 명확히 네. 지키도록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도 받아야 되고.
1: 네.
0: 그런데 사우디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이미 사찰 권한이 없습니다.
1: 네?
0: 들여다보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축 우라늄을 얼마나 가지는지 또는 네. 우라늄을 얼마나 농축하는지를 감시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1: 이거 뭔가 뒷거래가 있는 거 아닙니까?
0: 네, 맞습니다. 네,
1: 뭐가 그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0: 특히 이제 지적을 하는 것이 네. 이란 전쟁을 했던 이유가
1: 네.
0: 트럼프도 말했던 것이 이란에 있는 농축 우라늄 없애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이란이 이걸 가지고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냐.
1: 그렇군요.
0: 근데 그거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1: 그런데
0: 자기 모순인 예. 거죠.
1: 아, 이란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0: 네.
1: 그 전쟁 중에 사우디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0: 가능성을
1: 중간 열어둔. 과정일 수 있는 것을 허용했다.
0: 네.
1: 뭐죠 이게?
0: 그래서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도 약간 불만 있지 않을까 네.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말씀 것처럼 이 골드 스탠다드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네.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 에 대해서 차별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1: 예, 걸프 국가 내에서도
0: 네.
1: 뭔가 미국이 특별히 좀
0: 봐줬다.
1: 예,
0: 예 봐줬다. 쉽게 말하면 그런 것
1: 그 표현이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아니 그런데 결국 이 사우디의 농축우라늄 관리 상태를 정확하게 검증할 수 없다면
0: 네.
1: 이거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런 지적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0: 네.
1: 아니,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합니까 여기 대해서?
0: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우방이라서 봐준 것 아니냐 기준이 네.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계약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
1: 네.
0: 트루소셜에 사우디와 협정한 1, 2, 3 협정을 승인한 것 맞다라고 말하면서도 이건 전적으로 사우디가 매우 존중받고 성공적인 아브라함 네. 협정을 가입하는 조건으로 협정을 체결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1: 가입하는 조건.
0: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 협정이
1: 예.
0: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이 관계를 회복하는 거거든요.
1: 아.
0: 그러니까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관계를 회복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1: 예.
0: 원전 협력을 하게 된 것이고 또 하나는 핵 농축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1: 아, 농축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0: 네. 근데 이제 검증할 방법은 없습니다. 포함되지 않는다 밝혔고요. 네. 그리고 이미

0: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등이 이미 보한 것처럼 비군사적인 용도만 가능할 거라 밝혔고요. 또 네. 하나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사찰하진 않지만 네. 미국의 인력들이 들어가서 그거를 관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1: 네. 아니 그 뭔가 의심되는 괜찮다. 부분, 의문이 있는 부분,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믿어주세요. 걱정 없어요.
0: 네,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예. 우리가 뭐 사업하러 예. 가지고 무기 만들러 예. 가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1: 뭐 객관적인 그런 네.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네. 미국이 네. 오히려 이 협정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네. 과연 뭐 그런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비군사적 용도로만 쓴다 이것도 네. 원래 다 그렇게 하잖아요.
0: 네.
1: 처음 그렇죠. 명분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0: 네. 그리고 사실 북한도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네. 이란도 처음에 그렇게 다 얘기를 했습니다. 민간 용도로만 쓸 거다 우리는.
1: 그러니까요.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건데.
0: 네. 네. 이제 그거를 검증을 안 하게 되면 네. 얼마나 농축할지 그리고 농축 농도를 어디까지 가져가서 네.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걸 이제 그러니까요. 우리가 관리하려는 거죠.
1: 아니, 그래서 지금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한다, 뭐 개발할 수 있다, 이거 개발 중이다, 네. 상당 부분 개발됐다 이런 것 때문에 난리가 나고 네. 공격이 되고 공격을 하고 전쟁이 났는데 사우디가 이런 단계를 가면 물론 대외적으로는 뭐, 네. 뭐 군사라 군사력과는 관계 없다고 하지만 다른 걸프 국가들도 우리도 하겠다. 위험하다라고 하고 근데 네. 이스라엘도 이거 가만히지 않겠다라고 네. 할 수도 있고
0: 맞아요.
1: 물론 이 아브라함 협정 가입을 조건으로 하고 있지만 이 중동 지역 안 그래도 이게 화였거나 다름없는데
0: 네.
1: 더 큰 분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0: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걱정이 되는 것이 이 트럼프 정부의 정책적 불일치성 때문에 이란이 자국의 핵프레임 보존과 추가적인 군사 무장화를 정당화든 어떤 빌미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1: 그러니까요.
0: 특히 이 빈살만 왕세자가 과거에 이란이 핵을 보유한다면은 사우디도 여기에 상할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미 경고를 했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확인은 예. 안 되지만 어쨌든 국제사회 대부분의 이제 컨센서스는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1: 예.
0: 농축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사우디에는 민간 용도로만 쓸 수 있고 이란은 무기다. 그러면 사우디가 당연히 네. 자신들도 어쩌면은 지금 상황이 중동이 너무 불안하잖아요. 이걸 계기로 해서 어쩌면 조금 다른 생각을 먹을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되면은 비확산 기준이 완화가 되는 것이고
1: 네.
0: 중동 지역에서 핵 도미노. 그러니까 사실상 너도 나도 다 핵을 가지겠다는
1: 야.
0: 통제 불능의 상태가 벌어질 수 있다라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1: 네. 그럼 그렇지만 미국 언론들은 어떻게 봅니까? 물론 좀 우호적인 언론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0: 네.
1: 또는 비판적인 언론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네요.
0: 월세전으로 사설을 실었습니다.
1: 네.
0: 지난 2년 동안 공동연구 진행하고 나서 농축시설의 건설 타당성을 판단하겠다고 조항을 달긴 했지만 결국은 사우디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니까 사우디 입맛대로 자체 농축에 할 수 있도록 길을 털어준 것이고 결국 시간만 벌어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 월스트리트저널이 상당히 좀 보수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는 예, 강하게 비판을
0: 네.
1: 했네요.
0: 그리고 뉴욕타임스도 사우디가 미국의 원자력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오랜 수건 사업 협정을 체결했고 결국은 이번 협정 때문에 중동 지역이 전쟁과 불확실성에 쌓인 가운데 사우디와 미국과의 관계만 점점 도와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1: 네.
0: 얘기를 했습니다.
1: 또
0: 블룸버그 이코노믹스한 관계자는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사우디가 극도로 불만을 품고 있는 시점에서
1: 네.
0: 왜냐하면 이란 전쟁 과정에서
1: 네.
0: 사우디가 공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미국이 걷는 당근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최근에 사우디는 미국으로부터 얻은 것이 거의 없다고 느껴왔는데 이번 협정으로 그래도 미국이 없는 것보단 낫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1: 예.
0: 또 다른 전문가들도 이란이 어떤 핵 역량과도 대등하거나 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결국 미국의 공식 승인 아래 중동 지역이 핵 도미노가 벌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전쟁 중에
0: 네. 네.
1: 이란과 전쟁을 하는 중에 미국이 사우디와 이런 핵 협정을 맺었다. 다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고요.
0: 네.
1: 그 내용도 확인이 됐고 앞으로 중동 지역 한 5년, 10년, 20년 지난 후에
0: 네.
1: 이 협정이 어떻게 평가될 것이냐.
0: 그렇죠.
1: 야 중동 지역의 불안을 훨씬 더 증폭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기를
0: 네. 네,
1: 개인적으로 기대하면서 하지만 우려는 큽니다.
0: 네, 맞습니다.
1: 네. 네. 자 다음은 한 5분 조금 안 되게 남아있는데요.
0: 네.
1: 프랑스 소식입니다. 자 프랑스 대선 관련된 얘기.
0: 네.
1: 오, 예. 라가르드 총재가 이제 조기에 그만두고 직을
0: 네.
1: 그만두고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0: 네. 예, 참고로 라가르드 총재가 프랑스 사람입니다. 이제
1: 네.
0: 이제 이런
1: 네.
0: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건데 스위스 일간지가 그 국민연합 마린 르펜 대표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전 대표가
1: 네.
0: 나오다 보니까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유럽 중앙의 총재인 라가르드 총재가 프랑스 대선에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1: 네.
0: 총재를 좀 빨리 내려올 것 같다 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1: 예.
0: 총재 임기가

0: 내년 10월이고요. 아. 그리고 프랑스 대선이 내년 4월입니다. 예. 그래서 출마하려면 좀 빨리 물러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 있을 거다 말했는데 이건 사실 본인이 얘기한 것 때문에 시작이 된 건데요. 프랑스 경제지 레제코와 인터뷰를 하면서 네. 혹시 뭐 출마할 생각이 있냐라고 질문을 받은 거예요. 얼마 전에. 그랬더니 네. 좀 자기가 몇 가지 질문을 스스로 좀 해보고 대답을 하겠다라면서 모호하게 대답한 거죠.
1: 안 나올 사람은 안 나온다 그래요.
0: 맞아요.
1: 생각 없는 사람은 생각 없다고 합니다.
0: 네. 근데 네. 이제 몇 가지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랬더니 언론들이 아 네. 나오나 보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1: 네. 아니 그렇잖아. 이 프랑스 대선 관련해서 그동안 네. 이 극우 정당이 결선 투표까지 오르기도 하고
0: 네.
1: 네. 뭐 여러 가지 돌풍을 일으켰지만 결국은 안 돼. 르펜은 안 돼. 르펜 빼고 돼. 다 모여.
0: 네 맞아요. 네,
1: 다 우리 다 필요 없고 다른 거 안 딸 테니까. 다른 건 작은 차이야. 다 그쵸. 극복할 수 있고 다 모여. 네. 르펜만 저지하자.
0: 네.
1: 이게 그동안 여러 번 계속 반복됐잖아요. 네. 결선 투표에서. 이번에도 그렇죠. 그런 분위기입니까?
0: 뭐 맞습니다.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구구만은 안 돼. 네. 이게 정서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여론조사에서 르펜 의원이 모든 조사에서
1: 예.
0: 33에서 36까지 나옵니다. 지지율이. 근데 다른 후보들은요. 마크롱 대통령의 후계자로 꼽히는 필리프 전 총리는 20에서 25%,
1: 네.
0: 아탈 전 총리도 18에서 22%, 그리고 이제 급진 좌파 성향의 주앙리 멜라숑 후보가 있거든요. 이 사람은 네. 10에서 14%. 그러니까 누구와 붙더라도 일단 1차 투표는 르펜이 당선되는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고요.
1: 네.
0: 물론 2차 투표 가면은 좀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인 거죠. 당선하기 가장 높습니다.
1: 그러다 보니까 라가르드 총재가 그만두고 나오는 거 아니냐 또는 맞아요. 나와야 한다 뭐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뭐 이 인물이 굉장히 좀 주목받고 또 능력도 있고 프랑스 내에서 좀 신망이 좀 두터운 그런 인물인가요?
0: 네. 일단 굉장히 신뢰도는 있는 인물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마크롱 이후에 중도 친유럽 진영이 이끌던 리더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프랑스 정치의 약점이기 때문에 네. 새로운 인물이 필요한 것이고요. 첫 번째는 일단 거물급 경력을 가지고 있고 높은 신뢰도를 바탕을 하고 있습니다. 사르코 정부에서 이미 재무장관 지낸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성 최초로 국제통화기금 네. 총재 그리고 중앙회 총재를 거치면서 글로벌 무대에서 자신의 실력을 예. 검증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가 많은데 그걸 잘 해결했다. 그리고 네. 중도 보수 통합 카드로 굉장히 적절한 인물인 거죠. 그래서 예. 르펜과 극좌 세력에 맞설 제3의 거국적 대안이 바로 라가르드 총재 같은 겁니다.
1: 네.
0: 하지만 이제 맞는 것처럼 이 중앙은행의 중립성 때문에 유럽 중앙은행 총재직을 유지한 채 대선 나갈 수가 네. 없기 때문에 조기 퇴진설이 계속해서 나오고요. 근데 물론 인기는 있긴 합니다만 이게 또 사실 정치가 조금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1: 완전히 다르죠.
0: 네. 그래서 일단 이미지도 좋고 네. 신뢰도도 있지만 과연 대선 후보로 나섰을 때 그녀가 어떤 역할을 할지는 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이제 유럽 통화정책 수장이기 때문에
0: 맞아요.
1: 능력이야 뭐 검증된 것 같습니다만
0: 네.
1: 또 현실 정치는 또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이 르펜과 만약에 격돌을 한다면 이미지가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르펜도 과거의 극우 이미지는 아닙니다만
0: 네.
1: 이 라가르드 총재가 너무 엘리트 입이지 아니냐.
0: 맞아요.
1: 요즘은 너무 엘리트면은 네, 이 국민들의 어떤 표를 얻는 게 오히려 좀 쉽지 않아요.
0: 네네네.
1: 네, 그런 분위기예요.
0: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말씀인 것처럼 라가르드가 진짜 대선 후보로 나서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욕망이 있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중앙을 총재 끝나고 나서 다음 행보가 뭐가 될지 네. 궁금했었는데 그런 상황이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또 마크롱 대통령도 그 대선 그 대통령 끝나고 나 49살밖에 안 되거든요.
1: 끝나도.
0: 네, 끝나도. 네.
1: 야, 이렇게 오래 했는데.
0: 네, 그 다음 행보가 뭐가 될 거냐. 그래서 뭐 유럽위원회 위원장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 유럽 내에서도 프랑스와 독일 간에 좀 알력 다툼이 있습니다. 누가 22 총재를 맡느냐. 네. 이게 통화장이 달라지기 때문인데. 그래서
1: 중요한 자리예요.
0: 네, 그래서 네. 이제 독일 쪽에서 이번엔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물론 국내 정치 있긴 합니다만 유럽 전체 정치에서도 네. 약간 프랑스와 독일 간의 갈등 뭐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네. 아 오늘도 미국과 사우디 얘기 그리고 프랑스 국내 정치 얘기 살펴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얘기 말고 다른 얘기가 또 계속 귀에 잘 재밌게 네.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0: 네. 네. 준비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1: 네. 네. 네.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캐스터였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1부 여기까지고요. 네. 2부 경제 돋보기로 돌아오겠습니다.

0: TBS.
1: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2: 당연하죠.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4: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5: 물놀이 전 안내 표지판과 물놀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고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혹시 모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응급구조함 위치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계곡물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깨끗하더라도 수심이 깊을 수 있으니 수심과 유속을 먼저 확인하세요. 폭포처럼 물거품이 보이는 곳은 유속이 빠른 곳이니 안전을 위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계곡은 바닥에 날카로운 돌과 바위가 불규칙하게 산재해 있어 다이빙 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바뀌는 장소나 폭포 아래 형성되는 물속 소용돌이는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4: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 꼭 기억하세요.
0: 내면에서 울려오는 목소리는 희미하기는 해도 의심할 여지 없이 진실하다. 따라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그 진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자. 처음에는 혹시라도 그것이 어떤 극단적인 행위나 미친 짓으로 자기 자신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의지를 굳히고 신념을 키워가다 보면 그 길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깨닫게 된다. 건강한 이가 느끼는 희미하지만 단호한 반발심이 결국에는 인류의 주장과 관습을 넘어 승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헨리 데이빗 소로의 월든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0: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경제 돋보기.
1: 경제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돋보기. 오늘도 김대우 박사, 김대우 글로벌 이코노미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1: 네, 저희가 그 소장님의 또 연설을 듣기보다는 함께 저와 대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주고받으면서 최대한 저는 박사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고견, 식견, 분석을 끌어내고 싶어가지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네,
1: 최대한 좀 말씀 많이 해주세요.
2: 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을 한 3시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아, 원래 2시간 아니었어요?
2: 아, 예, 이제 더 늘었습니다. 요즘 너무 이슈가 많고 그러니까요. 복잡다단한 이 많은
1: 이슈가 너무 있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빅테크 얘기를 준비했는데 그 전에 짧게 이것 좀 살펴볼게요. 어제 최태원, 노소영, 이혼 관련해서 뭐 이혼은 뭐 확정됐습니다만 재산분할 관련해서 와 9,440억 원 지급해라 이런 얘기 나왔는데 뭐 우리가 이혼 관련된 내용을 분석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뭐 법률적인 얘기를 지금 할 것도 아니고 제가 궁금한 거는 어쨌든 이런 1조 원에 가까운 큰 돈을 줘야 되면 지금 최태원 회장이 뭐 가지고 있는 현금이 이렇게 있진 않을 테니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또는 주식을 가지고 뭐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러면은 최태원 회장의 그룹 경영권이 어떤 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2: 예, 이번에 판결이 난 게 9,440억 원을 주라라는 얘기죠. 1조 원의 버금가는 엄청난 돈인데요. 노소영 측이 노소영 관장 측이 원래 요구했던 금액에는 훨씬 미달하는 못 미치는 돈이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재벌 총수라도 최태원 회장에게는 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겁니다. 최태원 회장의 재산이 이번에 완전히 샅샅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국정에 재산 분할을 하려면 네. 모든 거 미술품 그림 다 내야 되는데 부동산이 660억이더라고요. 부동산 다 팔아도 네. 집 쫓겨나도 9,440억 예. 조달하기가 어려워요.
1: 예.
0: 자 그런데 그러면 최태원 회장은 법원에서 재산을 분할하라 부부에게 분할하라 과거 주식 시세를 기준으로 SK 그 주식회사 SK SK의 지주회사 홀딩 컴퍼니 격인데 이 회사 주식을 가치를 2024년으로 소급을 해서 부인에게 33%를 주라. 이게 판결 내용이지 않습니까?
1: 네.
0: 그게 이제 9,440억인데 최태원 회장의 재산 목록 중에 1호가 바로 주식회사 SK의 지분입니다.
1: 네.
0: 또 SK그룹이 엄청나게 큰 회사고 요즘 반도체 때문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 회사가 SK하이닉스인데 이 SK하이닉스가 지금 말씀드리는 주식회사 SK의 손자예요. 손자. 손자 회사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주식회사 SK가 SK 스퀘어라는 네. 회사를 장악하고 있고 SK 스퀘어가 하이닉스를 장악하고 있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식회사 SK의 지분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어서 경영권이 흔들린다 이러면 SK 주식회사만 잃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도 잃어버리거든요.
1: 네.
0: 뭐 경우에 따라서는 SK 그 반도체의 주인이 바뀔 수도 있는데 SK는 이 대목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 네. 소브린이라는 그 유명한 헤지 펀드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한때 경영권이 날아갈 뻔했죠. 왜 네. 그러냐면 최태원 회장이 사실 이게 SK가의 적장자가 아니잖아요.
1: 네.
0: 원래 최종근 회장이 네. 회사를 창업했는데 최종근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동생인 최종현 회장한테 네. 이제 승계를 시켰는데 최태원 회장은 최종현 회장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1: 네.
0: 원래 최종근 회장에게도 아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런데
1: 네.
0: 그중에 한 명이 사망을 했죠. 뭐 그러다가 또 그중에 또 한 명은 사법 리스크로 잡혀 들어가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예상치 못하게 사실 재벌 총수 수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벌 총수가 됐습니다.
1: 아 그래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최태원 회장이 학교 후배예요.
1: 예.
0: 학교 후배고 학교 앞에 막걸리 집에서 여러 번 본 적이 있는데요.
1: 네, 아니 결혼식도 취재가셨다면서.
0: 예, 결혼식은 이제 기자로서
1: 예.
0: 88년인가 89년인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을 했는데
1: 예.
0: 그때 결혼식 대단했습니다.
1: 어허.
0: 그 취재하러 갔었어요.
1: 예.
0: 근데 그때 결혼을 봤는데 1989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30여 년 만에 헤어졌잖아요. 그 정말 결혼할 때도 세기의 결혼이었는데 이혼도 세기의 정말 이혼,
1: 네.
0: 정말 감회가 정말 그 여러 가지로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1: 예.
0: 자, 그런데 우선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돈 문제로 돌아와서
1: 네.
0: 9,440억 원을 주려면 현재 재산이 SK 주식회사 지분밖에 없기 때문에 방법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이 주식을 바로 줘도 돼요. 물론 법원 판결은 현찰로 주라고 그러지만 주식을 현찰에 그 가격에 대응해서 줘도 되는데 이 경우는 바로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을 거잖아요.
1: 그렇죠.
0: 바로 이제 부부도 이제 완전히 남 재산 분할까지 한 남남이 됐단 말이죠.
1: 네.
0: 일단 두 번째 방법은 주식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현찰로 만들어서 주는 경우도 있는데 1조 원에 가까운 주식을 갑자기 팔면
1: 네.
0: SK 주가가 폭락할 수 있어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이것도 현실적으로
1: 네.
0: 선택 여지가 없고 또 지금 SK가 하이닉스 주가가 얼마나 좋습니까?
1: 예.
0: 아까워서도 못 팔겠죠.
1: 그렇네요. 예.
0: 자 그러면 방법이 뭐냐? 그리고 주식을 이렇게 팔았을 경우는 지분이 줄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면 결국은 대출받는 거다. 저는 주주들 재벌 총수들이
1: 네.
0: 대부분 주식 담보 대출을 많이 일으킵니다.
1: 예.
0: 물론 최태원 회장 지금 사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그 족하다 보니까 경영권 승계에서도 후순위에 밀려 있다가 하다 보니까 지분이 적었었고 출발 당시에 그래서 소브린 같은 사태에도 노출이 됐는데 경영권 방어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따라서 주식을 판다는 것은 어렵고 대출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1: 네.
0: 현재도 대출을 주식 담보 대출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1: 네.
0: 16만 하던 주가가 8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거의 5배가 올랐단 말이죠.
1: 네.
0: 그래서 담보 가치가 많이 올라 있어요. 그래서 1조 원 정도 대출을 일으키고 조금씩 갚아 나갈 가능성이 네. 크다. 따라서 현재 1조 원 정도를 준다고 해서 최태원

0: 내장에 경영권이 흔들릴 가능성은 전 거의 없다 이렇게 네. 봅니다.
1: 야, 그러면은 어디에서 빌립니까?
0: 금융기관에서 이런 거 저 네. 확실하지 않습니까? 네. 재벌 총수들한테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안 빌려도 됩니다.
1: 네,
0: 국제 금융기관에서 빌려도 되고 SK라는 네. 주식을 담보로 해서 1조 빌리는 것은 네. 저한테 맡겨 좀 제가 아. 1조 조달해 오겠습니다.
1: 아, 진짜요? 야.
0: 아니 SK 주식을 그 담보로 준다면요.
1: 네.
0: 자 그래서 어저께 이 판결 결과가 나오면서 네. SK 주가가 많이 휘청휘청했는데 특히 SK 텔레콤 주가 엄청나게 오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크게 영향받을 일은 없다. 저는 시장이 과민 반응한다. 네. 특히 주식회사 SK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최태원 회장의 지분이 17%예요. 얼핏 보면 좀 불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데 최기원이라는 분이 계세요. 최태원 회장의 여동생. 이 최기원 등 그 형제, 사촌들이 합치면 25%가 넘어요. 그리고 이것을 상속 소송하기 전에 이미 상당 약 1조 원 정도 금액을 사촌들한테 증여 형식으로 줘서 지분이 많이 늘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형제들이나 사촌들끼리 뭉칠 경우에 지분 전혀 까딱 없고 또 자사주가요. 무려 25%가 있습니다. 자사주 이것은 현행으로는 의결권이 없지만 그렇죠. 한바탕 돌리면 우호 지분 만들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번 1조를 주더라도 경영권에 전혀 흔들림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1: 네.
0: 더더군다나 이 1조는 과거의 1조라면 문제가 큰데 지금 재산 분할 소송할 때 그러니까 항소심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는 그 당시에 SK 주식에 대한 최태원 회장의 소유 지분이 3조 정도 현찰 평가가 됐습니다.
1: 예.
0: 그런데 지금 이게 10조까지 올라가 있어요.
1: 오.
0: 그런데 뭐 그동안에 7조 네. 이상을 벌었는데 그중에 뭐 1조 나간다고 해서 경영권은 흔들릴 일 없다. 그래서 전 별로 걱정하지 예. 않습니다.
1: 예, 일단 2024년에 이제 환송 전 이제 2심이 있었고 항소심이 있었고 그다음에 대법원을 갔다가 다시 파기돼서 돌아와서 이번에 올해 6월에 이제 변론이 또 종결된 건데 그 2년 사이에 5배가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되느냐를 두고 이제 논란이 있었고 여기에서는 이제 최태원 회장 측의 주장이 일단 인정이 된 네.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노소영 관장 측이 이거에 불복해 가지고 다시 대법원으로 갈 가능성도 네.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무튼 이 재산 분할 거액입니다만 경영권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는 분석 잘 들었고요. 엄청 큰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국가 경제에도 차지하는 비중도 대단히 크고
0: 네.
1: 또 앞으로 엄청나게 더 성장할 수도 있는 그런 세계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네, 다른 논란 없이 열심히 경영 활동해서 더 큰 실적으로 국민들에게 좀 돌려주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자면 오늘 실제로 준비한 거는 빅테크 얘기입니다.
0: 네.
1: 네, 빅테크 많이 들어봤는데 일단 빅테크가 뭔지부터 짧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예, 영어로 빅테크 큰 기술, 큰 기술 기업의
1: 네.
0: 약자입니다.
1: 큰 기술.
0: 뭐 예를 들면 과거에 애플도 빅테크였고요.
1: 예.
0: 기술로 엄청난 돈을 벌고 또 엄청난 사업을 하는 회사.
1: 네.
0: 요즘 뭐 잘 나가는 빅테크에는 아마존, 구글, 메타, 뭐 그 밖에도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
1: 오라클.
0: 예, 뭐 이런 회사들이 있죠.
1: 네.
0: 그런데 요즘 빅테크의 시대가 사실 조금 맛이 가고 있어요.
1: 아, 잠깐만요. 근데 박사님, 지금 빅테크라고 하면은 일단 이름만 들어도 전 세계 사람이 다 아는 기업이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준의 기술도 가지고 있고 또 자금력도 가지고 있고 발전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면은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장밋빛 전망만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0: 네.
1: 그렇지 않다는 겁니까?
0: 그렇습니다. 우리요 취재를 하다 보면
1: 예.
0: 재벌 총수든 대통령이든 다 고민이 있습니다. 길거리에 거지만 고민이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네. 각자의 고민을 네. 갖고 있어요.
1: 극단적인 또 비유를 또. 네. 네.
0: 이 빅테크도 정말 잘 나갑니다. 며칠 네. 전에 애플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정말 실적 내용 좋다고 해서 일부 국내 애널리스트들은
1: 네.
0: 주가가 대폭발할 것이다라고 예견했었는데
1: 예.
0: 그런 보고서를 막 내놨는데 웬걸 이 뉴욕 증시에서는 주가가 대폭락했습니다. 애플 그러니까 구글이 하루에 6% 이상 큰 폭으로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1: 네.
0: 자 그것은 겉으로 보는 그 실적 속에 그 그 영광 속에 속으로도 다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특히 고민이 좀 심해져 있습니다. 자, 빅테크가 흔히 매그니피션트 세븐이라는 용어로 많이 썼습니다.
1: 뭐 맥세븐, 뭐 M7 뭐 이렇게도
0: 그렇습니다. 그렇죠? 빅테크 중에서도 가장 똘똘하고 돈 잘 버는 그 7명의 가장 우량 아들을 여기에 투자하면 예. 무조건 돈 번다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무조건 돈 버는 시절도 실제로 실적을 올리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M7이란 말 이제 더 이상 쓰지 말자. 영원한 게 없거든요. 계속해서 예. 바뀌는데 요즘은 예. M7의 시대는 가고 이제 하이퍼 스케일러들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네. 요즘 그러니까 빅테크라고 네. 얘기하면 조금 촌스러운 아웃 오브 데이트한 표현이에요.
1: 아, 그래요?
0: 네. 와. 아웃 그러니까 우리는 하이퍼 스케일러 네.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1: 하이퍼 스케일러 그러면 그거 그냥 직역을 해보면은 규모 큰 사람들 아니에요? 그건?
0: 그렇습니다. 하이퍼란 게 그리스 말로 네. 규모를 도저히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네. 큰 거. 스케일이 큰데 요즘 네. 빅테크들은 빅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투자하는 기업들이거든요. 아. 하이퍼 스케일러들. 근데 하이퍼 스케일들이 지금 반도체를 독식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만든 GPU 싹쓸이 했고요. 네. 지금 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만드는 메모리 이거를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자기들끼리 경쟁하면서 그것을 엄청난 가격으로 사들이는 바람에 그래서 SK하이닉스가 뜨고 삼성전자가 뜨고 주가 반도체 주가가 대박이 났던 겁니다. 그런데 네. 요즘 좀 반도체 주가가 좀 휘청휘청하잖아요.
1: 네. 아, 뭐 휘청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상승세는 꺾인 것 같아요. 일단은.
0: 한 예를 들어볼까요?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최고가가 298만 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1: 야, 300만 원 거의 가까이 갔었네요.
0: 예. 예. 그런데 요즘 얼마냐? 170만 원, 180만 원에서 맴맴맴 하고 있습니다.
1: 많이 떨어졌네요. 네.
0: 엄청 떨어졌죠. 예. 그러니까 29층에 올라가신 분들은 29층에서 네. SK차를 엘리베이터 타신 분들이 있어요. 그 얘기를 흔히 증권가에서 하는 속설인데 그러니까 290만 원에 사신 분들. 예. 아, 이분들은 지금 180층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1: 일단 물론 최태원 회장은 신경 쓰지 말고 가지고 있어라. 사고 팔고 할 필요 없다. 기다리면 된다라는 이야기는 또 본인이 직접 했습니다.
0: 그런 말 들으면 큰 낭패가 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재력이 아주 크니까. 그러나 요즘처럼 IT가 민감하게 올랐다 내렸다 할 때는 예. 장기 투자도 좋지만 흐름을 잘 파악해야 되고 바로 그 흐름을 우리 지금 경제 돋보기에서 네. 지금 뜯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러니까요.
0: 자, 하이퍼 스케일러들. 그래서 많이 사가서 모든 반도체 주가도 올리고 빅테크 주가도 올리고 뉴욕 증시도 올렸는데 최근 들어서 약 한 달 전부터 좀 수상해요, 주가가.
1: 아, 그래요?
0: 그래서 반도체 주식들, 뉴욕 증시 투자하는 분 고민이 많을 텐데 그 고민의 진원지가 바로 하이퍼 스케일러들입니다.
1: 어떤 의미예요, 그게?
0: 예, 이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엄청나게들 돈을 네. 투자해가지고 반도체를 샀는데 네. 투자 많이 하는 건 좋은 거예요. 네. 돈이 있으니까 투자할 수도 있고 또 투자하면 돈도 벌 수도 있고
1: 그렇죠.
0: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요즘 나오는 재무지표 며칠 전에 나온 그 구글의 재무지표도 보니까 네. 투자는 많이 했는데 회사가 돈도 많이 버는데 정작 반도체 사와서 무슨 일을 했나 네. 보니까 우리 데이터 센터 만들고 있어. 그러면 데이터 센터에서 무슨 돈 버나? 데이터 센터에서 무슨 돈을 봅니까? 돈 못 벌어요.
1: 돈을 못 번다.
0: 버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막 투자하는 거예요.
1: 그럼 나중에 언젠간 크게 버는 거 아니에요?
0: 언젠간 벌겠죠. 그런데 기업이 예를 들어서 10년간 굶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걱정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요즘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는데 예? 투자를 하니까 돈은 엄청나게 드는데 그래서 그것을 회계 용어상 자본적지출이라 해서 요즘 실적 발표를 보면 가장 중요한 지표가 CAPEX라고 써요. CAPEX. 자본적 지출을 봐야 돼요. 네. 이게 자본 지출을 얼마 하고 있냐. 투자를 얼마 하고 있는 거냐. 그렇죠? 투자를 평소에는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좋은 건데 그다음에 봐야 되는 지표가 ROI라는 지수입니다. Return on Investment. 투자하는데 돈 얼마나 벌었어. 그러니까 CAPEX하고 ROI 지표를 딱 두 개 보면 투자도 잘해. 네. 돈도 잘 벌어. 이러면 1등. 네. 이런 그렇죠. 주식은 사야 돼요. 그런데 지금 ROI가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미나이 지금 네. 변호사님 제미나이 쓰시죠?
1: 쓰고 있습니다.
0: 쓰는데 돈 내세요 안 내세요?
1: 저는 유료로 쓰고 있습니다.
0: 유료로 얼마 내세요?
1: 제가 그
0: 2만 원 3만 원
1: 예, 그 정도 예.
0: 아니 그 엄청난 GPU 한 대가 6억인데 2만 원 3만 원 내가지고 지금 구글이 생계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이거예요 현실이 지금.
1: 다른 걸로 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0: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벌겠죠. 네. 여기 투자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기서 실적이 안 나오니까 그런 실적 발표할 때마다 주가가 휘청휘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만간 실적을 낼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떠날 수도 없고. 근데 그게 언제냐? 이런데 지금 바로 일본 경제신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라는 네. 굉장히 유수의 신문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빅테크 5개, 지금 잘 나가는 빅테크 5개거든요. 문제 5명, 5손가락입니다. 얘들이

0: 이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장부에 안 나타나 있는 빚이, 숨겨진 빚이 너무 많아.
1: 야, 그럼 이거는 숨겨졌다기보다는 숨겼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까?
0: 숨겨져 있어요.
1: 기업들이 일부러 숨긴 건 아니고요?
0: 일부러인지 아닌지 이것은 우리가 그 사람의 속내를 들어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1: 예, 예,
0: 어쨌든
1: 예.
0: 재무상태표에 빚이 나온다고요. 자산 부채. 그게 예. 안 들어가 있어요.
1: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0: 예,
1: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0: 그 대목 때문에 제가 오늘 예. 3시간을 달라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 아, 너무 궁금한데요?
0: 회사별로도 자 이게 이제 우리 그 옛날에는 대차대조표라고 요즘은 재무상태표라고 그래요.
1: 네.
0: 그게 부채가 얼마 있느냐, 부채 비율이 얼마냐, 이것은 회사의 존속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지표인데, 거기에서는 반도체 사오는데 들어가는 빚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회계 기준에요. 미국 회계 기준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계약서를 맺거나 매매 계약을 했을 때 그것이 매매로 잡히고 빚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1: 예.
0: 그것이 이제 회계의 발생 기준이 어떠냐, 이게 회계학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1: 네.
0: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요즘 삼성 반도체 메모리 사오려면 쉽지 않아요.
1: 그렇죠.
0: 지금 공급이 부족하니까.
1: 네.
0: 그러니까 3년치, 5년치 장기 계약을 해야 돼요.
1: 예.
0: 그럼 장기 계약을 할 때 요즘 갑이 메모리 회사들이 갑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또 엔비디아가 갑이니까, 자 장기 계약할 때 내가 지금 비슷한 가격으로 팔긴 파는데 2년 내에 너희들이 안 사가면 어떡해. 그때는 페널티 몇 배 더 물어야 돼. 네. 이런 계약까지 다 해놔요.
1: 그렇죠.
0: 이것은 사실 보면 그 회계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기업이 빚이잖아요.
1: 네.
0: 돈 주기로 했잖아요.
1: 네.
0: 사오기로.
1: 그렇죠.
0: 사오기로 했는데 만약에 안 사오면 다른 빚을 보증을 걸어. 해서 반드시 나가야 될 돈인데 이런
1: 네.
0: 것들은 현재 매매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대차대조표에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1: 아,
0: 그게 첫 번째고.
1: 아, 예, 예.
0: 또 하나 이런 회계를 분식하기 위해서
1: 네.
0: SPC 회사라고 해서
1: 네.
0: 특수목적법인 이런 걸 살짝 외부 회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회사가 빌린 거로 우리 프로젝트 파이낸싱처럼. 근데 이게 회계 원칙에 위법은 아니에요. 다만 어떻게 됐냐면 주석에 밝혀야 된다.
1: 네.
0: 주석에.
1: 네네네.
0: 근데 주석까지 안 보잖아요.
1: 그렇죠. 잘 안 보죠.
0: 부속 네. 서류 안 보잖아요. 메인 서류 보기도 어려운데
1: 네.
0: 자세히 들어가면 깨알 같은 글씨로 나다다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은닉 한 건 아니죠. 그런데 뜻하게 밝혀야죠.
1: 의도가 뭔가 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네.
0: 이 금액이요.
1: 네.
0: 적으면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메타라는 회사.
1: 메타.
0: 빚이 1,500억 달러인데 숨겨진 빚이 4,200억 달러. 3배.
1: 아니 이러면은 이거는 뭐 야, 이게 규모가 너무 큰데요?
0: 마이크로소프트 빚이 1,100억 달러인데
1: 네.
0: 숨겨진 빚 3,800억 달러.
1: 아니
0: 자, 야.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1: 오라클.
0: 있는데요.
1: 네.
0: 오라클은 원래는 하이퍼 스케일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 프로그램 만들고 데이터 하던 회사였는데 최근에 엔비디아 GPU를 엄청 투자해 가지고 지금 빚이 870억이라고 적혀 있는데
1: 네.
0: 실제로는 2,600억 달러. 그러니까 거의 3배.
1: 야.
0: 아마존은 2,400억 달러. 그래서 이 다섯 개 하이퍼스케일러들 예. 빚을 모아보니까 1조 6천억 원의 그러니까 숨겨진 빚이 있더라.
1: 1조
0: 6천억 달러.
1: 예.
0: 그러면 이게 우리 돈으로 얼마나? 2,500조 정도 되는 돈이에요.
1: 어마어마하네요.
0: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27조잖아요, 예. 올해.
1: 어마어마하네요. 야.
0: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덩치 규모의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빚을 숨겨놓고 있다는 겁니다.
1: 야, 그러면 이게 이런 부채가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0: 예.
1: 뭐 투자를 하든 뭐 거래를 하든 뭐 전체 경제의 판을 읽든 예상을 하든 틀리지 않는다.
0: 예.
1: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거네요.
0: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회계 원칙상은 주석에 밝혀놨다.
1: 네.
0: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얘기 있어. 그런데 회계 창부가 수백 페이지잖아요. 공시자료가 네. 나올 때. 그래서 이것을 니혼 게이자라는 언론 신문이 자 지금 빅테크가 규모가 적을 때는 주석 자료로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이것을 메인 자료에 밝혀야 된다. 그리고 투자자들도 이걸 알아야 된다.
1: 네.
0: 그리고 이 빚이 있다고 해서 회사가 망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1: 그렇죠, 그렇죠.
0: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안정적으로 반도체 공급받기로 한 증표야.
1: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0: 라고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
1: 예.
0: 떨어지면 어떻게 돼? 그래서 지금 높은 가격으로 입도 선매를 해놨는데
1: 네.
0: 그거 안 사면 돈 물어줘야 돼요.
1: 그렇죠.
0: 그러면 그때 빚이 터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잘 나갈 때

0: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요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네. 하이퍼 스케일러들, 빅테크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데이터 센터를 엄청 키웠어요.
1: 네.
0: 거기서 언제 돈이 되는 걸 나오느냐. 거기서 돈만 되면 선순환이 네. 돌아가요. 그런데 아직은 돈이 안 나온다. 그래서 이번에 구글이라는 회사가 실적을 발표했고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제지 않습니까? 구글 실적 굉장히 좋았고 네. 투자를 많이 한다고 밝혔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주가는 확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니 지금 당신 돈 얼마나 번다고 전체적인 사업에서는 돈을 잘 벌어요. 구글이 검색 사업, 뭐 클라우드 사업 다 잘 버는데 지금 인공지능 반도체 사다가 한 그 부분 그것을 이제 회계장부상에는 현금 흐름표에
1: 네.
0: 투자 활동에 따른 현금 흐름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FCF라는 지표인데
1: 예.
0: 앞으로 이걸 봐야 돼요. 잉여 현금 흐름이 얼마냐.
1: 예.
0: 그게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 기업이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돈의 규모가 줄어들고 테슬라는 마이너스로 나타났어요. 근데 한쪽의 실적은 좋아요.
1: 네.
0: 그래서 좀 들여다봐야 된다.
1: 예.
0: 그래서 자 우리 보더라도 우리 앵커님 같이 이래 얼마나 대한민국의 최고 핸섬 보이 얼마나 나이스하고 잘 하셨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앵커님 지금 내막도 좋은 분이 있는가 하면
1: 네.
0: 빅테크 하이퍼 스케일러들의 이름을 걸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게 영 엉망이야 이런 분도 간혹 있을 수 있거든요.
1: 그런 회사도 있을 수 있죠.
0: 그래서 예. 옥석을 구별해야 된다.
1: 아.
0: 이런 경고가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1: 야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 이 경제 돋보기를 통해서 예, 지식과 정보와 경험을 전달받아야 된다.
0: 손수 앵커님과 함께 네. 저는 어제 손수 앵커님이
1: 네.
0: 연합뉴스 나가서 네. 최태원 회장의 재판 판결을 해석해 주는 거 보고
1: 네.
0: 야 한꺼번에 이해가 다 됐어요. 아주 감사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아무튼 갑자기 또 이게 칭찬으로 또 마무리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네. 나 오늘 빅테크 네 얘기했고 아마도 계속해서 관련된 얘기를 준비해 오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0: 네.
1: 네 다음 주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소리 질러!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4: 네, CBS 주말 뉴스쇼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국제와 경제 살펴봤고요. 3부는 정치인데요. 오, 다룰 소식이 너무나 많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5: CBS 대한민국 가골번지 인천 2026 인천 가구박람회 7월 23일부터 7월 26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립니다. 가구, 소파, 테이블, 홈리빙 제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인천 가구박람회에 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본행사는 인천광역시가 후원합니다.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연료 선연료. 무더운 여름철 식중독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손 씻기를 생활화합니다. 식사 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주세요. 음식은 충분히 가열해서 드시고 상온에 2시간 이상 방치된 음식

0: 과감히 버립니다. 계란, 육류, 해산물 섭취는 각별히 주의해주세요. 나름식과 조리된 음식은 따로 냉장 보관해 주시고 복통이나 구토 증세가 있으면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안전한 여름 보내세요.
1: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2: 당연하죠.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4: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3: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4: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3: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4: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3: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4: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3: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7: 3인 3색의 정치 토론. 3색 정치 토크.
8: 토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CBS 주말 뉴스쇼 3부는 정치입니다. 한 주간의 정치권 주요 이슈 3명의 서로 다른 시선으로 토론하는 3색 정치 토크입니다. 자, 오늘 모신 세 분은요. 이동광 민주당 전 최고위원,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인데요.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4: 1600-9300 1600-9300
3: 마음까지.

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삼색 정치 토크 오늘 함께할 세 분입니다. 이동왕 민주당 전 최고위원,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네, 세 분을 보니까 네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좀 힘이 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청취자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니 그러잖아 이동왕 최고위원 인도네시아 출장 다녀왔다고 그래요?
3: 네. 네. 지난주에 갔다가 이번주에 왔습니다.
1: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인도네시아?
3: 인도네시아 말랑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가 지도를 보면 인도네시아가 네. 좌우로 길잖아요.
1: 네, 네.
3: 근데 가운데 있는 그 섬이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섬이고 남부 지역이 인도양이에요. 바다가 엄청 크잖아요.
1: 네.
3: 거기 이제 해류가 특정 해류가 돌기 때문에
1: 네.
3: 해양 쓰레기가 또 엄청 오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네. 지금은 우기가 아니신 건기인데 네. 우기에 우기철에 엄청난 해양 쓰레기들이 몰려들고 그래서 거기 단체하고 협약도 네. 좀 맺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 센터하고
1: 그러니까요. 네. 쓰레기 전문가.
3: 네. 쓰레기. 네.
1: 쓰레기 전문가.
4: 전당대회에서 누구에게도 줄 서지 않겠다고 잠깐 회피성으로 다녀오신 거니까.
3: 아니 지금 뭐 어떻게 줄을 안 섭니까?
1: 아 그래요?
3: 저는 당원에게 줄 섭니다.
1: 아 예. 당원에게.
2: 쓰레기는 인도네시아만 있는. 게 아닌데.
3: 아 그렇죠. 작년에 제가 필리핀에도 갔다 오고.
2: 아니 우리 정치판에도
4: 많았어. 의미 있는 말씀이네.
1: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런 의미로 갔다 오신 거예요?
3: 저의적 의미.
1: 네. 아 저도 인도네시아 예전에 출장 배 타고 일주일 동안 일주일 걸려서 갔다 왔거든요. 예전에. 벌써 20년 전이네요.
3: 제가 이번에
1: 네.
3: 인연을 맺고 여기로 신혼여행을 와도 되겠다.
1: 쓰레기 섬이에요?
3: 거기 그 바다가 예쁘더라고요. 그래요? 물론 뭐 결혼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1: 결혼 계획도 약간 뒤늦게 약간 아차해서 그 수습하는 거 아니에요?
3: 결혼 계획도 없는데 신혼여행을 예. 여기로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4: 여보 매립지 한번 가볼까 말까.
3: 아니 또 신혼여행 한번 보러.
1: 아니 좋은 신혼여행지가 있으면 또 네. 결혼 상대자도 또 빨리 구해줄 수 있습니다.
3: 나중에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그 감사합니다.
3: 신혼여행지를.
1: 네 저희한테요?
3: 네.
1: 아셨나요? 네, 아무튼,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양 쓰레기 얘기로 오늘 순서 화기애애하게 시작했는데, 그래도 하다 보면 정치 얘기다 보니까, 결국은 또 경쟁이고 또 갈등 아니겠습니까? 아, 마지막 오늘 한 시간 후까지 이런 분위기 이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도 이슈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광고 나가는 동안 세 분과 함께 오늘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뭐부터 해야 되냐? 뭘 넣고 뭘 뺄 것이냐? 이거 가지고 한참 얘기했는데, 우선, 짧게 다루면 될 것 같은데요. 오세훈 서울시장 벌금 1,000만 원 선고됐습니다. 물론 1심이지만 그동안 좀 이거 허풍이다. 믿을 수 없다. 망상이다. 이래서 좀 배척됐던 명태균 씨의 진술 주장 중에 일부가 인정됐습니다. 뭐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는 부분까지 배척할 수는 없다라는 취지였는데 결국 야 서울시장직 상실할 수 있는 그런 상황 1심에서 1심만 보면은요. 뭐 앞으로 뭐 상급심 판단도 남아있겠습니다만 이거 뭐 법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 특히나 국민의힘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 같아요. 이거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 말씀부터 듣고 시작할까요?
2: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제 저도 완전히 이거는 뭐 명태균 씨, 그 김건희 씨에 대해서 1, 2심에서 명태균 씨의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다 부인을 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쉽게 끝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일부 유죄가 나오고 또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니까 좀 이거 뭐지라고 당황스러운데 이게 미칠 여파가 엄청 큰 것 같아요. 첫째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나섰잖아요.
1: 네.
2: 이게 원래 조부가 결정을 하려고 하다가 연기하더니 안 되겠다. 그래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나왔으니까 그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김건희 윤석열 그리고 또 오세훈 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저희로서는 이게 오세훈 시장이 유죄로 확정이 되느냐 아니면 무죄로 벗어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저 차기 주자 구도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1: 네.
2: 지금 사실 뭐 한동훈 오세훈 이 두 분이 보수의 차기 주자로서 상당한 영향력 내지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인데
1: 네.
2: 만약에 한 축이 무너져 버리면 그것도 굉장히 좀 힘든 상황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 대법원에서 다시 이제 그 파기 환송이 그러니까 2심에서 무죄가 나오든가 대법원에서 그렇게 확정이 된다면 오세훈 시장으로서 날개를 다는 거죠 뭐 그러면 야 내가 이렇게 탄압받았다 이런 네. 걸로 해서 날개를 달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근데 또 정반대로 그냥 유죄가 인정이 돼서

0: 내년에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된다. 네. 그러면 그것이 정치판에 미칠 영향도 엄청나죠. 왜냐하면 저 서울시장 선거에서 내년에 지는 당은 당대표가 누가 됐든 간에 그 당대표는 책임론 때문에 물러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예. 이게 뭐 체인 리액션이라고 하나요? 계속 연쇄 반응 효과가 날 수도 있고 해서 이래저래 굉장히 네. 큰 폭탄 하나가 지금 떨어졌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아니 그러잖아 이긴삼 총장. 네. 지난번 얼마 전에 있었던 서울시장 선거 국면에서도 사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오세훈 후보 간에도 함께 옆에 서기도 하고 상당히 여러 면에서 좀 가까운 관계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이렇게 또 1심 유죄 판결 나오다 보니 개혁신당 내에서도 뭔가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을 좀 할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저희 김정춘 후보가 뭐 아주 저조한 성적으로 낙선한 거는 그 뭐 그것대로 안타깝지만 또 오세훈 시장이 저런 어떤 1심에서 저런 판결을 받으니까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나 제가 판결문을 좀 보니까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번복될 여지는 충분하고 전 오히려 뭔가 쟁점이 명확해졌다는 데에서 오세훈 시장이 결국 불리하지는 않다고 좀 보는 게 짧게 그 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네. 판결문을 쭉 보니까 무엇무엇으로 보인다. 무엇무엇이라고 보이는 점. 무엇무엇이라고 판단된다와 같은 추정성 문구가 한 36회 이상으로 들어가요. 보통 형사재판의 대원시자 법조인은 아닙니다만 어떤 범죄 사실을 인정할 때 뭔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주의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우리는 넘겨들었잖아요. 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땐 좀 더 항소심에서 다툴 어떤 전선이 충분하다고 좀 보고 유죄로 인정받은 여론조 5개와 무죄로 인정받은 여론조 5개를 가르는 그 기준이 명태균 씨의 진술 신빙성에 대부분 의지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사건과 사건 사이의 그 시간 타임 테이블 그러니까 정황적 시간 근접성에 대체로 기인하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말로 재판 판사의 주관적 평가가 더 많이 들어간 판결이다 보니까 아마 오세훈 시장이 준비 잘하면 범포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과 별개로 만약에 정말 보궐선거가 이뤄진다라고 하면 네. 전 두 당 다 네. 권력 개편 그러니까 권력 진영에서 큰 좀 변동이 올 거라고 보는 게
1: 특히 두 당이라는 게 국민의힘과 그러니까
2: 민주당과 예, 예. 국민의힘이야. 근데 예. 민주당한테는 상당히 일단 불리한다라는 건 좀 예,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지금 당장 서울시장 선거 또 했을 때 네. 민주당이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고요. 또 게다가 예. 이재명 대통령의 근저당권 그 고가주택 거래라고 하는 그 큰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한번 서울시장을 하더라도 네. 결국 국민의힘에 불리하지 않을 거고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힘에선 또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내년 7월 달까지 임기인데 네. 한 번 더 서울시장을 두 번이나 당선시킨 대표라면 중간에 이 장동혁 대표를 뭔가 내리게 한다거나 사퇴시킨다거나 그런 건 사실 불가능해질 거고 한 번 더 연임을 목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나선다면 그것도 불리하지 않게 작용을 해서 이 오세훈 시장의 판결이 결국 두 당한테 막 긍정적으로만 내지는 일방적으로 부정적으로만 연결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지금 빛나는 반별이님은 그런데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오세훈만큼 인지도 높고 또 널리 알려진 서울시장 후보가 또 없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런 또 여러 후보군들은 또 서운하게 또 느낄 수가 있겠네요. 네.
2: 제가 듣기로는 안철수 의원도 한때 준비를 하려고 했었다는 얘기가 들리고
1: 그래요?
2: 그랬었어요. 물론 뭐 지역구는 경기도이지만 네. 또 모르죠. 어쨌든 보궐선거이고 본인 한 번 더 나경원 의원도 수도권에 나경원 의원도 있고 해서 후보군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윤희숙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네. 모르는 일인 것 같습니다.
0: 네. 안철수, 나경원, 박수민 출마했던 분들
2: 그렇죠, 그렇죠.
0: 윤희숙 네. 윤희숙 의원 나갔었잖아요. 그런 분들도 모르겠습니다. 네. 아직 뭐 판결, 2심 판결도 남았으니까 네. 말 잘못하면 오세훈 선배님한테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예.
3: 이제 상당수 부분들이 네. 말씀을 하실 때 아 이거 뭐 무죄 나올 수도 있는 건데라고 하면서 사실은 마음은 네. 다 보궐선거에 가 있는 것 같아요.
1: 아니 그래서 뭐 정치권의 어떤 비정함일 수도 있겠는데 조금 전에 언급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물론 자기 같은 당에 있는 정치적인 동지이기도 합니다만 같은 당에 속해 있으니까 그런데. 개인의 어떤 그 기회의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 유죄 판결 확정돼가지고 뭐 선거 한번 더 열리면 뭐 나쁠 거 없다 이런 생각을 또 모두가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 제가 너무 나쁜 생각인가요?
3: 아니 이제 저는 사실 그게 다 표정 관리하고 메시지는 다 우호적으로 내잖아요. 네. 와 사법부의 이런 판단은 잘못됐다 이렇게 네. 메시지를 다 내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거는 오세훈 시장이 사라졌을 때 흩어질 지지층들을 흡수하기 위한 뭐 그런 포석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정치권에서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살아 돌아오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2021년도 1월

0: 달에 오세훈 당시 후보가 김영선 의원한테 직접 연락해가지고 명태균의 전화번호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만남이 좀 시작되고 뭐 명태균 씨는 7번 만났다. 오세훈 시장은 어이 뭐 몇 번 만난 적 없다. 뭐 이랬는데 나중에 눈물까지 흘렸다라고 하는 증언까지 나오는데 신빙성 여하를 떠나서 명태균하고 연결된 건 맞아요. 네. 근데 김한정 씨, 돈을 낸 김한정 씨는 명태균 씨하고 일면식도 없는 아는 사이도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이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럼 연결고리 역할을 누가 했을까?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황상 나오는 것이고
1: 네.
0: 또 강혜경 씨하고의 녹취록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누가 봐도 판을 이렇게 봐도 아 이거는 연결된 게 맞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이걸 무죄로 해주면 20여 년 전에 오세훈 당시 젊은 국회의원이 당신의 총선 비례대표 아니 총선 출마를 고사하고 네. 출마 불출마를 선언하고 선거법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자라고 했던 네, 그 네. 오세훈법에 본인 스스로가 지금 걸려들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네. 만약에 이거를 무죄로 하면 앞으로 돈 많은 친구를 둔 정치인들은 어. 야 내가 모르는 걸로 해라 그냥 네가 돈 쓰고 난 모르는 거다 하고서는 알아서 여론조사가 뭐 100번이고 1000번이고 돌아가면서 자기 인지도를 올리는 역할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정치자금법을 또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다. 그래서 네. 사법부에서 이거를 굉장히 세게 네. 처벌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1: 그리고 지금 뭐 짧게만요. 그 이기섬 총장이 지금 당장 서울시장 보궐선거하고 다시 선거하면 민주당이 이길 수 있겠느냐. 여론 좋지 않다. 부동산 관련된 것도 있고.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0: 저도 이긴다고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당도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필요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사안들 이게 엄중하게 좀 저희들이 대처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고 뭐 이제 국민의힘이 오세훈 시장이 사라진다고 해서 뭐 다른 후보가 나오면 무조건 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또 오만이죠.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가 좀 잘 네. 정리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후보의 준비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여건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지점에서는 뭐 지금 여당이 네. 그렇게 뭐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네. 점도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자나 이번 주에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토론회가 있었고 또 그런 와중에 또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 네. 아파트 매도할 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거제당권 설정이라든지 이것도 또 여러 가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도 있으니까 이거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 전에 국민의힘 얘기도 좀 더 살펴볼게요. 이게 멱살잡이가 나와가지고 네 이게 단순한 해프닝인지 아니면 이것도 그 권력 구조라든지 아니면은 당내의 개파 갈등으로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임위 배정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권영진 의원이 네,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을 잡았다. 그리고 아 이제 고성과 반말 이런 것들이 밖에까지 들려놨다. 이런 것들 그리고 말위하던 송원석 전 원내대표 멱살까지 잡았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글쎄요. 이게 아니라고 하지는 않죠. 그리고 권영진 의원도 다 내 잘못이다. 나의 부족합니다. 라고 다 인정을 사실상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당내에서는 어떻게 봐요?
2: 아, 잘못한 거죠. 뭐. 그러니까 이게 그 무슨 뭐 개파 간의 갈등이라고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게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오세훈계라고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게 알려져 있는 분이긴 한데 본인 주장은 그거잖아요. 이게 그 이번에 상임위 배정을 보니까 이른바 친윤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됐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굉장히 불이익이 돌아갔다. 도대체 이 기준이 뭐냐 이런 것들을 따지기 위해서 갔던 것이고 본인의 얘기 본인에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다가 감정이 격해지니까 정점식 원내대표와 이제 충돌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그걸 말리는 송원석 전 원내대표와 이렇게 뭐 멱살잡이를 했다. 뭐 그런 얘기죠. 근데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 사과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대구시장 원래 시당위원장으로 네. 내정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자기가 사퇴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든 간에 어쨌든 뭐 그게 비공개였다 하더라도 의원들 간에 이런 식의 더구나 같은 동료 의원들 같은 당의 동료 의원들끼리 뭐 멱살잡이가 있었느냐 뭐 없었느냐 하는 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죠.
1: 네. 근데 그러잖아 이제 상임위 관련해서 배정 굉장히 중요한데 뭐 어찌 보면 입장 바꿔 보면은 누구는 좋은 자리 주고 누구는 엉뚱한 자리 주고 누구는 하고 싶은 자리 주고 누구는 하기 싫은 거 주고 이러면 약간 좀 속이 상하긴 할 것 같습니다.

0: 아, 물론 멱살잡이 하면 안 되고요. 네, 그렇긴 합니다만. 아무튼 세 분도 이제 원내 들어가셔서 네, 상임위 배정 잘 받으시기를. 네. 네. 개인적으로 응원합니다. 네, 네, 개인적으로.
1: 저도 이제 광역의회와 지방의회에서 상임위라는 걸 해봤잖아요. 네네. 그러면 인기 상임위와 비인기 상임위가 있는데 전부 다 인기 상임위원에 넣을 수 없으니까 전반기에 인기 상임위를 했으면 후반기에 비인기 상임위를 하고 이런 암묵적 질서가 있어요. 근데 권영진 의원은 전반기에 국토위 간사까지 했으면 후반기에는 약간 좀 불리한 상임위로 가야 되는 게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국토위가 최고 인기 아닙니까?
1: 인기죠. 네. 국토위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주민들한테 뭘 많이 하거나 어떤 기간 산업이라든지 SOC 산업 같은 것들을 주문하고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그런 상임위는 정말 인기 상임위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권영진 의원이 정무위, 산자위, 행안위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셋 다 안 되고 그래서 정리한 게 이제 행안위와 정보위를 겸한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정보위까지 빼라고 하니까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들어가서 예. 그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멱살잡이 했다라는 건데 전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고요. 전반기에 국토위 간사까지 하셨으면 후반기에도 욕심 내려놓으셔야죠. 그래야 다른 구성원들이 네. 다른 동료들이 조금 더 인기상임위 갈 수가 있습니다. 전 그래서 철저하게 이건 권영진 의원의 잘못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뭔가 개파 싸움이라든지 이렇게는 보이진 않습니다.
2: 아니 이제 앞으로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변할 수가 있는 게 권영진 의원이 그래도 대한가 미래? 뭐 그거 하시고 어쨌든 개혁파로 네네.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활동을 전면에서 거의 하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0: 내란 탄핵 국면에서도 목소리를 그렇죠. 냈고요.
2: 네, 그리고 네. 장동혁 대표 잘못할 때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네. 이제 그런 측면이었는데 지금 요거 때문에 앞으로 요거 힘은 조금 빠지게 될 것 같다. 그 생각은 좀 들고 그리고 어쩌면 요 상황은 예견됐는지도 네. 몰라요. 민주당에서는 어제 이게 이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원구성을 빨리 하자. 그리고 국회의장도 선출됐고 이제 빨리 하자라고 했는데 저기서는 차일피를 미루면서 우리는 안 들어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이 먼저 열몇 개 상임위를 먼저 차지를 하고 그다음에 그 선출 막 작업하고 그러니까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하다가 일곱 개 딱 남겨놨잖아요. 네. 저거 분명히 내부에서 상임위원장 해야 되는 텀이 있는 사람도 있고 간사도 해봐야 되고 저거 분명히 내분이 네. 날 거다. 근데 의외로 되게 조용하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달이 나잖아요.
0: 야, 그 미끼를 던진 거네요. 네, 네.
2: 내부에서 이런 사달이 나고 그러니까 야성을 네. 사실은 국회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좀 표현을 해주시면 좋은데 자기들끼리 자중질환해서 야성을 보여주시니까 조금.
3: 아니 근데 네. 상임위원장 선거는 사실 그 관심 많이 언급은 안 되고 있지만 유이동 의원이 맞아요, 우리 맞아요. 저 평택에서 조국 그다음에 김용남 의원 꺾고 돌아온 분이잖아요. 그래서 4선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국토위 제일 관심이 많다는 국토위의 위원장이 됐는데 이걸 또 경선으로 해서 됐어요. 원래 여기는 김정재 위원장 친윤 김정재 위원장이 하기로 돼 있었는데 네. 출마 선언을 하고 투표를 했는데 49대 48로 한 표 차이로 한 표 차이로
2: 드라마틱.
3: 네, 드라마틱하게 위원장이 됐는데 그 연설을 들어봤는데 유이동 의원이 네. 아 제가 이른 나이에 그 국회에 들어와서 3선 때는 선배들이 야 넌 의동아 넌 나이가 어리니까 나중에 해 선배들한테 그래서 자기가 양보했다는 거예요. 근데 천신만고 끝에 4선이 돼서 들어오니까 야 넌 4선이니까
1: 많이 했잖아.
3: 3선이 하는 건데 누가 뭐 해. 그러면서 이제 아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어떡합니까? 이렇게 호소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상당히 그 연설이 먹혔나 봐요. 그래서 49대 48로 이겼습니다.
2: 그건 개혁파가 좀 승리했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죠. 구조적으로는.
3: 네, 네. 뭐 그렇습니다.
0: 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결과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광고 듣고 돌아와서요. 민주당 할 얘기가 엄청 많아요. 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네, CBS 주말 뉴스쇼 할 얘기 너무 많아가지고 짧게 광고 나가는 동안에도 세 분과 함께 논의를 좀 했습니다. 길게 다루고 싶은 주제들이 너무나 많은데 아 그럴 수가 없는 네, 현실적인 시간 제약 때문에 우선 민주당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제 정부 여당이 정책도 이제 만들고 끌고 나가는 거니까요. 부동산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0: 대통령이 주재를 했죠. 여기에서 이 꼼수라고 봐야 될지 묘수라고 봐야 될지 뭐 평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시고요. 이 대통령이 아파트 팔면서 그 전학권 결정한 거, 예. 일종의 이게 사금융이냐 또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결과냐, 이 역시 평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시고요. 이 언급 할까 싶었는데 없었어요. 그리고 이거 관련된 직접적인 질문도 없었죠. 네. 그러다 보니 이게 제일 지금 중요한 문제고 이걸 가지고 답을 듣고 싶은데 정작 중요한 거 빼놓고 무슨 토론하는 거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동학 최고위원님, 예, 약간 좀 미소를 짓고 계시네요.
1: 아니요, 이제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죠. 왜냐하면 부동산 세제 개편이라고 하는 게 6월 1일 이후로 이제 부동산 세제 확정되고 뭐 재산세고 뭐고 이게 다 통지가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7월 말까지 말 정도에 세제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한 거니까 그 기조에 맞는 토론회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게 정부에서 토론되거나 혹은 뭐 부처 관련 부처만 이렇게 좀 논의해가지고 일방적으로 국민들 앞에 발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역대 정권들을 보면. 근데 저는 이번에 소통의 어떤 방식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 이건 뭐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소통의 자리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뭐 무주택자, 청년, 뭐 심지어 뭐 업자분들까지도 다 모셔가지고 현장에서 들어가는 이야기들을 다 다 들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국무총리 주제로 해서 뭐 미흡한 점들을 한 번 더 또 토론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이게 회수를 제안해 놓을 건 아닌데 물론 발표나 뭐 시점이 있는 거니까. 근데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방식으로 논의를 해가면 국민적 공감대나 혹은 국민 설득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식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평가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어떤 방식으로 갈 것 같냐면 저는 어쨌든 보유세 인상은 좀 불가피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예. 근데 그것이 뭐 야당에서 얘기하는 대로 무슨 폭탄이 될 거냐. 저는 그 정도 수위 조절은 좀 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너무 낮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손은 좀 볼 것 같고 네. 어쨌든 뭐 국무총리 주제로 또 거기에서 미흡한 점들이 좀 나온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국민 여론을 잘 반영해서 종합적인 결과가 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0: 혹시 실거주도 100% 투기다라고 하는 토론 참석자의 질문 또는 의견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정부 여당도 동의를 하는 겁니까?
1: 아니 그렇진 않죠. 근데 그런 케이스들도 왜냐하면 실거주할 목적으로 살지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몇 년 살다가 또 올라타고 사실은 그게 이제 자산을 증식해갔던 우리 뭐 경로 아니었어요? 근데 그 네. 부분과 관련된 문제 인식을 갖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뭐 아닌 사람도 있는 거겠죠. 근데 그것에 대한 뭐 공감대가 확실하게 형성된 건 아니다 이렇게 네. 봅니다.
0: 아무튼 뭐 의미 있는 얘기들 있었고 이런 거 하는 거 자체가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2: 근데 원래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메시지가 먹히려면 메신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럼 네. 말하는 사람이 저 사람 믿을만하네 해야 되는데 솔직히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이미 신뢰를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17억 7천만 원을 근저당 줘서 집을 파신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아, 나 청와대에 있고 내 집은 팔아야겠는데 집 사겠다는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내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한테 근저당 설정해 준 거야. 그래서 그 사람 한 푼 없이도 그냥 집을 살 수 있게 해준 거야. 그런 사정 남들 다 있습니다. 집거래하는 사람마다 다 나는 지금 당장 우리 애가 전학을 가게 돼갖고 혹은 내가 직장에 옮기게 돼 해서 집을 놔두고 난 다른 데로 이사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대출이 다 규제가 돼갖고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정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본인 사정은 아 나는 뭐 내가 이렇게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정당한 거야라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 수많은 사정들은 그건 당신들 그건 댁들 사정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습니까? 저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뭐 이것들 거의 보면 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3시간씩이나 그걸 보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3시간씩 그렇게 생중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다른 직장 정상 그 직장인 사람들은 다 가서 직장 생활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가서 국민들이 가서 그걸 다 나중에 찾아보면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그거 찾아봐야 됩니까? 그게 정책입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지금 보면 그 민주당 이른바 진보 좌파라는 분들이 원전 생태계도 다 망가뜨리셨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다시 그 되돌리느라고 정신 못 차리시더라고요. 부동산 왜 도대체가 그 문재인 때도 그렇고 이른바 진보 좌파 정권이 등장하면 그렇게 무주택자들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 겁니까? 부동산 정책. 또 주식시장이 이제 거의 투기판 돼버렸어요. 아, 그래놓고서 거기다가 ETF니 뭐니 만들어갖고 오히려 불이나 지르고 안 줬고 그냥 보안수사권도 결국은 법무부 장관이 난 못하겠다라고 사퇴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데 거기다 놓고서 자기들이 뭐 네가 오라 내가 오라 싸움박질하고 있고 도대체 국민들을 위한 정책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진짜 화가 나요. 부동산 정책 뭐 말할 것도 없고.
0: 아, 실제로 지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2: 아, 화가 나요. 네. 아, 화 안 납니까? 아니 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1: 아니 근데 그 영상 3시간짜리 그거는 볼만해요. 정말. 왜냐면 잘 모르는 사람도 아, 우리나라가 이런 식의 이해관계자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공부할 수 있어서 좀 좋더라고요.
3: 그러니까 집값을 역대 최대로 올려놓고 부동산 대토론회를 열면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윤석열 정부 때도 박근혜 정부 때도 그런 토론회 안 했어요. 그렇지만 집값은 안정화돼 있었습니다. 왜? 그 핵심은 시장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분명히 대통령도 선거 때 세금으로 누르고 눌러서 가격이 튀는 현상을 발생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말을 바꾸신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조세로 조여서 사실 뭐 의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집값이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매 집값도 그렇지만 월세 집값도 마찬가지예요. 그 젊은 사람들이 부담하기 이제는 한계가 온 정도까지 지금 만든 건데 그런 상태에서 부동산 대토론회를 만든들 뭔가 국민들에게 신뢰가 갈 거냐라는 의문이 갈 수밖에 없고 대토론회를 할 거면 정말 대통령에게 따가운 말씀들을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되는데 경실련, 참여연대, 민달팽이 윤영원과 같은 심지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개혁 특별위의 부위원장 출신을 모셔다 놓고 거기서 보유세 강화라든지 세금을 더 조여야 된다라든지 뭔가 그 실거주자도 투기자라고 하는 어떤 뭔가 에코챔버 효과라고 하잖아요. 본인들의 확증 편향만 부각하고 강화하는 식의 토론회는 그건 토론회가 아니죠. 그거는 그냥 전당대회장으로 봐도 좀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의 근저당권 그러니까 핵심은 그겁니다. 왜 국민들의 대출은 세게 묶어놓고 본인의 주택 고가주택을 거래할 때는 이 사적 신용공여라는 우회로를 적극 활용했냐라는 거예요. 결국 그거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 이거 그냥 뭐 대출과는 무관하게 무조건 재건축 권리 이전일 뿐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전 이런 변명들이 오히려 민심에 불을 지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런 짤이 돌아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한성수 총리 앉아있고 이재명 대통령 앉아있고 구윤철 총리 앉아있는데 그 머리 위에 뭐가 써있냐면 각각 집을 판 시세 차익이 액수로 드러나 있거든요. 한성수 총리는 29.5억 이재명 대통령은 25억 구윤철 총리는 20억 예상.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부동산 대책을 소구할 수 있고 또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떠한 말이든 메신저의 어떤 신빙성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 시장 정상화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0: 네.
2: 그 시장 정상화는 누가 정하는입니까? 그 가격을 어떻게 정하는 거죠? 정부가 정하면 시장이 정상화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경제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거기서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 건데 대통령이 나서서 시장 정상화를 하겠다. 그럼 주식시장 정상화는 주식 가격이 얼마가 되면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겁니까?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얼마나 하면은 그 아파트가 강남에 있는 어떤 A 아파트가 가격이 얼마가 돼야지 그게 정상화가 되는 겁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분들이 진짜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 맞나? 여기가 지금 무슨 뭐 사회주의 경제 체제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지금 수요 공급이 안 되고 정부가 계속 밀어붙여갖고 가격을 정하거나 뭐 어느 특정에 뭘 그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하더라고요.
1: 아니 근데 정부는 국민과 동떨어진 관계는 아닙니다. 뭐 지위와 뭐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일부의 사람, 일부의 국민이 정부를 이루는 것이고 그 정부를 이뤄감에 있어서 다중 대수의 어떤 의견들을 계속해서 총합해가면서 그 의사 결정들을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민주주의로서 제도로 그걸 확립하고 있다 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만 맡겨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오히려 역으로 저는 또 무책임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서도 시장에 얼마든지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라고 이게 규정을 해놓고 있고 자유시장 경제에 맡겨놓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 이거 비율 엄청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계 대출 상황 자체가 위험수위로 가니까 이걸 대출을 무작정 지금 풀어놓으면 국가적으로 이건 나중에 엄청 위기관리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풍선효과도 있는 건데 그 부분도 결국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토론회에서 신혼부부라든가 뭔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청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실수요자 뭐 이 주택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다른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들이 나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도 야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진짜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바로 조치를 좀 취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그런 불만을 좀

0: 잠재우고 실제로 정부의 정책 수용성을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네. 그러한 유연성을 좀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네. 충분히 정부의 기조는 설명하면서도 이 수용성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네. 가고 있다.
1: 근데 대한민국 헌법에 그 정부가 얼마든지 시장에 개입해도 된다는
0: 아니 그 119조에 없습니다. 나와 있잖아요. 119조 1항 2항이 그 경제민주화 조항입니다.
1: 그러니까 경제민주화는 네. 경제에 대해서 잘못된 돌아가는 것들을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게 돼 있지만 그게 무슨 시장에 정부의 개입을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논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600조의 국가부채가 1000조가 됐습니다. 그 나라 돈을 그렇게 늘려놓고 그것이 결국은 그 부동산 어떤 가격 폭등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2: 짧게 첨언하면요. 금융감독원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가계대출과 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연체율 그러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발표를 했는데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연체율이 0.2에서 0.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낮은 지수고 반면에 가계대출, 사업자 대출, 신용대출과 같은 그 대출들의 어떤 연체율이 최소 0.6에서 0.9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과 원금 상환도 잘 되고 관리가 잘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그 대출을 그냥 틀어막은 건데 오케이 좋아요. 틀어막았으면 틀어막은 이후에 어떤 그 나머지 어떤 비전이나 대책을 제시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못하니까 지금 수도권 평균 매매가격도 10억을 넘어가고 엉망진창이라는 건 아닙니까? 그럼 빨리 국정기조를 바꿔야죠.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보유세를 강화한다든가 기존 대출자의 대출까지 규제해버린다고 한다면 저 오히려 매물은 더 묶일 거고 전세는 더 씨앗이 마를 거고 월세는 더 폭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기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3: 네, 이 부동산이 정말 뭐 짧게 얘기해서 뭐 결론이 나오는 문제는 아니고 이번 토론에 단순히 토론했다 정도가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라 정말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 정말 귀담아 듣겠다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약간 농담 섞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유튜브 구독하는지 다 알겠다. 이런 느낌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뭐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의 유튜브 구독 또는 대통령의 유튜브 시청 내역을 다 공개해라. 의무적으로 공개됐으면 좋겠다. 야 이거 뭘 보는지를 알아야 대통령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군. 앞으로 뭘 하겠군. 이게 또 판단되지 파악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뉴스쇼는 구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 아 네. 네.
0: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유튜브 두루두루 네. 한쪽만 치우치게 네. 보시는 건 아닌 것
3: 그래요?
0: 같고 네. 다양하게 의견들을 네. 좀 섭취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3: 그러기를 네. 네. 기대하겠고요. 저희 민주당 얘기. 민주당 얘기라고 하나로 좀 묶기에 좀 버거울 정도로 주제가 많은데 요거 짧게 살펴보고 전당대회 얘기까지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우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게 검찰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관련해서 이 장용기 수사 관련된 의혹 때문에 여론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과 정부도 약간 멈칫한 느낌이 없지 않았어요. 그리고 검찰의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친여 성향의 여러 방송인들도 유튜버들도 야 이거는 어떻게 하지? 약간 멈췄는데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면서 완전 폐지 쪽으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검사의 보안수사권 필요성을 주장했던 정성호 장관이 약간 좀 항의성인지 또는 실망의 표출인지 아니면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본 것인지 아니면 장관직 내려놓고 원내에서 의원으로서 뭐 입장을 더 강하게 밝히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만두겠다고 했고 대통령은 만류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1: 민주당 지금 현재 그 보안수사권 밀어붙이려는 분들은 국민 알기를 먹같이 하는 거죠. 지금 여론이 그 다 보셨잖아요. 60몇 대 뭐 거의 절반 뭐 이래서 절대 안 된다라는 것들이 훨씬 많고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거 이렇게 되면 문제 되지. 아니 우리가 장윤기 사건 통해서 봤고 그거를 통해서 그 이전에 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들 나와서 증언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화감독 사건도 있었고 쭉 드러나고 있잖아요. 얼마나 크게 문제가 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국민들이 아우성 치는데도 야 니들이 떠드는 건 그냥 우리가 신경 쓸 게 뭐 있어. 우리 그냥 밀어붙일 거야. 아니 부동산 정책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세입자 무주택자 이런 분들이 전세값 전세가 사라지고 있어요. 살기 힘들어요. 이렇게 아우성을 쳐도 그거야 당신들 얘기고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상과 이념을 관철시킬 거야. 라는 어떤 그런 1980년대에 그 탈레반적인 운동권적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계속 밀어붙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무슨 배짱으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도 국민들은 무조건 민주당을 지지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0: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궁금해요, 진짜.
1: 그 한국갤럽이 지난 7월 달 14일에서 16일 진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2: 네.
1: 보안수사권 유지에 찬성하는 시민들, 국민들이 61%고 전면 폐지가 23% 압도했고요.
2: 대략 그 정도 수준이 나오더라고요.
1: 네, 심지어 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유지가 46, 폐지가 39입니다. 당원도, 지지층도, 국민도 보안수사권 폐지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신호를 주고 있는데 유독 민주당 국회의원들, 친여성향 의원들만 지금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아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반드시 여포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걸 그냥 당론으로 밀어붙인다라고 하는 게 저 얼마나 역사에 죄를 짓는지 지적하고 싶고요. 정성호 장관의 사의 표명은 이번 한 번이 아니었잖아요.
2: 네.
1: 지난 달에도 한 번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했다고 했다가 반려했다고 하는데 결국 법조인 정성호와 진영의 정성호 사이에서 인간적 고뇌를 느낀 것 같아요. 출범하자마자 곧바로 대장동 항소폭이라는 그 무리함을 한번 겪었고 두 번째로 이번 지방선거 국면에서 국정수사 국조특위라고 하는 그 공소추사 특검이라고 하는 걸 관철하려고 했다가 실패를 했고 또 이번에도 이제 앞으로 이제 다가올 공소추사 또 있고 게다가 이번에 당론으로 보안수사권 폐지가 결정되다 보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이거 퇴임 후에 내 안위까지 위험해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또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2: 네.
1: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다 보니까 이제는 장관이 아니라 지역구 관리해야 되는 건 아니냐. 뭐라는 해석도 있는데
2: 예.
1: 그런데 정성호 장관이 뭐 장관 일을 하면서 뭐 이도 되게 상하고 힘들었다고 한 걸 보니까 어쨌든 대통령의 기조와 정성호 장관의 어떤 사법적 기조가 안 맞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2: 네. 근데 또 대통령도 이제 기자들한테 입장 밝히기로는 이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뭐 완전히 폐지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부분들 국회가 뭐 잘 논의해서 하지 않겠냐라는 언급을 했습니다만 대통령의 본마음은 사실 이걸 완전 폐지는 또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관측과 분석도 있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3: 그러니까요. 뭐 정권 송치 같은 경우는 5년 전에 없앴고 그리고 실제 지금 검사의 수사권 이건 완전히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 뭐 어쨌든 인지수사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그 가능성을 완전히 다 차단해버렸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문제들은 상당 부분 뭐 소화가 될 수 있다. 근데 나머지 국민적인 어떤 뭐 민생 사건과 관련돼서 혹시라도 공백이 발생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에 대한 우려점이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마지막까지 숙고를 좀 했던 건데 시간이 쫓겼던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월 2일 날 공소청하고 중수청이 이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2: 얼마 안 남았어요.
3: 예. 근데 지금 제가 엊그저께 보도를 보니까
2: 예.
3: 이사 가는 곳에 대한 계약 관계나 이런 것들도 지금 클리어가 안 되고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2: 아니 이게 법원 검찰하고 멀리 뚝 떨어진 데 있어가지고
3: 예, 예.
2: 일도 잘 안 되고 이거 여러 가지 예. 불편도 예상됩니다.
3: 네, 예,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문제들도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도 많은데 전체 국민 전체적으로 이제 명분 같은 것들도 결국은 당 내부에서 완전히 클리어가 되지는 않은 상태인데 어찌됐건 어제 이제 당론을 통해서 100여 명 이상의 뭐 의원들이 모이셨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론화됐고
2: 네.
3: 저는 이게 아직 이제 끝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2: 네.
3: 이제 성안 작업을 지금 이제 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뭐 김남희 의원 같은 경우는 정권 송치를 부활시키는 법안을 어제 또 냈었어요. 근데 그건 본인의 뜻만은 아니고
2: 예.
3: 수많은 피해자 단체들 피해하시는 피해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런 의뢰를 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2: 네.
3: 그러니까 그분들을 민주당이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이 과정에서 수렴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수청으로 이 보안 수사 할 수 있는 뭐 전담 부서를 지금 만들기로 그거를 이제 일정 부분 반영하고 또 홍기원 의원께서 내신 여러 가지 피해자들 어떻게 보호할지 그 조치에 대해서도 이번에 다 그거를 다 수렴해서 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이셨던 분들이 다 이제 당론화 작업을 한 건데 그래도 아마 소신을 가지신 분들이 과연 이 당론에 저는 따라야 된다고 보지만
2: 네.
3: 마지막에 표결할 때 또 어떻게 될 거냐 그 부분까지도 또 약간의 갈등의 소지는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2: 네, 아 이게 참 네.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어떤 이 국민들의 여론이 최대한 좀 수렴이 되면 좋겠는데 상당한 격차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예
4: 한마디만 하면
2: 네네.
4: 아니 도대체 그 국정운영을 레고블록 갖고 놀듯이 하면 어떡합니까?
2: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4: 아 이렇게 만들었다가 아 이거 네. 아닌가 비요? 그럼 다시 뜯어고쳤다가 뭐 일로 만들었다 절로 만들었다 네. 그냥 그건 어린애들이 레고블록 갖고 노는 거지 아니 도대체가 보안사건을 비롯해서 뭐 수많은 정책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아니면 말고 이산이 아닌가 비요?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합니까?
2: 근데 그래도 보안 사건 관련해서는 일관되게 다 폐지하자 아니에요? 일관성이 있는
4: 아니죠.
2: 거 아니에요?
4: 네. 지금 당장 대통령도 그렇고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여기 후보로 나온 전직 총리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0: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러다가 그 예를 들면 그잘 논의해서 해라. 근데 당에서 알겠습니다. 잘 논의해서 밀어붙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두
1: 네.
0: 손딱 들고 그럼 당에서 알아서 하세요.
1: 이게
0: 이렇게 나온 거고.
1: 결정이 사실 더 늦어졌다면 또 다른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됐을 거예요. 아마 이격거리라든가 분란이라든가 이런 게더 심화됐을 거고, 10월 2일 날로 지금 이미 출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준비도 상당히 어려워질 거예요. 지금도 이미 전 어렵다고 보는데, 이렇게 된 이상 저는 이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작업들을 정말 철저히 여당이 해나가야 되고, 만약에 그거 못하면은 저희들이 심판 받아야 되는 거죠. 네.
2: 네.
1: 그건 뭐 피할 수가 없는 길일 겁니다.
2: 네. 사실 정부 여당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 그리고 정책 관련해서 결단을 내리고 시행을 하고 좋은 평가를 받든 아니면 질책을 받고 선거에서 심판을 받든 결국은 국민들이 표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지켜보시고요.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거든요. 한 3분쯤 남았나요?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컷오프 이루어졌죠. 이제 예상한 대로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가나다순입니다. 이렇게 세 명이 당대표 결선에 올라갔고, 최고위원 후보들도 좀 두루 잘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요거 세 분, 민주당 전당대회의 가장 중요 포인트가 뭐냐? 가장 어떤 부분에 주목해서 봐야 되냐라는 부분들. 뭐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뭐 본인 당이니까 나중에 하시고요. 네. 이긴 사무총장?
3: 저는 친천계의 약진이 무서워요.
2: 약진을 한 거예요?
3: 네, 한 거죠. 그리고 친명계의 부진도 안타깝고요.
2: 네.
3: 뭐 안타깝다라는 말은 저는 투수사이긴 한데.
2: 아, 부진이긴 합니까?
3: 그렇죠. 부진이긴 하죠. 왜냐하면 친천계를 보면 외곽에서 유시민 씨와 김원주 씨가 투톱으로 활동하고, 또 구장 내에서는 스트라이커로 정청래가 활동하고, 또 뒤를 받쳐주는 쓰리백으로 최민희, 뭐 그 이성윤, 한민수 같은 사람들이 잘 방어해주고 잘 공격해주다 보니까 지금 뭐 확실히 이 성적 면으로는 잘 약진한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선명하잖아요. 보안수사권 폐지하겠다. 저는 결코 동의하진 않지만 선명하고, 또 그 반대인 친명 후보가 그러면 또 반대로 선명하게 또 맞서야 되는 건데, 보안수사권 존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맞서야 되는 건데, 그럼 나도 폐지할래요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근데 심지어 김민석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은 뭐 집권 초반에 이거 구대기 무서워서 장독대 없앨 수 없다라고 보안수사권 존치해야 된다고 주장해서 말을 바꾼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당원들이 이게 뭐지? 도대체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본인들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라고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선명하지 않다라는 그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2: 네.
3: 친명 후보들은 일단 교통정리가 안 됐습니다.
2: 교통정리요?
3: 너무 많았어요, 후보들이. 14명인가 그런 것 중에 사실 뭐 친청 후보는 3명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가 전부 다 최고위원 후보다 보니까 일단 교통정리가 안 되었고, 또 뭐 컷오프된 이건태 의원이나 박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연설을 들어보면 정말 컨트롤 C 컨트롤 V라고 표현할 정도로 똑같은 말만 해요.
2: 아,
3: 윤석열
2: 그래요?
3: 검치 뭐 정치 검찰 내지는 윤석열 내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겠다. 그래도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라면 국정 뒷받침 어떻게 할지 대안과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건데, 그런 점이 없다 보니까 참 당원들도 뭐 좀 어려운 선택을 하셨을 거다라는 예상이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영남 후보, 뭐 좀 요즘 뭐 테슬라 논란 때문에 사실 되게 좀 시끌시끌한 정민철 후보, 또 강진구의 의장 출신이기도 했고 잠깐 뭐 돌풍을 일으켰다가 미풍으로 고친 김보미 후보 등등등 최고위원과 당대표 후보에서 젊은 층 청년들이 다 떨어졌어요. 이게 민주당은 세대교체해야 된다, 젊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사람들한테 기회가 안 들어가는 전당대회라는 것을 보면 얼마나 이게 기성세대들이 기득권화되어 있는 전당대회인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2: 네. 오늘 저 이긴 사무총장께서 앞부분에 뭐 발언 기회가 길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 좀 자세히 좀 들었고, 두 분은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0: 짧게 얘기해. 자, 진짜 세 가지 포인트. 첫째, 야 이거 진짜 정청래가 이기는 거야? 두 번째, 야 명청대전에서 청이 승리하면 명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앞으로 이 청와대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 갈 거야? 당정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두 번째 궁금증이죠.
2: 네.
0: 그다음에 세 번째, 8월 17일까지 한 20여일 남았는데 이제 앞으로 어떤 폭로가 더 나오는 거야? 이제 신천지 하나 나왔었는데 그거 말고 이제 계속 줄줄이 나오겠네. 그럼 뭐 나오는 거야? 뭐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아주 관전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 신천지 관련해서는 뭐 증거를 대라라고 했더니 이제 확인 중이다, 정리 작업 중이다라고 해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네. 이동학 전 최고위원.
1: 어제 보니까 김민석 후보는 인천으로 가고, 송영길 전 대표는 뭐 호남으로 가고, 정청래 대표는 저기 충청으로 가고, 이제 지금 민생을 이제 좀 파고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미래 경쟁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고요. 당원들께서는 이렇게 볼 것 같아요. 대통령의 국정 운영 뒷받침을 누가 잘할 수 있지? 요게 키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누가 당대표가 됐을 때 혹시나 발생될지 모르.

0: 는 서울 보궐선거와 그 다음 해에 있을 총선까지 이길 수 있지? 아마 이 두 가지를 방식으로 기준으로 예. 평가를 내릴 것 같고 네. 청년 트랙의 경우는 저는 별도로 민주당에서 좀 이 이후에라도 만들어서
1: 그러니까요.
0: 그 성장할 수 있는 리그가 네.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자 미래의.

0: 사무총장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4: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제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4: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5: 현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조금 전 보안수사권 관련된 여론조사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조사는요, 한국갤럽이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17일에 발표한 여론조사입니다. 전화면접으로 진행됐고요.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중복입니다. 엄청 덥습니다. 특히 경북 남부 동해안, 자, 뭐 경주 포항 이쪽 체감온도 38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저는 여름감기 걸려가지고 고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경주 포항 38도. 이 지역 사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고, 뭐 경주 포항 얘기했으니까 오늘 이 노래 한번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백호의 영일만 친구 들으면서 마무리하고요. 즐겁고 신나는 주말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TBS
1: 예술이 일상이 되고
0: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1: 우리의 일상이
0: 문화가 된다.
1: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 축제와 문화 공간에서도
0: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1: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0: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1: 공정하게
0: 함께
1: 새롭게
0: 마음껏 꿈꾸자.
1: 경기도에서
2: 꿈꾸자. 경기도에서.
0: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제8회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푸팟회 제주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2센터에서 열립니다. AI 드론과 푸드테크 체험, 전국 우수농가가 모인 파닝플러스, 제주 로컬 푸드를 만나는 로컬 페어까지, 먹방 크리에이터 희박과의 특별 이벤트, 아이들을 위한 메밀풀장, 그리고 내일 펼쳐지는 푸짐한 경품 이벤트. 제주의 아침 상회, 낮 농장, 저녁 식탁을 하루에 만나는 시간. 푸드테크, 파닝, 페어, 푸팟페 제주. 지금 푸팟페 제주를 검색하세요. 이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농업농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6: 제27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CBS 청소년 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등부로 나눠 피아노와 관악, 현악과 성악 등 4개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씩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참가 신청은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CBS 콩쿠르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충북 CBS 경영기획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7: 날씨와 생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휴가철이 시작된 텐데요. 중복인 오늘 더위의 기세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북 경주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는데요. 극한 더위 속에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온열 질환에 대한 매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간밤에도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관측됐고 낮 동안에는 어김없이 견디기 힘든 폭염 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대구 37도를 비롯해 광주 35도, 원주 대전 33도, 서울 32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체감 더위는 한층 더 심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고 그밖에 충청, 전북, 경북, 제주도에서도 밤까지 소나기가 지나는 곳 있겠습니다. 경기 북부, 강원 중북부 내륙에 10에서 60, 그밖에 지역에 5에서 40mm 안팎이 되겠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8: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원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9: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10: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0: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000년 전 송나라 문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여름나기 비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방 안에 연못이나 분수를 만들어 놓고 주변에 거대한 물레방아를 설치해서 대형 부채를 자동으로 돌리게 했다라는 건데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물가 주변에 향긋한 자스민 꽃을 잔뜩 심었다고 하니까 지금의 에어컨과 디퓨저 조합보다 훨씬 더 럭셔리한 셈이죠.

에어컨도 제습기도 없었던 그 옛날, 아 덥고 습한 여름을 어떻게 견뎠을까 싶었는데 그 시절 선비들의 여름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낭만적이고 호사스러웠네요. 누군가 더운데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물어보면 뭐 그냥 대충 뭐 집에서 가만히 있어 이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말해보시죠. 송나라 문인처럼 지내고 있어 라고 말이죠.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7월 25일 토요일 입주 1378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짝짝!